0: News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1: 자, 우선 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1학년들의 스트레스를 걱정해 성적표에 A나 B, C 등의 학점을 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 듣겠습니다.
2: First semester jitters? This college has a solution. No letter grades.
1: 첫 학기 불안감? Jitters? 이 대학은 성적 등급을 없애는 방법으로 이걸 해결합니다. 이게 제목인데요.
2: I'm excited for today's article because really? It's all about my alma mater.
1: Oh, is it?
2: Yes.
1: 모교 alma mater.
2: Yes.
1: Oh, University of Michigan.
2: Yes.
1: 이거 뭐 줄여서 말하는 거 있나요?
2: U of M.
1: U of M.
2: Yeah. Oh, or just Michigan.
1: 그냥 yeah. Michigan이라고 yeah. 해도 이제 University of Michigan이군요. 우와, 또 이런 인연이 있네요.
2: Yeah.
1: 근데 표현부터 먼저 좀 보자면은 이제 우리 개학 첫날, 개강 첫날. Jitters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신입생은 더 그렇죠.
2: Yep.
1: 이게 뭐예요?
2: You get the jitters. And that's how we usually say it, right? It's when you get that nervousness. It's a description of how you shake when you're nervous.
1: The jitters. J-I-T-T-E-R-S. 불안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떨리고 신입생이 딱 입학하는 첫날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거를 the jitters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first semester jitters 이렇게 제목에서 나왔어요. 예, 형용사로는 jittery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y 붙여가지고요, J-I-T-T-E-R-Y. Oh, I'm feeling all jittery today. 너무 불안 초조해.
2: Yeah.
1: 이렇게.
2: Or you drank too much coffee.
1: 그럴 수 있어요.
2: Right.
1: 카페인 너무 shaking. 많이 마셔도 약간 몸이 떨리면서 I feel a little jittery today 할 수 있는데 자 대학의 신입생으로. 들어간 학생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1학년 신입생들의 성적표는 학점을 A, B, C 이렇게 두지 않고 그냥 패스했다, 뭐 안 했다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정책을 둘러싼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The University of Michigan will replace traditional letter grades for some first semester freshmen with a pass-fail style grade to more gently ease new students into academic life. The plan will go into effect in fall 2027 at the university's College of Literature, Science, and the Arts. It is intended to relieve pressure on freshmen and help them start strong and curb the mental health crisis unfolding among college-aged individuals, the university said in a statement.
1: 미시간 대학교는 신입생들이 학업 생활에 더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부 1학기 신입생에 대해 기존의 문자 등급 성적 대신에 합격, 불합격 방식의 평가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2027년 가을 학기부터 이 대학교 내 문학, 과학, 예술대학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학 측은 성명을 통해 이 조치가 신입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이들이 탄탄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대학생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정신건강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it's to ease the burden, to ease the students into academic life?
2: Yes. When you ease someone into something, then you're gradually introducing them into a situation where it feels sort of less difficult or less scary, less overwhelming.
1: Wow, okay. Yeah. To ease, E-A-S-E. Ease new students into academic life.
2: Yeah. I guess the opposite would be throwing someone into the fire
1: yeah.
2: where you just say, here you go, go do it yourself.
1: yeah.
2: Learn how to swim.
1: You get thrown in the deep end.
2: Yes.
1: 자, 그래서 새로운 학생들, 신입생들이 이 학창 생활, 대학 생활

0: 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게 to ease someone into something이에요.
1: Do Korean colleges allow students to take courses pass fail? Is that generally allowed, or I'm just asking?
0: You mean the grading?
1: The grading system, yeah. Because
0: I don't. Some subjects, elective subjects, maybe.
1: Okay.
0: But I think most of the time it's ABC. But then again, it's been more than two decades since I was a university student,
1: yeah,
0: so things may have changed.
1: Because I remember at the time in college, you were allowed to take with the professor's permission, you can take a class pass-fail.
0: You can choose to do that. Oh, no, I don't think that's an option.
1: But they say that you shouldn't do that for all of your classes, obviously.
0: Oh,
1: if you have one or two maybe on your transcript, then it doesn't look that bad.
0: Mm.
1: But you can have that option. So if you have a C or a D, it'll only show up as P as a pass.
0: Really? Yeah. Oh, never heard that before, actually.
1: So, if any of our listeners know, perhaps. But.
0: 그러니까 미시간 대학교에서는 옛날부터도 만약에 학생이 원하면은 ABC 이런 letter grade 문자 등급 성적 대신에 pass, fail, P나 F 둘 중에 하나로만 표기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 있었군요.
1: Yes. But of course, you don't want to do it for every subject. Then your entire transcript will look like you're lazy. Yeah.
0: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문학, 과학, 예술 대학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1: For first year students, yes.
0: 신입생들에게는 P나 F 성적으로만 주겠다.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1: Yeah. It's the main college. LSA is the main liberal arts college where the majority of undergraduates will go to. Unless you're specializing in engineering or...
0: LSA라고 불러요. 이거를 The College of Literature, Science and Arts.
1: At Michigan, yes.
0: 아, 그렇군요.
1: LSA.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to ease someone into something. 서서히 좀 익숙해지게 해주다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학교의 그런 노력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1: Okay. Under the plan, first semester letter grades will still be recorded internally by the school for things like compliance reporting and eligibility for academic honors, the university said. Student transcripts, however, will reflect either pass for each course or no credit. First semester grades will not factor into grade point averages. The University of Michigan said the point of the change is to help first-year students acclimate to the demands of college and to allow students to set their early academic path with less grade pressure. For example, they can explore a subject they may not come easily to them or take a course in a new field without the fear that a low grade may have long-term consequences, the school said in its statement.
0: 미시간 대학교 측은 이 계획 하에서도 규정 준수 보고 및 학업 우수상 수여 자격 심사 등의 용도 때문에 학교 내부적으로는 ABC 등으로 표기한 1학기 성적이 여전히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학생이 받는 성적표에는 각 과목에 대해 합격 또는 학점 미이수로 표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fail이 아니라 no credit 이런 식으로. 자, 1학기 성적은 평점 평균 산정 시에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아, 이거 GPA라고 하는데요. 1학기 성적은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GPA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미시간 대학교는 이번 변경의 취지가 신입생들이 힘든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초기 학업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학교 측은 성명을 통해 예를 들어 학생들은 낮은 성적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쉽지 않은 과목을 탐구하거나 새로운 분야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kay, so the first semester grades will not factor into GPAs.
1: Yeah, basically when you calculate your GPA, it will not be considered. As part of that calculation, because it will affect the result.
0: 그래요. 그러니까 GPA가 뭐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한국에서는 4.5 만점인데도 있고 4.2 만점인데도 있거든요. 미국도 그런가요?
1: 4.3, I
0: 4.3?
1: think. 4.3?
0: Yeah. 뭐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는
1: sure.
0: 있으니까. 또 저도 뭐 가장 업그레이드된, 업데이트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1: So you only got 4.5s all the time, right?
0: nope, that's not true. No. 그런데

0: 그 GPA 전체 대학교 성적의 평점, 평균 평점에 반영이 되지 않을 거래요. 네. 첫 학기 성적이. So this is something that in Korea we do now for middle schoolers.
1: Aha.
0: Because up until, you know, well, the whole of elementary school, kids don't really take tests anymore. I mean, maybe they do at some private schools, but generally public schools, they don't have big
1: No.
0: tests, maybe one or two, but
1: All
0: you
1: through
0: know,
1: elementary school.
0: like I said, maybe one or two at
1: Okay.
0: the end of the elementary school life or year.
1: Right.
0: However, it's not something that will be carried through to the next school or anything
1: No.
0: like that. Nothing too significant,
1: Okay.
0: right? So once they go into middle school, they're not that prepared
1: Yeah.
0: for test taking. So a lot of middle schools now in Korea, they let students go without tests for the first semester, or at least even if they do take a test, it's not factored in to their overall academic achievement.
1: Right. And that's in the same light, I guess,
0: Yeah,
1: is what the U of M is
0: exactly.
1: doing here.
0: Oh,
1: Yeah.
0: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저도 이거 읽으면서 아, 요즘 우리나라에서 중학교에서 하는 거랑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학기 때 시험을 안 보거나 뭐 시험 성적이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1: Because they want to acclimate into the environment and sort of ease into it.
0: Yes,
1: Yes.
0: acclimating is another great term, which is similar to easing.
1: Right.
0: 미시간 대학교에서 이렇게 첫 학기 성적은 전체 GPA에 factor in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acclimating이라는 표현은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1: Right? It's ACCLIMATE, to acclimate.
0: 네, 이것도 역시 적응시킨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익숙해지게 하려고 대학 생활에.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부담을 덜 주려고 하는 학교의 노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지 들어볼까요?
1: The policy faced immediate criticism from people who have argued that making academics easier for students does not ultimately help them. Rick Hess, a senior fellow and director of education policy studies at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said the policy is exactly the wrong diagnosis. It turns out that swaddling college students does not actually improve their mental health, he said. It creates entitlement. It creates a lack of productive tension. Hess urges the opposite approach. He called for ratcheting up rigor in coursework and ratcheting up expectations on students with things like robust minimum reading requirements and curbs on cell phone use on campus.
0: 이 정책은 학생들에게 학업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사람들로부터 즉각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자 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인 릭 헤스는 이 정책이 완전히 잘못된 진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대학생들을 지나치게 감싸주는 게 실제로는 그들의 정신건강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방식은 특권의식을 조장하고 생산적인 긴장감을 상실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헤스는 정반대의 접근 방식을 촉구했는데요. 최소 독서량 요구사항을 강력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캠퍼스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교과 과정의 난이도를 높이고 학생들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 입장이 있는 거네요. Yeah, and this person says you shouldn't swaddle these kids. They're not young, you know, babies or middle schoolers. They're grown-ups.
1: A lot of
0: They're
1: times they are 20-year-olds.
0: olds.
1: Yeah, right. And they should be prepared for the real life. So he's saying stop swaddling them, right? SWADDLE. Literally, it means when you wrap a baby in cloth. Right? Like in Korean, 감싸다, right? Literally. But in this case, when you're just sort of coddling or pampering a person, you're swaddling them.
0: Yeah, exactly. 우리말이랑 똑같아요. 우리 아까 이제 이런 대학생들을 이렇게까지 감싸는 거는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우리가 감싸는 것을 swaddling 한다고 해요. 그 단어입니다. 아기도 아니고 다큰 이제 성인이죠, 뭐 사실 대학생이면.
1: Come on.
0: 물론 이제 신입생 중에는 생일이 안 지나

0: 난 아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큰이 청년들을 이렇게 스와들링 하지 말아라. He goes on to say, this creates entitlement.
1: Yes, so entitlement is having that sense that you could do no wrong, or that feeling that you have a right to do or have what you want without having to work for it, right?
0: 특권의식.
1: 예.
0: 그게 entitlement거든요. 학생들에게 쓸데없이 특권의식 같은 거 주지 마세요.
1: 예.
0: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려하는 건 이런 거죠. 아, 나 공부 안 해도 돼. 어차피 뭐 그냥 fail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아, 나는 1학년이니까 나는 이런 권리가 있어.
1: 예.
0: 이런 특권의식을 가질까 봐 이제 우려하는 겁니다. Entitlement는 어떻게 쓰죠?
1: Entitlement. Entitlement.
0: 그래서 oh, this kid is so entitled 라고 하면은 이 아이는 너무 특권의식이 있어.
1: Yeah.
0: kid 뿐만 아니라 this person is so entitled 이렇게 하면 역시 비판이 되겠죠.
1: Yes.
0: What about ratcheting up rigor?
1: Yeah, when you ratchet something up, R-A-T-C-H-E-T, you're gradually increasing it. Things like when you increase the pressure or the tension of something or intensity of something, you ratchet it up. Like the volume of your speakers, you can ratchet up too.
0: Exactly.
1: Yeah.
0: Ratchet up은 단계적으로 증가시킨다라는 뜻이고요. Rigor라는 거는 뭐죠?
1: Rigor is just the severity of something, how strict you are or how difficult something is, right?
0: 맞아요.
1: R-I-G-O-R.
0: Rigour라고 쓰기도
1: In the
0: 해요.
1: UK, yes.
0: 영국에서는. 근데 이게 그 어떤 엄격함을 얘기하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풀어주고 감싸주고 그러지 말고 더 엄격하게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학교 시험을 보고
1: Yep.
0: 힘들게 들어온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1: Yeah.
0: 그러면은 이 아이들에게 보다 더 엄하게 시험의 난이도는 더 높이고 독서량 늘리고 핸드폰 사용 좀 제한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풀어주고 아 공부 많이 안 해도 돼 심리적으로 부담되지 ABC 우리 안 줄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하나의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1: Yes, that's his opinion.
0: 그한 사람의
1: Yeah.
0: 의견이에요.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일부 1학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성적표에 ABC 학점을 매기지 않고 그냥 합격 아니면 학점 미이수 이렇게 두 가지로만 표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내용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학에 갓 들어와 새로운 학업에 대한 부담이 큰 신입생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겠다는 건데요. 앞서 들으셨듯이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상당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1: Jonathan Alpert, a psychotherapist and author, agreed that a bad grade can feel awful and make students anxious. But feeling bad isn't the same thing as being unwell, he said. I worry that therapists and institutions have blurred that distinction. College should be one of the places where young people learn that evaluation isn't always pleasant, he said. Students might get a C or worse, hear criticism from a professor, or fail to get the internship they wanted. Those experiences can hurt, but learning that you can tolerate them and move forward prepares you for adulthood, he added.
0: 심리치료사이자 작가인 조나선 알퍼트의 의견입니다. 낮은 성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죠. 이것이 학생들에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알퍼트 씨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기분이 나쁜 것과 정신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치료사들과 교육기관이 그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게 저는 걱정됩니다. 아파 씨는요, 대학이 젊은이들이 평가가 가장 즐거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는 장소가 바로 대학교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은 대학에 와서 C 학점이나 그보다 낮은 성적을 받거나 교수로부터 질책을 듣거나 원하던 인턴십에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들은 상처를 줄지언정 이를 견뎌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배움으로써 성인이 되는데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Okay, let's have a look at the word an evaluation.
1: Yeah, when you're sort of judging something, it could be on a subjective or an objective scale, you are doing an evaluation, or for short, you could just say an eval, right?
0: 오, 그래요. Evaluation은 평가죠.
1: Yeah.
0: 그래서 대학이라는 곳이 이 평가가

0: There are a million books, she told me, as if I hadn't sampled the first chapter of most of them. This sounds like vestigial Puritanism.
1: 독서 기록 앱인 Goodreads는 올 봄 독자들이 읽다가 중단하거나 포기한 책을 기록할 수 있도록 Did not finish, DNF라는 표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즉, 읽다가 중단이라는 기능인데요. 이번 변경은 본지 필자인 에릭 피펜버그가 뉴욕타임스에도 보도한 것처럼 책을 읽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게 변명에 불과한 걸까라는 논쟁을 온라인에서 촉발했습니다. 마치 대형 뷔페 식당에서 모든 음식을 조금씩 맛보듯이 책을 훑어보는 것으로 알려진 나 같은 독자는 이 논의에 지금 다소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반데요. 나는 인생이 너무 짧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 책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문제가 책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참을성이 없고 새로운 것에 쉽게 현혹되며 도무지 만족시키기가 힘든 대상이 바로 나란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자문하게 됩니다. 내 친구 리에게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걸 한사코 거부한다라고 했더니 그가 격한 반응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미없는 책을 왜 굳이 읽으려고 해? 책은 수백만 권이나 있잖아. 마치 내가 그 대부분의 책 첫 장은 안 읽어본 것처럼 그렇게 말했는데 친구는 뒤이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거는 청교도주의의 잔재 같은 소리야. 좀 어려운 단어들도 좀 나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는 책을 중간에 읽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찬반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If you cop out, what are you doing?
0: If you cop out of something, it means that you're kind of avoiding a commitment or responsibility or avoiding doing something hard, uncomfortable, or something that is your responsibility.
1: It's a noun, isn't it, actually?
0: Yeah.
1: I said to cop out, but it is a cop out.
0: Yeah. So it's used as both. When you're copping out of something, you're quitting something that you're expected to do, but a cop out is like an excuse or an action that is used to avoid doing something that's hard.
1: Got it. 자,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는데요. A cop hyphen out. COP hyphen out예요. 그러니까 도피 아니면은 핑계 이런 뜻입니다. So is it a cop out to DNF? 이 did not finish 기능을 쓰는 것이 약간 핑계 아닌가라는 거죠. 책은 한번 시작하면 무조건 끝내야 돼. 요 파인 사람들은 그냥 약간 뭐 뷔페 가서 요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듯이 뭐 하는 거야. DNF는 그냥 핑계야. 그러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짧아. 내가 싫어하는 책은 안 읽으면 됐지 뭐.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0: Yeah.
1: All right, what about grazing on books?
0: Yeah, well, grazing, we're talking about, you know, like animals when they feed on grass, that's called grazing. But here in this case, it's kind of talking about eating small amounts of something like snacks repeatedly instead of eating like a full meal.
1: To graze on something, 원래는 이제 가축이나 뭐 동물들이 풀 뜯어먹는 모습 이런 것들을 grazing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조금씩 책을 읽는 거 A reader who's been known to graze on books.
0: Mm-hmm.
1: 지금 본인 얘기를 하면서 필자가
0: 나는 이런 독자예요. Not finishing a book, but just like 조금, reading a little bit.
1: 여기 풀 조금 뜯어먹고 저기도 풀 뜯어먹고 하는 것처럼 나는 책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읽는다. And life's too short. That's what someone said.
0: Yeah, life's too short. So it just means you shouldn't waste your limited time here on earth with trivial matters, petty arguments, or unrewarding tasks such as reading a book that you're not interested in.
1: 그래요. 인생은 너무 짧다. Life is too short. 축약해서 life's too short.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어려운 단어 마지막에 그 vestigial puritanism, 청교도주의의 잔재 같다라고 하면서 책을 왜 다 읽어야 돼 하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0: Indeed, but one needs to give a book a fair shake before deciding it would be punishing to continue. It takes a minute to engage with the book, to get a sense of the author's voice and style, to understand what the book is doing. We like when books grab us, when they are impossible to put down. We've gotten used to the grabbiness of the internet, the posts and memes and videos that seize our attention and hold it hostage. I know I'm guilty of tapping out too early. I do it with books, but also with shows and movies. My attention struggles to distinguish between a novel and a TikTok video, between art and content, between being grabbed and being beckoned.
1: 친구 말도 맞지만 책을 계속 더 읽는 게 고역이 되겠다 판단하기 전에 그 책에도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책에 몰입하고 작가의 어조와 문체를 파악하며 책이 무엇을 전달하려는지 이해하는 데는 잠시라도 시간이 걸리는 법이죠. 우리는 책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을 때, 이런 때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터넷에 똑같은 그 사로잡는 힘에도 익숙해져 버렸죠. 게시물과 밈과 영상들이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아 도저히 놓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도 너무 일찍 포기해버린다는 점에 있어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비단 책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의 주의력은 소설과 틱톡 영상, 예술과 인터넷 콘텐츠,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것과 은근히 초대받는다는 것을 구분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Alright, so we should give someone a fair shake. We should give books, I guess, in this case, a fair shake.
0: Yeah. When you give somebody or when you give something a fair shake, it means that you're giving a person or an idea or a situation an honest or equal chance without bias.
1: 누군가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된다. 책에게도 우리가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된다. 그냥 안 읽을래? 하지 말고
0: yeah.
1: 이 책을 쓴 작가, 또 이 책을 쓴 뭐 이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더 읽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필자의 의견이 지금 들어간 거고요.
2: And you know, we like a good book, of course. But there are so many memes and posts out there that hold us, I guess, hostage.
0: Yeah. When something holds you hostage or holds something hostage, it means that you are you're held, I guess, you're held back, you're held in control, and you're forced to do something. Or you're forced not to do something. So you're forced by others to meet their demands. So in this case, when your attention is held hostage by something, it means that you're kind of drawn in by memes or posts that you can't do anything else.
1: 자, hold someone hostage라고 하면은 누군가를 인질로 잡아두고 있다는 뜻인데요. 요즘에 소셜미디어 포스트와 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인질로 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한 건데 우리를 너무 많이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0: Yeah. What about to tap out.
2: Yeah.
0: You know, when you're like wrestling, you can see wrestlers like tapping at the floor.
1: Yeah.
0: It means that, you know, they're saying they're admitting defeat. They're saying, I give up, I give up. So it means you're quitting or surrendering.
1: 아, 거기서 온 표현인지는 몰랐는데요. 뭐, martial arts 같은 것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포기 항복 뭐 이러는 것처럼 손을 탁탁 치는 게 항복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to tap out 역시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m guilty of tapping out too early. 필자 역시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락 가볼게요.
0: The most compelling reason to see a book through to the end is also the simplest. It feels good to finish stuff, one of the people Pippenberg interviewed said. This is no small thing. Adding a book to my completed list is incredibly satisfying. Even if I didn't love the book, I've accomplished something. I've taken the journey the author intended. I've allocated my attention to something for a significant duration, a tiny modern miracle.
1: 자, 그러니까 책을 끝까지 읽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동시에 가장 단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뭔가를 끝내면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피펜버그가 뉴욕타임스에서 인터뷰한 사람 중 한 명도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완독 목록에 책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만족감을 줍니다. 이는 비록 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어쨌든 나는 뭔가를 성취한 것이고 나는 작가가 의도한 여정을 함께 걸어온 것이며 꽤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해왔다는 뜻인데 이런 건 요즘 세상에서는 작은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Okay, so something is very compelling. One of the most compelling reasons to finish a book is because it feels good.
0: Yeah, so compelling is, it's used when you're talking about something that's very convincing or very interesting, hard to ignore, or so strong and clear that it makes you believe it or take action.
1: 가장 설득력 있는, the most compelling reason people want to finish a book is because finishing a book feels good.
0: Yeah.
1: 이렇게, 네. 심플하지만 또 맞네요.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책을 끝까지 다 못 읽고 도중에 그만두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일까라는 화두로 수필처럼 써내려간 뉴욕타임스 뉴스레터 속 기사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Karen?
0: My friend Alice is one of the healthiest readers I know. She reads quickly and widely and is always ready with a recommendation. I figured she was a closer a never DNF-er, the type to finish a book by hook or by crook. I could be 90% of the way through and I'll dump it, she told me, to my surprise. I'll dump anything. I'd let the fork fall from my mouth if I'm halfway through a dinner I don't like.
1: 내 친구 앨리스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열정적인 독서가 중에 한 명인데 책을 빠르고 폭넓게 읽으며 언제나 추천할 책이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늘 책을 끝까지 읽는 타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책을 다 읽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앨리스가 90%까지 읽었어도 나는 거기서 포기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고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죠. 난 모든 중간에 포기할 수 있어. 맛없는 저녁 식사는 이미 반쯤 먹었더라도 입에서 포크를 그냥 떨어뜨려 버릴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만큼은 항상 100% 책을 이렇게 완독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도 않은가 봐요. 90% 정도 읽다가 I'll dump it. 그냥 버릴 수도 있, 그냥 안 읽을 수도 있어.
0: Yeah.
1: Okay.
0: She thought she was a closer.
1: Yeah. A closer. So that means someone who finishes the book.
0: Yeah. Yeah.
1: A never DNF-er.
0: Yeah.
1: A never did not finish a. DNF를 하나의 그냥 단어처럼 쓰고 있는데, 예,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까 그 한 앱에서 did not finish라는 기능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0: yep.
1: 책 못 끝냈을 때. 요거를 클릭하면 되나 봐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착안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DNF가 본인은 그거다. 계속 지금 말하고 있죠. 난 책 중간에 많이 그만둬요. 근데 내 친구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0: yeah.
1: 알고 보니까 이 친구도 그럴 때가 있대요.
0: Mm-hmm.
1: But this person thought they would always, the friend would always finish a book by hook or by crook.
0: Yeah. By hook or by crook. So that means these people try to achieve a goal by any possible means necessary, whether fair or foul.
1: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어떻게서든 이런 뜻이에요. By hook or by crook. H-O-O-K, 그 다음에 C-R-O-O-K. By hook or by crook. 이렇게 쓰는데요. 난 내 친구가 그런 친구인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책 끝내는 친구. But I was really surprised to hear that she said, "No, I can dump a book."
2: And apparently, they went on to say, you know, it's like eating. I'm halfway through a dinner I don't like, and then I can dump it.
0: Yeah.
2: Halfway through something?
0: Halfway through. So it means being at the middle point of something, like an event, a task, or even like an ongoing period. Something that lasts for, or maybe the time it takes to do something, and you're kind of in the middle of that.
1: 그래요. 마지막 말도 이 친구가 한 얘기였는데요. 그러니까 나 뭐든지 포기할 수 있어. 뭐 맛없는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야. 뭐 반쯤 먹었다 해도 맛없으면 그냥 버려. 그냥 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when I'm halfway through something. 반쯤 뭐뭐 했을 때라는 뜻입니다. Halfway through a dinner, halfway through a book, halfway through the show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반쯤 지났다라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단락 가보겠습니다.
0: And yet, Alice finishes more books than anyone I know. I never hear about the ones she abandons because she does it quickly and without fanfare, without self-exorciation. She's not keeping a public record of her DNFs as the new Goodreads feature encourages her to. Not finishing a book isn't the same as never finishing a book. There's no shame in putting aside a book that you don't like, but finding a book that you do like takes commitment. You might try a few bites from the carving station or the chaffing dishes, but eventually you sit down and eat a proper meal.
1: 자, 앞서서 이 앨리스라는 친구가 나도 중간에 그만둬라고 했죠. 그런데도 앨리스는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많은 책을 읽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책을 중간에 읽다 말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조용히 자책하는 일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책을 그만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Goodreads 앱에 이번 새로운 기능이 권장하는 대로 읽다 만 책, DNF 분류에 자신이 읽다 만 책을 공개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책 한 권을 다 못 읽는 것과 책을 한 번도 끝까지 읽은 적이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책을 포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반면 마음에 드는 책을 찾는 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뷔페 식당에서처럼 우리는 즉석 요리 코너나 보온 접시에서 몇 입 맛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자리에 앉아서 제대로 식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So it takes time to find the right book for you, but eventually we all get round to doing it. That's what they're saying.
0: Yeah.
2: And Alice here, she says that she sometimes puts a book down, but she does it without fanfare.
0: Without fanfare, that means without a lot of noise, without a lot of public attention, without fuss, without showy celebration. So you're doing it quietly.
2: Exactly. Fanfare is someone playing a trumpet back in the olden days, and they go bum ba da bum.
0: Yeah, like when the king is entering the room.
2: Exactly.
0: You have fanfare.
1: Yes. 그거를 우리는 이제 그걸 외래어로 가져와가지고 팡파레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굉장히 요란하게 왕이 지금 납십니다 하면서 빰빠라빵 이게 나팔 부는 예전 뭐 영국에 있었던 신하들이 했던 행동에서 나온 표현인 것 같은데 without fanfare니까 그런 요란스러운 거 없이 그냥 조용히 앨리스는 자신이 책을 이제 중간에 그만뒀는지 뭐 하는지 그거를 주변에 알리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그래서 그다음에 그냥 그 외에도 책을 많이
0: yeah,
1: 읽고
0: just put it down, quietly.
1: 네, yeah.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친구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0: Well, I think this is why you have libraries.
1: Yeah,
0: because you just borrow a lot and then you kind of sift through it, see if you like it. If you don't like it, put it away and then you read the ones that you like.
1: Exactly. 하나만 더 단어를 보자면은 좀 어려운 단어였는데요. Excoriation이라는 거는 격렬한 비난입니다. 그러니까 자책하지 않는데요. She puts the book down without self-excoriation. 스스로 막 아, 왜 내가 못 읽었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내려놓자. 조용히.
0: It's 이렇게. okay. It's fine. It's okay not to not like
2: the book.
0: There's
2: nothing wrong with it.
0: Yeah.
1: 그래요.
3: Well, that was a look at Tuesday's news coverage as well.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0: 있어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1905년에 초연된 레알의 오페레타 메리 위도우는 유럽과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런던에서만 778회 공연됐고 미국에서는 작품의 이름을 내건 모자와 코르셋, 드레스까지 유행할 정도였는데요. 작품에는 부유한 미망인 한나와 그녀의 옛 연인 다닐로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마음을 숨기고 질투와 오해를 거친 끝에야 진심을 확인합니다. 오늘 첫 곡은 산막에서 두 사람이 함께 부르는 이중창 리펜슈파이겐, 입술은 침묵하고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을 우아한 왈츠 선율로 담아낸 곡인데요. 입술은 침묵하고 바이올린은 속삭이네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를 사랑해달라고. 맞잡은 두 손은 당신의 사랑이 진실이라고 말하네요. 레알 오페레타 메리 위도우 중에서 리펜슈바이겐, 입술은 침묵하고.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 테너 롤란도 미아손, 데이비드 찰스 아벨이 지시하는 로열 리버풀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8월 29일 토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레하르 오페레타 메리 위도우 중 리펜슈바이겐 입술은 침묵하고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오 테너 롤란도 위아손 데이비드 찰스 아벨이 지휘하는 로열 리버풀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라마이노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2번입니다. 라마이노프가 오랜 침체를 딛고 다시 창작의 자신감을 되찾아가던 1901년 피아노 협주곡 2번과 같은 시기에 완성한 작품인데요. 힘찬 행진곡으로 시작해 화려한 왈츠와 서정적인 로망스, 빠르게 몰아치는 타란텔라까지 모두 네 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대의 피아노가 선율을 주고받거나 어우러지면서 오케스트라 못지않은 풍성한 울림을 만들어내는데요. 라마이노프 특유의 서정성과 역동적인 리듬, 화려한 기교를 함께 만나보시죠. 라마이노프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2번 작품으로 17 전곡을 루카스 유센과 아르투르 유센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라마이노프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2번 작품으로 17 전곡을 루카스 유센과 아르투르 유센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크 시대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피에트로 안토니오 로카텔리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로카텔리는 높은 음역과 화려한 기교를 활용해 바이올린 연주 기법의 발전을 이끈 인물인데요. 훗날에는 그 뛰어난 연주 실력 때문에 18세기의 파가니니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1733년에 출판한 그의 작품집 바이올린의 기술에는 12곡의 협주곡과 24곡의 카프리치오를 담아 당시 바이올린 연주의 한계를 크게 넓혔는데요. 그중 오늘 들으실 곡은 바이올린 협주곡 2번입니다. 어두운 정서와 밝고 화려한 분위기가 교차하는 가운데 독주 바이올린의 눈부신 기교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로카텔리의 바이올린 협주곡 C단조 작품으로 3의 희 1악장 안단테, 2악장 라르고, 3악장 안단테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 조반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자르디노 하르모니코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로카텔리의 바이올린 협주곡 시단초 작품으로 3회 2 전악장을 이자벨 퍼스트의 바이올린 조반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 자르디노 하르모니코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2번 E플랫 장조 쾌의 번호 482중 3악장 잉그리드 헤블러의 피아노와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빨리 읽고 싶은데 욕심일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박영덕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슬로리딩은 책과 함께 길을 떠나 언어가 빚어내는 풍경을 읽는 여행과 같다. 한 문장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날엔 잠깐 멈추어 생각에 빠져보기도 해야 책 읽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속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는 속도에 쫓겨 무턱대고 서두르다 보면 놓치게 되는 단어, 문장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울림도 전혀 느낄 수 없을 거고요. 아무리 향이 좋은 차라도 뜨거운 물에 충분히 우려야 음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8월 29일 토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타레가의 아람무라 궁전의 추억, 데이비드 러셀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같은 음을 빠르게 되풀이하는 트레몰로 주법이 인상적인 곡이죠. 이 곡은 타레가가 제자이자 후원자였던 콘차와 함께 그라나다의 아람무라 궁전을 둘러본 뒤 그곳에서 받은 인상을 기타 선율에 담은 작품인데요. 섬세하게 이어지는 기타 선율이 신비로우면서도 애틋한 분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무소록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중에서 산책 1, 난쟁이, 산책 3, 튤러리 궁전, 산책 4, 껍질을 덜 깬 병아리들의 발레, 사무엘 골덴베르크와 슈뮬레, 바바야가, 키우의 대문, 구스타보 두다메리 슈시아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무스록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중 산책 1, 난쟁이, 산책 3, 틸러리 궁전, 산책 4, 껍질을 덜깬 병아리들의 발레, 사무엘 골덴베르크와 슈뮬레, 바바야가 키우의 대문을 구스타보 두다멘이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슈만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입니다. 1853년 슈만이 당대의 명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하임의 요청으로 쓴 그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하지만 요하임은 슈만의 말년 정신 상태가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고 결국 생전에 초연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80여 년간 잠들어 있던 악보는 요하임의 조카 손녀인 바이올리니스트 젤리 다라니가 작품의 존재를 알리면서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요.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에후히 메뉴힌이 작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슈만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를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가 지휘하는 유럽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슈만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를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 니콜라우스 아르논쿠르가 지휘하는 유럽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비발디 오페라 광란의 오를란도 중 솔다테 미오돌체 아마오레, 오직 당신만이 달콤한 나의 사랑, 칸토 테너 필리프 자루스키, 장 크리스토프 스피노지가 지휘하는 앙상블 마테우스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비발디 오페라 광란의 호를란도 중 솔다테 미어돌치아마오레 오직 당신만이 달콤한 나의 사랑 카운터테너 필리프 자루스키입니다.

장 크리스토프 스피노지가 취시하는 앙상블 마테우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함께합니다. 클래식 명곡 감상 내일 일요일에도 이어집니다.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아당의 발레 지젤 중 2막 바두되 리처드 보닝이 지시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희였습니다.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 중국어의 홍상욱
3: 왕르입니다.

저는 부산의 작업실 한켠에서 그림 작업하며 북카페를 즐겨 듣는 카페인입니다. 북카페의 방송 대화와 음악이 작업실 공간의 배경 소리가 되곤 합니다. 작업실을 얻은 지 3년이 넘었는데 그 시작부터 북카페와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계절 작업실에서 피고 지는 호야꽃을 바라보며 청사진 기법으로 낮 12시에 작업실 창문 안으로 지나가는 순간의 햇볕을 담아 그린 사진, 판화, 그림이기도 한 이 엽서로 7주년을 축하해 봅니다. 카페인 이태훈 님이 보내주신 7주년 축하 엽서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아이유가 부른 마음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어떠셨나요? 송태종님은 책날개에 그 적힌 추천사처럼 들렸다고 하셨는데, 북카페에 대한 추천사라고도 들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이 문장 카페 우리 예고 드린 것처럼 카페인 분들이 보내주신 7주년 축하 엽서의 일부로 깔아봤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월화수목금. 항상 문장 카펫을 제가 읽은 책에서 골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뇌부가 그것을 이제 절차를 밟아서 또 거기에 맞는 음악까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우리 카페인 분들께 북카페 오시는 길에 들여받고 오시라고 이렇게 딱 깔아드리는 카펫이 된 건데요. 이번 주는 7주년 기념으로 우리 카페인 분들이 이렇게 북카페로 많이 지금 제 뒤에 벽을 가득 채운 이 엽서들 중에서 5장 우리 문장 카펫 상으로

오늘은 내가 연다 상입니다. 북카페 문을 연다는 거죠. 오늘은 내가 연다 상으로 이렇게 다섯 분을 뽑아봤습니다. 이건 이제 좀 사연 위주로 뽑았고요. 지금 들으시면서 정용재님, 멋진 카페인의 메시지가 문장 카펫으로 펼쳐지다니 최고입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 듣고 계실까요? 오늘 카페인 이태훈님이 보내주신 엽서에서 이렇게 문장을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도 있고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딱 찍어서 북카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또 올려두기도 했는데요. 이 청색 빛이 밤하늘 같은 빛이 좀 참 예쁘기도 한데 이게 지금 8월 5일에 한 장 쓰시고 8월 6일에 한 장 쓰신 거예요. 엽서가 한 장만 보내라는 그런 규칙은 없었잖아요 하시면서 둘 중에 뭘 보낼까 고민하시다가 둘 다 보내신다고 묶음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청사진 기법으로 북카페 늘 들으시면서 낮 12시에 그 작업실 창문 안으로 지나가는 그 순간에 북카페가 딱 문을 열 때 지나가는 그 햇빛을 포착하셔서 이렇게 담아주신 거예요. 그 호야꽃 이미지와 함께 너무 신비로웠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렇게 그 엽서도 바라보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북카페 문 열 때 햇빛이 포착하시는 그 마음이 참 우리 함께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싶어서 이번 주 월요일 문장 카펫으로 이렇게 깔아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내가 연다 상 받게 되신 분들 명단은 이번 주 다 끝나기 전에 북카페 홈페이지에다가도 딱 정리해서 올려둘 거고요. 다 요 북카페에서 준비한 선물 드릴 예정입니다. 이승형님, 엽서들로 채워진 벽과 카페인의 문장으로 여는 북카페 오랜만에 생방 듣는데 설레게 하네요 하셨습니다. 그쵸. 우리 다 함께 막 설렘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그런 오늘의 문장 카펫이었습니다. 엽서 카펫인 거죠. 오늘은 내가 연다. 카페인 이태훈님의 문장이었습니다. 5690 쓰시는 카페인님. 순간 놀랐어요. 미리 공지하신 걸 잊고 있다가 엽서에 차곡차곡 담아낸 카페인님의 이야기에 미소 짓게 됩니다. 반짝. 이번 주는 카페인님들 이야기의 오프닝 기대합니다. 저는 글도 그림도 재주가 모자람을 한 번 더 느끼면서요 하셨는데 재주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북카페에서 준비한 그 상의 이름들이 쭉 있는데 이게 보내주신 마음들이 저희 예상보다 훨씬 더 커가지고요. 이 수량으로도 엽서가 많아서 다 북카페 굿즈를 상으로 드리진 못하지만 엽서 보내주신 분들 모두 에게 우리 카페인 굿즈 넉넉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함께 다 나눔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북카페 이번 주 생일 주간 소풍처럼 축제처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승민님, 안녕하세요. 고은고은님, 저 승민군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이 방송이 재방송되는 토요일 날이 제 24번째 생일이라서 반말 축하 부탁드리려고 글 써요. 제 고3 생활을 책임져 주셨던 고은님과 순애부님들 그리고 카페인분들까지 제 추억이 가득한 따뜻한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저는 잘 성장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제 생일이랑 북카페 생일이랑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해요. 혹시 이건 제가 본투비 카페인이 되라는 계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제 생일을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 올해도 반말 축하해 주신다면 다음 생일까지 행복한 한 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화이팅 하셨는데요. 아, 그러네요. 이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승민님, 승민군이라는 지금 표현을 쓰셨는데 이 고3 때부터 정말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 카페인 분들이 함께 우리가 승민이 수능이야 거의 이런 느낌으로 승민님의 그 수능일부터 시작해서 대학생활 다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 그냥 식구 같은 느낌?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본투비 카페인으로 또 이렇게 북카페 생일과 비스무리하게 태어나신 것도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의 1년도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이선희님, 반짝 책이 왔더래요. 맞나요? 이 억양? 왔더래요. 지금 두 번 하면 더 실패할 것 같아서 네, 강원도에서 감자올림 하셨습니다. 이 닉네임이 감자시네요. 그쵸? 강원도 감자올림 하시면서 예, 출석 이벤트 책 이렇게 보내드린 거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디어클라우드의 그때와 같은 공간, 같은 노래가 그리고 내일 지구가 태양을 네 번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문장 카페인 이태훈님의 엽서 내용으로 깔아봤는데요. 듣고 계실까 궁금했거든요. 우리 카페인 분들의 엽서로 다음 주는 채웁니다라고 주 후반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또 오늘 어떤 엽서가 읽힐지 모르니까요. 듣고 계실까? 이게 저에겐 좀 짜릿한 약간 이벤트 같은 것이기도 했는데 이태호님 사연이 왔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우와, 소개되는 영광이 호야꽃은 이제 졌지만 소개되어 기뻐요 하셨습니다. 오늘도 작업실에서 지금 작업 중에 북카페 들으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우리가 읽는다라고 연락을 미리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오늘 이 순간을 지나가는 빛처럼 그렇게 북카페 문장 카펫 만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수아님은 지금 호야꽃 언급된 김에 또 꽃말을 찾아보셨대요. 꽃말이 사랑, 감사, 아름다운 사랑 요런 거라고 합니다. 북카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네요 하셨는데 저는

수아님이 또 바로 이렇게 호야꽃을 포착하시고 그 꽃말을 찾아보시고 또 이렇게 바로 북카페 반디앱에 올려주신 이 마음도 북카페를 사랑하는 마음 같아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승미님 지금 생일 축하 엄청 많이 받고 계시죠? 저에게 축하해주신 많은 카페인 분들 축복받으실 거예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선화님은 다른 분들 엽서를 보니 제가 보낸 엽서가 초라해 보이네요. 부끄럽네요. 엽서를 조금 더 신중하게 잘 만들어 보내고 싶었는데 날짜가 임박해오니 조급함에 덜렁 보내게 됐답니다. 아쉽네요 하셨는데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마음을 먹지 마세요. 네, 우리는 지금 이 이벤트는 비교하고 내가 작아지고 막 이러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7주년 당일인 수요일 방송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북카페에서 예쁘고 근사한 엽서만 비주얼적으로 그런 엽서만 뽑은 게 아니에요. 그 상의 그 장면 자체에 우리 북카페는 사연을 또 사연 있는 그런 걸좀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비주얼적으로 아름답고 예쁘고 정성 가득하고 요런 것들만 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라한 엽서 이렇게 표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편한편이 엽서 한장한 장마다 다 너무 고유한 맛이 있어서 우리 북카페에 이렇게 붙여둔 엽서 당분간 떼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주신 마음 자체로 사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박태현님, 고은님, 제 나이 20대 때는 라디오 프로그램마다 예쁜 엽서전을 했었는데 30년 전 그때 그 느낌이네요. 북카페 덕분에 기억 소환 중입니다. 저도 손재주가 없어서 그냥 보고 듣기만 하지만 모두 모두 최고시고 멋지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트를 막 찍어주셨습니다. 그쵸? 이 북카페 예쁜 엽서전은 내가 보낸 엽서가 읽히거나 뽑히지 않아도 보는 맛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즐거운 자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관람하는 맛. 저 엽서는 저런 매력이 있구나. 아, 저거는 저래서 읽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관람하는 맛. 네, 그것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 매일매일 함께 보내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이 마음 담아서 일간 카페인 주제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7. 이 품은 3개. 7, 숫자 7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이니까요. 첫 번째 단상으로 무지개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빛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바로 만나보시죠.

위 맑게 갠 하늘에 떠오른 무지개를 보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가지 색깔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빛의 스펙트럼은 어느 한 지점에서 뚝 끊기지 않고 무한히 이어지는 연속적인 색의 띠입니다. 빨간색과 주황색 사이, 파란색과 남색 사이에는 우리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수많은 색의 경계들이 번져 있죠.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우리는 이 모호하고 아름다운 빛의 흐름을 굳이 일곱 개의 색으로 나누어 부르게 된 걸까요? 그 기원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리즘을 통해 빛의 굴절을 연구하던 아이작 뉴턴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완전하고 조화롭다고 믿었던 숫자 7에 맞추어 무지개의 색을 일곱 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음계가 7음계이고 일주일이 7일이듯 우주의 완벽한 질서를 상징하는 7이라는 눈금을 빌려와 자연의 현상을 설명한 것이죠. 뚜렷한 경계 없이 흘러가는 모호한 세계에 이름표를 붙이고 선을 그어 비로소 우리가 이해하고 껴안을 수 있는 명확한 세계로 끌어내려는 의지였습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억지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막막한 우주에서 무언가의 고유한 존재를 식별해내기 위한 눈맞춤이니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무지개의 스펙트럼처럼 명확히 재단할 수 없는 연속된 시간과 감정들의 흐름일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불안과 안도감이 칼로 자른 듯 나뉘지 않고 뒤섞여 흐르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귀엽고 의미 있는 눈금을 긋고 하루하루를 견뎌냅니다. 그 눈금 덕분에 우리는 무채색 같던 일상에서 나만의 빛깔을 발견하고 내 곁에 머무는 너그러운 인연들의 온기를 감각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7년 동안 북카페가 여러분과 함께 쌓아온 시간 역시 경계를 알 수 없이 흘러가던 무수한 날들에 다정한 눈금을 긋는 묵묵한 작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책과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정한 사연들이 북카페라는 거대한 프리즘을 통과했고 그 덕분에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삶의 다채로운 일곱 빛깔을 기꺼이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맹렬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7주년이라는 단단한 매듭을 지으며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름 붙이고 끌어안게 될 또 다른 무지개의 색깔들을 기분 좋게 기대해 봅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제이레빗의 레인보우 띄워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무지개 일곱 빛깔, 사실은 그 당시 가장 완벽한 수라고 생각했던 것을 거기다 이렇게 부여함으로써 세상을

다 껴안고 싶었던 그 사람들의 의지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 이렇게 좀 전달을 해봤습니다. 7주년, 특히 그 7의 의미를 정말 많은 카페인 분들이 꼭꼭 씹어서 헤아려 주시는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특히 더. 0812 쓰시는 카페인님이, 고님, 그제 비가 그치고 동쪽 하늘에 이렇게 예쁜 무지개가 떴었답니다. 혼자 보기가 아까운 고운 빛깔의 무지개. 카페인님들과 같이 향유하고 싶어요 하셔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그 무지개 사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와, 지금 너무 예쁜데요? 뭔가 쏘아 올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7906 쓰시는 카페인님도 이렇게 사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네, 이렇게 세 장이나 불꽃놀이까지 축하 의미로 주말에 본 무지개와 불꽃놀이 사진 보내요. 엽서전에 좀더 꾸며서 보냈으면 좋았겠지만요. 하셨지만, 네, 미련은 갖지 마세요. 우리 카페인분들. 즐기는 축제인 겁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열려 있는 거고요. 아, 이 무지개 언급하면 또 바로 이렇게 무지개 사진 보내주시는 카페인님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민경춘님은 제 엽서에 무지개도 그려놨는데 오늘 무지개를 이야기하네요. 제 엽서 보라로 보면 오른쪽 제일 위쪽 윗줄에 두 번째요. 크크. 이거 다 보이시는 거죠? 제 뒤에 이 벽면이 민경춘님이 이렇게 또 무지개 보내주신 그 마음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하승성님은 그래서 북카페 카페인 굿즈의 연필 그거 무지개의 기운을 담은 거예요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다 이렇게 무지개에 얹어주시는 마음들 같이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해리코닉 주니어의 레시피 포 러브 그리고 마이클 부블레의 It's a Beautiful Day까지 두곡 듣고 소설 북클럽 시작할게요.

0: 선곡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작가님 저 뒤로 보이는 이 엽서 양이 더 많아진 것 같지 않나요?
2: 네, 맞습니다.
0: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2: 그렇군요.
0: 네, 와. 이런 이벤트를 우리 카페인 분들이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윤선미 님도 출석 체크 이벤트 때부터 이제 반짝반짝 인사를 하게 됐다고 그냥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2: 네네네.
0: 그러시면서 주로 저녁 재방을 많이 들으시는데 본방송은 시간 날 때 짬짬이 듣는데 너무 달콤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당 충전 방송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본방 느낌은 조금 더. 그리고 신희연 님 사연도 좀 볼까요? 네.
2: 마치 북카페 축제 기간 같아요. 물론 하이라이트는 축제 당일이라 해도 일을 준비하고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같이 충만한 기분이네요. 북카페야말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흘러간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곳이 아닌가 싶네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흘러간다.
0: 와,
2: 너무 좋은데요?
0: 그렇죠. 이 북카페를 이루는 모두 수뇌부 카페인 모두가 다 우리를 그렇게 흘러가게 하는 것 같고 지난 주에는 우리 이 엽서 이제 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2: 우리 진짜 수뇌부, 어렵겠습니다.
0: 맞아요. 수뇌부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우리 또 그 일머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2: 일머리요?
0: 일머리 있다, 일머리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0: 일머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2: 누가요?
0: 저를 비롯해서 우리 그 심사할 때 우리 수뇌부는
2: 시간이 오래 걸렸군요.
0: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

0: 우리가 너무 다 마음이 막 이렇게 커가지고
1: 들떠 있어서.
0: 이쪽에서 분류해서 여기다 놨어요. 그럼 그걸 또 예를 들면 제가 또 다시 또 아직 안 붙인 게 있네 또 줘다 또 붙여 이거를 무한 반복하면서
1: 아,
0: 야 일머리 진짜 없다 싶었는데
1: 사공이 너무 많았나요?
0: 근데 재밌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뭔가 이게 효율적으로 쏙쏙쏙 된다라기보다는 그 과정을 너무 즐겼던 겁니다.
1: 아, 재밌네요. 이런저런
0: 맞아요.
1: 실수, 뭐 뒤엉킴, 뭐 혼란함 다 재밌죠.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이제 수요일에 요 수상작들 발표도 하고
1: 아.
0: 그럴 예정입니다.
1: 너무 기대가
0: 네.
1: 되시겠네요,
0: 맞아요.
1: 카페인분들께서.
0: 자, 오늘 카페인님들 오늘 또 책을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오늘의 책 무엇인지 그럼 열어볼까요? 오늘도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다소 낯선 이름의 작가이고요. 앤드 마르켄이라는 이름의 미국 작가입니다.
0: 네.
1: 그리고 제목은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라는 제목의 소설이에요.
0: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 앤드 마르켄의
1: 네.
0: 소설입니다. 허블에서 나온 책이고요.
1: 네.
0: 이책 우리 카페인분들 오늘도 얘기 들으시면 궁금해지실 수도 있고 이미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머리를 뭘로 할까요?
1: 영원히?
0: 영원히 좋습니다.
1: 네.
0: 네, 영원히라는 말머리 달고 샵 1045로만 받습니다. 주소를 포함하셔야 하거든요. 책 선물 받으실 주소, 이름 포함하셔서 샵1045 유료 문자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영원히 말머리 달고 보내주시면 우리 추첨해서 책 선물 보내드립니다. 어떤 얘기인지 열어볼까요?
1: 네. 앞서 고백을 하자면
0: 네.
1: 저는 이 소설의 내용을 모른 채로 이 소설을 선정했어요.
0: 네.
1: 대부분은 책을 읽고 많이 고르기도 하지만,
0: 네.
1: 앤드 마르켄이라는 작가를 처음 제가 접했고, 또 국내 초역이라는 설명에, 이거는 함께 읽고 같이 이야기해봐도 좋겠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0: 네.
1: 또 여러 가지 이유로는 일단 표지가 예쁘고,
0: 표지가.
1: 제목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0: 네.
1: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유구함,
0: 네.
1: 지속성과 달리 또 끝이 난다라는 말이 또 붙었단 말이죠.
0: 그쵸.
1: 이런 어떤 종결의 의미가 함께 뒤엉켜 있다 보니까
0: 네.
1: 제목에서 느껴진 어떤 역설적인 이 뜻이 소설로 어떻게 이야기로 풀어냈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어서 일단 선정하고 읽기
0: 네.
1: 시작했는데 좀 저로서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0: 어떤 부분이 특히 좀 충격이었나요? 놀라움이라고 한다면.
1: 무엇보다 이 소설의 강렬함은
0: 네.
1: 사실은 첫 문장에 있을 텐데, 첫 문장에서 많은 걸알수 있죠. 우리가 책을 읽어
0: 그렇죠.
1: 나가다 보면.
0: 작가도 신경 쓸 거예요. 그렇죠? 첫 문장은.
1: 그쵸? 오늘 나는 왼팔을 잃었다로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 나는 왼팔을 잃었는데, 팔은 어깨축지에서 깔끔하게 떨어져 나갔고, 제니스가 그걸 주워다가 호텔로 챙겨왔대요.
0: 네.
1: 이런 서사적인 전개가 소설의 도입부부터 이어지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강렬하고 인상적이잖아요? 내가 팔을 잃었는데, 그 팔을 잃었다고 하는 상황의 맥락이나, 팔을 잃었을 때의 나의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0: 네.
1: 팔은 그저 잃어버린 이 상실과 부재의 대상일 뿐, 그것을 또 누군가가 주워다가 호텔로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설정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이지? 독자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극하는 것은 알겠는데,
0: 네.
1: 그 이후로는 이토록이나 뚜렷한, 첫 단락에서 보여줬던 뚜렷한 사건이 막 명징하게 등장하진 않더라고요.
0: 네.
1: 네.
0: 이렇게 손에 딱 잡히는 뚜렷한 플롯이라기보다는,
1: 네.
0: 그쵸?
1: 이 소설 자체가 마치 거대한 아포리즘에 갇혀있는 인상이었고,
0: 네.
1: 저로서는 그 어떤 이 세계의 단면이나 아니면 중심을 꿰뚫는 어떤 경구나 잠언, 그 이상을 뛰어넘는 어떤 주요한 줄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맥락이 한 손에 딱 잡히질 않으니까,
0: 네.
1: 읽다가 이게 무슨 얘기였지? 하고 다시 멈추다가, 또 다시
0: 네.
1: 읽어나가다가 또 멈추고 하는 걸좀 반복했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또 이걸 전달을 하셔야 되니까, 마이크
1: 네.
0: 앞에서.
1: 맞아요. 그리고 북클럽 이제 따라 들어와 주신
0: 네.
1: 이제 카페인 분들은 저에 대해 좀 아시겠지만, 일단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이제 붙들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이게 네. 무슨 말이지라는 고민이 굉장히 커지니까

0: 보니까 읽으면서 난해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1: 작가가 약간 의도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0: 맞아요.
1: 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일반적인 좀비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하고 맞아요. 왜냐면 저도 좀비 얘기 사실 저는 취향이 아니거든요. 네. 솔직히 고백하면 네. 궁금하지도 않고 네. 막 쓰고 싶지도 읽고 싶지도 않지만
0: 좀비 이러다. 서운하겠는데요.
1: 네. 방송에서 이렇게
0: 근데 좀비 너무 서운하겠다.
1: 근데 진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없고. 영화니 소설이니. 근데 네. 이 좀비물 좀비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약을 하자면 근데 네. 제가 생각했던 좀비 소설과 좀 달라서 이 문장에 저는 좀 완전히 매료가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그 팔 부분도 네. 그 팔을 이제 잃었다 한 다음에 좀 지나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팔을 챙겨 물가로 갔다.
0: 맞아요.
1: 그리고 웃으면서 네. 얘기하지만 이상하잖아요.
0: 그렇죠. 이상하죠.
1: 팔을 챙겨 물가로 네. 가는데 이제 그 어떤 개 한 마리가 마치 내 팔이 살람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지금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 정도로 개 한 마리가 내 주변을 막 이렇게 맴돌고 이런 상황들이 볼 때 좀 낯익었던 걸 낯설게 보게 만드는데 쉽진 않지만 묘한 매력이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0: 맞아요. 지금 윤구원 작가님께서 좀비물이다 라고 이제 딱 단언을 해주셔서 네. 이 소설 좀비 소설이야? 라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알게 되시겠지만 그 정보를 모르고 이 소설을 읽기 시작하면 네. 오늘 나는 왼팔을 잃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작중인물, 작중화자인 나가 좀비인지 아닌지를 깨닫는 데는 좀 페이지가 넘어가야 돼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팔을 잃은 한 사람이라고만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읽다 보면 살아있을 때는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면 네. 구원 같은 것, 정화 같은 것들을 생각했는데 네. 아포칼립스를 상상하려고 하지 않아도 아포칼립스가 왔다라는 식으로 이것이 어떤 종말, 포스트 아포칼립스 네. 아니면 살아있던 사람의 죽음 그 이후 그럼 좀비화된 상태, 언데드 네. 상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서를 조금씩 발견해 나갈 수가 있죠.
1: 맞아요. 자, 우리 카페인 분들 사연 좀 보겠습니다. 4519 네. 쓰신 카페인님은 네. 제목이 우리의 삶의 유한함을 은유하는 거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더더 읽어보고 싶어요. 호기심이 느껴지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제목에서부터.
0: 이 소설은 당연히 지금 죽음 이후에 인간의 몸도 영혼도 소멸되지 않은 상황을 상정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종의 언데드 상태로 계속해서 작중화자가 살아있는 삶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닌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은 마치 좀비물.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어떤 장르 소설적인 외피를 네. 두르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이 우리가 보통 좀비물이라고 하면 거대한 문명이 있고 그 문명이 붕괴되고
1: 그쵸.
0: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혈투가 벌어지면서 감염병이 퍼지고
1: 네.
0: 그 공동체를 탈출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어떤 아비규환적인 스토리를 생각하게 네. 되는데 또한 그런 소설적 문법에 익숙하고요 우리가
1: 그쵸.
0: 그런데 이 소설은 나라고 하는 좀비 언데드 상태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 인물의 내면을 너무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다 보니까 앞서 윤고은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비의 내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라고 하는 좀 황당무계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1: 그런데 그 좀비의 내면을 문장이 참 아름답다니까요. 그렇게도
0: 맞아요.
1: 얘기를 하니까
0: 맞아요.
1: 이거 좀 더 주의 깊게 부분. 듣게 된단 말이에요.
0: 네,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비를 화자로 해서 네. 그의 내적 고뇌와 상실의 면면들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기존의 장르 소설의 문법이 가지고 있었던
1: 네.
0: 어째서 좀비가 되었는가? 왜 좀비로 생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가?
1: 네.
0: 그리하여 이 좀비들이 나를 제외한 또 다른 좀비들의 세계는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가? 구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맥락을 이 엔드마르켄이라는 작가가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1: 그렇죠.
0: 네, 이 세계에서 좀비는 나뿐만이 아니라 뭐 마르그리트도 있고 뭐 제니스도 있고 설명하는 소위 동지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1: 그리고 그것도 이름도 그 원래 본명이 아닌
0: 네.
1: 것 같잖아요.
0: 네, 맞아요.
1: 막 그냥 주어

0: 서 원하는 이름을 직접 고를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1: 제니스도 2번 제니스도 있고 3번 제니스도 있고 그래요. 다 동일한 이름을 좋다고 한 거죠.
0: 네.
1: 네, 그래서 이런저런 제니스들도 있고 또 소설 속 화자가 곁에 두고 좀 교류하는 마르그리트도 있고 한데 이 과정에서 이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호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네. 그렇다면 좀비 호텔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호텔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언제부터 있었으며 네. 뭐 이런 이 인과적인 맥락을 전혀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다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소설 읽는 정통주의자들로서는 이게 무슨 이야기야? 라고 조금 당혹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런데 얼핏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죠.
1: 맞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 소설을 찬찬히 읽어나가다 보면 아, 이제 좀 소설의 인과, 맥락, 어떤 서사적인 문법, 소설의 구성 방식에서의 어떤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이런 부분들을 다 이런 고정관념들을 좀 내려놔야
0: 네.
1: 이 소설을 이해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관용적인 마음이 좀 소설의 초중반을 넘어가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0: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좀 새로운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한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익숙한 코드에 대해서.
1: 네,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막 지금 이렇게 또 상도 받고.
1: 네.
0: 네. 이 이력이 화려합니다.
1: 네. 이 앤드마르켄이라는 작가가 실제로 전업 소설가라기보다는
0: 네.
1: 어떤 글쓰기, 영화, 공연, 설치 작업, 출판사 발행인, 편집자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는 실험적인 작가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이제 어떤 여러 예술 장르를 실험적으로 조금 구상해 왔던 작가가 이제 좀비물이라고 하는 장르적인 외피를 안고 장편 소설이라고 하는 서사 형식 자체를 좀 극한으로 실험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나 지금
0: 그러네요.
1: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0: 자 오늘 앤드마르켄의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주영님은 팔을 잃었다는 대목 듣고 로봇 팔을 장착하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1: 네.
0: 아 근데 좀비 얘기군요.
1: 네. 대용물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0: 네.
1: 팔을 잃은 채로 네. 계속.
0: 네. 하아영님도 오늘도 궁금증 유발하는 제목 아 좀비는 이제 별론데 그래도 승숙 작가님이 가지고 오셨으니까 귀 쫑긋 하셨습니다. 우리 이 궁금증 다 끌어안고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크랜베리스의 좀비 듣고 가시죠.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나 슬픔처럼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고 우리 뇌가 미리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생존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예측이 어려울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니 불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0: 매일 20분钟
2: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0: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2: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0: 만나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2부로 건너왔습니다. 염승숙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책은 앤드 마르켄이 쓴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입니다. 허블에서 출간된 책이고요. 이 제목은

목에 앞머리 영원희 요세 글자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소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립니다. 3661 쓰시는 카페인님, 역시 승숙 작가님의 고퀄리티 작품 브리핑

0: 원데드 상태로. 네. 그랬는데 과거의 자신에 대한 어떤 기억, 이름조차도 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네. 다른 언데드한 존재들과 호텔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왼팔이 떨어져 나갔으면 그걸 누군가 주워와가지고 헐레벌떡 네. 여기 네 팔이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 다른 언데드인 마르그리트. 네, 마르그리트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의 팔을 자기가 스스로 화형식을 뭐 한다든가 네. 불태운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몸을 훼손되었거나 훼손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또 삶을 유예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좀비들은 좀비들이 살아있는 자를 먹는 상황 그래서 이제 허기를 채우는 상황은 동일한 설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익히 좀비물에서 보아왔던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을 죽이는 건 아마도 그들의 고통에 가닿기 위해서가 아닐까? 뭐 이런 잠언적인 문장도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인공답게 다소 독특한 설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네. 되거든요. 좀비들이라면 당연히 살아있는 자들을 먹어서 허기를 채우고 또 다른 좀비로서의 어떤 영속성을 계속 그쵸. 가져가야 하는데 이 좀비는 계속해서 너라고 하는 타자의 존재를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어요.
1: 네.
0: 자기에 대한 과거나 구체적인 기억은 전혀 나지 않는데도 나는 어째서인지 너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서 계속해서 어디론가 이동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 나가 계속해서 떠올리는 화자가 떠올리는 너의 존재가 누구일지 계속해서 궁금해지게 되는데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 이후에 소멸되지 않고 언데드 상황으로 깨어났지만 무언가 현재적인 시간이 계속 과거의 상황 너로 중심이 되는 뭔가 그립기도 하고 가닿고 싶어하는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또 계속해서 시시각각 떠올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상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마음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1: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인공은 너무 생각이 많은 좀비 같아요.
0: 네, 생각이 정말 많죠.
1: 계속 반추하고 곱씹고, 네, 네. 그렇죠.
0: 그래서 시간도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과거의 기억이 뒤엉켜든 들어서 현재가 계속 멈추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1: 네.
0: 이 작중인물이 어디에 지금 발 딛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시간도 교란되고
1: 맞아요.
0: 이 호텔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모래사장으로 또 훅 떠밀려 갔다가 파도에 이끌려서 또 다시 다른 살아있는 사람들의 멈춰있는 공원 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1: 시간도 공간도 좀 흐릿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왜 그래라고 이렇게 따져 물으면 왠지 이 주인공은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것만 같은.
0: 맞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너라고 하는 존재는 이 작중 화자가 살아있었을 때
1: 네.
0: 교류했었던 연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고 죽음 이전에 이미 너라는 대상 사랑했던 연인을 상실했구나라는 네. 설정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아 결국에 좀비화된 인물이 계속해서 과거를 복기하고 현재에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
1: 네.
0: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상실했던 그 상대방이구나. 그 연인을 그토록이나 그리워하고 애도하고 다시금 살아 숨쉬는 것을 열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읽어가다 보면.
1: 근데 그 심정에는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사실 모든 게 다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 더 명료하게 나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떠올리는 그리워하는 누군가에 대한 생각을 이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관계 속에서 내가 있긴 하니까.
0: 맞아요. 그래서 재밌는 건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제가 처음에는 저의 경우 한 번 읽고 이야기를 명료하게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이 소설이 구성되어 있는 각각의 1부, 2부 그리고 7부에 이르기까지 각 장을 이끌어 나가는 제사와 같은 문구가
1: 네.
0: 쓰여져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1부에는 페르난드 페소아의 말이 적혀 있는데요. 우리는 이야기를 말하는 이야기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문장들. 그리고 이제 2부를 시작하면요. 수전하우의 말. 나에게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 삼키거나 달아나는 것. 이런 아주 짧은 문장들을 각 장마다 배치해 놓은
1: 네.
0: 작가의 의도와 의중이 있을 건데
1: 그쵸.
0: 이게

0: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내가 작가라면 이 경구나 잠원들로 인해서 뭔가 이좀 난해한, 다소
1: 네.
0: 난해한 이야기가 풀어져 나가기를 독자에 의해서
1: 그렇죠.
0: 그런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페소아의 우리는 이야기를 말하는 이야기들 아무것도 아니다를 중심으로 일부를 다시 읽으니까, 아, 이들이 지금 알수 없는 공간인 호텔에서 이 언데드한 인물들이 모여 앉아서
1: 네.
0: 자꾸만 이름도 모르고 과거조차 기억해내지 못하는 존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봐라고 서로를 부추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은, 구성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
1: 네.
0: 이야기를 가져서 가진 자가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로서 맞물려서 구성되는 존재를 사람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이 작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1: 그러네요.
0: 그런 생각이 들고, 2부만 보더라도 나에게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 삼키거나 달아나는 것. 이런 것도 일단 좀비화된 인물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삼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살아있는 자의 어떤 삶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 네.
0: 일종의 굶주림, 허기와도 같은
1: 그렇죠.
0: 상태에서 계속해서 어둠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여기서 삼키거나 달아나는 것이라고 하는 수전하우의 말을 빌려서 이 2부의 내용은 또이 작중 인물이, 결국에 나는 굶주림을 선택하겠어 라는 기존의 좀비들과는 또 다른 선택을 하는 장면을 삽입해 놓고 있거든요. 살아있는 자들을 목도하고 달려가서 물고 삼킬 수 있지만 그러기 싫은 거예요. 이
1: 네.
0: 작중 인물이, 나는 그저 굶주림을 선택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대목이 있고, 그래서 나는 굶주리지만, 굶주리는 과정에서 이 작중 화자가 자기 내면에 어떤 커다란 구멍이 있는 걸 발견해요. 굶주리고 굶주리다가 그 구멍을 발견하는데, 그 구멍 안에 집어넣는 게 하나 있단 말이죠. 까마귀를 하나, 한 마리를 집어넣어요.
1: 너무 강렬한 장면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게 그렇다. 문어가 아니라 굶주림일 뿐이다. 벌이 아니라 무로 만들어졌다. 굶주림은 무로 만들어진 동물이다라고 하면서, 진짜는 없다, 진짜는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는 말을 마치 이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1: 네.
0: 까마귀 한 마리를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이 작중 화자가 의구심을 갖고 질문하고 난해한 절망을 되풀이할 때 대답을 까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과, 팔, 잉크, 왕관, 이런 상관도 없는 단어들을 계속 읊조리면서, 너는 누구야? 라고 해서 계속 작중인물이 까마귀를 의식하거든요.
1: 네.
0: 이런 부분들도 보면, 나에게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라고 했더니 2부의 문을 여는 제사 같은 문구를 보면, 그렇지, 결국에 이 작중인물이 좀비이냐 아니냐를 다 떠나서, 그렇다면 지금 몸을 지니고 있잖아요. 죽었는데 몸을 갖고 있고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고
1: 네.
0: 그런 과정에서, 그렇다면 인간을, 사람을 구성하는 것은 이 살아있는 육체라고도 할수 있는데, 단순히 육체가 달려 있다고 해서 그러면 역설적으로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람의 육체를 구성하는 것이 정말 온전히 완벽한 나인가?
1: 네.
0: 나는 구성된 것이지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는 것
1: 그러니까 좀비지만
0: 같아요.
1: 우리에게 지금 철학적인 질문을 계속
0: 맞아요.
1: 던지고 있어요. 좀비
0: 맞아요.
1: 철학자예요, 지금. 그리고
0: 맞아요.
1: 가슴 안에 이제 까마귀를 들여놓음으로써 그 공간에 이제 감정은 사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표를 하는데 이런
0: 그렇죠.
1: 문장도 되게 의미심장하죠?
0: 그쵸. 그러니까 인간은 단독자가 아니고
1: 네.
0: 결국에는 다른 것들, 타자들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1: 네.
0: 항상 나 주변의 타자와 그 타자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까지, 그들의 기억까지 내 것으로 해서 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육체를 뛰어넘어서 자아의 구성물이 무엇인가를 정말 말 그대로 철학적으로 되묻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읽을수록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1: 맞아요. 그 까마귀를 내 안에 들여놓게 하기 위해서 이 마르그리트의 도움을 받아서 침대 시트로 압박 붕대 같은 걸 만들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내 몸에 감고 이러는 장면들을 이 이미지로 생각하면 이게 정말 꿈에서나 볼것 같은 그런

0: 장면으로 만드는데
1: 네.
0: 이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카페인 분들 아마 질문이 지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음악을
1: 네.
0: 듣고 와서 하나하나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음악을 듣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절박한 사연이 하나 눈에 들어와서
1: 네.
0: 9295 쓰시는 카페인님
1: 네.
0: 영원히 제발 한번 이 책을 너무 읽고 싶다고 이렇게 갑자기 지금 뭔가 훅 온 거예요.
1: 네.
0: 어떤 마음일까 우리 궁금합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 텐데 아 그런데 진짜 당첨을 만약에 정말 바라신다면 이 책을 꼭 선물로 받고 싶다 하신다면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1: 맞습니다.
0: 주소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주소를 포함해서 사연 보내주셔야 된다는
1: 네.
0: 거 얘기 다시 강조합니다. 그레이스 그런디의 I Miss You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앤드 마르켄의 소설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 염승숙 소설가와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김민정님, 타자를 의식하는 좀비라니 독특한 설정이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비를 사실 좀비 한 개인으로 집중하는 영화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간 것만도 놀라운데 여기는 그 내면에 어떤 결심이라든지 좀비를 휩쓸고 있는 그 내면의 폭풍까지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1: 맞아요.
0: 이런 접근은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죠.
1: 맞아요. 이미 죽은 상태인데 계속 몸의 일부를 잃어가고 있고 팔이 잘린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자아를 규정하는 방식일 텐데 주인공의 몸 안에는 난데없이 다짜고짜 까마귀가 들어와 앉는단 말이죠. 까마귀가 들어와 있는 작중 인물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만 까마귀랑 대화하면서 내가 너를 내보내주면 좋겠니? 라고 이제 제안도 하고, 까마귀는 또뭐 잉크, 왕관, 서쪽 뭐 하면서 이제 다른 단어들을 막 이제 내뱉는데, 그 단어들을 통해서도 또 과거의 기억들, 아주 어린 시절에 모래사장이나 파도를 앞에 두고 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빙빙 돌려주었던 그랬던 기억들, 그리고 사랑했던 연인인 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만지고 껴안았던 그런 감각들을 계속 상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먹지 않겠다를 선언한 좀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모든 게 잠잠하기도 하고 또 모든 게 뒤엉켜서 혼란하게

0: 뭔가 우물을 뒤집어 쓴 듯한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계속해서 너라고 하는 존재를 찾아 헤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결국에는 너를 향한 이 갈망이 영원히 나는 죽었기 때문에 가닿지 못할 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드디어 서쪽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죠.
1: 왜 서쪽인가요?
0: 이유는 없어요. 그냥 서쪽으로 가야 너를 만날 수 있고 내가 그리워하는 너를 향한 어떤 이 탐색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단언을 하는 건데,
1: 여기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기다리고
0: 여기서
1: 있을 수만은
0: 네
1: 없으니까.
0: 계속 언데드한 자들과 호텔에만
1: 네.
0: 머무른다면 계속해서 나에게 부지불식간에 떠오르고 나를 이토록이나 애타게 하는 너의 존재를 어떻게든 찾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1: 네.
0: 수가 없으니까 이 호텔을 떠나서 서쪽으로 계속해서 서쪽으로 나아가기를 지금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1: 저는 어떤 의미로는 그 코맥메카시의 로드가 떠올리기도 했어요. 거기는 이제 남쪽으로 가거든요. 그
0: 네.
1: 소설도 영화화도
0: 동쪽으로
1: 됐지만
0: 가는 거 있나요? 없으면
1: 동쪽으로도
0: 알았어요.
1: 있을 것 같아요.
0: 아,
1: 그
0: 네.
1: 방향을 지금 주의
0: 아,
1: 깊게. 네,
0: 있겠네요.
1: 왜냐면 거기도 남쪽으로 가는 이유가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가죠. 이제 세계가 멸망한 상황에서. 근데 남쪽에 가면 막연히 바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죠. 살 길이 그쪽으로 이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서쪽이군요.
0: 맞아요. 서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작중 화자의 내면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구절들이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너무나 거대한 아포리즘처럼 이어지거든요. 가령 이런 문장들. 나는 밤새 달린다. 까마귀와 굶주림 말고는 나 혼자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벌떼는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다시 만들어진다. 세계는 크고 공허하지만 내 안의 세계는 그보다 더 크고 공허하다. 달리고 달리고 달린다. 도로를 먹어치운다. 개걸스럽게. 이런 문장들을 보면 지금 작중 화자가 좀비로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1: 그쵸.
0: 지금 이 자신이 열망하는 것을 향해서 혹은 애도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지가 느껴지죠.
1: 도로를 먹어치운다 정도로. 그리고 지금 언급하신 것에 보면, 까마귀와 굶주림을 빼면 나 혼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도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내 몸에 이제 아예 하나로 합체한 거니까.
0: 들어앉아
1: 맞아요.
0: 있으니까.
1: 그리고 굶주림에 대한 것도 저는 이 책에 이 부분도 제가 체크해 둔 건데, 아름다움이 지속되는 이유는 그것이 몇안 되는 진짜여서라는 거다. 아름다움, 꿈, 지루함, 굶주림. 굶주림은 진짜다. 그 무엇보다도. 난 굶주림에서 책한권쓸수 있다면서 이게 진짜 실감하는
0: 맞아요.
1: 대상인 거잖아요.
0: 그쵸.
1: 안
0: 그리고
1: 먹으니까 내가 먹어야 하는데 안
0: 네,
1: 먹으니까.
0: 먹기라고 하는 행위를 멈춘 자만이 할수
1: 맞아요.
0: 있는 선언이잖아요.
1: 그쵸.
0: 굶주림이 그것이 나를 만들고 있고, 굶주림이 나를 채우고, 내가 이 굶주림을 안고 너에게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막 너를 향한 이 그리움과 애도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모든 시간이 아직 다 끝났는데도 끝나지 않은 척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이제 노력에 불과했다는 거죠. 너가 없이 산다는 건, 너를 모르고 산다는 건 그냥 사는 척하는 거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는 대목도 너를 향한 얼마나 애타는 절절한 그리움을 품고
1: 그쵸.
0: 있는 건지를 알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움과 애도를 넘어서 결국엔 이 작중 화자가 이 질식할 듯이 처해 있는 이 감정의 근원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독자들에게 알려줘요. 네, 그래서 소설의 중반에 가면 슬픔의 모든 역사, 내 안에 갖춰져 있는 모든 것이 슬프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슬픔의 일부이며, 그래서 슬픔은 총체적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존재 이유가 사랑했던 연인을 잃고, 그 그리움과 애도를 넘어서 이 슬픔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죽은 자의 그것처럼 지금, 이 유구하게 이 생을 떠돌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 지금 1246 쓰시는 카페이님은 이 소설은 비 오기 직전 하늘이 흐리고 침침하고 습할 때 약간 어두운 거실에서 혼자 읽어야 할것 같아요. 제목에 끝났다가 들어가는 걸 보니까 뭔가 끝나기는 끝나나 본다. 끝이 난다. 이런

0: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그렇죠.
1: 그러네요. 끝이 난다. 네.
0: 이게 그 현재형으로 좀 이렇게 진행되는
1: 맞아요.
0: 게 많잖아요.
1: 맞아요. 다 현재형이에요.
0: 맞아요. 네. 이 시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시간 순을 좀 흐리는데 또 도움을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목도 끝났다가 아니라 끝이 난다고요.
1: 네.
0: 계속
1: 맞아요.
0: 진행 상태인 것처럼.
1: 네. 작중 인물이 좀비다.
0: 네.
1: 이 좀비는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했던 연인을 잃었고 그 커다란 슬픔의 대가로서 지금 마치 한국식으로 말하면 구천을 떠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0: 네.
1: 그 과정에서 좀비의 내면이 이렇게까지 솔직하고 정말 처연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도 만나지 않으면서 바람이 휘몰아치는 낮을 걷고 도로에 서서 서쪽 언덕 너머로 해가 저무는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지만 서쪽은 끝이 나질 않고 서쪽 언덕 너머로 해가 지면 또다시 멈췄다가 또 낮이 되면 또 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도 만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중간 소설의 중반 이후를 보면 살아있는 자들 100여 명이 넘는 자들에게 둘러싸입니다.
0: 아, 무섭네요.
1: 네. 좀비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러면 눈에 띄지 않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이 소설을 읽는 내내 있었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도 죽어있는 사람도 마주치지 않으면서 정말 빠른 속도로 서쪽을 향해 날아가고
0: 그쵸?
1: 있기 때문에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다가 갑자기 소설 후반부에 가면 앞질러 달려오는 개들과 함께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군중에게 둘러싸이죠. 이 작중 화자가. 그래서 너무 놀라운 장면들이 있거든요. 마치 물리쳐야 하는 이 단 하나의 악마인 것처럼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상황이
0: 주인공이.
1: 이어져요. 네.
0: 우리가 보통 영상 매체 통해서 특히 많이 접했던 좀비와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의 구도는 그 반대잖아요.
1: 네, 맞죠.
0: 내가 개인이 딱 이렇게 있는데 생존자처럼 딱 있는데 저기서 한 무리의 좀비들이 보통은 나를 향해 느리지만 나를 향해 분명히
1: 맞아요.
0: 다가오고 있다거나 이런 식의 상황을 많이 접하는데
1: 맞아요. 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극한의 공포감과 이곳을 탈출해야 한다는 위기감은 사람에게 있는
0: 그렇죠.
1: 것인데 이 소설에서는 좀비가 그것을 느낍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 레퀴엠 D단조 쾌번호 626번 중 라크리모사 리카르도 무티 지휘로 듣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앤드 마르켄의 소설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 읽고 있습니다. 김현정님 카페에서 지금 커피 내리면서 작가님 목소리에 쫑긋 주문 들어오면 이 흐름의 단락을 놓칠까봐 조마조마해요. 카페
1: 커피
0: 사장님.
1: 내리면서라는 의미가 카페
0: 그러니까. 맞아요.
1: 사장님이시군요.
0: 카페에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단락 놓칠까봐. 이런 사연 가끔 있거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거나, 네, 뭐, 응대해야 되는 경우, 누가 말 걸면 귀찮을 지경이다 하는 분들의 사연이 있습니다. 또, 1145 쓰시는 카페인님, 출장 와서 시간이 맞지 않아 커피숍에서 북카페를 듣고 있습니다. 시끌벅적한 커피숍에서 염승숙 작가님 음성이 잘안 들려서 라디오 볼륨을 높여봅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고통일 듯한데 마음이 너무나 고운 좀비가 되어 영원한 삶은 더더욱 괴롭고 고통일 것 같아요. 서쪽으로 너를 찾아가는 이야기, 어떤 삶의 철학들이 찾아올지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1: 출장을 가셨는데 거기서도 또 북카페를 들어주시네요.
0: 출장
1: 재밌습니다.
0: 가서 여행 가서 우리 카페 분들 북카페에 이게 귀 기울여 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지금 너무 그 고운 좀비가
1: 마음이 고운 좀비.
0: 돼서 영원히 사는 삶은 더더욱 괴로울 것이다. 아까 김민정 님도 슬픈 사람은 비열한 좀비가 될수 없나 봐요 하셨는데 어때요? 승숙 작가님 만약에 이 상황 예, 놓인다면, 내가 주인공 같은 존재라면,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좀비스러움을 표현한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참 얼마나 어떤 사람의, 뭐, 빨간 셔츠 입은 사람을 이제, 먹는 얘기가
1: 초반에
0: 초반에
1: 나오죠. 네,
0: 나오잖아요. 근데
1: 맞아요.
0: 그걸 이제 조개, 바지락, 한소찔 때랑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 사람의 옷을 벗기려니 이상했다, 너무 친밀하다, 부드럽다 하면서 막 이렇게 묘사가 나오잖아요. 이걸 읽으면서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이거를 지금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1: 그러니까요.
0: 싶었는데 승숙 작가님이라면
1: 어렵죠, 정말. 지금
0: 우리는
1: 설정 자체가 좀비여서 그렇지, 이 언데드한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좀 감추고 가려놓고 보면 그냥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슬퍼하는 사람 그 자체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지금 먹는 것도 잊고 배고픔도 느끼지 못한 채로 하염없이 사랑했던 연인을 찾아서 이 어떤 또 다른 여정을 떠나는 인물로 보인단
0: 그렇죠.
1: 말이죠.
0: 목적지가 너인 거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를 너라고 하는 영역으로 두고 있으니까 이 슬픔은 정말 이루 말 못할 것인데 앞서서 윤고은 작가님이 문장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소설의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이 작중 화자는 계속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나는 계속 서쪽으로 간다. 모래 언덕에 네가 없으리라는 것을 안다. 나는 그곳에 있겠지만

0: 나는 그곳에 있을 것이고 나를 통해 너 역시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함께였던 장소에 내가 있으면 우리는 다시 함께인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작중 화자도 네가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사랑했던 너는
1: 네.
0: 이미 이 세계에서 소멸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있어요. 인정하고도 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너와 함께했던 곳으로 향하게 되면 그곳에 도달하면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둑한 숲, 처량한 벌목지, 황량한
1: 네.
0: 폐허 이런 것들을 건너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살아남은 인간들의 나선형 기지에 갇혀버려요. 네. 그래서 그 그물에 걸리거든요.
1: 네.
0: 지금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주인공을 에워싸고 그물을 던진 거예요.
1: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물이 아니라 진짜 그물에.
0: 네, 진짜 그물에 걸려요. 그래서 이 바닷가와 긴 유역을 가르는 야트막한 언덕을 넘으려다가
1: 네.
0: 벌어진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소설의 첫 장부터 팔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해요. 팔이 없으니까 양팔을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다리를 묶어라고 해가지고
1: 네.
0: 양 다리를 묶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묶어서 거꾸로 이제 매달게 하는 거죠, 공중에. 네. 근데 공중에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1: 네.
0: 마치 예수처럼 들어 올려지거든요.
1: 그러네요.
0: 네. 이 과정이 너무 가슴 아프게 그려져 있고, 이 앞질러 달려오는 개들 사이사이로 이제 너무 무수한 군중들의 눈빛이 이 당혹스럽고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1: 네.
0: 그러면서, 이 인물은 좀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앞서 말한 이 공포스럽게 느껴진다는 건 저의, 독자인 저의 감상일 수도 있어요. 소설 속에서 이 작중 인물은, 무서워하진 않아요.
1: 네.
0: 그냥 계속해서 막, 달려오는 개들이 막 으악스럽게 짖어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그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도 착하지? 오, 알았어, 알았어. 이런 말들을 거듭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이, 성별도 분간할 수 없는 살아있는 자들을
1: 네.
0: 이 에워싸고 있는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수척하고 지저분한 행색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얼굴들, 면면들을 살펴봐요. 그들이 나 하나를 두고 굉장히 긴장해 있는 표정들을
1: 네.
0: 살펴보고, 어떤 신호로서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굉장히, 그냥 무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영화 속 엑스트라처럼 보이는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게릴라 활동가들이라는 걸이 주인공이 알아차리죠.
1: 네.
0: 이 활동가들이 현수막 같은 것들을 막 펼치거든요. 좀비 아포칼립스를 지금 당장 종식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 소설 속 세계관은 계속해서 좀비, 언데드한 인물들이 출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좀비를 몰아내고 없애려고 하는 게릴라 활동가들도 산포에 있는
1: 네.
0: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 안에서 길게 펼친 그물에 이제 이 주인공이
1: 주인공이
0: 네, 갇히게
1: 걸렸죠.
0: 되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처럼 된 곳에 발이 묶여서 매달렸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참수됩니다. 지금 이
1: 끔찍합니다.
0: 말을 하기가 제가 어려워서 했던
1: 네.
0: 말을 반복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을 하면서도 너무
1: 강조하시려는 줄
0: 떨렸어요.
1: 알았어요.
0: 아니,
1: 아,
0: 아니요.
1: 지금
0: 말이
1: 이
0: 마음이
1: 단어를,
0: 떨려가지고. 네, 참수돼요. 참수, 아, 너무 마음이
1: 네.
0: 아프죠.
1: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태울까, 나를? 뭐 이런 식으로 무감하게, 사람들의 면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얼굴이 있는 목이 지금 떨어져 나간
1: 네.
0: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좀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픔도, 통증도, 고통도 느끼진 않아요.
1: 네.
0: 그냥 몸과, 얼굴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얼굴이 분리된 채로 지금 잘린 머리가 양파자루에 담겨가지고
1: 네.
0: 그냥 모래사장에 방치돼요.
1: 여기서
0: 네.
1: 신체를 다루는 방식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1: 아까 팔부터 시작해서
0: 네네네, 맞아요.
1: 뭐 다리, 발 이제 다른 존재들을 묘사할 때도 그렇고 마치 사물처럼 그렇게 심지어 내 머리도.
0: 맞아요. 그리고 한참을 방치가 돼요. 네. 정말로. 사람들의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이 좀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처형했다고 처벌했다고 생각하고 흩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하염없이 거꾸로 몸은 거꾸로 되어 있고
1: 네.
0: 머리는 이제 모래사장에 방치된 채로 분리된 채로 계속 날과 밤이 가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참 흥미로워요. 그리고 약간의 어떤 블랙코미디처럼 이런 문장들도 있어요. 내 몸에서 그물이 다 거쳤을 때 군중은 잠잠해지고 서로 밀착한다. 내가 달아나야 하나? 이제 없는 분노라도 느끼는 척 할까? 나는 스테이션 외관에 실려 가정집으로 향할 준비를 마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제압당해 묶여있다.
1: 여기서 크리스마스 네. 트리가 나오다니.
0: 약간 블랙코미디 같은 네. 문장들이죠. 네. 실제로 나는 두렵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좀비니까 인간들이 두렵지도 않고 내 몸이 토막이 나든 잘려나가든
1: 네.
0: 나에겐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는데 마치 분노를 내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막 윽박질러볼까? 위협해볼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마치 내가 외관에 실려갈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데? 라고 묶여서 생각을 네.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재미있어요. 나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사람들은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들어두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 우스운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작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주인공은.
1: 그렇죠.
0: 네.
1: 지금 하승성님이 승숙 작가님 우시는 건가요 하셨는데
0: 네. 울진 않았습니다.
1: 전혀 울지 않으셨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묘사하시느라 네. 마음이 지금 바쁘셨던 것 네. 같고요.
0: 머리가 잘려나갈 때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읽으면서.
1: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인공이잖아요.
0: 그렇죠.
1: 주인공은 이렇게 주인공의 죽음인가?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다니? 라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인데
0: 맞아요.
1: 5690 쓰시는 카페인님은 좀비에게 감정이입이 되어 안타깝다 느껴지는 걸 보니 이 책 끝까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책을 덮으면 눈물이 날 듯하네요.
0: 네, 주인공이 좀비지만 전혀 무섭거나 뭐 공포스럽지 않아서요. 네.
1: 안쓰러워요.
0: 안쓰러워요. 그리고
1: 맞아요.
0: 이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 정말이지 독자는 주인공을 얼마나 사랑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 그쵸.
0: 좀비여도 사랑해. 주인공이니까
1: 아,
0: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거죠.
1: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속내와 어떤 고민과 이런 처절함이 네.
0: 맞아요.
1: 초반부터 쫙 깔리다 보니까 몰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비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존재로 느껴지는 거죠.
0: 맞죠. 네. 맞죠.
1: 블로흐의 프레이어 기도 리처드 용재훈을 연주로 듣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앤드 마르켄의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정경희님, 슬픈데 음악까지 더해지니까 더 슬퍼요라고 하셨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맞아요. 오늘 아까 라크리모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프레이어 다 이어지는 곡들이 이 마음과 딱 맞아서 공명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5623 쓰신 카페님, 이 소설 속 주인공은 존귀한 좀비네요. 주인공 설정 자체가 참 흥미로운 소설이에요. 염승숙 작가님 아니었으면 접해보지 못했을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1: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승숙 작가님은 이게 굉장히 굵직하게 손에 잡히는 서사라기보다는 계속 반추하고 복기하는 그 어떤 내면의 기록 같다 보니까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전달이 잘 될까 약간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카페인님들 사연 보면 김민정님도 좀비가 저 같아요 지금 거의 이 내면에 들어가서 같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이쯤 되면 이 소설에서 작가가 차용한 좀비라고 하는 것은
0: 네.
1: 소설의 설정이 아니라 거의 은유적인 장치가 아닌가.
0: 그럴
1: 인간을
0: 수도
1: 이해하고
0: 그쵸.
1: 상실과 애도와 그리움과 이 슬픔의 관념을 좀 이해해 보려는
0: 네.
1: 은유적인 장치로서 사용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0: 맞아요. 이 7부에는 토니 모리슨의 문장이 앞머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 그런가 하면 배회하는 외로움도 있다.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잠재울 수 없다. 그것은 제 힘으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인데, 이런 것에도 너무 공감이 되죠. 지금 이
1: 맞아요.
0: 소설 속 상황과도 잘 일치되고.
1: 맞아요. 이 소설이 총 7부로 이루어져 있고,
0: 네.
1: 각각의 부가 시작이 될 때마다 이렇게 토니 모리슨이라든지, 페소아라든지, 여러 유명한 작가들의 어떤 문장들을 인용해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이각 장의 제사를 이 앤드 마르켄이라는 작가가
0: 네.
1: 자신의 작품 안으로 받아들인 다른 작가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작품마저도 앤드 마르켄의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계속해서 읽어온 모든 이야기의 집합체이자 총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0: 그럴 수 있겠네요.
1: 그런 고민도 해봤어요.
0: 이 이야기 끝까지

0: 다 읽고 나서 승숙 작가님이 거듭 읽으셨는데
1: 네.
0: 어떤 감정이 딱다두 번, 세번 읽고서 찾아왔는지 궁금합니다.
1: 아직 이제 이 소설의 결말의 내용이 좀 남았는데요.
0: 네.
1: 이 카라트를 입은 여자가 이 주인공의 머리를 내려쳐서 이 몸통과 얼굴을 분리했다고
0: 네.
1: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시원하게 칼을 휘두르는 인간과 거기에서 고통 없이 무감하게 자신의 잘린 머리를 보고 있는 이, 이 좀비가 대조되면서
0: 네.
1: 굉장히 우습고도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과거에 만났던 한 낯선 여성이 나타나면서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당신은 뭐가 달라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0: 네.
1: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재미난 장면이 또 있어요. 이 카라트 작업복을 입은 여자한테 참수당한 이후에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해서 십자가에 이제 붙박힌 다리를 몰래 내려준단
0: 네.
1: 말이죠. 그리고 이 잘린 머리 같은 양파자루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메고 우리 얼른 가요. 여기서 떠나요 하면서 이 주인공을 이끌고 가준단
0: 네.
1: 말이죠. 그래서 눈이 막 내리고 있고 눈 내리는 숲으로 도망치는 이 인간과 좀비의 이한 쌍이 정말 기이하게 느껴져요. 이 도망치는 이 모습들이. 그래서 이뭐 마지막 서사에서 이 좀비가 이 자신을 구원해준 어떤 여인을 만나서 또 다른 삶을 이어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블랙코미디 같은 장면들이 또
0: 네.
1: 이어지면서 이 머리를 이제 이 생존자 여인이 그 나무 토막에 끼워주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를 끼운 나무 토막을 또 몸통에 끼우고 이제 저벅저벅 이동을 새롭게 시작을
0: 네.
1: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동을 하는 것이 부서지는 파도, 아주 드넓은 바다를 향해 걸어 들어가는 것으로 마지막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들이 그 여인과 작별 없이 그저 반대 방향을 향해서 서로 돌아설
0: 네.
1: 뿐으로써 이제 이별을 하고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주인공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 이거죠. 나와 나 사이에 있는 공간은 너다. 이것은 미스터리다.
0: 그쵸.
1: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원할 것 같던 굶주림, 이 슬픔의 끝에 도달한 좀비가 이 마지막에 등장을 하고 결국에 나와 나 사이에 있는 공간에 네가 있다라는 식으로
0: 네.
1: 나를 구성한 것이 너와 함께했던 시간이자 사랑의 역사다라는 증언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과정이 사실은 이 소설을 여러 번 읽게 만드는 동력이 아니었나. 나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자아 탐색의 여정이 기존의 소설의 문법이었다면
0: 네.
1: 이 소설은 나를 구성하는 것은 나가 아니라 너다라고
0: 그쵸.
1: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타자를 향한 아주 근원적인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관계의 토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자 하는 역설적인 의지 이런
0: 네.
1: 것들이 발견이 되니까 마치 거대한 잠원이나 경구 속에 제가 침잠되어 있는 것 같다가 결국에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나를 구성하는 자아를 구성하는 것은 결국 타자를 향한 혹은 타자에게서 도달한 사랑이구나라는
0: 네.
1: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번 몰두하게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0: 0877 쓰시는 카페인님, 좀비에 관한 편견을 깨뜨리는 작품이라고
1: 그러네요.
0: 얘기하셨습니다.
1: 네.
0: 좀비 이야기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찾아
1: 네.
0: 읽으신 분들도 아마 이 책을 펼쳐보시면, 몇장 넘기기 전에,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실
1: 맞아요.
0: 거예요.
1: 아니면 색다른데? 라고도.
0: 그렇죠. 내가
1: 네.
0: 알던 좀비가 아닌데라고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1: 네.
0: 싶습니다. 김현정님은 이렇게 사연
1: 네.
0: 주셨습니다.
1: 철학책에 핫한 좀비를 대입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마치 정말 어떤 소설은 철학과 같죠.
0: 네.
1: 이 작가가 세계를 향해 던지는 고유한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독자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 흥미롭죠.
0: 네, 왠지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좀비의 그 좀비, 이걸 뭔가 한자어로 본다면
1: 네.
0: 슬플

0: 가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1: 아, 좀 슬픔 이런
0: 예, 좀 슬픔을 네.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좀 들 정도입니다. 네. 오수미님 그 어떤 전형과도 무관한 새로운 좀비 소설 이런 호평이 있네요.
1: 그렇군요.
0: 맞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부터 좀비 선을 그었으나 이 소설은 굉장히 인상적인 다른 접근이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드렸잖아요.
1: 그러니까 말이 쉬워서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떠도는 좀비다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무언가 잃어버린 자들, 상실한 맞아요. 자들, 슬픔 안에 정말 고여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슬픔 안에 고여있는 자들. 특히 저는 우리 북카페에서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에 슬픔의 발견이라는 네. 책을 다뤘거든요. 그 책에서 읽은 구절들이 좀 많이 겹치기도 하면서 네. 마치 그때 책을 읽고 지금 바로 그 다음 생방에서 그 순례하듯이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그러네요. 연결성도 좀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1: 같이 읽어보면 좋겠네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두 분인데요. 번호를 뒷번호 네. 승숙 작가님이 읽어주실게요. 네.
1: 4658님 1246님.
0: 네, 네. 두 분께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1: 네, 다음 주에는 북카페 7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제목에 7이 들어가는 네. 걸로 열심히 골라봤는데 켄 리우의 소설이고요.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입니다.
0: 네. 우리 이번 주, 그러니까 수요일이 7주년 당일이고, 네. 그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네. 그 생일 느낌 담아서 7이 이렇게 많이 네. 두 번 들어간 거네요. 모르겠죠? 캔리우 하면 또 찾아 읽으시는 분들 네. 워낙 많으실 것 같고, 그 책으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네. 우리 카페인 분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사연 통해서 정말 많은 예상 못한 얘기들이 많이 왔는데요. 네. 이 책으로 꼭 읽어보시길 또 권합니다. 승숙 작가님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오늘 끝곡 일디보의 파세라 이탈리아어인데요. 다 지나갈 거야 라는 뜻입니다. 이 곡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드넓은 하늘과 바다, 파도가 잔잔하게 물결치는 이곳을 걷다 보면 발밑이 유난히 바스락거립니다. 이곳은 호주 샤크베이의 셸비치입니다.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인 조개껍질 해변. 그 중에서도 이곳 셸비치는 바다의 높은 염도 때문에 다른 생물 없이 짠 바다에서도 잘 자라는 새조개들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2: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밑에 또 달라.
3: 어느 정도 파다 보면 모래나 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파도 조개껍질 뿐입니다.
1: 마침 해변이 두 개의 만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와 있어 조개껍데기들이 부서지지 않고 지금의 풍경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2: 너무 좋다.
1: 이 경이로운 자연과 시간의 기록이 앞으로도 이곳 서우주의 해변에서 계속 쌓여나가길 기대합니다.

0: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3: And I'm Kristen.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의 방성형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기행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 주에는 영화 오디세이 열풍의 영향을 받아서요. 신화에 어울릴 것 같은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플리의 타이틀은 오디세이, 새음행 사운드트랙으로 정했는데요. 지중해 나라들의 전통 음악을 중심으로 신비롭고 비장한 느낌의 음악, 저세상 분위기가 나는 판타지풍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영화 오디세이를 보시는 분들은 오늘과 내일의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선곡이 영화와 잘 어울리는지 의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화 오디세이의 엔딩 크레딧에 사용된 곡 제임스 블레이크, 트래비스 스콧, 루드비 그란손의 When I'm Home으로 토요일의 세계음악기행 출발합니다.

0: those spells was sick. A lost soul.
1: Enjoy.
0: My heart grew.

재맹 사운드트랙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지중해에 관한 노래를 많이 발표했던 스페인의 싱어송라이터 주앙 마누엘 세라스의 두 곡 골랐는데요. 먼저 주앙 마누엘 세라스의 1971년 곡 메디테라네오 지중해 들으시고요. 1972년에 발표한 주앙 마누엘 세라스의 페넬로페를 스페인 배우 페넬로페 크루스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8월 29일 토요일의 세계음악갱. 오늘 첫 곡은 영국 뮤지션 제임스 블레이크, 미국의 힙합 뮤지션 트래비스 스콧, 그리고 스웨덴의 영화음악 작곡가 루드비 고란손이 함께한 영화 오디세이의 엔딩 타이틀곡 When I'm Home이었습니다. 새음악 플레이리스트 오디세이

스페인의 싱어송라이터 주앙 마누엘 세라스의 노래 두 곡이었는데요. 먼저 들으신 곡은 본인의 오리지널 버전 메디테라네오, 지중해였고요. 이어진 곡은 페넬로페였는데요. 배우 페넬로페 크루스의 노래, 플라멩코 기타리스트 비센테 아미고의 기타 연주, 그리고 이 노래의 원작자 주앙 마누엘 세라스의 목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디세이, 새음행 사운드트랙, 남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까지 총 20여 개 나라들의 바다죠, 지중해. 오디세이의 배경이 된 그 바다 계속 항해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인의 플라멩코 가수 니냐 파스토리의 까이라는 곡인데요. 서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 페니키아인들의 무역 거점. 현재는 스페인의 항구 도시죠. 까디스를 그린 노래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서 스페인에서 살았던 유태인들의 음악 라디노 미뇨, 아디오 게리도를 마리아 살가도의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라디노와 플라멩코를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음악을 결합한 독특한 음악 세계를 보여주는 이스라엘 가수 야스민 레비의 노래 우나노체마스, 하룻밤 더, 이 노래까지 세 곡 들려드립니다.

노래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니냐 파스토리의 까이. 이 곡을 작곡한 알레한드로 산스가 피처링한 곡이었고요. 이어진 곡은 마리아 살가도의 아디오 게리도, 안녕 내 사랑.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에서도 났던 민요 멜로디였습니다. 세 번째 곡은 이스라엘 가수 야스민 레비, 라디노 음악을 하는 가수죠. 우나 노체마스, 하룻밤 더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영화 오디세이의 OST로 쓰여도 좋을 것 같은 음악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로 압도하는 벨기에 디바, 모란의 노래 뿔레점, 뿔레점, 영혼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먼저 들으시고요. 포르투갈의 클래시컬 크로스오버 파드 그룹, 마드리데우시의 보컬리스트, 데레자 살게르의 솔로곡, 오리존트, 수평선 이어드립니다.

순수하고 신비로운 목소리였죠. 종교적인 느낌마저 들게 하는 데레자 살게루의 노래 오리존트 수평선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벨기에 가수 모란의 샹송 불레잠 불레좀 영혼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디세이 새음행 사운드트랙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영화음악가 엔니오 모리코네와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 둘스 본트 씨가 함께 발표한 앨범 포커스에서 두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엔니오 모리코네가 영화를 위해 작곡한 연주곡에 가사를 붙여 부른 노래인데요. 엔니오 모리코네의 아름다운 음악에 둘스 본트 씨의 드라마틱한 노래가 더해져서 더 많은 이미지가 그려지는 음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루스 프로디오사, 경이로운 빛 이어지는 곡, 바르코 아반도나두, 버려진 배. 엔니오 모리코네의 곡을 둘스 본트 씨의 음성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에니오 모리코네와 둘스 폰트 씨의 조합으로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루스 프로디오사, 경이로운 빛. 이어진 곡은 마르코 아반도나두, 버려진 배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디세이, 새음행 사운드트랙. 이번에는 그리스 작곡가 에반시아 레브치카의 곡 알렉산드리아 준비했는데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첼리스트인 캐롤라인 라벨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에반티아 레부치카의 음악 알렉산드리아, 영국 가수 캐롤라인 라벨의 노래였습니다.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1부 3명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디세이, 3명 사운드트랙으로 준비한 오늘 끝곡은 캐나다의 켈틱 음악 가수 로리나 맥케니스의 노래 페넬로피 송, 페넬로페의 노래입니다.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의 신화에 더할 수 없이 잘 어울리는 음악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기행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EBS FM 세계 음악 기행.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 음향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사막의 블루스, 데저트 블루스. 세계 음악의 장에서 이 말은 메타포가 아닙니다. 1970년대 후반 극심한 가뭄과 정부의 탄압으로 고향 말리 니제르를 떠나 사하라 사막을 떠돌던 투아렉 부족의 청년들이 일렉트릭 기타를 들고 서름을 노래하며 싹트기 시작한 음악입니다. 투아렉 부족의 전통 리듬과 아랍 음악에 미국의 블루스락이 융합되었고 투아렉족 스스로는 이 영혼의 고독과 그리움을 뜻하는 티슈마렌 또는 아수프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말 유럽과 미국의 시장에 처음 소개되면서 데저트 블루스라는 이름으로 마케팅되었습니다. 그렇게 세계 음악에 소개된 첫 번째 아티스트 가운데 알리 파르카 투레가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그의 명성이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더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사막 블루스의 선구자라 불리었습니다. 미국 블루스 거장의 이름을 딴 별명 아프리카의 존 리 후커가 붙여졌을 때

그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듯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내 음악은 블루스가 아닙니다. 나에게 블루스는 가루비누 같은 거지요. 나의 음악은

알리 파르카투레가 직접 이야기하는 자신의 음악적 본질은 아프리카의 영성주의에 젖줄을 대고 있습니다. 말리 북서부 니제르 강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부터 강변에서 열리는 종교의식을 구경하며 음악에 눈을 떴습니다. 니제르강 유역 부족들이 대대로 믿어온 물의 정령 김발라를 섬기는 의식에서는 단연 기타, 제르케를 비롯한 다양한 아프리카 전통악기가 연주되었습니다. 알리 파르카투레는 12살 때 직접 제르케를 만들어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의 정령을 만나 고열에 시달리는데요. 그에게는 접신의 경험이자 음악의 나침반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그와 음악은 영적 결합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으니까요. 1956년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서 열린 축제 무대에서 처음 기타 연주를 접하면서 알리 파르카투레는 말리의 전통 현악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독학으로 기타 지판 위에 말리의 전통 리듬과 음계를 이식하기 시작합니다. 1987년 자신의 이름을 딴 데뷔 앨범이 세계 음악의 거대한 모래 폭풍을 일으킵니다. 사하라 사막의 유목민 투아렉 부족의 선율을 어쿠스틱 기타와 체면적인 노래로 전하며 사막 블루스의 장을 연 겁니다.

알리팔카투레의 등장은 서구인들이 자신의 전유물이라 믿었던 블루스의 원형이 수세기 전부터 아프리카에 존재했음을 알린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일렉트릭 기타를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미국 블루스의 전통을 접목하고 라이 쿠더와 협업하는 등 국제적 행보를 걸었습니다. 이는 미국 블루스로의 흡수를 자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렉트릭 기타에 아프리카 전통 현악기에 리듬과 음색을 접목했고 음악 산업의 첨단 기술에 영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스튜디오에서도 단 한 번의 테이크로 녹음하는 유기적 방식을 선호했답니다. 미국의 블루스가 아프리카에서 끌려와 노예가 된 흑인들이 그들 고유의 영적 유산을 토대로 탄생시킨 음악임을 입증하며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새로운 전기를 썼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아프리카 말리 사하라 사막의 노매드들이 탄생시킨 블루스의 원형을 세계화하고 블루스의 본고장이 미국이 아닌 아프리카임을 입증한 거장 알리 파르카 투레 만나봤고요. 대표곡 두 곡이었습니다. 상품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도는 상품화가 아니라 좀 진정한 관심과 호기심, 나아가서 연구하는 자세로 이루어진 협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알리 파르카투레와 라이 코도가 함께 발표한 1994년작 토킹 팀벅투 앨범 수록곡 I Do, 믿음에 관하여라고 제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마디 블루스의 전형적인 어떤 그런 형태와는 무관하죠. 그 늘 음악 듣다가 블루스의 그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그런 화성적 진행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곡이었고요. 미국의 블루스맨 클레런스 게이트마우스 브라운, 또 블루스 기타의 만신전에 또 계시는 그분이 참여를 했네요. 앨범 전체를 두고 보면 이 미국 쪽 블루스의 영향, 라이코더뿐만 아니라 기타와 비올라 연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곡 중간에 비올라 소리가 들렸던 것 같긴 한데 이 곡에도 함께 연주한 걸로 추정이 되네요. 라이코더는 여기서 슬라이드 기타와 만돌린 연주를 담당을 했고요. 1950년대 후반에 기타 연주를 처음 접했다고 본문에서 말씀드렸는데 60년대부터는 또 알리 파르카투레가 유럽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주변 지인 뮤지션들이 당신의 기타 연주가 아메리칸 블루스 특히 존 리 후커의 그것과 상당히 닮았고 공통분모가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알리 파르카투레도 귀 기울여서 이 아메리칸 블루스를 들었겠죠. 상품화. 상품화는 늘 애매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또 사막과 연관하는 이 서사도 사실 알리 파르카투레와 그렇게 큰 접점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언어권에 따라서 출신지를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학계에서는 송하이와 또 그런 지역을 알리 파르카투레가 구사하는 그런 음악, 그 전통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또 너무 복잡한 그런 음악 지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데저트 블루스라고 이렇게 명명된 이 스타일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환된 그런 서사 역시 블루스도 이 노예 트레이드, 노예 교역의 이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또 유럽으로, 아프리카 본 대륙으로 이렇게 순환해서 당도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런 과정에서 또 아프리칸 블루스에 또 아메리칸 블루스의 영향이 있는 것이고 아, 알리 파르카투레가 왜 내 블루스는 가루비누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냐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그런 뭐 상업적인 의미가 크다면 또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전통에 충실하고 영적인 어떤 그런 수단이었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요즘 그 영화들 보면은 이 아메리칸 블루스의 전통을 이 퇴마 또 어떤 와해된 그런 공동체를 화해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또 표현하는 그런 재미난 영화들도 많이 종종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곡을 제목을 소개하고 넘어가야겠네요. 두 번째 곡은 역시 서아프리카 말리의 또 다른 전통이죠. 그리오 전통의 또 코라 연주자 투아마니 디아바테와 함께 또 연주한 삼바 젤라디오 영웅 서사였습니다. 18세기 말리 역사에서

2000년대 초반 파키스탄의 P2P 파일 공유 플랫폼에 한국의 노래가 반향을 일으킵니다. 캐나다 싱어송라이터 레너드 코엔의 대표곡 알렐루야를 소박하고 섬세하게 재해석한 한 소녀의 목소리는 파키스탄

온라인 커뮤니티를 급속도로 장악하며 이른바 바이럴 현상이 되었죠. 그 목소리 주인공은 아루즈 아프타브입니다. 지금은 파키스탄 음악인 최초로 그래미상을 수상한 남아시아 최고 아티스트의 하나로 손꼽히지만 2000년 당시 10대였던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루즈 아프타브는 인디 음악인이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인프라가 극히 제한적이었던 파키스탄에서 세계가 다 아는 노래를 홈 레코딩으로 제작한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배포해서 바이럴 현상을 주도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메이저 레이블 중심의 상업적인 음악이나 전통음악만 유통되던 당시 파키스탄에서 인디 음악신을 탄생시킨 기폭제이기도 했습니다. 2005년 아루즈 아프타브는 19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음악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미국 버클리 음악대학에서 음악 제작 그리고 오디오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후 2014년 데뷔 앨범 Bird Underwater를 발표했을 때부터 아루지 아프타브는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확고히 다집니다. 그것은 이슬람 신비주의 수피즘의 시문학과 음악을 포크와 재즈의 틀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죠. 어쿠스틱 기타, 하프, 전통 악기를 기반으로 우르드어 시를 현대적으로 변주하는 그녀의 음악을 미국 평단은 네오 수피 포크라 명명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험과 확장을 멈추지 않는 그녀의 음악에 대해서는 평단은 다시 그 해석과 명제를 바꿔야 했습니다. 아루 자프답은 아날로그 악기 편성을 걷어내고 일렉트로닉 앰비언트 사운드를 과감히 도입합니다. 또 뉴욕 아방가르드 재즈 음악인과 교류하면서 즉흥 연주 요소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코첼라와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부터 국제 재즈 페스티벌과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까지 각기 다른 무대를 두루 경유하면서 경계를 초월하는 음악에 대한 꿈을 채워나갑니다.

2021년 앨범 Vulture Prince의 수록곡 모하바트로 그래미 최우수 글로벌 음악 퍼포먼스상을 수상한 순간을 회고하며 아루지 아프탑은 파키스탄 음악인 최초의 수상이라는 쾌거 이상으로 아시아 음악인으로서의 성과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으로 아시아계 음악인 소외된 음악인을 대변해 준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단순히 명목상의 참여가 아니라 그리고 그래미가 애초에 원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수상자를 선정했죠. BTS 재패니스트 브렉퍼스트가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여성 그리고 아시아의 대표성이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의 진심으로 환영받고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 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이슬람 신비주의 세계관으로 팝과 아방가르드의 경계를 오가며 아시아의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제시한 파키스탄 아티스트 아루즈 아프탑을 만나봤습니다. 대표곡 두 곡이었고요. 각각 소개하기 전에 인터뷰에서 어느 예술가나 어떤 한 특정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요. 아루즈 아프탑도 이 인도 클래시컬 음악에 매칭되는 자신의 음악에 대한 표현이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음악의 재료, 자신이 주로 쓰는 그것들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뭐 재즈,

포크, R&B, 블루스 등등 일반적인 장르들을 열거하다가 파키스탄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그때 접한 선율과 전통에 대한 언급도 하면서 그러나 단서를 달죠. 난 클래식 훈련을 받지 않아서 남아시아 전통음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곡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듣는 청중을 위한다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데 어디에도 없는 그런 음악을 직접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야 했던 것뿐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곡은 2014년 데뷔작에서 뭐 전체를 다 작곡, 편곡, 프로듀싱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이슬람 수피즘의 텍스트, 시가 가사가 됐고요. 들으셨던 곡에서는 아코디언 소리가 특징적이었다. 제 귀로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뭐 기타, 그리고 타악기, 콘트라베이스, 크레딧상으로는 트럼펫도 명시가 돼 있는데 아무튼 그런 약간 포크적인 앙상블에다가 우르두어로 노래하는 그런 또 이슬람 마캄을 사용하는 그의 보컬이 돋보이는 뭐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미국의 뭐 평단들은 카왈리 얘기도 하고 수피 얘기도 하고 황홀경적 요소가 서양의 록, 힙합, 클래식, 재즈의 현대적 해석과 뒤섞였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죠. 이후 두 번째 곡은 그 그래미 상을 받은 그 음반에서 한 곡 들었습니다. 벌처 프린스라는 앞선 곡은 본인이 직접 제작해서 발매한 거고 2022년은 버브 레이블에서 나온 음반 수록곡이었습니다. 이제는 배급도 글로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 거죠. 우데르노나 우르두어로 꿰맨 걸 뜯어내줘라는 호소라고 하는데요. 내 몸에 박음질된 당신을 뜯어내달라 이런 것이라고 하네요. 그 영성에 대한 어떤 그런 종교의 명상적인 그런 가사 텍스트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시기마다 뭐 이렇게 또 사람의 다양한 감정, 사랑에 대한, 상실에 대한 그런 감정에 대한 가사 시도 다루고 있다라고 하네요. 여기 이 곡에서는 아누슈카 샹카르가 시타를 연주했고요. 메이브 길크리스트라는 또 켈틱 전통 하프, 레버 하프 연주자가 또 오래 함께했던 그런 뮤지션이기도 한데요. 아르지 아프타브랑 또 편곡과 연주에 참여를 했네요. 요즘은 뭘 하고 있느냐? 뭐 시기마다 한 뭐 앨범 단위로 나눠야겠지만 요즘은 그 대형 투어 순회 국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026년 올해 4월 인터뷰 시점 기준으로는 컨템포러리 플라멩코 이런 재료를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단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옷은 음악적인 틀은 바뀔지언정 이 그녀의 목소리나 우르두어로 노래하는 고시어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990년대 칸 영화제가 사랑하는 감독이었던 그가 실은 록밴드 멤버였던 사실을 안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언더그라운드, 집시의 시간 두 영화로 세계 거장의 반열에 오른 세르비아 감독 에밀 쿠스트리차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영화와 음악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1985년 아버지는 출장 중 이 작품으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시기, 가라지 록밴드 멤버로 활동 중이었었죠. 영화 때문에 밴드를 떠난 적도 있지만 1995년 언더그라운드로 두 번째 칸 트로피를 거머쥔 후에 다시 밴드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죠.

2008년 그리고 2017년 한국 무대에 서기도 한 밴드의 이름. 해석하면 뭐 금연을 권장하는 악단 정도겠네요. 에밀쿠 스트리차 앤 노 스모킹 오케스트라 이야기 시작합니다.

에메이르 쿠스리차 앤 노 스모킹 오케스트라는 원래 밴드명이 자브라네노 포셰네였답니다. 이 뜻 역시 금연이라는데요. 1992년 보스니아 내전 이후 밴드는 해체와 재결성을 거쳤고 1998년 에메르 쿠스드리차 감독이 발표한 영화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사운드 트랙을 맡으면서 에메르 쿠스드리차 앤 노 스모킹 오케스트라가 되었습니다.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사운드 트랙은 여러 면에서 쿠스드리차 감독 본인은 물론 이 세계 음악 시장에서 세르비아의 위상을 새롭게 다지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먼저 쿠스드리차의 이전 영화 사운드트랙을 전담하며 발칸 록 음악의 역사와 세계관을 널리 알린 거장 고란 브레고비치와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쿠스드리차가 영화감독인 동시에 뮤지션이라는 사실도 이때부터 확실히 각인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1980년대 초반 사라예보를 중심으로 촉발된 독창적인 청년 반문화운동 노비 프리미티비즘의 현주소를 에밀 쿠스드리차 앤 노 스모킹 오케스트라의 이름으로 널리 알렸습니다.

노비 프리미티비즘의 뜻은 뉴 프리미티비즘, 신원시주의라네요. 당시 유고슬라비아 주류 계층은 사라예보 변두리의 생활 양식을 낙후되고 촌스러운 것으로 여겼다죠. 영국의 뉴 로맨틱스 장르 음악을 들으며 슬로베니아의 아방가르드 예술에 경도된 청년들은 이 주류의 위선과 질서에 반항하는 의미에서 노동자, 소시민, 불량배 등 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언어와 가치관을 저항적인 태도와 문화의 양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에밀 크루스트리차 앤 노 스모킹 오케스트라는 이 정신성향의 이 온갖 장르와 스타일들을 그야말로 쓸어넣은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발칸 집시 음악의 전통 리듬, 펑크, 록앤롤, 블루스, 헤비메탈, 재즈, 테크노, 왈츠, 스카, 레게, 꿈비아, 룸바, 살사, 이 동유럽 유대인 전통 축대 음악,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 음악, 카바레, 기타 등등 한 대에 몰아넣은 다음 광란의 카니발 축제를 벌인 것이죠. 이는 발칸반도의 가히 끔찍한 역사의 무게를 힘없는 자들이 견뎌내는 예술적 방법론이었습니다. 지옥이 된 삶을 서러워하는 대신 냉소로, 풍자로, 능청으로 받아치며 잠시나마 잊고자 했다죠. 제 탓도 아닌 거대한 부조리를 축제로 풀어낸 음악이라니 신나면서도 찡하네요.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발칸 하이브리드 펑크록의 대표주자 세르비아 밴드 에미르코 스트리차 앤 노 스모킹 오케스트라 만나봤고요. 대표곡 듣고 왔습니다. 무바 마라, 무당벌레라는 뜻이라는데요. 사전적인 그 의미 말고도 그쪽에서는 작고 귀여운 여인을 부르는 애칭이라고 합니다. 98년도 은사자상 베네치아에서 감독상 수상작인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사운드트랙 수록곡이었습니다. 이 밴드가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된 그런 구조 같아요. 친분도 당연히 있었고 그 씬에서 한참 신원시주의 예, 그

씬에서 알던 사람들이었겠죠. 음악은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편곡되고 무대에서 보여주는 이 카니발적인 스펙터클 이런 모습도 넬레 카라일리치라는 사람의 공이 크다네요. 이 사람은 사라예보 출신의 뮤지션인 건 당연하고요. 코미디언이자 배우, 극작가, TV 연출까지 했었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사람 탈퇴 이후에는 데얀 스파라발로라는 또 바이올린 연주자, 이제 편곡자가 음악적인 어떤 연속성을 지탱해 주었다라고 하네요. 물론 에밀 코스트리차는 그 유명세, 영상 작가로서 당시 찬사를 들었던 그로 인해서 이 또 노 스모킹 오케스트라에게는 상부상조하는 느낌으로 세계적인 어떤 또 노출, 배급 그런 길을 만들어준 것이죠. 그리고 음악이 무엇보다 자신의 영화에 어쩌면 반 이상을 차지했던 그런 영화 예술가로서는 불가분의 어떤 그런 자신의 영화 커리어의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티자는 유고 연방 시절에 태어났으니까 자신은 유고슬라비아 출신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사라예보에서 태어났지만 무슬림이었죠. 근데 개종까지 하고 현재는 세르비아 그리고 프랑스 이중국적인데 얼마 전에는 러시아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신청을 했다. 뭐 이런 정보도 있네요. 아무튼 그의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90년대 노스탈지아 떠오르네요. 오늘로서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의 대장정을 마치고요. 그동안 저희가 소개한 음악가만 300명이 넘네요. 정확히는 312명입니다. 다음 주 2026년 가을 시즌과 함께 새롭게 연재될 탐사 기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0: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1: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0: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 하세요.
0: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2: Muoshiten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캡틴 씨, 비상이에요, 비상! 얼른 제 지갑 좀 맡아서 숨겨주세요.
3: 아니 마카이 씨, 무슨 일인가요? 누가 지갑을 가져가려고 하나요?
2: 아니, 방금 우연히 치킨 사진을 봤는데요. 아, 갑자기 치킨에 떡볶이에 피자까지 전부 먹고 싶은 거예요. 아, 제 지갑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3: 저기, 한 시간 전에 밥 먹지 않으셨나요?
2: 아니, 밥 배는 따로, 치킨 배 따로죠. 아, 근데 캡틴 씨는 이런 순간 없었어요? 계획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사고 싶고, 갑자기 먹고 싶고,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이런 충동적인 마음이 드는 순간이요.
3: 아, 저도 그런 경우 많죠. 갑자기 충동적인 마음이 들어서 계획과는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그 순간의 선택이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갑자기 떠난 여행이 인생 최고의 추억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갑자기 시작한 취미가 새로운 꿈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는 참지 말고 충동의 매력을 마음껏 느껴봐야겠어요. 우선 치킨이랑 아이스크림이랑 팥빙수 주문부터 클릭 클릭 클릭.
3: 마카시, 정말 바람직한 충동이네요. Hello, I'm DJ Camden. Here to share the moments when you follow your heart.
2: And I'm DJ Makai. Suddenly, I feel like telling you all how much I love you.

0: Can you feel it? 둘, 셋, we go on and on!
1: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한국어의 DJ 마카야.
0: DJ 캠든입니다.
1: Yes, sir.
0: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의 문을 연 곡은 Billy의 Zap이었습니다.
1: Can you feel it? 네. 네, 캠든 씨. 오늘 오프닝에서 충동의 매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갑자기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충동이라고 말하는데, 충동적으로 했는데 뭐, 잘 됐던 일, 있으신가요?
0: 아, 잘 됐던 일이요.
1: 네.
0: 예전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제주도 가서 갈치를 너무 먹고 싶었어요.
1: 네.
0: 그 은갈치 되게 커다란 그 은갈치 아시죠?
1: 어, 알죠.
0: 그 은갈치를 먹고 싶다고 이제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럼 지금 당장 가자.
1: 오.
0: 라고 하셔가지고 갑자기 짐을 싸고 그날 가가지고 호텔 예약하고 막 은갈치 막 끼따만한 거 먹고 막
1: 와우
0: 했던 기억이 있는데.
1: 엄청난데?
0: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그때가 한 10살, 11살이었는데
1: 네.
0: 제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한 걸 가끔 어머니께서 되게 쿨하게 받아들이신 편이라서 그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주도 사실 안 간 지 되게 오래됐는데 가고 싶네요.
1: 제주도 저 안 가봤어요.
0: 아, 그래요?
1: 가고 싶어요. 제주도 브이로그 가끔 보는데.
0: 네. 뭐 제주도 가서 뭐 하고 싶은 거 따로 있으세요?
1: 저는 흑돼지.
0: 와, 저 흑돼지에 대한 썰이 하나 있어요.
1: 오케이.
0: 제가 맨 처음에 먹었던 흑돼지에 털이 박혀 있었어요.
1: 어머나, 원래 태워서 없애야 되나?
0: 아, 원래 그런 것들이 있고 없고가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 먹었던 흑돼지에는 조그만한 이 검은 털들이 박혀 있었는데 비주얼이 너무 먹기
1: 좀 애매한
0: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안 좋은 추억이 있었는데
1: 네.
0: 그때는 안 먹었어요, 그냥 아예.
1: 아, 진짜요?
0: 근데, 네,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이제 제주도 여행 갔을 때 흑돼지 먹었는데 그때는 또 털이 없더라고요.
1: 아하.
0: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뭔가 삼겹살이랑 달라요.
1: 아, 달라요?
0: 네.
1: 아, 다르면 안 되는데. 그럼 먹어야 되는데.
0: 그러니까요. 꼭 털 있는 걸로 드셔보세요.
1: 아, 감사합니다. 그게 더 맛있나 봐요.
0: 네, 맛있어요.
1: 그래서 추천해주는 거죠?
0: 네, 맞아요. 아,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큰 그 뭐지 차이는 없어요.
1: 아.
0: 털 있고. 혹시 뭐 마카야 씨 충동적으로 했는데 뭐 잘했다고 생각한 일 있으신가요?
1: 옷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가끔 리미티드 에디션 옷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또 사면 또 품절이 되고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그래도 바지를 샀는데
0: 네.
1: 그게 또 충동 구매였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품절이 돼서
0: 네.
1: 아 이게 빨리 사길 잘했다.
0: 아, 그런 것들 좀 있죠.
1: 네, 이게 왜냐면 네. 늦게 사면 또 못 사요.
0: 맞아요.
1: 충동 구매를 했는데 오히려 그 충동 구매한 게 다행이었다.
0: 다행이었다.
1: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0: 좋네요.
1: 네.
0: 혹시 반대로 후회한 건 없으세요?
1: 후회한 일, 네. 충동적이게 해서 혹시 있어요?
0: 네.
1: 오케이, 말해주세요.
0: 저는
1: 생각 좀 해볼게요.
0: 제가 어릴 때 펌을 좀 하는 걸 좋아했어요.
1: 아, 펌.
0: 네, 왜냐면 제가 머리가 좀 축 처지는 편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펌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너무 뽀글뽀글 이렇게 약간 뽀글뽀글 스타일인 거예요. 너무 라면 같이.
1: 네.
0: 그 결과물이 안 나오게끔 이제 하려고 사실 안 하고 있었는데
1: 아하.
0: 어느 날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미국에 살았을 때
1: 네.
0: 오늘 한국 미용실에 갔는데 너무 다시 뽀글뽀글하게 된 거예요.
1: 아이고 아이고.
0: 오케이.
1: 약간 할머니 스타일?
0: 네. 그래서 안 했습니다. 한동안 또.
1: 아, 진짜요? 네. 근데 또 해외에서 perm 하면 되게 좀 cool kid거든요. 좀 약간 어느 정도의 그 상징이 또 있습니다. 해외에서 perm 하면 오 약간 제 perm 했네.
0: 맞아요.
1: 이런 게 또 있어요.
0: 제가 그 중에 하나였죠. Cool kid.
1: 멋있네요. 뽀글뽀글 할머니 perm 캡틴. 네.
0: 마카는 뭐 후회한 일.
1: 후회한 일이라고 하면 뭐 음식 시킬 때 도전할 때가 있잖아요.
0: 네.
1: 예, 충동적이게 막 원래 계속 먹던 걸 먹는데 아 그래 오늘은 그 새로운 걸 먹어보자 해서 충동으로 딱 새로 메뉴를 시켰는데 맛이 없으면 아주 후회가 되죠. 내가 상상하던 맛이 아닌 거예요.
0: 네.
1: 이런 게 또 해외에서 가끔 일어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저희가 또 해외 음식을 막 잘 알지는 못하니까
0: 네.
1: 해외 가서 식당에 갔는데 뭐 아는 메뉴가 있고 또 여기 뭐 현지인 메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0: 네.
1: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시켰다가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0: 음식은 전좀잘 시키는 편인 것 같아요.
1: 캔디가?
0: 네. 저는 어디, 약간, 그 운이 있나 봐요.
1: 음식은?
0: 네, 음식, 메뉴 이제, 어딜 가도 메뉴는 항상 좀잘 고르는.
1: 메뉴운?
0: 메뉴 운.
1: 매운?
0: 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보면 충동적인 마음을 참을 수가 없다 하는 거 있으십니까?
1: 아, 저는 일단 기본 뭐 세일 적혀져 있으면 일단 들어가 봐요. 예, 특히 요즘은 온라인이 너무 잘돼 있어서 이게 광고가 뜨잖아요. 뭐 최대 70% 할인 이러면 아 이게 혹시나 내가 좋아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들어가는데 확실히 광고는 광고인가 봐요. 뭐 그냥 뭐막 사실 할인하는 건 그닥 마음에 들진 않고 예, 내가 좋아하는 건 그냥 뭐 원가고
0: 네.
1: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 할인 들어가서 산게몇개 있는 것 같긴 해요. 가끔 들어가서 어? 이 브랜드 몰랐던 브랜드인데 생각보다 예쁘네. 이래가지고 뭐 긴팔 하나 사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전 세일 아 세일 어렸을 때부터 좋았습니다. 네.
0: 저는 자면서 먹방 영상을 잘못 참는 것 같아요.
1: 어우.
0: 근데 신기하게 못 참는데 안 시켜봤어요, 한 번도.
1: 그럼 참은 거 아니야?
0: 참은 거지, 참은 거지.
1: 약간 누르기 직전에 그냥 잠들어 버린 건가?
0: 누르지도 않아요, 사실.
1: 그냥 뭐야 그러면 참은 거예요 안 참은 거예요?
0: 참은 거죠.
1: 그러면
0: 이 질문이랑
1: 반대네요.
0: 반대죠.
1: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봐 드릴게요.
0: 네.
1: 이걸 보면 충동적인 마음을 참을 수 있다 하는 거
0: 저는
1: 있으신가요?
0: 밤에 자면서 먹방 영상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1: 아 진짜요? 와우. 네, 갑자기 한국인들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싶은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 문자나 반대입으로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Need help translating K-pop lyrics? Need someone to listen to how your day went? Your friend is right here.
0: Visit the Idol 한국 소셜 미디어 and leave a message. Any story is welcome.
1: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라디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 함께 하겠습니다.
0: 네, Stray Kids 칙칙붐 그리고 It's Immortal까지 이어집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언제 봐도 반가운 분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2의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1: 네, 성우 강영호 박지혜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예이. 유명할 성우 강영호입니다.
2: 음악할 때 성우 박지혜입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안녕하세요.
0: 저는 카메라 캠입니다.
2: 아, 카메라 캠에서 끝나는 거예요?
4: 아, 저 오늘 좀 인트로가 있긴 한데 네. 방금 생각난 게 있는데
0: 뭐예요?
4: 아, 너무 슬프네요. 마지막 막
1: 아~ 막대입니다.
0: 아~ 맞아요, 오늘이
3: 자, 스포 금지. 하시죠.
0: 맞아요, 네. 오늘 마지막 미스터리 키 넘버 2.
3: 네. 네,
0: 오늘 그만큼 미스터리 키 넘버 2 모든 영혼을 다 가져가겠습니다.
3: 오케이. 저희한테 부담 주시는 거죠 지금?
0: 네, 또 저희가 앞에서 충동적인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3: 네.
0: 두 분은 충동적으로 하는 편이신지 아니면 계획에 맞춰서 그냥 하는 편이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3: 아, 궁금하시군요.
0: 네.
2: 두 분도 아마 정반대이실 것 같은데 저희도 약간 정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충동적이고.
0: 네.
2: 영호 씨는 완전 계획적인.
3: 그렇다고 합니다. 예. 계획에 맞춰서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고 즉흥적인 변화나 뭐 결정도 막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무책임한 무계획.
0: 아~
3: 정말 대책 없는 기분파 이런 거는 조금 네,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2: 저는 정말 계획적이고 싶지만 늘 충동에 지고 말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 오늘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꼭 1시간 반은 해야지라고 하면 아, 너무 힘들다. 50분만 하자. 약간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아, 이제 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단 거 먹지 말자 해놓고

0: 먹고 도넛이 너무 맛있어 보인다 이러고 도넛을 먹거나.
1: 그쵸.
2: 최근에 드신 단 음식 뭐 있으시나요?
0: 도넛을 먹었어요.
2: 그구나. 그거였구나.
0: 어저께 먹으면 안 됐는데. 네.
2: 무슨 도넛이세요?
0: 저는 기본 도넛을 사실 제일 좋아해서.
1: Original glazed?
0: 네네. Original glazed 도넛.
1: From crispy 땡땡인가요?
0: 아니요. 개인 도넛 가게가
1: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맛있죠.
0: 여기 회사 근처에서로 생겼다고 해가지고.
1: 진짜요? EBS?
0: 네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가봤는데 네. 되게 맛있었어요.
3: 궁금하네요. 도넛 저희 그룹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0: 정말요?
3: 저희 그룹의 그 크리스피 땡 그 거기가 한 뭐 12개씩 팔잖아요.
0: 네네.
3: 그게 뭐 어떤 부모님이 저희 책상에 가끔 놔둬주시고 가세요. 이게 뭐 언제 사라지는지 모르겠는데 사라지더라고요.
2: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따뜻할 때 먹으면 진짜 맛있어.
0: 진짜 맛있긴 해요.
3: 미국에서 저희가 그 공장을 갔어요.
0: 정말요? 네.
3: 미국은 그거를 만들고 바로 따뜻하게 서빙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2: 색깔이 진짜 거의 브라운이에요. 네, 그냥 갓 구워서 나온 거라서 크리스피하고
3: 다르더라고요. 전 미국 가면 추천드려요.
2: 그리고 핫 스티커를 딱 붙여줘요. 핫 이렇게
0: 해서. 네.
2: 진짜 맛있어요. 우와. 꼭 드셔보시길.
4: 맞아요. 예, 미국부터 가봐야 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부터 마지막에 지금부터 드라마극장 미스터리 퀸 넘버 2 시작하겠습니다.
5: 지난 시간 영화 엑시트 세계를 탈출해 차원의 문을 통과한 K. 이번에 눈을 떠보니 아도란 방송국의 복도를 걷고 있었다.
6: 형님, 이번 프로그램은 어쩌고고요. 형님은 국민배우 독고진이니까 다음은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7: 여긴 어디지? 국민배우 독고진이면 혹시 이곳은 드라마 최고의 사랑?
5: 그렇다. 까칠한 톱스타 독고진과 전직 걸그룹에서 생계형 연예인으로 추락한 구혜정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최고의 사랑에 소환된 K. 그리고 톱스타답게 도도하게 걸어가던 독고진은 생계형 연예인 구혜정과 부딪히고 만다.
8: 누구야? 독고진 씨? 멋있어.
9: 애정아, 독고진이 너랑 똑같은 스카프 했다.
7: 이건 뭐 너도 나도 다 메고 다니는 거니. 근데 왜 심장이 뛰는 거지? 화가 나서 그런가?
10: 그대 때문에 가슴이 내 심장이 두근두근.
8: 어머머, 뭐야? 톱스타 독고진 인성. 와우.
5: 이렇게 최악의 첫 만남을 가진 K와 구혜정. 하지만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 우연한 기회에 K와 같은 소속사에 들어가게 된 구혜정은 핫한 프로그램까지 출연하게 된다.
7: 같은 소속사라고 응원까지 가라니 너무한 거 아니야?
11: 네! 러브 버라이어티 커플 메이킹 시작합니다. 오늘은 스윗한 조각 미남 윤필주 씨가 마음에 드는 여자 연예인에게 장미를 건네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윤필주 씨! 장미를 전달해주세요.
12: 저의 첫 번째 선택은요, 구혜정 씨입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 장미도 전부 구혜정!
8: 나의 인기란.
5: 그렇게 티격태격하던 구혜정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갑자기 K의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
7: 천하의 독고진이 질투를 하다니, 이건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그래, 내가 구혜정에게 구애한다면 이 세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차원의 문이 열릴지도 몰라. 그나저나 요즘 애들은 어디서 고백하지?
5: 그동안 애써 부인했던 자신의 마음을 인정한 K. 자신의 마음을 깜짝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고백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꿈과 희망의 나라 놀이동산으로 구혜정을 불러낸다.
8: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7: 고백이 아니고 자백이야. 네가 끈질기게 찌질찌질 알짤짤거려서 울렁울렁거리기 고문하니까 버티고 버티다 자백한 거야.
8: 가만 보자. 고백이든 자백이든 어쨌든 나를 좋아한다는 거네요?
7: 믿기진 않겠지만 수치상으로는 사실이야. 심장 BPM이 110을 넘었어. 안전수치를 20이나 넘었다고. 눈으로 못 믿겠으면 직접 내 심장의 얼굴을 대봐.
5: 이 상황을 못 믿는 구혜정이 답답했던 K. 직접 애정의 귀를 가져와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려준다.
13: 난 심장이야. 두근두근 두근두근. 왜 이렇게 뛰어대는 거야?
7: 자, 뭐 말하고 말 좀 해봐. 왜, 바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0: 하긴 내가 탑스타라 이 고백을 받아들이긴 염치가 없겠지. 너무 떨리지?
1: 와, 영광이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데 떨리진 않네요. 제 가슴은 떨리지가 않아요. 답은 하나예요. 저는 독고진 씨를 안 좋아해요.
0: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나 독고진인데? 자다 일어나서 잠이 덜 깬 거야? 나 독고진이야.
2: 그렇게 예상과 달리 대차게 걷어차인 케이가 첫 실연의 충격에 빠진 그 순간 찬란한 빛과 함께 차원의 문이 열렸다.
0: 아, 처음 차여봐서 충격이 컸지만 극복! 양파 같은 나의 매력으로 구혜정의 마음을 꼭 사로잡아볼게요. 그럼 안녕!
3: 아, 좋습니다. 예.
4: 극복.
5: 오늘은 또 이게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 K를 항상 막디가 하셨었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5: 네, 이번에는 또 스페셜로 캔디가 K를 하셨는데요.
3: 네.
4: 급하게 바뀌었죠.
3: 네. 리딩 때. 네. 아, 제가 한번 리딩을 해봤는데, 제가 이 독고진 씨 목소리를 따라하려다 보니까, 신기하게 무슨 부산 사투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원인은 모르겠는데 네. 아 그래 캠디가 좀 잘하는 것 같아서
5: 아, 하지만 바뀐 캐스팅이 정말 너무 찰떡이었어요.
3: 네. 아우, 둘이 재밌네요.
6: 제가 이 드라마 되게 재밌게 봤어요.
5: 아, 다 어쩐지. 봤어요?
3: 네. 아, 다 봤구나. 네. 역시
6: 재밌어요.
5: 그래서 너무 말투가 그래서 진짜 리얼했어요.
3: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봐서 그런 거였네. 아 이러면 바꾸는 게 맞죠.
4: 정답이었습니다.
3: 네. 네, 미스터리 K 오늘은요. 까칠한 대한민국 톱스타 독고진과 국민 걸그룹에서 비호감으로 추락한 구혜정의 좌충우돌 러브스토리를 담은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최고의 사랑에 다녀왔습니다.
6: 드라마 최고의 사랑은 인기도 사는 세계도 정반대인 두 남녀가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서로에게 빠져드는 이야기인데요. 배우 차승원, 공유진의 코믹 연기와 티격태격 설레는 로맨스가 더해져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3: 네, 네 드라마 속 설정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드라마가 또 남녀 주인공이 악연에서 시작해서 인연이 되는 네. 그런 판타스티컬한 스토리인데요.
4: 네, 맞습니다.
3: 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첫 만남, 첫인상이 악연이었잖아요. 안 좋은 첫인상.
5: 네.
3: 아, 근데 이게 결국에는 첫인상과 달리 아, 좋은 사람이었다로 엔딩이 되는 것 같은데.
4: 네.
3: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밸런스 게임 들어가 보겠습니다.
4: 아, 예, 알겠습니다.
3: 나는 첫인상을 믿는 편인지 아니면 안 믿는 편인지. 자, 1번, 2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1번!
4: 2번.
5: 1번.
3: 전 1번이요.
5: 오.
3: 2번이 누구죠?
4: 2번 접니다.
3: 영호님밖에 없는
5: 게.
3: 아. 그 영호님부터.
4: 물론 중요하죠, 첫인상. 근데 첫인상이 호였다가 나중에 비호로 바뀌는 경험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저 또한 제 첫인상이 전부가 아니고.
3: 그렇죠.
4: 한 번의 어떤 짧은 만남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뭔가 평가하는 거는 좀 섣부르다 이런 생각하는 맞죠. 편이어서 안 믿는다로 손을 들었습니다.
5: 네.
3: 아,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첫인상이 모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몇 프로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5: 아,
3: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물론 뭐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막 완전 딴 사람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인상이랑 지금 현인상이랑 달라도 첫인상 항상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믿는다고 해야 되나? 그냥 항상 기억이 난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4: 네.
5: 저도 약간 첫인상이 저는 또 이렇게 짧게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좀 계속 그 첫 만남에서 계속 이렇게 좀 지켜보는 편이에요.
3: 그렇죠.
5: 그래서 그렇게 남는 첫인상이 거의 웬만해서는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5: 내가 생각한 이 사람은 약간 좀 이런 스타일이구나 가 끝까지 거의 가는 편이어서 좀 믿는 편입니다.
6: 아,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5: 네.
6: 그리고 마카야 씨, 뭔가 제가 마카야 씨 다른 팀으로 만났으면,
5: 네.
6: 마카야 씨 첫인상이 그렇게
3: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6: 뭔가.
3: 갑자기요?
6: 아, 제가 방금 잠깐 상상을 해봤는데, 막 음악방송에서 마카야 씨가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뭔가, 아, 뭐야, 저 사람. 약간 뭔가 이랬을 것 같은 느낌? 되게 약간 강력하게 생겼잖아요.
5: 아.
3: 문제가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요.
5: 아, 정말요?
6: 안녕하세요. 무슨 도입니다.
3: 제가 그럼 그분들한테 제 첫인상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캠디의 논리.
6: 아니. 이건 그냥. 아, 안 좋다는 건 말 안 했잖아요. 제가 안 좋다고 하진 않았고. 아, 왜 이렇게 강력해 보이지, 저 사람? 약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5: 아, 그럴 수 있다.

0: 완전 첫 인사 그냥 얼굴 딱 보고.
1: 네, 얼굴이요. 네.
0: 중요합니다.
2: 저는 두 DJ분들은 첫 인상과 지금까지 인상이 거의 똑같아요. 처음 딱 뵀을 때 캠디는 약간 고양이 같은 느낌이었고
1: 그러니까 성격도
2: 좋아. 그러니까 생긴 것뿐만 아니라 성격도 네. 약간 좀 낯가림이 있으시잖아요.
0: 그쵸, 그쵸.
2: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살짝 그 현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좀 보신달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으셔가지고
3: 확신의 고양이서
2: 맞아요. 그리고 막디는 완전 강아지.
3: 확신의 강아지. 네,
2: 완전 강아지 상이죠.
1: 오늘 머리를 또 염색하셨잖아요.
0: 아, 맞아요.
1: 진짜
0: 아.
1: 강아지 같아요.
2: 근데 또 은근히 되게 섬세하셔서 뭔가 분위기가 약간 내가 좀 투입돼서 분위기를 좀 이렇게 올려야겠는데 하면은 확 올려주세요.
1: 맞아요.
2: 그게 되게 다정한 그런 부분이 또 강아지.
1: 혹시 뭐 부담 듣진 않았죠? 뭐 언제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 왜 이렇게
2: 전혀 아닙니다.
1: 혹시라도 뭐 마지막이니까 이제야 말할 수 있다.
2: 아니에요.
1: 이런 느낌으로.
2: 오히려 약간 약간 지금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돼야 될까? 내가 또 이렇게 좀 기운을 올려야 될까 하는 순간에 어김없이 먼저 올려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1: 근데 저도 그렇긴 해요. 맞아요. 마카 씨가 알아서 잘 저희 팀 분위기를 올려줄 때가 있단 말이죠.
2: 역시. 네,
1: 막 사진 막 촬영할 때도 그렇고.
0: 네. 아 갑자기 뭐
1: 훈훈하네요.
0: 네, 훈훈하네요. 네. 아 좋다.
2: 그래서 아주 밸런스가 너무 네. 짱이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캠디 막디랑 또 이 그 케미스트리가 좀 만들어졌어요.
1: 그렇죠.
0: 또.
1: 케미스트리. 네.
0: 어 PD님이 또 인정. 이거 써주셨네.
2: 네.
0: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자, 또 드라마 제목처럼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사랑. 이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0: 아, 최고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1: 사랑.
3: 사랑.
2: 궁금하네요.
3: 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최고의 사랑이죠.
0: 샤라움.
3: 사랑의 세진아.
0: 오 마이 갓. 이거 대박이다. 나 해보고 싶다 이런 거.
3: The love이죠. 네.
0: 진짜 멋있어요.
3: 네, 이런 데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1: 그 뭐지? 혹시 궁금한 게 와이프분은 네. 이거 챙겨 보세요 항상?
3: 아, 못 챙겨봐요.
1: 아 그래요?
3: 네. 막 애 키우느라 바빠가지고.
1: 아, 막 네. 서운할 때 있으신가요?
3: 제가?
1: 네.
3: 뭐. 와이프에게?
1: 네, 못 챙겨봐서.
3: 아니요, 전혀요.
1: 전혀
3: 네, 너무 너무 고맙죠. 네. 아우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 챙겨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나도 아마. 시간이 있어도 뭐 다른 게 막 눈에 보일 거예요. 집안일
1: 계속 해야 된다든가
3: 육아라든가 이런 게 보일 것 같아서 네
0: 육아란 참
3: 네.
0: 바쁜 일이죠.
1: 풋풋하네요.
3: 나중에 네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0: 그러게요.
3: 네
0: 캠니는 무엇을 제일 사랑합니까?
1: 아 무엇이요?
0: 그런 질문 아니긴 한데
1: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질문으로 갑시다.
0: 최고의 사랑이란 무엇이죠?
2: 최고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
1: 저는 최고의 사랑은 상대방이랑 되게 잘 챙겨주는 거, 그리고 잘 맞춰주는 거. 저는 사실 뭐 저도 전데
2: 네.
1: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멤버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 오는 사랑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2: 그렇죠.
1: 사랑은 사실 그거잖아요. 오고 가고가 있어야지.
3: 아, 그럼요.
1: 나만 가면 이건 그냥 짝사랑인 거잖아요.
0: 오늘 되게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네.
3: 어떤 포인트가 좋았죠?
1: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가 대체 어떤
0: 오고 가고가 좀 좋았어요. 오고 가고인데 나만 가면 짝사랑이잖아요.
2: 아.
0: 이게 좀 약간 그러네.
2: 맞아요.
0: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짝사랑이구나. 왜냐면 이게 이걸 좀 들어야 할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잊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 어느 정도 너무 한쪽이 너무 많거나 아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겠다.
0: 이것도
3: 포기가 좀 많으시네요.
1: 또 생각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네.
0: 각자 기준이 또 다르니까.
1: 기준이 다르니까.
2: 그쵸, 그쵸.
1: 그걸 뭐로 맞죠?
0: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맞네.
2: 저도 캠디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은 어쨌든 자기 자신이 제일 1순위일 수밖에 없잖아요.
3: 1순위.
2: 근데 그 1순위를 다른 누군가한테 내줄 수 있는. 그 1순위의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게 전 좀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0: 맞아요. 근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최고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거의 마지막 한 입. 내가 좋아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제가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2: 네.
1: 아이스크림 얘기 도대체 몇 번 하는 거야?
0: 한 입만 이러는데 한 입만 남은 거예요.
2: 아, 그 순간.
0: 네, 그 순간 그냥 내가 빨리 먹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솔직히.
2: 하지만 그 순간 줄 수 있는.
0: 그렇죠.
3: 아까 엄청 칭찬을 했더니 또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분위기를 딱 트위스트 해주니까 오늘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칭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이야기 재밌게 나눠봤고요. 잠시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한국어 이어가겠습니다.
1: 네, 드라마 최고의 사랑 삽입곡 아이유 내 손을 잡아 그리고 케이윌 리얼 러브송까지 듣고 올게요.

0: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앞서 미스터리 K 넘버 2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애써 부인했던 자신의 마음을 인정한 K.
1: Today's Korean expression is 인정하다. It means to accept that something is true. In English, it's similar to the admit or acknowledge.
0: 네, 오늘의 한국어 인정하다. Shall we listen to the exact pronunciation?
2: 인정하다.
3: 인정하다.
4: 예시도 한번 들어볼까요?
2: 나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했어.
0: I quickly admitted my mistake.
3: 마카야의 순발력은 캠든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0: Camden has to acknowledge Makaya's quick-wittedness.
4: 와우.
0: 네, 인정하다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4: 네.
0: 자, 이건 인정해줘야 돼! 소리치고 싶을 만큼 내가 제일 잘하는 나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 두 분의 장점은
0: 오.
3: 스스로 생각한 장점.
0: 오. 저는 네. 하면 합니다.
4: 네. 하면 합니다.
0: 하면 합니다. 그게 생각보다 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3: 쉽지 네. 않죠.
0: 하면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꼭 해야 되는 거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좀 장점인 것 같아요.
3: 오, 진짜 맞아요. 큰 장점.
4: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하면 합니다.
2: 피디님께서 멋있어요라고.
0: 샷아웃.
4: 네, 근데 사실 이 인정하다라는 말을 진짜 제가 많이 사용해요. 인정. 다들 요즘 되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 아닌가요? 약간?
2: 그렇죠.
4: 인정, 인정.
0: 오, 인정.
4: 특히 문자에서 저는 되게 인정을 많이 사용해요.
3: 그렇게 치면 네. 저도 그렇죠. 뭔가 문자하거나 할 때 그
4: 그렇죠. 그 이은지읒, 이은지읒.
3: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어느 순간부터 그게 많아지기 시작했죠.
4: 에이. 그렇죠. 네,
1: 소위 급식체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인정, 인정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문화가 되면서 이렇게 됐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굉장히 설명을 좋아하고 잘합니다.
0: 네. 맞아요. 아,
1: 숨이 딸릴 뻔했는데. 약간 설명 머신스러운 부분.
0: 아, 머신.
1: 네,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제 설명을 듣고 납득하고 이해했다는 반응을 보는 걸 즐깁니다.
0: 아, 인정.
1: 네. 어. 인정?
0: 인정.
1: 인정.
3: 저는 사실 그렇네요.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제일 잘하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0: 누군가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거를 칭찬해 주는 거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1: 인정합니다.
2: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네요.
3: 맞아요.
1: 진짜. 지웅 씨 같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아.
0: 저는 약간 스스로한테는 좀 박한데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의 장점이 되게 잘 보이는 편이에요.
2: 아, 되게 좋으면서도 뭔가 좀 슬프네요. 아.
1: 스스로에게 박한 건 단점이고요.
2: 그렇죠. 아, 지우 씨도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
1: 아, 그럼요.
3: 그러니까요. 네.
1: 정말 많아요.
2: 일단 웃음이 되게 예쁘세요.
1: 네. 네. 네. 빵집에 어울리는
2: 빵집에
1: 미소.
2: 어울리는.
0: 네. 네. 네. 감사합니다.
3: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한국어 퀴즈 풀어볼게요.
0: 사랑에 빠지면 시야가 흐려지고 눈에서 하트만 나오잖아요. 다음 중 눈앞이 가려져 사람이나 물건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눈에 아이스크림만 잔뜩 보인다.
2: 여기가 천국인가?
0: 2번, 눈에 짱구 캐릭터만 둥둥 떠다닌다.
2: 어허이.
0: 3번,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2: 아니, 앞이 안 보여.
0: 4번, 눈에 헬스장 간판만 보인다.
1: 어, 저기 혹시 3대 몇이세요?
3: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번호 남겨주세요.
4: 추첨을 통해 화장품 보내드립니다.
1: 정답이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여.
2: 그러게요.
3: 제가 요즘 콩나물 밥이 그렇게 먹고 싶다고요. 콩나물 밥 아세요?
0: 알죠. 네,
3: 간장 이렇게 양념장에다가 이렇게
0: 양푼.
2: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 양념 간장?
3: 양념장.
2: 와, 그거 아는데?
3: 아니, 알겠어요.
2: 오.
3: 네, 양념장.
2: 오, 그 네. 오, 저 엄청 좋아해요. 어, 되게 오랜만이네.
3: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 저도 안 봤어요, 한 번도.
2: 아, 그쵸, 맞긴 해.
3: 좋아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도.
2: 네. 어, 되게 오랜만이다.
3: 네, 양념장 이렇게 스푼 해가지고.
0: 아, 네. 맛있죠,
1: 너무
0: 맛있죠.
1: 맛있죠.
3: 어떤 고소하고. 콩, 네, 네. 콩 나물밥이 먹고 싶어요. 네.
1: 아, 갑자기 콩 나물밥이 네. 먹고 싶은 캠프였습니다. 네.
2: 네. 콩, 콩, 콩.
3: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항공이들이 퀴즈 푸는 동안 노래 듣고 올까요? 엠믹스 별별별 듣고 올게요.

0: 오늘 하루 나를 제일 잘 챙기는 방법은 바로바로 칭찬받기.
1: This is a time when we're exclusively on your side. Here you only hear praise.
0: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2: 모두 칭찬받을 준비됐나요?
0: 쓰담쓰담 칭찬 타임.
3: 쓰담쓰담 칭찬 타임은 항공이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칭찬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4: Even small things are fine. Please send us your stories. You can submit them to EBS FM Korean on social media.
3: 자, 그럼 메시지 확인해 볼까요?
0: Let's go.
3: 자, 햄찌짱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 Come on.
5: 주말이라 부모님 아침밥 차려드렸어요.
4: Since it was the weekend, I made breakfast for my parents.
6: Wow.
0: Wow.
6: 효자신지 효녀신지 모르겠지만.
3: 네, 그러게요.
6: 와, 이거 오? 쉽지 않은 일인데.
0: 효자가 남자예요?
5: 맞아요.
6: 보통 그렇죠.
0: Oh my god.
3: 왜?
0: 나는 그냥 그 생각을 못했네.
3: 아니 그럼 뭔 줄 알았어요?
0: 아 남자.
6: Yes. Yeah.
0: Oh my god. 전 그냥 효정 그냥 good kid.
6: 아 뭐 뭐 다 통용하고 있죠.
0: 아 네네네. 그래요?
6: 꼭 구분해서 쓸 필요는 없어요.
0: 효녀.
6: 네. 아네 미안합니다. 이상한.
0: 아 진짜 너
6: 분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0: Good information. 어 좋았어요. 네. 그럼 부모님께 생신을 포함해서 음식을 만들어 드린 적 있으신가요?
6: 와.
0: 요리.
6: 언제 마지막으로 차려드렸더라. 아, 까마득한데요?
3: 아.
5: 오, 네. 저는 당장 몇 개월 전에 어머님 생신이 있어서
0: 네. 오 마이 갓.
5: 그때 이제 미역국이랑 네. 이것저것 그냥 반찬 간단하게 해서 차려드렸었죠.
6: 미역국 좋다.
3: 저는 새해 맞아서 떡국을 한번 끓였던 적이.
0: 아.
6: 떡국?
3: 네, 떡국. 네.
6: 와우.
3: 떡국 좋아합니다.
0: 잘 만들었어요?
3: 아, 네.
0: 맛있었어요?
3: 예.
0: 고기 넣었어요, 고기?
3: 아니요.
0: 아, 고기 안 넣었어요?
3: 네. 근데 계란 지단이랑.
0: 아,
6: 지단.
3: 네.
0: 좋지.
3: 김이랑 참깨 이렇게 넣고. 저는 항상 그리고 떡국 맨 위에다가 참기름 한 바퀴 뿌리는 거 좋아해요.
5: 향이 이렇게 확.
3: 맞아요.
6: 무조건 뿌려야죠.
3: 맞아요.
6: 흰 지단, 노란 지단 구분해서.
3: 아,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5: 아, 근데 이미 지단을 이미 하셨다는 거 보도가. 왜냐면 전 귀찮아서 그냥 풀어서 네. 넣거든요.
3: 그것도 맛있죠.
5: 아, 네, 맛있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하셨네요.
6: 맞아요.
0: 오늘 떡국 나쁘지 않네요.
3: 오늘이요?
0: 나중에 먹을래요?
3: 시켜드세요.
0: 맛있을 것 같아요.
6: 오늘 햄찌짱님은 네. 햄찌짱님은 뭘 만들어 드렸을까요?
3: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알고 보니까 네. 막 물밥.
0: 상당입니다. 저의 스토리를 듣는 것 같은데요.
3: 마카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0: 네. 네. 저는 그래도 요리보다는 베이킹을 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6: 네. 와우. 더 어려운데요?
0: 네, 동생들이랑 그러니까. 항상 베이킹을 좋아했어가지고.
3: 뭘 제일 잘하시나요?
0: 케이크 많이 만들었어요.
3: 에?
0: 케이크? 네, 케이크
3: 아니,
0: 만들고.
3: 그럼 제 생일 때 케이크 만들어주시지.
0: 저희 집에 오븐이 없어가지고.
3: 아~ 네. 무슨 케이크 만드세요, 보통?
0: 저희는 그래도 그 박스 케이크 있잖아요. 그 박스채로 파는 세트. 그걸 그냥 뭐 초코도 있고 뭐 스프링클 그냥 바닐라도 있고
3: 바닐라
0: 항상 사서 한 번은 대결을 했어요. 그 아빠 생일이었는데
5: 네.
0: 마트에서 항상 먹는 머드 케이크라고 있어요.
5: 오, 머드 맛있죠. 케이크
0: 약간 찐득한 네. 케이크인데
5: 케이크.
0: 맞아요. 되게 호주에서 또 맛있고 유명한데 그거를 항상 먹어요. 근데 그거랑 저희가 머드 케이크를 만들어서 대결을 한번 한 거예요. 아빠가 심사위원이고 우리가 셰프인 거죠. 애들이 저희가 졌어요.
3: 머드 케이크 맛있겠다.
0: 머드 케이크 한국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5: 한국에도 파는 곳 있어요.
0: 있죠.
3: 라바 케이크 아세요?
0: 알죠. 중간에 딱 그 녹여져 있는 초콜릿을 네, 딱 나오는.
5: 오~
0: 네. 아 케이크 종류가 참 많아.
3: 많아.
0: Shout out cake.
3: 네. 자.
6: 네. 하신가요? 네.
3: 자 슬슬 그럼 저희가 또 쓰담쓰담 칭찬해드려야죠.
5: 네.
0: 오케이.
3: 자 그럼 햄찌짱으로 오늘 한번 햄찌짱.
5: 가보겠습니다.
3: 좋아요. 5, 6, 7, 8.
7: 잘한다 잘한다 햄찌짱. 잘한다 잘한다 쓰담쓰담. 예.
0: 잘했어요.
5: 진짜 대담하세요.
6: 너무 대단하십니다.
0: 네.
6: 네.
0: 자 이렇게 쓰담쓰담 칭찬 타임 코너까지 함께했고요. 헤어지기 전에 해야.

0: 할 일이 있죠?
1: 네, 퀴즈 정답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2: 와우.
3: 네. 눈앞이 가려져 사람이나 물건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0: 정답은 바로
4: 오늘은 3번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1: 네, 오늘따라 이게 또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3: 네.
1: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3: 시간 빠르네요.
1: 네, 오늘이 이제 저희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2: 가지마!
1: 그동안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그래도 되게 오랜만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일단은 제가 두 분과 네. 이렇게 코너를 같이 진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가지고
1: 네.
3: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정말 두 DJ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셔서 정말 즐겁고 재밌는 시간으로 매번 잘 이끌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일단 오늘 제가 중간에 연기했던 네. 심장 처럼 네, 늘 설렜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항상 기분 좋은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방송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었고요.
2: 아이고.
4: 두 분과의 케미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M%1 쭉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2: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슬프네. 이별을 참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3: 하지만 영원한 이별은 아니니까요.
2: 그렇죠, 그렇죠. 언제 뭐 저희 뭐 컴백할 때마다 여기 올 테니까 네. 그때 보는 걸로 합시다.
1: 네, 다 같이 출연합시다.
2: 네. 네, 그럼 끝곡으로 투어스 마지막 축제 들으면서 저희도 마지막 축제.
4: 제목도 마지막 축제.
2: 저희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1: 네, 항공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3: 안녕.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0: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점심 뭐 먹을래? 하면 아무거나 whatever. 주말에 뭐 하고 싶어? 해도 글쎄 아무거나 anything's fine. 그런데 참 신기하죠. 진짜로 아무거나 시켜주면 아 그건 싫은데 아 그건 좀 별론데 이러면서 갑자기 취향이 아주 확실해지잖아요. 네, 어쩌면 우리의 아무거나는 취향이 없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약간은 애매한 다정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라디오 뭐 들을래? 하면 아무거나? No, no. 이것만은 양보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만의 확실한 취향. Is that even a question? 하면서 이브닝 스페셜 들어야지 해주세요. 네,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Benjamin Ingrosso, Do You Think About Me?

0: 먹을래 하면 진짜 열에 아홉은 뭐 아무거나 뭐 상관없는데 이럴 것 같아요. 한때 어떤 식당 메뉴판에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기도 했었죠. 네, 이런 걸좀 indecisive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메뉴 고를 때도, 영화 고를 때도, 뭐옷 색상 고를 때도 항상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사 관련해서는 확고한 편이라서 다 저에게 맡기시면 아주 편해집니다. 남의 말안 들어요. 그냥 제가 원하는 거 바로 시켜버립니다. 네. 자, 이쯤에서 한분 모셔야죠. 점심 뭐 시킬까요? 했더니 I'm fine with anything 하시길래 프라이 치킨 시켰더니 닭이 무슨 죄가 있냐며 무슨 죄가 있냐며 일주일 내내 저를 원망할 것 같은 크리스틴 쌤입니다.
1: Oh, good evening, everyone.
0: 쌤은 어떠세요? 좀잘 결정하시는 스타일이세요?
1: I know what I usually don't want.
0: 원치 않는 건 확실하다.
1: And it's not because I don't like it.
0: Right.
1: But it depends on like, you know, my voice. Our voices are really
0: right.
1: important.
0: Right.
1: So, but I do love a fried chicken.
0: A fried chicken. Okay.
1: Oh,
0: 그럼 이거는 제가 잘못 쓴 거네요.
1: Oh yeah.
0: Oh yeah.
1: Oh yeah. Okay. But not always. But occasionally.
0: 그래도 나름대로 확고한 게 한 두세 개 정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제가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1: Okay. 네.
0: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 생방송 화면 이렇게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Evening Special 1부는요.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바로 만나볼까요?
1: US President Donald Trump asserts that all sea mines in the Strait of Hormuz have been cleared, sticking to his guns on the safety of the critical waterway. Amid Russian reports of a US-Iran truce,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is quickly approaching a crossroads.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기뢰가 제거됐다며 통항 안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매체가 미-이란 휴전 합의를 보도하는 등 중동 정세가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is mulling over a plan to introduce essay-style questions to CSAT using AI for grading. It promises to shave off countless hours of grading, but it's also drawing mixed feelings over whether AI can truly be trusted.
0: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에 서논술형 문제를 도입하고 AI로 채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점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채점의 신뢰성을 둘러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Germany's traditional finger wrestling tournament, Fingerhocken, was held where victory came down to the strength of a single middle finger. Over 180 competitors gathered this year to test their raw power, locking fingers through a single leather strap to see who could literally pull their weight.
0: 오직 손가락 하나로 승부를 가리는 독일의 전통 경기 핑거 하켈른 대회가 열렸습니다. 가죽 밴드 하나에 손가락을 걸고 겨루는 이 색다른 힘싸움에 올해도 180여 명의 참가자가 몰렸습니다.
1: In the thick of Indonesia's raging wildfires, a 17-year-old boy is making waves for fighting the flames in a full Superman costume. Stepping up to the plate alongside his volunteer firefighter father, the brave teen's efforts have earned him the official title of Hero of the Forest from the local government.
0: 인도네시아 산불 현장에서 슈퍼맨 복장으로 불을 끄는 17세의 소년이 화제입니다. 자원소방대원인 아버지를 따라 진화에 나선 이 소년은 현지 당국으로부터 숲의 영웅이라는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U.S. President Donald Trump asserts that all sea mines in the Strait of Hormuz have been cleared, sticking to his guns on the safety of the critical waterway. Amid Russian reports of a U.S.-Iran truce,

0: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is quickly approaching a crossroads.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기뢰가 제거됐다며 통항 안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매체가 미 이란 휴전 합의를 보도하는 등 중동 정세가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뢰를 다 치웠다면서 이제 통항 안전을 자신한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 말이 나오는가 하면요. 이 일각에서는 휴전 합의 소식까지 막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0: Right. So basically Trump is saying that okay, all the mines have been blown up.
1: Right.
0: And he says that any new mine laying ships will be destroyed immediately.
1: Right.
0: So it feels like they've got everything under control.
1: Mm-hmm.
0: However, both are really not, they're really not saying anything.
1: Okay.
0: In addition to that.
1: Mm-hmm.
0: But Russian media reported a U.S.-Iran ceasefire deal.
1: Mm-hmm.
0: And they said it was brokered, you know, by Pakistan. But
1: right.
0: Both of those governments have not confirmed.
1: Official 한 거는 아니네요.
0: It's
1: 지금 상황이.
0: It's not official at this time.
1: Okay.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 이제 바다 밑에 있는 기뢰, 그러니까 지뢰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 거 다 우리가 destroy를 했다, 이제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새로운 게 심어진다면 진짜 우주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 뭐 파괴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러시아 매체 쪽에서 이런 뭔가 휴전 합의 소식 같은 거 이런 것을 보도를 한 거예요. 하지만
0: yeah.
1: 양 쪽에서는 뭐 아직 공식적으로 뭔가를 발표한 건 없는 거고요.
0: Yeah, I mean the main headline is the economic sanctions.
1: Right.
0: And we talked about that
1: yes,
0: yesterday.
1: Yes.
0: And so we shall see.
1: 그래도 이제 뭔가 국제 유가가 이틀째 떨어지고요. 긍정적인 모습은 좀 보이네요. 그렇죠? 자, 경제 제재 로 뭔가 숨통을 조이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operation, you know, operation economic outcast라고 했었던 것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좀 한번 이 평화가 진짜 찾아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President Donald Trump asserts that all sea mines in the Strait of Hormuz have been cleared, sticking to his guns on the safety of the critical waterway.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기뢰가 제거됐다며 통항 안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서 President Donald Trump asserts라고 했는데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확실하다. 그러면서 all sea mines in the Strait of Hormuz have been cleared. 완전 이제 제거가 된 거죠. 그렇죠? 자, sticking to 그런데 sticking to his guns on the safety of the critical waterway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의 guns에 stick to 한다라고 하는 거가 무슨 뜻일까요?
0: The idea of sticking to one's guns comes from a soldier
1: right.
0: who is not moving from his position
1: mm-hmm.
0: and he keeps firing
1: right.
0: instead of like retreating.
1: Mm-hmm.
0: So he's there and just blah, blah, blah, blah, blah, blah.
1: Okay.
0: He's shooting away. So the idea is that you don't change your decision or position. It's kind of like we recently learned standing one's ground. No matter what people say, it's a kind of even if people criticize you, you are sticking to your guns.
1: Okay, so 여기서 guns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진짜 실제 총이 아니라 본인이 세웠던 그런 주장이라든가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군요, 결국에는.
0: Yeah.
1: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 바꾸지 않을 거예요. 나 이거 고수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겠죠.
0: Yeah.
1: Right?
0: Mm-hmm.
1: So, stick to his guns 자체가 덩어리 표현으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수하다이고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stick to something 하는 것 자체가 뭔가를 고수하다라는 뜻인 거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stick with라는 것도 있잖아요.
0: Oh, yes.
1: 이 stick with someone or something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같이 다니다라고 한다든가 사람 쓰면 아니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쓰던 거 버리지 않고 계속 그거 쓰겠다라고 하는 걸 stick with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보통 이제 plan이라든가 policy 같은 거에는 stick to가 더 어울리겠죠. 그렇죠?
0: Absolutely.
1: All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0: In Russian reports of
1: Amid
0: Russian reports of a U.S.-Iran truce,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is quickly approaching a crossroads.
1: 러시아 매체가 미 이란 휴전 합의를 보도하는 등 중동 정세가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 truc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잘못 들으신 게 아니고요. truth가 아닙니다. 그렇죠? Right?
0: No, right. it's truce.
1: truce.
0: But spelled almost T-R-U-C.

0: CE.
1: Mm-hmm.
0: You know when you watch a movie sometimes right.
1: yes.
0: and two...
1: Yes,
0: two are battling each other, uh-huh. and then the one side kind of raises the white flag.
1: Right, yeah.
0: That's right. That is kind of signaling a bit like, okay, mm-hmm. we surrender or mm-hmm. truce.
1: Truce.
0: So this means temporarily mm-hmm. stop fighting or arguing. Mm-hmm. It is a bit of a pause.
1: Okay.
0: It's not permanent, but it is like, okay, we're not going to attack you anymore.
1: All right. So mm-hmm. truce라고 하는 게 실제로 스펠링이 맞는 거군요. CE로 해서 mm-hmm. truth가 아니라 truce. 이거는 휴전, 정전. 그러니까 약간 싸움, 뭐 배틀 와중에 mm-hmm. 조금 뒤로 물러서서 좀 합의하는 그런 느낌. 잠깐 멈출까요?
0: Yeah. Mm-hmm.
1: 이런 느낌이라고 볼
0: yes.
1: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뭔가를 중단한다고 해서 hiatus라는 표현도 한번 나왔던
0: hiatus,
1: 것 같아요.
0: Yes.
1: hiatus,
0: mm-hmm.
1: right? Mm-hmm. 근데 전쟁에서도 hiatus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나요?
0: I would say more closer to truce.
1: Mm-hmm.
0: This is kind of the key word.
1: Okay.
0: Basically like both, you know, dropping their weapons mm-hmm. and just saying, okay, let's not fight.
1: All right.
0: For now.
1: Okay. Uh-huh. So hiatus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쇼나 이런 거 중단하는 거는 mm. 가능을 하겠지만
0: yes.
1: 아니면 뭐 construction 같은 거가.
0: Right.
1: 근데 이런 전쟁에 관해서는 truce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리겠네요.
0: That is the word.
1: Okay. Mm-hmm. So 그런 것들 사이에서 지금 이제 그 중동 쪽에서 상황 자체가 굉장히 crossroads 쪽으로 approach하고 있다. 다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 Mm-hmm.
1: Crossroads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렇게 길이 교차하는 교차로 아닌가요?
0: Absolutely. And the expression usually is used you're at a crossroads.
1: Mm-hmm.
0: In this case, it's approaching a crossroads.
1: Mm-hmm.
0: But the idea is the same.
1: Right.
0: You've kind of reached this point where there are two or three roads and you need to take one.
1: 아.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yeah. 이쪽으로 가세요.
0: Do I go this way or do I go that way?
1: 굉장히 indecisive해지는 상황이잖아요.
0: It is.
1: Right.
0: So it's kind of a critical decision point.
1: Okay.
0: It's like if I go this way, should I marry him? Should I not marry him? You know, you could I mean if you have doubts.
1: I mean, you can't go both ways, right?
0: You can't go both ways. You know, only if you have doubts, mm-hmm. right? Like, oh, is he really the person, right? Mm-hmm. You could be at a crossroads.
1: 아, 이 crossroads라고 하는 게 실제로 여러분 교차로입니다. 도로가 갈라지는 교차로인데 여기서는 조금 개념으로 쓰인 거네요, 그렇죠?
0: 저 yeah.
1: 인생이나 어떤 상황의 중요한 갈림길 같은 거 결혼을 해야 되나,
0: yeah.
1: 말아야 되나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Approach 한다는 게 그쪽으로 점점 이런 갈림길로 다가가고 있다. 여기선 이렇게 썼지만
0: yes.
1: 쌤이 at이랑 많이 쓴다고 했었죠. 그렇죠?
0: At a crossroads.
1: Right? At a crossroads라고 하면 나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
0: So you would say I'm at a crossroads or the relationship is at a crossroads. They have reached that critical point. Maybe even in your career.
1: Right. I have to make a decision.
0: Yeah, should I start my own business or should I continue going in this way?
1: 이 표현은 진짜로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것
0: Very
1: 같아요.
0: Very much so.
1: 네. Mm-hmm. 그리고 crossroads가 뒤에 S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mm-hmm. 이건 하나로 치는 거죠.
0: Yes.
1: 아예 길이 mm-hmm. 만나는 하나의 그 구역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crossroads 굉장히 어색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게 되면 이 articles, right? 이거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거든요.
0: It can be confusing.
1: 나 어인지 이거 빼야 되는지 틀릴 거면 안 할래.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0: Yeah.
1: 네,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U.S. President Donald Trump asserts that all sea mines in the Strait of Hormuz have been cleared, sticking to his guns on the safety of the critical waterway. Amid Russian reports of a U.S.-Iran truce,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is quickly approaching a crossroads.
1: 네, 빙수님이요. 두 분의 케미와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홍콩에서도 열심히 듣는 애청자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0: What? All the way from Hong Kong?
1: 홍콩에서.
0: Hello.
1: Hello. 세계적으로 이제.
0: We are going 분위기야? Global.
1: Global.
0: What?
1: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0: Okay.
1: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Rihanna with Umbrella featuring Jay-Z.

0: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1: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is mulling over a plan to introduce essay-style questions to CSAT using AI for grading. It promises to shave off countless hours of grading, but it's also drawing mixed feelings over whether AI can truly be trusted.
0: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에 서논술형 문제를 도입하고 AI로 채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점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채점의 신뢰성을 둘러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 시험지 채점을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AI가 대신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일손 줄이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능처럼 민감한 시험에서도 왜냐면 진짜 1점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 진짜 AI를

0: 믿을 수가 있을지 여러 의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1: Yeah, I can totally
0: Right?
1: understand. And already schools under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they already graded 37 million test papers using AI over the past year alone. So they have had this experience
0: 실제로
1: of,
0: 한번 해본 거군요.
1: yes. However, teachers are saying, well, AI gave different scores for the exact same answer. Now, this is a problem. Okay, because you're like, wait a second, this is the same and this is the same, but they have different test scores.
0: 그러니까 이게 채점할 때마다 점수가 달라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1: It's the same answer.
0: 아, 그러니까
1: So, yeah.
0: consistency가 떨어지네요.
1: That's right. And of course, if parents, you think parents are going to be quiet about this? No. Because it's unfair.
0: 그러니까 인간이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막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AI가 하면은 진짜 AI가 그렇죠. 우리 뭐 보통 쓸때 물어보면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물어보면 답이 또 완전 다를 때가 있거든요.
1: Sometimes. Sometimes.
0: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서논술형은 채점 기준 시비가 굉장히 잦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이 박사 논문까지 이제 가져와서 항의를 하기도 하고 민원 폭주하고 사교육 과열 막 우려도 있고요. 엄청나다고 하네요. 서술형, 논술형, 서논술형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1: Okay.
0: 자, 그러면 AI가 시험지까지 이제 채점하는 세상이 이제 오긴 하는 것 같은데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is mulling over a plan to introduce essay-style questions to CSAT using AI for grading.
0: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에 서술형, 논술형 문제를 도입하고 AI로 채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가교육위원회가 mulling over a plan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쓸까 말까 하는 거에 대한 이런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1: Yeah.
0: 그렇죠? 자, 그거에 대해서 mull over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1: Yeah, absolutely.
0: Right.
1: So, M-U-L-L, very interesting. Mull over something means to really think about something carefully, but also very slowly and deliberately.
0: Right.
1: So it's going to take some time. You don't, if someone asks you a question, you know, or they offer you something.
0: Right.
1: Oh, okay, thank you, but let me mull it over is how we often use this expression. Let me really think about this and I'll get back to you.
0: 굉장히 좀 고심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네요. 단순하게
1: okay. Let me think about it.
0: 이런 느낌이 아니라 거의 consider 한다든가 굉장히 뭔가에 대해서 숙고하다. 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CSAT 이거 SAT 미국에서 SAT가
1: yes.
0: 있잖아요. 그래서 Scholastic 뭐 Assessment Test라고 해서 대학 갈 때 보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진짜 수능에 가까운 그거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C를 붙인다고 해요.
1: That's right.
0: So CSAT라고 하게 되면 좀 그것도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긴 하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거 아 대학 가는 시험이구나
1: That's right.
0: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It promised to shave off countless hours of grading, but it's also drawing mixed feelings over whether AI can truly be trusted.
0: 채점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채점의 신뢰성을 둘러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 진짜 한번 채점하려면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겠어요. 그렇죠?
1: So much.
0: 그런데 그거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거의 확정이 된 거잖아요.
1: Yeah.
0: Right? 그래서 여기서 it promises to shave off countless hours of grading이라고 돼 있습니다.
1: Okay. Now the idea of shaving off something means to reduce the amount of something into a small. So reduce a small amount. But here it's countless hours and you may wonder, well, that's a lot of hours. We're talking like thousands of hours.
0: Right.
1: So it is going to reduce a certain amount of hours. Of grading.
0: Okay.
1: Yeah. So the idea of shaving off something, usually time or cost, is basically means to reduce by a small amount.
0: Okay. 아, 작은 양을 줄이는 거군요. 마치 이거 약간 면도기 생각해도 괜찮을
1: yes,
0: 것 같아요.
1: Yes, absolutely.
0: 수염을 이렇게 약간 mm-hmm. 깎아내는 듯한. Mm-hmm. 그래서 off 시킨다는 게 완전히 떨어뜨려내는 거니까.
1: Yes.
0: 근데 진짜 시간이 많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 that's a good idea 라는 느낌이 나오면 모르는데 mixed feelings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Mm. Right.

0: Yeah, this is a really good expression. It means that you have both negative and positive feelings at the same time. So it's like, you know, just much like a parent sees their child getting married, you have mixed feelings. You're happy for your child, but you're so sad at the same time.
1: 진짜 자녀를 이제 결혼해서 보낸다는 느낌? 행복하기도 하지만 섭섭하기도 하고요.
0: Sure.
1: 그런 게 대표적인 mixed feelings, 복잡한 심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감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feelings, S 붙여주는 게 맞겠고요. 그렇죠?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is mulling over a plan to introduce essay-style questions to CSAT using AI for grading. It promises to shave off countless hours of grading, but it's also drawing mixed feelings over whether AI can truly be trusted.
1: 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0: Germany's traditional finger wrestling tournament, Fingerhocken, was held where victory came down to the strength of a single middle finger. Over 180 competitors gathered this year to test their raw power, locking fingers through a single leather strap to see who could literally pull their weight.
1: 오직 손가락 하나로 승부를 가리는 독일의 전통 경기 핑거 하켈른 대회가 열렸습니다. 가죽 밴드 하나에 손가락을 걸고 겨루는 이 색다른 힘싸움에 올해도 180여 명의 참가자가 몰렸습니다. 와, 영상을 봤는데 거의 상대방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팔씨름을 조금 작게 만들었네요.
0: It's like a tug of war, but you use the middle finger.
1: 아, 오케이.
0: Yes.
1: 그러니까 손가락 자체를 뭐 그 자체를 락킹한다기보다는 그 사이에 뭔가 로프 같은 거를 조금 넣고서
0: That's
1: 당기고
0: right.
1: 이런 근데도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네.
0: Really...
1: 근데 이게 단순 게임이 아니라 무려 17세기부터 이어져 온 경기라고 하네요.
0: Oh yeah, this is a traditional contest held in Bavaria, Germany. And basically only men are allowed to compete and they really just it's a wrestling just with this middle finger.
1: 아 저는 이게 보니까 특이한 게 관례상 남자만 참여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몰랐을 때는 이거 남녀가 이렇게 단기 게임하다가 둘이 약속해줘 이러면서 약간 로맨스가 생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해봤는데 이건 정말 퓨어하게 다들 진지해요 지금 보니까.
0: It's very serious.
1: 와 이게 그런데 재밌는 게 엄청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구나 벽돌 같은 거를 손가락으로 막 들기도 하고요. 상상이 가요.
0: I mean, this is a real competition.
1: 오, 진지합니다.
0: Yeah.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Germany's traditional finger wrestling tournament, Fingerhocken, was held where victory came down to the strength of a single middle finger.
1: 오직 손가락 하나로 승부를 가리는 독일의 전통 경기, 핑거 하켈른 대회가 열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도 hold 된다는 게 개체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so finger hacken 이게 독일어로 하면은 발음 자체가 다르죠.
0: It's like
1: 그렇죠?
0: In German it's like finger hacken.
1: Hacken was held 됐다는 것은 잡았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개체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 Where victory came down to the strength of a single middle finger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Yeah.
1: 이 come down to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게 됐네요.
0: Yeah, great expression. Basically it means in the end or this one thing depends on one key factor, the final decisive factor.
1: Right.
0: So basically, the victory is based on, it depends on what? The strength of a single middle finger.
1: 아, 그러면 the strength of a single middle finger가 가장 중요한 거다.
0: Yes.
1: 결국에는 그걸로 귀결이 된다.
0: It's the key factor.
1: 아, okay. So A comes down to B. 그러면 B가 A한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거네요. It's almost like it's all about something.
0: Yeah, that's right.
1: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it all comes down to money. 그러면 슬프지만
0: well,
1: 결국에는 뭐 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막 요즘에는 여겨진다.
0: Or it comes down to connections. Who you know.
1: 그렇죠. 연줄이 결국에는 중요하군요. 막 이러면서. 오케이, 연결해 볼게요.
0: Over 180 competitors gathered this year to test their raw power, locking fingers through a single leather strap to see who could literally pull their weight.
1: 가죽 밴드 하나에

0: 손가락을 걸고 겨루는 이 색다른 힘싸움에 올해도 180여 명의 참가자가 몰렸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 막 몰렸어요. To test their raw power 하려고요. 아니, raw는 그 약간 raw fish 뭐 이런 것만 생각이 났는데요.
1: Yeah, right? 근데
0: 그냥 power도 아니라 raw power는 그냥 날 힘인가요?
1: So basically think of raw materials.
0: Right.
1: Things like you know you find on the earth it's just there without being polished. So the idea of raw power is that it is purely based on strength only.
0: Okay.
1: It is not polished, it is not skilled, it is just like
0: 어떤 뭐 기계의 도움을 받는다던가 뭐 뭐가 꾸며졌다던가 이런 거 없이 정말 pure strength를 얘기하네요. 완전 힘이네요. 그렇죠?
1: Yes.
0: 그래서 정말 raw라고 하는 게 진짜 raw fish처럼 날것에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순수한 본연의 힘, 야성적인 힘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광고할 때도요. raw power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 엄청 많거든요.
1: That's right. They do use this with engines, car engines.
0: Right. Mm-hmm. 자, 그리고 지금 locking fingers 하고 있어요. Through a single leather strap. 물론 이제 중간에 뭔가 leather strap이 걸려 있겠죠. 근데 하는 이유가 있겠죠. To see who could literally pull their weight. 누가 말 그대로 그들의 weight을 pull 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이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1: Yeah.
0: 몸무게를 당긴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Okay. Now, originally, pull one's weight is an idiomatic expression.
0: Right.
1: And this means that in a group situation, you are doing your part. You're doing your part in that group.
0: Okay.
1: You are pulling your weight.
0: Uh-huh.
1: But here it says literally pull their weight. So they're basically literally pulling the weight of the opponent.
0: 맞네요.
1: Yeah.
0: 그러니까 원래는 pull one's weight이라고 하면 내가 정해져 있는 나만의 몸무게가 있는데 그것만 내가 당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do my part, 내 몫을 한다라는 원래 idiomatic expression이 있는데 여기선 그게 아니라 literally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이기 때문에 실제로 몸무게를 당겨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중적인 표현인 거네요.
1: Yeah,
0: 그렇죠?
1: yeah, that's right. And so you see these men, and if they're strong enough, the other person flies across the table.
0: 아, okay. So 여기서는 누가 제 몫을 다하는 거지를 보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가 웨이트를 당겨 오느냐 이것을 보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raw power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그렇죠?
1: That's okay.
0: Right.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Germany's traditional finger wrestling tournament, Fingerhaken, was held where victory came down to the strength of a single middle finger. Over 180 competitors gathered this year to test their raw power, locking fingers through a single leather strap to see who could literally pull their weight.
0: 자,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손가락 명칭과 영어 표현이 잘못 연결된 걸 골라보세요.
1: Number 1, 엄지, thumb. Number 2, 검지, index finger. Number 3, 중지, ring finger. Number 4, 새끼손가락. Pinky.
0: 뭔가 귀여운 걸로 끝나기는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손가락 명칭과 영어 표현이 잘못 연결된 것을 고르는 겁니다.
1: Number 1, 엄지, thumb. Number 2, 검지, index finger. Number 3, 중지, ring finger. Number 4, 새끼 손가락. Pinky.
0: 네.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have Ed Sheeran sing Perfect.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손가락 명칭과 영어 표현이 잘못 연결된 것이었는데요. 정답은?
2: That would be number three, 중지, ring finger.
1: 네, 중지는 middle finger. 맞겠죠. Yeah. 그리고 약지는 ring finger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 아무래도 ring을 그쪽에 이제 결혼할 때 넣잖아요. 그렇죠? Right, 두 분께 선물 드립니다. 오디오 악당 구독권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Cozy B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0026님 아는 단어 나오니 기쁘네요. 출퇴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영어가 늘길 하셨습니다.
2: It 반드시 will. 예, It will.
1: 반드시 늘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In the thick of Indonesia's raging wildfires, a 17-year-old boy is making waves for fighting the flames in a full Superman costume. Stepping up to the plate alongside his volunteer firefighter father, the brave teen's efforts have earned him the official title of Hero of the Forest from the local government.
1: 인도네시아 산불 현장에서 슈퍼맨 복장으로 불을 끄는 17세 소년이 화제입니다. 자원소방대원인 아버지를 따라 진화에 나선 이 소년은 현지 당국으로부터 숲의 영웅이라는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와, 이 축구장 13만 개가 넘는 살림이 제떡

0: 산더미로 변할 만큼 지금 인도네시아의 산불 피해가 엄청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빨간 망토를 실제로 두른 그런 슈퍼맨 소년이 나타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게 어떤 일일까요?
1: Well, his name is Rudy Yansa. And he comes from Kalimantan, Indonesia. He's 17 years old. And, you know, his father is a volunteer firefighter. And so basically he decided to help his father fight this fire.
0: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미 자원 소방대이기 때문에 멋져요. 아버지도 hero.
1: That's right.
0: 근데 아들은 superhero.
1: Yeah. And he said there was no real like meaningful reason for the Superman costume. He just said it he thought it would be fun.
0: Yeah.
1: But they got the attention from social media and millions of views.
0: 그냥 단순하게 카스튬을 입기만 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뭐 하는 것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입고 뭔가 의무감을 딱 가지고 임무를 딱 느끼면서 나 쫙 하면서 실제로 진화에 도움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으로부터 숲의 영웅으로까지 칭호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빨리 불길이 잡혀서 이 소년도 걱정 없이 이제 활짝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In the thick of Indonesia's raging wildfires, a 17-year-old boy is making waves for fighting the flames in a full Superman costume.
0: 인도네시아 산불 현장에서 슈퍼맨 복장으로 불을 끄는 17세 소년이 화제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flames를 막 flames 그러니까 불길과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은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in the thick of라고 해서 뭔가 두꺼운 게 어디 들어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thick이란 실제 그 단어가 나오면서 in the thick of Indonesia's raging wildfires 라고 돼 있어요.
1: The way to understand this expression, in the thick of, think of a dense forest. It's a forest, and the most crowded and the place where it has the most tree is very thick. We call that very thick. So in the thick of the forest is that area. So when you're in the thick of something, you are kind of at that center of some sort of action or some sort of difficult times or chaos. You're kind of like right in the middle of that.
0: So you use this expression when something is actively happening.
1: Actively happening, and usually it's probably going to be difficult. Something difficult.
0: 굉장히
1: happening.
0: 힘든 상황. Yeah. 뭐 예를 들어서 뭐 in the thick of 뭐 heat waves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나요?
1: Sure.
0: 아, 한참 더울 때.
1: Yeah.
0: 그래서 뭔가 한참 심한 가운데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 뭐 amid나 in the middle of도 좋지만 이거는 또 특히나 액티브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걸 강조해 주네요.
1: Absolutely.
0: 그래서 지금 wildfires가 너무 심한 와중에 이 소년이 나타나서 빰빠밤 하면서 처리하고 있어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Stepping up to the plate alongside his volunteer firefighter father, the brave teen's efforts have earned him the official title of Hero of the Forest from the local government.
0: 자원소방대원인 아버지를 따라 진화에 나선 이 소년은 현지 당국으로부터 숲의 영웅이라는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Stepping up to the plate alongside his volunteer firefighter father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누구와 함께 하는지는 잠시 후에 얘기를 해보고요. 이 플레이트에 step up을 했다. 잠깐 접시가 있는데 거기로 올라갔다고요.
1: Okay, hold on. We are not talking about 접시, but we are talking about the baseball plate. Okay, this is from baseball. So, you know, a baseball player goes up to the plate and hits the ball, right? So he's stepping up there. What this expression means is that you are taking responsibility when maybe other people don't want to because it's maybe a little bit dangerous or, you know, it's very risky in this case. But you show up and you do what is needed.
0: 아, 그러니까 남이 하기 싫어하거나 조금 두려워하거나 망설일 때 내가 나가겠어.
1: I volunteer. That is the idea of stepping up to the plate.
0: 아,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트는 접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야구에서 타자가 이제 서게 되는 타석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아무도 이거 배수로 안 칠 거예요? 그럼 제가 플레이트 나섭니다.
1: There you go.
0: 이런 느낌. 그래서 위기 아니면 사람들이 망설이는 상황에서 나서다, 뭐 솔선수범하여 나서다라고 할 때 step up to the plate이라고 하네요. 근데 he's not alone.
1: No.
0: Alongside his volunteer firefighter father. 이라고 했습니다. 이 alongside

0: Side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1: Absolutely. Mm-hmm. It's next to or together.
0: Right.
1: But the idea is they're really side by side.
0: Mm.
1: That's the key point.
0: 맞아요.
1: It is not just like they're together, uh-huh. but he's like here and his dad is right here.
0: 뭔가 동등한 느낌.
1: Right alongside each other.
0: 아, 그러니까 뭔가 Batman 있으면 Robin이 함께 있는 거 아닌가요?
1: Yeah.
0: 제가 있으면 샘이 있고 샘이 있으면 alongside 제가 있고
1: alongside. There you go.
0: 아, 이게 너무 신기하게 제가 오늘 사실은 Easy Writing 교재를 쓰고 있었는데요. Alongside가 진짜 이건 농담이 아니라 그 표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문을 만들었는데 결국엔 또 먹는 예문이에요. So turkey was served alongside mashed potatoes. 이런 예문을 제가 썼는데
1: Sounds good.
0: 이게 나올 줄이야.
1: That's a good example.
0: 깜짝 놀랐습니다. Mm-hmm. 자, Cozy B님이요. Step up to the plate. 음식 버릴 때 이 문장 쓰면 좋겠네요. 아무도 음식 쓰레기 버리기 싫을 때 내가 버리겠어.
1: Good one. Yeah, I'll do it.
0: 아,
1: oh, I love you forever.
0: 이거를 이제 mm-hmm. 그 저기 뭐야 부부끼리 얘기를 쓰면은 이 표현 바로 들어옵니다.
1: Yes. 여러분들.
0: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In the thick of Indonesia's raging wildfires, a 17-year-old boy is making waves for fighting the flames in a full Superman costume. Stepping up to the plate alongside his volunteer firefighter father, the brave teen's efforts have earned him the official title of Hero of the Forest from the local government.
0: 네,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 중에 중요한 거 몇 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crossroads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물론 이제 갈림길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 나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그래서 인생이나 상황에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I think I'm at a crossroads in my career.
0: 나 지금 내 커리어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선 것 같아. 그래서 at과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뭔가 mixed feelings가 생겼다는 건 좋은 기분도 있고 조금 뭐 씁쓸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복잡한 심경이라 볼 수 있죠.
1: I have mixed feelings about moving to a new city.
0: 새 동네로 이사 가는 거 생각하면 마음이 참 복잡해. 자, alongside라는 거 바로 전에 했었죠. 뭐와 함께 무엇을 따라 동등하게 나란히란 느낌.
1: It was a great honor to work alongside you.
0: 오, 너랑 같이 나란히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어.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Step up to the plate. 어, 이거는 아까 남겨주셔서 더 느낌 들어요. 음스, yeah. right? 솔선수범하여 나서다.
1: Someone needs to step up to the plate and solve this.
0: 누군가는 총대 메고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해야 해. 라는 게 나왔고요. 자, 그의 총, 그저 stick to one's guns라고 얘기를 하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수하다입니다.
1: I respect him for sticking to his guns until the end.
0: 그 사람 끝까지 자기 뜻을 밀고 나가는 모습이 참 멋지더라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어떤 시간이나 비용이 있는데 그것을 면도날로 이렇게 살살살 긁어내듯이 shave off 한다는 것은 시간 비용 등을 조금씩 줄이다 깎다가 되겠습니다.
1: This new shortcut will shave off 10 minutes.
0: 이 지름길로 가면 10분은 단축할 수 있어. 그걸 shave off 할 거야. 자, 하나 더 짚어보면 come down to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뭐로 승부가 갈리다.
1: It all comes down to money in the end.
0: 결국은 다 돈 문제로 귀결되더라고.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했고요.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1: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Pink. It's Just Give Me a Reason.
0: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0: 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빨리 읽고 싶은데 욕심일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박영덕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슬로리딩은 책과 함께 길을 떠나 언어가 빚어내는 풍경을 읽는 여행과 같다. 한 문장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날엔 잠깐 멈추어 생각에 빠져보기도 해야 책 읽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속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는 속도에 쫓겨 무턱대고 서두르다 보면 놓치게 되는 단어, 문장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울림도 전혀 느낄 수 없을 거고요. 아무리 향이 좋은 차라도 뜨거운 물에 충분히 우려야 음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자,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딥다이브 데일리. 오늘 준비한 기사는요, 영화 해리포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브닝 스페셜에서도 전에 헤드라인 중 하나로 살짝 소개한 바 있는 그런 도비의 무덤 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팬들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장소라서 국가 사업의 경로까지 바꾸게 된 사연.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삐 부분에 적당한 표현 찾기 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자, 우리말로는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알려줘. 영어로는요?
1: Let me know if I can help. 삐!
0: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알려줘.
1: Let me know if I can help. 삐!
0: 네, 삐에 적당한 표현 찾아주세요. 뭐 어떻게든 뭐 어떤 방식으로라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단어로 된 표현입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자,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죠.
1: How Harry Potter fans changed the path of a major UK-Ireland power line.
0: 해리포터 덕후들은 어떻게 거대 전력망의 경로까지 바꿔버렸나라는 제목입니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곳이 실제 관광지가 되는 경우는 꽤 흔하죠. 영국 웨일스의 아름다운 해변 프레시 워터 웨스트 역시 그런데요. 팬들에게는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아주 특별한 성지입니다. 이 바로 영화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부에서 자유를 찾은 집 요정 도비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장소이기 때문인데요. 영화가 개봉한 지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한 해 7만 5천 명이 넘는 팬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양말을 받으면 자유를 얻는다는 영화 속 설정 때문에 무덤가에 양말을 두고 가는 팬들로 이제 장관을 이루기도 하는데요. 이 팬들의 애정이 얼마나 각별했던지 최근 CNN이 보도한 비하인드에 따르면 무려 수천억 원이 투입된 국가 전력망 케이블 노선까지 바꿔놓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오늘 이 내용 기사 일부를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 영화에서만 존재했던 캐릭터를 위해 팬들이 직접 만든 기념 공간은 어떤 모습인지 들어보겠습니다.
1: Fans of the 2010 movie assembled a real memorial to the imaginary elf on the freshwater West Beach in Pembrokeshire, Wales, where the scene was filmed. Here lies Dobby, a free elf, says a sign on top of a pile of stones. A memorial that became a tourist destination for the series' many admirers.
0: 2010년 영화가 개봉한 뒤 팬들은 촬영지 해변에 도비를 위한 추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무덤에는 자유로운 집 요정 도비 여기에 잠들다 라는 표지판도 세워졌고요. 어느새 팬들이 꼭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이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를 통틀어서 가장 슬픈 장면이라고 해요. 이제 자유를 드디어 얻은 집 요정 도비가 이제 해리의 품에 안겨서 숨을 거두니까 해리가 직접 묻어주고 싶어. 정식으로. 마법 없이 말이야. 눈물이. 저 사실 죄송하지만 못 봤는데요. 이 지금 못 봤어요, 사실.
1: You sure look like you did see it.
0: Right? Uh-huh. 근데 방금 와, 이 대사만으로도 벌써 슬픕니다. 네.
1: I mean, 네. Harry Potter. This is like a cultural phenomenon.
0: Right?
1: The kids who were raised on Harry Potter. Mm-hmm.

0: 요정을 위한 진짜 추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팬들이 assemble 했다는 건 결국에는 gather 한 거예요. 이 보통 assemble gather 하는 건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모였는데 모이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assemble 했냐면 a real memorial를 assemble 했대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것을 조합해가지고 조립하는 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Right? 근데 그냥 메모리얼이 아니라 real memorial이라고 강조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1: Okay, so here's the thing. Why are they putting a real memorial? Because really, it's for a not real character.
0: Right.
1: But they actually made a memorial. Mm-hmm. And a memorial is basically something that you create to remember and mm-hmm. honor a person. So typically like soldiers, mm-hmm. we have like the war memorial. Wow. Or we have like, you know, a statue of a famous, you know, hero
0: yes.
1: as a memorial. Mm-hmm. But this is not a memorial mm-hmm. of a real person.
0: Right. It's a fictional character, right?
1: Yeah.
0: 근데 Memorial은 real이다.
1: Yeah.
0: Right. So memorial은 누군가를 진짜 기리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추모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 진짜 있다. 실제 추모 공간을 assemble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Here lies Dobby, a free elf, says a sign on top a pile of stones. A memorial that became a tourist destination for the series many admirers.
0: 수북히 쌓인 돌더미 위에는 자유로운 집 요정 도비 여기에 잠들다라는 표지판이 세워졌고 이곳은 해리포터 팬들의 필수 성지가 됐죠 라고 했어요. 아, here lies Dobby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Dobby lies here이지만 조금 더 극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순서가 바뀌긴 했네요. 자 그리고 says 어디에 써 있냐면 a sign atop a pile of stones라고 했습니다. A pile of stones라고 얘기를 하면 돌이 막 쌓여 있는 느낌인데요. Atop이라는 게 바로 앞에 나왔습니다.
1: Yeah, it's A-T-O-P. Mm-hmm. So you may wonder why not on top of the pile
0: right.
1: of stones? Because it really means they're pretty much the same thing.
0: Okay.
1: Atop is a bit formal.
0: Mm-hmm.
1: It's a bit more literary,
0: okay.
1: a little bit more dramatic.
0: Yeah. 와, 그러니까 yeah. 회화에서는 많이 쓰진 않겠네요.
1: Yeah,
0: 그렇죠?
1: So it's like, imagine a sign on top of a pile of stones. That's too long. A sign atop a pile of stones.
0: 목소리를 또 그렇게
1: Feels
0: 하셔가지고.
1: Different. Feels different.
0: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on top of라고 하면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인데 뭐 위에 있다라고 할 때 그냥 atop. 이라고 쓰면은 이게 조금 더 문학적이고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런 드라마틱한 느낌을 좀 주게 됩니다.
1: Right.
0: 그래서 atop은 여러분 on top of로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a sign atop a pile of stones라고 하면 돌 무더기 위에 세워진 표지판에 이렇게 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많은 사람들 에게 tourist destination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객들의 목적지라고 돼 있지만 여기서 맥락으로는 내가 거기 꼭 가보고 싶어이기 때문에 관광지 명소라고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자, part 1 다시 듣겠습니다.
1: Fans of the 2010 movie assembled a real memorial to the imaginary elf on the freshwater West Beach in Pembrokeshire, Wales, where the scene was filmed. Here lies Dobby, a free elf, says a sign atop a pile of stones, a memorial that became a tourist destination for the series' many admirers.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1: Here's Jay Tager with Like I Do.

0: Deep Dive Daily, how Harry Potter fans changed the path of a major UK-Ireland power line. 해리포터 덕후들은 어떻게 거대 전력망의 경로까지 바꿔버렸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화로운 추모 공간에 뜻밖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난 2019년 해변 아래로 대형 전력 케이블을 묻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비의 추모 장소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영국과 아일랜드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던 만큼 이 사업을 쉽게 멈추거나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팬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다고 합니다. 이 항의 전화가 거의 수백 통이 걸려왔다고 하는데요. 사업 책임자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요. 이런 팬들의 반응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들어볼게요.
1: Never mind that the place Dobby dies in the book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is in Cornwall, not Wales. Never mind that elves aren't real, as far as we know. Never mind that Harry Potter 2 is a made-up character in a different kind of world from ours. The whole thing is fictitious, Ludlam remembered telling a colleague after the uproar.
0: 원작에서는 도비가 죽은 곳이 웨일스가 아니라 콘월이라는 사실도 집 요정이나 해리포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허구의 이야기였지만 팬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담당자는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부 다 만들어진 이야기잖아. 네. 이 실제 촬영지가 그렇죠. 영국 웨일스 남서부의 펜브룩셔의 Freshwater West Beach라는 곳이고요. 다만 이제 원작 소설 속의 설정은 웨일스가 아니라 Cornwall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찾아가는 도비의 무덤이 실제 무덤이 아니고요. 촬영지에 팬들이 만든 추모 공간에 이제 돌을 하나씩 쌓아 만든 형태.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전에 벌어진 일이었던 거예요. 이 자체가 이 프로젝트랑 이런 것들 자체가. 근데 최근에 이제 이 프로젝트 이제 담당자 그리고 러들럼이 최근 팟캐스트에서 이제 도비의 추모 공간을 피하기 위해서 케이블 경로를 어떻게 바꿨는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공개가 됐다고 하네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Never mind that the place Dobby dies in the book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is in Cornwall, not Wales.
0: 원작 소설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에서 도비가 죽은 장소가 웨일스가 아니라 콘월이라는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아까 계속 나왔는데요.
1: Never mind.
0: 계속 시작을 합니다. So 여기서는 예를 들어 Never mind that the place Dobby dies in the book Harry Potter and 이거 you know is in Cornwall였다. Not Wales. 근데 왜 이거를 never mind 하라고 했을까요?
1: Okay.
0: 이 사실을.
1: So it doesn't matter. That's what it means. Never mind. It doesn't matter.
0: Right.
1: It's not important.
0: Okay.
1: Just forget it. Because when we say, never mind, and we do this in conversation,
0: okay.
1: What is it?

0: that you wanted? Oh, never mind. Oh, forget it. Mm-hmm. It's not. It doesn't matter.
1: Oh,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 Mm-hmm. 이런 거는 뭐 신경도 쓰지 마라. Mm. So 여기에서 그 다비가 그 책에서 죽는 것 그 장소는 사실은 Cornwall이다. Wales가 아니라.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중요하지
0: Not important.
1: 않다.
0: Yeah.
1: 자 연결해 볼게요.
0: Never mind that elves aren't real. As far as we know. Never mind that Harry Potter, too, is a made-up character in a different kind of world from ours.
1: 우리가 알기로는 집요정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도 해리포터 역시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가상인물이라는 것도 이런 것도 아무래도 상관없었죠. 라고 했습니다. So,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라. Yeah. 중요하지 않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좀 하나 했어요. Never mind that elves... Right? Yeah. Elves, 그 요정들이 aren't real 이라는 거. 그리고 괄호치고 as far as we know.
0: Yeah.
1: 약간 살짝 조금 sarcastic 하기도 sure. 하면서도 위트 있게 uh-huh. 좀 쓴 것 같은데요.
0: Right.
1: As far as we know, 뭐 as far as I know, 어떤 뜻일까요?
0: So we know elves are not real, mm-hmm. but there's humor here.
1: Yes.
0: And so the writer says, as far as we know, mm-hmm. well, I mean, from what I know, mm-hmm. they're not real, but Who knows? I could be wrong. So there is the idea, right. as far as I know, means this is the information that I have, but I could be wrong.
1: Okay. So as far as I know,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 정도인데 그게 틀릴 수는 있는데요. Mm-hmm. 그 정도는 제가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0: Yeah.
1: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정보만 따진다면 우리가 아는 하는 걔네가 elves가 진짜가 아닐 텐데 당연히 진짜가 아니죠. 하지만 유머를 좀 넣은 것이다. So 여러분들 as far as I know라고 하는 거가 내가 아는 한인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as I know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틀린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s far as가 다 들어가야 우리가 아는 한 내가 아는 한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해리 포터가 made up character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made up character이라고 하는 것도 never mind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자 Made up 됐다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캐릭터가.
0: Okay, so made up character is a character that is not real.
1: Mm-hmm.
0: So if you make up a story, it means that you are making a story from your imagination.
1: Right.
0: Right, from your mind. It is not a real thing. Mm-hmm. So a made up character, mm-hmm. a made up story,
1: right.
0: it means that it is just, you know, it's like a novel.
1: Right.
0: 뭔가, not real.
1: 뭔가 지어냈다라는 yeah. 얘기네요. 없는 거를 그냥 make up 한다는 게, yeah. right? 이거는 뭐 만회하다 할 때 make up 이게 아니라
0: no.
1: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친구가 뭔가 재미없는 얘기 했을 때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You just made it up, didn't you? 뭐
0: yeah.
1: 이러면서
0: yeah.
1: 너무 재미없으니까, right?
0: That's right.
1: Okay, so make, 뭐 예를 들어서 make up an excuse라는 말도 쓰잖아요.
0: You can.
1: 없는 거를 변명을 지어낸다라든가. So 이거는 made up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낸 이 되겠네요. 그런 character, 결국에는 꾸며낸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The whole thing is fictitious, Ludlam remembered telling a colleague after the uproar.
1: 거센 반발이 일어난 뒤 담당자 러들럼이 동료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던 게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전부 다 만들어진 이야기잖아. 네, 이 모든 것이 다 가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Fictitious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Is it different from the word fictional?
0: Okay,
1: right.
0: so originally is fiction. Fiction,
1: right.
0: non-fiction.
1: Right.
0: Right. Fiction is made-up story.
1: Right.
0: Right. So from that comes fictional and then fictitious, all the same thing.
1: Okay.
0: So basically, fictitious uh-huh. means it's not real.
1: Oh,
0: it's
1: okay.
0: made up.
1: So it's the same as fictional then?
0: Very, very much so.
1: Okay. So fictional하고 fictitious. 아무래도 fictional이라고 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만들어진 가상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허구의라는 느낌인데 fictitious라는 단어도 의미는 똑같다라고 mm-hmm. 하는 거고요. 이거 다 만들어낸 거잖아.
0: Yeah.
1: Made up 된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uproar 후에 말이죠. 여기서 uproar가 원래 대소동인데 사람들이 와, 안 돼요! 라고 한 이 사건을 얘기를 하겠죠. Alright,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Never mind that the place Dobby dies in the book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is in Cornwall, not Wales. Never mind that elves aren't real, as far as we know. Never mind that Harry Potter, too, is a made-up character in a different kind of world from ours. The whole thing is fictitious, Ludlam remembered telling

0: A colleague after the uproar.
1: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 B 부분의 적당한 표현 찾기 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알려줘.
0: Okay, let me know if I can help B. Let me know if I can help B.
1: 네, 단어 3개로 구성된 표현입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죠.
0: Here's One Direction with What Makes You Beautiful.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How Harry Potter fans changed the path of a major UK Ireland power line.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As I know 관해서 질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연 PE님이요. 그럼 as I know 하면 무슨 뜻인가요? 하셨는데요. 그렇죠. 이거를 그 흐름상은 알아 들을 수는 있을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칠 때는 이렇게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표현 자체를 as I know는 조금 어색하고요. 그래서 as far as I know로 fix 시켜야 돼요. 그리고 you는 돼요. As you know, as you may know. 이거는 아시다시피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아는 바로 5818님이요. 그럼 내가 아는 바로는 할 때 as I know 이것도 틀린 표현인가요? 똑같은 질문이지만 yeah. as far as I know라고 해야
1: That's right.
0: 맞습니다.
1: Good question.
0: 네, 네. Mm-hmm. 자, 사실 우리 다림님이요. 다림님이 그러고 보니 마유쌤 동그란 안경 쓰시면 해리포터 느낌 날 텐데요. 제가요? 갑자기?
1: Kind of. He's got like those round eyes.
0: 맞아요. Yeah. 조금 근데 뿔테로에다가 좀 날아다닐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대규모 전력 인프라 사업이요. 한번 계획을 세우면 비용이나 공사 일정 때문에 이 경로를 쉽게 바꾸기가 어렵죠. 게다가 해변 주변에는 관광이나 환경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해당 사업 역시 단순히 한 장소만 피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팬들의 절절한 항의, 그 전화를 무시할 수 없었던 사업자들은 결국 여러 조건을 다시 따져가면서 공사 경로를 조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들어볼게요.
1: After hundreds of phone calls from fans, including some children, the plans changed. The cable was rerouted to avoid Dobby's grave, while also carefully avoiding archaeological remains from the Bronze Age found near the site, Ludlam said.
0: 아이들까지 포함해 팬들의 전화가 수백 통씩 쏟아지자 결국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도비의 추모 공간을 피해가도록 케이블 경로를 돌린 건데요. 근처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유적도 피해가도록 경로를 조정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바꿔달라고 한 그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이거를 듣고 귀 기울여준 사람들이 또 대단한 것 같아요.
1: I mean, these businessmen, right. they didn't have to do that.
0: Right? I mean, yeah. they could have lost a lot of money on this,
1: sure,
0: right?
1: Sure, absolutely.
0: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안 되겠다. 혹시 그 크롭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분 중에 굉장한 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1: But you know, when you get a phone call from right. a little girl or yes. a boy, excuse me, sir. Oh, no. You know, I mean, I don't...
0: excuse me, sir. 이러면서...
1: Pardon?
0: 이 약간 라웃을 바꿔줄 수 있나요? 하면은
1: okay. How can you say no?
0: I know, right? Mm-hmm.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After hundreds of phone calls from fans, including some children, the plans changed.
0: 아이들까지 포함된 팬들의 전화가 수백 통씩 걸려오자 결국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해서요. 이게 한두 통이 아니에요. Hundreds of phone call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들 hundreds of 하면 진짜 딱 수백 뭐 이게 아니라 정말 그만큼 많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플랜이 바뀌었고요. 연결해 볼게요.
1: The cable was rerouted to avoid Dobby's grave while also carefully avoiding archaeological remains from the Bronze Age found near the site, Ludlam said.
0: 도비의 무덤을 비켜가도록 케이블 경로를 바꾼 거죠. 동시에 근처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유적지도 요리조리 잘 피해서 깔았다고 담당자 러들럼은 전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케이블이 이제 그대로 뚫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Dobby's grave 쪽으로.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it was rerouted 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1: Mm-hmm. Mm-hmm. So reroute means simply to change the original route.
0: Mm-hmm.
1: It changed the path or the direction.
0: Right.
1: So they're supposed to go this way, but because of Dobby's grave, they had to go to the right uh-huh. and then, you know, kind of veer around.
0: 그러니까 route 자체가 이게 route or route라고 mm-hmm. 해서 경로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yeah. 다시 잡은 거네요. 그렇죠? Mm-hmm. 그래서 이 route는 여러분 영화만 봐도 보면 길에
2: 고속도로 꽉 뚫린 데 보면 위에 써 있잖아요.
1: Route 66.
2: Route 66.
1: Oh, yeah. Oh, yeah. That's a famous one.
2: 그래서 route 하고 나서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길, 긴 길 이름이죠. 그렇죠? 숫자가 되겠죠. 근데 거기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고요. Reroute는 경로를 바꾸다. 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또 중요한 이런 archaeological remains를 또 조심해서 피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 Yeah, right? It's really interesting because, you know, had it been not for Dobby's grave, they maybe wouldn't have seen these archaeological remains. Who knows? But anyway, archaeological remains means what is left from a very ancient culture.
2: Okay.
1: In this case, from the Bronze Age.
2: 아, 청동기 시대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Remain 한다는 게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아 있다란 동사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적 유물이 될 수가 있겠고요. Archaeological 이라고 하면 고고학적인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After hundreds of phone calls from fans, including some children, the plans changed. The cable was rerouted to avoid Dobby's grave, while also carefully

0: Deep Dive Daily, how Harry Potter fans changed the path of a major UK-Ireland power line.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케이블 경로를 변경하는 것 외에도 기술진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이 바로 해안가의 아름다운 모래 언덕과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전력선을 묻는 작업이었다는데요. 이 청정 에너지를 수송하는 대형 인프라와 팬들의 추억이 서린 장소가 어떻게 아름다운 동행을 이뤄냈는지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Developers used horizontal direct drilling to lay the cables in a way that avoids creating trenches in the ground. We didn't disturb the beach or the dunes or Dobby's grave in any way, O'Reilly said. The cable has been operational since the beginning of last year. Not far away, Dobby continues to rest in peace.
0: 개발진은 땅을 파헤치지 않고 수평 굴착 기술로 케이블을 매설했습니다. 덕분에 해변과 사구 그리고 도비의 추모 공간은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전력 케이블은 현재 가동 중이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도비도 여전히

0: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와, 이거는 그 현대 문명, 막 뭔가 테크놀로지와 뭔가 문화가, 문학적인 것이 뭔가 함께하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네요.
1: It's a great story. Right. It's a great story. Yeah.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Developers used horizontal direct drilling to lay the cables in a way that avoids creating trenches in the ground.
0: 개발진은 땅에 도랑을 파지 않고 수평 다방향 굴착 기술을 써서 케이블을 매설했죠.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horizontally 뭔가 뚫었다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mm-hmm. 가로로 이렇게 뚫은 게 될 것 같은데요. To lay the cables, 케이블을 넣기 위해. 근데 아무렇게나 넣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케이블을 그냥 lay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In a way that avoids creating trenches in the ground.
1: Yeah.
0: So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했는데요. 이 땅에다가 trenches를 만들어내는 것을 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lay the cables 했다라고 했는데요. Trenches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공간을 얘기할까요?
1: Well, I think you've seen it in a war movie, mm-hmm. right? Especially like World War I, World War II.
0: Right.
1: They had those trenches or those kind of long, narrow mm-hmm. ditches that were dug on the ground
0: uh-huh.
1: and they would like hide there.
0: 숨어서.
1: Yeah, that's right. right. That is what the trenches. So
0: okay.
1: they were avoiding that.
0: Right. Mm-hmm. So 그러니까 땅에 뭔가 도랑을 만들어 버리고 굴착 구덩이를 만들어 버리면 이게 훼손이 될 수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mm-hmm. Trenches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땅에 판 도랑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같은 경우에서는 이 참호라고 하죠. 거기 숨어서 있을 수가 있는 느낌. 그래서 왜 표현 중에 We are in the trenches togeth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한 배를 탄 거다. 같이 고생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죠.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We didn't disturb the beach or the dunes or Dobby's grave in any way, O'Reilly said.
0: 해변이나 사구 그리고 도비의 무덤은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CEO 오라일리가 말했습니다. 뭔가 되게 멋져 보여요. So we didn't disturb the beach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해변을 disturb하지 않았다라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disturb하면 disturbing 하는 건 사람을 disturb 한다고 하잖아요.
1: Yeah, if you go to the hotel, do not disturb.
0: Right, 문에 딱 걸어놓는
1: yeah,
0: 거.
1: Yeah, that's right. Okay. So basically, that's what it means. But this is why you have to look at the context.
0: Mm-hmm.
1: So if we didn't disturb the beach, it means that we didn't bother the beach. We didn't touch the mm-hmm. beach. Left it as is.
0: 아, 그러니까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
1: Yes.
0: 훼손하지 않았다. 변형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disturb 한다는 게 뭐 destroy 한다든가 뭐 mm-hmm. change make changes라고 한다든가 이런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1: Mm-hmm.
0: So, disturb the beach는 해변을 훼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Or the dune. Dune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래 언덕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Dobby's grave는 안 되겠죠. Right? So, 근데 여기 보면요. Or Dobby's grave in any way. 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1: Oh, that was a nice stress, Sam. Very nicely said. In any way.
0: Any way.
1: And this is important because it means whatsoever. Mm-hmm. We didn't even do even a little bit to mm-hmm. disturb the beach or the dunes or Dobby's grave.
0: Okay.
1: So it means whatsoever, in any matter,
0: okay.
1: we didn't do it.
0: 그 어떤 식으로 또 우리는 건들지 않았어요. Mm-hmm. 방해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뭘 이렇게 긁어낸 것도 없고 mm-hmm. 스쳐 지나간 것도 없고
1: yeah.
0: 진짜 말 그대로 any 그 어떤 way 방식으로든 이 되겠네요. 그럼 쌤 이거는 보통 negative sentences를 많이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 Sure.
0: Right.
1: But we can also say mm-hmm. and this is also often used. I'll help you in any way I can.
0: Mm-hmm.
1: So whatever it is, I will help you.
0: 아, 어떤 식으로든 내가 도움이 됐으면
1: yes.
0: 내가 도와주겠다. 뭔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1: okay.
0: 표현입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cable has been operational since the beginning of last year. Not far away, Dobby continues to rest in peace.
0: 이 전력 케이블은 지난해 초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도비는 여전히 평화롭게 안식을 취하고 있죠. 라고 했습니다. So not far away, Dobby continues to rest in peace. 이게 좀 조금 아름답게 끝이 났는데요. 우리가 흔히 RIP 라고 하는 것이 이 rest in peace를 줄인 게 되겠죠. So 평화롭게 안식을 취하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Developers used horizontal direct drilling to lay the cables in a way that avoids creating trenches in the ground. We didn't disturb

0: the beach or the dunes or Dobby's grave in any way, O'Reilly said. The cable has been operational since the beginning of last year. Not far away, Dobby continues to rest in peace.
1: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내가 어떻게든 그 어떤 식으로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알려줘였는데요. 영어는 Let me know if I can help. 그 다음에
0: In any way.
1: 네, so in any way는 one word로 쓰는 게 아니라 any 띄고 way라고 써야 됩니다. 자, 많이 뭐 보내주셨는데요. 0210님이요. No matter what. 그 무엇이 되었든. 좋습니다.
0: Okay. 박소영님 says, whatever it takes.
1: 아, 그게 어떤 일이 들든, 그렇죠? Mm-hmm. 김잔디님이요. Let me know if I can be of any help.
0: Oh, that's very helpful. H. Lee Ack님 says, in any how. I would say, yeah,
1: way로
0: in any way.
1: Yeah. Okay. So 3079님이요. At any rate이라고 하셨습니다.
0: Okay. Mm-hmm. 2812님, by all means.
1: All right.
0: Okay, those are good options.
1: Yes. Mm-hmm. 자, 많은 분들이 in any way 보내주셨고요.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신수아님,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요, 7342님께 보내드릴게요.
0: Congratulations and thanks everyone for participating.
1: All right.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0: Here's Stella Jang with L'amour, les baguettes, Paris.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도비의 무덤을 지키려고 실제로 전력 케이블을 경로까지 바꿨대. 와. 도비를 위해 발벗고 나선 거지.
2: 그럼 해리랑 셀리를 지키려면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 날지 상상해봐.
1: 어? 해리는 그렇다 쳐도 셀리는 누구야? 설마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0: 그 영화 아니야? 엉뚱한 해리였군요.
1: When Harry met Sally. Look at you, how funny you are.
0: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요. 도비를 위해 발벗고 나선 거지가 되겠는데요. 이게 문장으로 될까요? 일단 문장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Okay. People really went to bat for him. Okay. So the expression here is to go to bat for
0: someone, right? Mm-hmm. Okay. 근데 이게 결국에는 go to bat for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벗고 나선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을까요? 막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1: So basically, yes, you are. It's the idea of like if someone's in trouble, you are going to stand up for this person.
0: All right.
1: You're going to defend this person. So that is the idea.
0: Okay.
1: If you go to bat for someone.
0: Uh-huh.
1: It's like maybe, again, baseball analogy, like the player can't bat.
0: Uh-huh.
1: So you step up, say, I'll bat for you.
0: Oh.
1: Bam.
0: 약간 흑기사가 되는 그런 느낌인가요? 아까 전에 step up to the plate이 좀 생각이 납니다.
1: Yeah.
0: Right?
1: So in that case, step up to the plate, a little bit different.
0: Mm-hmm.
1: Step up to the plate is like you call it volunteer, I'll do it.
0: Mm-hmm.
1: But this is specifically to help someone.
0: Okay. So 이거는 누군가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 스스로 나서서 도와주는 거.
1: Yeah.
0: 너가 이거 뭐 공이 날아오는데 공을 칠 수가 없다고? 그럼 내가 가가지고 go to bat for you 할게 라고 해서 쓸 수가 있겠고요.
1: That's
0: 아까
1: right.
0: step up to the plate이라고 하는 것은?
1: That means you are kind of taking responsibility when other people are like, I don't really want to. You're like, I'll do it.
0: Okay. So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위기에 빠졌는데 도와주는 건지 혹은 그냥 사람들이 하기 싫은데 내가 그냥 나서서 하는 건지 차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진짜 발벗고서 내가 도와줄게.
1: Yeah.
0: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Yeah.
0: Right?
1: And I would like to tell you, Sam, that I would go to bat for you if anything happened. To you, I'd be like, I'm gonna take over. Hold on, Sam. I gotcha.
0: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1: I don't know.
0: 갑자기 두렵네요. Alright, 대화에서 표현들이 몇 개 더 나왔는데요. 자, 크리스틴 쌤이 실제로라는 말을 여기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비의 무덤을 지키려고 전력 케이블 경로까지 바꿨대인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버렸대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단어 쓰면 좋을까요?
1: The word you're looking for is actually. They actually. It's almost like, wow, I can't believe they did it.
0: Right. 이거는 그냥 they did it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They actually did it.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거는 말은 하기 쉬운데 진짜 행동으로 옮겼다고?
1: Yeah.
0: 이 정도로 강력해질 수가 있겠네요.
1: That's right.
0: Right. 근데 이거 약간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actually가 보통 문장 맨 앞에 와버리면 well, actually 이러고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을 때 그거를 바꿔줄 때, 고쳐줄 때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마유쌤 저기 족발 안 먹잖아요. 누군가 그랬을 때 Actually, I do eat it. 이런 식으로 바꿔줄 때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른 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위치에 따라.
1: Actually, you know what?
0: Right.
1: What you should say is like Actually, I do.
0: No, I do. Actually, I do.
1: I do.
0: 화까지 나야 되는 건가요? Okay. So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예문을 들어보면 I thought it was hard, but it's actually easy, right?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 사실 실제로는 쉽더라.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실제로 쉽더라. 사람들 얘기만 들어서.
1: It's interesting, Sam, because native speakers use this word actually a lot.
0: Right.
1: Yeah.
0: Mm-hmm.
1: So like, you know, I didn't want to go, but Actually, mm-hmm. it turned out okay.
0: 어, 나 가기 싫었는데 뭐 실제로 괜찮더라고.
1: Right? Uh-huh. Uh-huh.
0: 자, 그리고 크리스틴 쌤이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해리는 그렇다 쳐도 아니, 셀리는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해리는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해리 파터에도 해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아니, 뭐 뭐는 그렇다 쳐도 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뭐가 자연스러울까요?
1: Okay. So what you can do is this pattern. Harry, which is the noun, mm-hmm. right? Sure, but.
0: Mm.
1: So something, sure, yeah, okay, mm-hmm. yeah, uh-huh, mm-hmm, but.
0: But,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그래, Harry, sure, but. 이렇게 가면 Harry는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Mm-hmm. 그렇죠? 그래서 뭐

0: 예를 들어서 그래 가격은 저렴할 수 있겠지만 근데 퀄리티가 별로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price
1: sure but what about quality?
0: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1: That's a very conversational pattern.
0: Right. 이게 yeah. 완전 뭐 complete sentence는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회화체에서 많이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Absolutely.
0: Right.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요. 도비를 위해 발벗고 나선 거지. 영어로 하면 people really went to bat for him 였습니다. 자, 이번엔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 They actually rerouted a power cable to protect Dobby's grave. Oof, people really went to bat for him.
2: Well, imagine what they would do to protect Harry and Sally then.
1: Harry? Sure, but who's Sally? Are you talking about when Harry met Sally?
2: What? That's not it?
1: No!
3: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네, 무키냥 님이요. 시간 안 맞아서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해리 포터라니 못 참죠. 잘 들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해리포터 팬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 Oh, you have no idea. Sam, it is a cultural phenomenon.
0: 여러 편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1: Yeah. There's like eight.
0: Oh my.
1: Like the movies. There's like eight movies.
0: 빈주화시켜야겠습니다. 네. All right, that's our show for today.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And Sam,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 Oh, likewise right. to you too.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a song by Oasis. It is Whatever.
0: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Master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ll right, we'll see you tomorrow. Take care. Bye.
0: Bye.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 직장 생활에만 해당되는 줄 아셨다면 오해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독일에는 육아에 지친 부모를 위해 나라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휴가가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 약 3주. 진지하게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 진단을 받은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전문 클리닉에서 치료와 상담, 자녀와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서비스를 경제적인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휴가 비용 대부분은 공공의료보험이 지원하고 직장 급여도 그대로 보장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들의 내일, 또 우리 모두의 내일이 행복해진다는 것.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2: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everyone.
0: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 맛있는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쭉 배워봤습니다. 미국은 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If I don't tip. 내가 팁을 안 내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1: Well, if you don't tip, then your server feels

0: very bad.
1: Ah, 그렇죠.
0: But there's no penalty.
1: 페널티는 없어요?
0: 네.
1: 아, 하지만 안 내고 오면 굉장히 무례할까요? Is it rude?
0: It depends on the situation.
1: 아, 상황에 따라서 다르군요.
0: Yeah. If you're paying at the front of the restaurant, like you order and pay up front, mm-hmm. then you probably don't need to tip.
1: Oh.
0: But if you're paying at the table and you have a server, then you definitely need to tip.
1: 아, 그럼 나오면서 만약에 계산대에서 내는 거는 팁을 굳이 안 줘도 되지만 서버한테, 웨이터한테 만약에 내가 계산을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거면 무조건 팁은 해야 된다. Mm-hmm.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0: But these days many restaurants have the option to tip even at the even at like a coffee shop.
1: 맞아요. 옵션이 no. 항상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키오스크 같은데 네. 아예 자동으로 15%, 20%, 뭐 23%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0: Mm-hmm.
1: 네, 그래서 23%? 굉장히 높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0: 네. 네. But you can skip those.
1: 아, 스킵할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택시도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네, 네. 네.
1: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꼭 하실 필요 없고 스킵도 할 수는 있지만 괜히 꼭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0: You feel some pressure, right?
1: 네,
0: yeah.
1: 프레셔가 느껴지죠. 네, 하지만 네, 할 마음이 있으면 팁은 하고 나오시는 게 네. 좋겠죠.
0: 그래서 저는 한국 좋아요.
1: 아, 그래서 한국이 좋으시군요. 네.
0: 헷갈리지 않습니다.
1: 맞아요. 하지만 팁은 뭐 그 나라의 문화니까 존중해 주는 게 맞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팁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 그럼 빨리 리뷰하러 가볼까요?
0: Okay, let's jump right in.
1: 'Alright, on Monday, what did we learn?
0: What's your favorite food?
1: 아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었죠. 자, 이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Sentence 혹은 뭐 conversation starter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대화 내용 한번 들어볼 텐데요.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책 갖고 계신 분들은 154쪽 보시면 됩니다.
2: What's your favorite food?
3: Definitely Korean barbecue.
1: 맛있죠. 자, 일단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죠.
0: What's your favorite food?
1: What's your favorite food?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단연코 한국식 바비큐요 라고 했어요.
0: Definitely Korean barbecue.
1: 빈칸에는
0: Definitely. Capital D-E-F-I-N-I-T-E-L-Y.
1: 맞아요. 자, 그 단어가 중요한 거죠. 당연히라는 뜻의 단어인데 definitel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definitely, 단연코라는 느낌으로 썼고요. 자, 이어서 정말요? 저도요.
2: Really? Mine too.
3: We should go together sometime.
1: 자, 정말요? 저도요는 어떻게 말했죠?
0: Really? Mine too.
1: 네, 그래서 빈칸에는 me가 아니네요.
0: Mm-hmm.
1: 뭐였나요?
0: Mine, capital M-I-N-E.
1: 내 것도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my favorite food의 의미로 mine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한번 같이 가요?
0: We should go together sometime.
1: 자, 언제 한번이란 단어가?
0: Sometime. It's one word, S-O-M-E-T-I-M-E.
1: 네,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정 요일을 정하지 않고 그냥 언젠가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날짜는 안 잡지만 그냥 우리 언제 한번 가요? We should go together sometime.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자, 월요일 복습 끝났고요. 우리 다시 한번 더 들어볼까요?
2: What's your favorite food?
3: Definitely Korean barbecue.
2: Really? Mine too.
3: We should go together sometime.
1: 자, 이제 화요일로 넘어와 볼게요.
0: Okay, on Tuesday our expression was this is to die for.
1: Oh, this is to die for.
0: Very dramatic.
1: 진짜 드라마틱하죠. 너무 좋아서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좋다. 그만큼 정말 최고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고요. 음식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최고일 때 다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치일 수도 있고 뭐 사람.

0: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뭐 음식, 옷다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음식의 예로 대화를 들어볼 텐데요.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1: Here, try the pasta.

0: pasta라고 발음하지 pasta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와, 세상에.
1: Oh, wow.
0: 네, 그렇게 발음했고요. 이거 정말 최고다.
1: This is to die for.
0: 빈칸에는
1: for, F-O-R.
0: 그렇죠. F-O-R 들어가서 this is to die for. 이렇게 말을 했죠.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I'm so glad. It's my grandmother's recipe.
3: You have to give me this recipe.
0: 다행이다.
1: I'm so glad.
0: 네, 여기서의 다행인 거는 휴, 다행이다라기보다는 아, 물론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맛있게 먹어줘서 더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I'm so glad 이렇게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휴, that's a relief 보다는 나은 표현이죠.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할머니 레시피야.
1: It's my grandmother's recipe.
0: 자, 레시피 영어 맞죠?
1: Mm-hmm.
0: 스펠링은요?
1: Recipe, R-E-C-I-P-E.
0: 그렇죠.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영어적으로는 딱 처음 봤을 때는 모르는 사람은 recipe라고 발음할 수 있는 단어지만 네. 네, 스펠링 잘 알아두면 좋겠네요. Recipe. 이 레시피 꼭 알려줘.
1: You have to give me this recipe.
0: You have to?
1: Give me this recipe. Give is G-I-V-E.
0: 그렇죠. 그 사실 you have to는 당신은 뭐뭐를 해야 합니다라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강요의 뜻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너무 갖고 싶어서 하는 말인 거죠. 꼭 알려줘야 돼의 뉘앙스로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You have to give me this recipe. 어, 레시피 바로 밑에 스펠링이 있었네요. 그렇죠? 네, 책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바로 밑에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화요일의 대화도 쭉 복습해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2: Here, try the pasta.
3: Oh, wow! This is to die for.
2: I'm so glad. It's my grandmother's recipe.
3: You have to give me this recipe.
0: 자, 이제 수요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On Wednesday, our expression was, Can I have another one?
0: Can I have another one?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였는데요. 이 표현은 중요한 게, 셀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Can I have another one?을 쓸 수 있다고 말했었죠. 셀 수 없는 거는 Can I have some more? 뭐 이거는 셀 수 있든 없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했었고요. 근데 Can I have another one?은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도 되지만 하나 더 가져도 될까요? 하나 더 사도 될까요? 뭐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156쪽 펴시고요. 빈칸 재우기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앞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2: Can I have another one?
3: Please do. There's so much left.
0: 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죠.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1: Can I have another one?
0: 자, 이 문장은 여러분도 이제 복습한 때도 잘 들리셔야 하고 잘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이죠.
1: Please do.
0: 네,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어우,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물론이죠 였고요. 많이 남아있어요.
1: There's so much left.
0: 남아있는 이라는 표현 뭐였죠?
1: 네, left, L-E-F-T.
0: 왼쪽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Mm-hmm. 의미는 다르지만, there's so much left.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2: You're such a good host.
3: I'm just happy everyone is enjoying the food.
0: 정말 좋은 주인이세요.
1: You're such a good host.
0: 빈칸에는?
1: Host, H-O-S-T.
0: 네, host가 여기서는 주인, 집주인, 즉 이 파티의 주최자라는 의미죠. 지금 생각났는데 우리나라 영화 중에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1: 아, 맞아요.
0: 영어 제목이
1: 네, host.
0: The Host였어요. 네,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주최자라는 의미였죠. 네, 갖고 있는 뭐 성체 뭐 이런 뜻이었는데 You're such a good host. 여기서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다들 음식

0: 즐기고 있으니 좋네요.
1: I'm just happy everyone is enjoying the food.
0: 빈칸에는
1: enjoying. Enjoy is E-N-J-O-Y and then add ing.
0: 맞아요. enjoy의 ing 형태를 써주시면 됩니다. I'm just happy. 전 그냥 기쁠 뿐이에요. Everyone is enjoying the food. 모두들 음식을 즐기고 있으니까요. 라는 말이었죠. Can I have another one? 기억나시죠? 이 문장 들어있는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2: Can I have another one?
3: Please do. There's so much left.
2: You're such a good host.
3: I'm just happy everyone is enjoying the food.
0: 자, 이제 목요일로 왔습니다.
1: Thursday. Our expression was,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하루 종일 이게 먹고 싶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했죠. 그런데 하루 종일 이걸 기대했어요 라는 말이에요. Look forward to가 기대하다, 뭐 고대하다 라는 말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먼저 시작해 볼까요?
2: We finally made it.
3: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0: 드디어 왔다.
1: We finally made it.
0: 빈칸에는
1: made, M-A-D-E.
0: 네, 여기서 만들다란 뜻이 아니라 도착하는데 성공하다, 뭐 이런 뜻이죠. We finally made it. 하루 종일 이게 먹고 싶었어.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0: Forward 스펠링은요?
1: 맨 위에 볼 수 있어요. F-O-R-W-A-R-D.
0: R 두 번 들어갑니다.
1: Mm-hmm.
0: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2: Same. I heard their ramen is incredible.
3: I can already smell it.
0: 나도.
1: Same.
0: 여기 라멘이 정말 맛있다던데.
1: I heard their ramen is incredible.
0: 네, 빈칸에는?
1: Incredible. I-N-C-R-E-D-I-B-L-E.
0: 네, incredible, 대단한. 원래는 믿을 수 없는 이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대단한 이라는 뜻이죠. 벌써 냄새가 나는 것 같아.
1: I can already smell it.
0: 빈칸에는?
1: Smell, S-M-E-L-L.
0: 그쵸, 그래서 벌써 already가 들어왔고요. I can already smell it. 벌써 배가 고파서 그런지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목요일도 복습 끝났고요. 다시 한 번 더 대화 듣고 올게요.
2: We finally made it.
3: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2: Same. I heard their ramen is incredible.
3: I can already smell it.
0: Let's move on to Friday now.
1: Friday's expression was, we should come here again.
0: 여기 또 와야겠어요 라는 그런 문장이네요, 그쵸? 자, we should come here again. We should는 뭐뭐 해야겠어요의 제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We should, we가 들어가면은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자, come here는 여기 오다, again, 또다시 라는 말이었죠. 자, 그러면 복습 시작해 볼게요. 빈칸 채우기 앞부분부터 하고 올게요.
2: I can't believe how good that was.
3: We should come here again.
0: 이렇게 맛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1: I can't believe how good that was.
0: 빈칸에는?
1: Good. G-O-O-D.
0: 네, 그래서 맛있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good이죠. I can't believe, 믿을 수가 없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How good that was,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라는 표현이고요. 자, 이렇게 말했더니 다른 친구는 여기 또 와야겠어 라고 했죠.
1: We should come here again.
0: 이게 바로 금요일의 핵심 문장이었고요.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Next time, let's bring more people.
3: Great idea. They'd love it.
0: 다음엔 사람들을 더 데리고 오자.
1: Next time, let's bring more people.
0: Let's bring more
1: people. P-E-O-P-L-E.
0: 네, 사람들이라는 뜻의 단어죠. 자, next time, 다음번에 시간 표현이지만 앞에 썼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Let's bring more people. Let's도 역시 제안을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좋아.
1: Great idea.
0: 분명 좋아할 거야.
1: They'd love it.
0: 네, 빈칸에는
1: love, L-O-V-E.
0: 사랑한다라는 뜻이지만 이렇게 음식이나 뭔가를 얘기할 때 정말 좋아한다라는 의미로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they would love it, 좋아할 거야. 아직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그럴 거야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이죠. They'd love it.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이날 they will love it이 아니라 they'd love it이라고 했는데 they'll love it.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1: In this case, it's much more natural to say they would since you're talking about an imaginary situation.
0: 맞아요. 아직 안 해봤으니까 경험을 못 해본 거라서 they'd가 훨씬 더 여기는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서 금요일의 대화도 다시 듣고 올게요.
2: I can't believe how good that was.
3: We should come here again.
2: Next time, let's bring more people.
3: Great idea. They'd love it.
0: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복습 다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1: Did you have a great time filling out all those 빈칸s, everyone? If you'd like to continue doing that, please grab a book at your local bookstore for next month.
0: 네, 책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EBS 오디오 어학당도 들려주세요.
1: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이는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ello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It's a beautiful weekend. Hello. This is Jooch.
0: 네. 자, 8월 언제 이 더운 여름이 가나라고 이제 뭐 아직까지도 물론 덥습니다만은 그래도 8월 29일만큼이나 왔다는 게 스스로 너무 다행스럽다고 그럴까요? Fortunate
1: or it's fortunate,
0: 기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1: Are you ready for September though?
0: Oh, I can't wait.
1: Yes.
0: 네.
1: We have some amazing, fun, interesting, practical English to learn.
0: 네.
1: Oh, wait, we should remind our listeners because, you know, I think like next, in a couple of days, it'll be the last day of August. You should really go out and get your September book because we love studying with you when you're studying together with our book.
0: 네, 그렇습니다.
1: So many wonderful things to learn.
0: 그러니까 방송 그 대화문뿐만 아니라 사실 그 대화문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저희가 조금 많이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그 책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1: Sure.
0: 그래서 보시면 뒤에 연습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또 있어요.
1: Right.
0: 그래서 이제 영작도 하시고 뭐 또 저기 뒤에 보면은요. 뭐가 있냐 뭐 이런 게 그러니까 핵심 패턴
1: 핵심
0: 리뷰
1: 패턴.
0: 네, 이런 것도 따로 이렇게 찢어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1: Actually, that's a good idea.
0: 네, 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It's like pocket-sized Easy English.
0: Exactly. That's right. 네, 자 오늘은 어쨌든 한 주일 내내 함께 하신

0: 정말 우리가 그 입에 붙이고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애쓰신 그 표현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1: Great.
0: 네, 152쪽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24일 월요일의 내용은요.
1: 네.
0: 박물관이 몇 시에 문을 여나요? 아, 주중에는 오전 10시에 연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너무 일찍 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너무 설레서.
0: 네.
1: 시차 적응 때문에.
0: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1: We came a little too early.
0: 그렇습니다. Right? We came a little too early. 우리가 약간 좀 너무 일찍 온 감이 있네요. We came a little too early. 여기서는 이제 한 사람이군요. I came a little too early then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때 주치생이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나는데 아마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 모양이에요. 실수라기보다 what happens all the
1: 거죠.
0: time. Yeah. 그럴 때 이 스태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냥 여기서 기다리시지 말고 길 건너에 카페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다리시라고.
1: That's a really nice and kind staff member.
0: Oh, yes.
1: Don't just wait around. Enjoy some coffee.
0: 그렇죠.
1: Across the street.
0: Yes. That you can wait at the coffee across the street. 라는 yes. 말도 있었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이 표현들 좀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어쩌면 벌써 일주일 됐으니까요.
1: That's right.
0: 네, 다 그렇습니다. 대화 다시 들으시면서 다시 떠올려 보시죠.
2: Excuse me.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3: It opens at 10 a.m. on weekdays.
2: Oh, I came a little too early then.
3: You can wait at the cafe across the street.
2: Sounds good. Thanks for letting me know.
0: 네, 자, thanks for letting me know. 어머, 이렇게 길 건너 카페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거기 가서 기다리면 된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s yes. for letting me know.
1: Thanks for letting me know.
0: Thanks for letting me know.
1: It's a good way to say, oh, 살았다. 왜 살았냐? 이거 뭐해 여기서 심심하게 아직 한 시간 남았는데
0: 네.
1: 아, 길 건너에 카페에서 뭐 음악 들으면서 커피 인조이하면서 기다릴 수 있구나.
0: 네.
1: So you're not bored. You're not awkwardly standing by.
0: Right.
1: So you're thankful that you can go to a cafe.
0: Yeah. 맞습니다. 그 wait around 아까 말씀 주신
1: wait
0: 것
1: around.
0: 같고 awkwardly standing there 좀 어색하게 거기 서 있는 것도 좀
1: yes.
0: 그렇고 라고 할 때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겠어요.
1: That's right.
0: 그죠? It sounds good. Thanks for letting me know. 라는 이제 인사가 절로 나오는 거죠. 자, 응용해 보겠습니다.
1: Okay.
0: 이번엔 미용실을 갔다고 생각해 보고
1: okay.
0: 이 미용실은 몇 시에 문을 여나요? 라는 문장.
1: What time does this hair salon open?
0: What time does this hair salon open?
1: Yes.
0: 자, 이거 hair salon. 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1: Hair salon.
0: 네, 네 그렇습니다.
1: It's a place where you get your hair cut, hairstyle.
0: Right.
1: Make your hair look beautiful. Hair salon.
0: Hair salon. 그러니까 살롱이라고 하는 보통 살롱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1: right.
0: 그거 salon이라고 하게 돼서 hair salon 하면은 바로 그 미장원을 보통 말하게 됩니다.
1: Mm-hmm.
0: 네, 미용실이라고도 하겠죠.
1: Sure.
0: 네,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154쪽 화요일 25일 순서로 가볼까요?
1: Okay.
0: 자 여기에서는 그 palace tour. 라고 해서 궁
1: yes.
0: 투어를 간 사람의 가려고 하는 사람의 얘기예요. 그래서
1: right.
0: 궁 투어 하려고 하는데 티켓 두 장 달라라고 했더니 네 다음 투어는 30분 후에 시작합니다라고 합니다.
1: The next tour starts in 30 minutes.
0: The next tour starts in 30 minutes. 라고 해서 다음 투어는 30분 후에 시작합니다.
1: Right.
0: 네.
1: Poing Sam, do you enjoy palace tours or castle tours?
0: I've done that a couple of times.
1: Right.
0: And I loved every minute of it.
1: Really?
0: Oh, yes.
1: Oh. Especially when you go to a different country
0: uh-huh.
1: where kings have built these palaces.
0: Right.
1: You know, England, France, everywhere.
0: Mm.
1: Yeah, I love palaces. It says a lot about their history, their king, their culture.
0: Mm-hmm.
1: Yeah.
0: This always amazes me to see that and how well they have like preserved it
1: right.
0: or like reserved it. 그 right. 뭐예요? 프리저브가 맞아요?
1: 프리저브가 맞겠죠.
0: 프리저브가 맞겠죠.
1: 잘 이렇게 보호하는
0: 그렇죠.
1: 차원에서.
0: 그렇죠. 보호해왔다.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가만히 제대로 보호해왔다는 것이 참 놀라워요.
1: Yeah, it's amazing. Because that shows how much people loved their leaders
0: right.
1: in the past, right?
0: Loved 했을 수도 있겠고
1: yeah.
0: 그냥 러브하지 않, 리더는 러브하지 않았으나 그냥 국은 되게 러브했을 수도 있겠죠.
1: As for tourism,
0: 네,
1: you
0: 그렇죠.
1: make money. That's right.
0: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그래서 이제 오디오 안내

0: 때가 있으면 더 그 rich experience, 뭔가 좀 풍성한 그런 경험이 될 것 같고요.
1: That's right.
0: 그래서 오디오 안내가 포함되어 있는지 물을 때 어떻게 물으면 좋을까요?
1: Are audio guides included too?
0: 그렇습니다. 그때 include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 거죠. 포함하고 있다. 근데 이제 include가 포함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만 있다고 한다면 right. 이게 이런 식으로 are 뭐뭐뭐 included라고 이제 변형돼서 쓰인다는 거 조금 더 색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거든요. 이 문장 통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Sure.
0: Are audio guides included too?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럴 때 몇 개 언어로 딱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 Yes, they're available in several languages.
0: 그렇습니다. 다 쫙 이렇게 그 준비가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라는 뜻으로 yes. They are available in several languages 라고 합니다. Mm-hmm. 자, 화요일 대화입니다. 들어보시죠.
2: Hi, I'd like 2 tickets for the palace tour.
3: Sure, the next tour starts in 30 minutes.
2: Perfect. Are audio guides included too?
3: Yes, they're available in several languages.
2: Great. That'll be really helpful.
0: 네, 자, 이번에는 응용 문장 1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1: Okay.
0: 박물관 입장표 2장 주세요 라고 한다면
1: I'd like 2 tickets for the museum.
0: I'd like 2 tickets for the museum.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1: I'd like 2 tickets, please.
0: 그렇죠. 아까는 I'd like 2 tickets for the palace tour가 있었는데 그걸 right. 응용해서 I'd like 2 tickets for the museum. 이게 뒤에 그냥 I'd like 2 tickets, please 해도 물론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1: right.
0: 그 매표소는 한 곳인데
1: right.
0: 다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1: 여러 가지 티켓들이 있다 보니까.
0: 그렇죠. 네.
1: 그래서 it could be palace, museum.
0: 네.
1: It can be anywhere else.
0: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나는 그 중에서도 이걸 가고 싶다라고 할 때 그거에
1: yes.
0: 해당하는 표를 달라 한다면 for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For the museum.
0: For the museum.
1: Yes.
0: 그렇죠. 자, 25일 화요일 내용 어떻게 정리되셨나요?
1: Mm-hmm.
0: 이제 26일로 넘어갑니다.
1: Okay.
0: 수요일 내용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성에 들어간 거예요. 성에 들어가서 계단을 따라서 막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돌로 만들어진 성을 가게 됐는데 위에 테라스 부분을 가게 된 겁니다.
1: 오.
0: 자, 테라스가 있는 곳이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 보이고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러나 가장자리 근처에서는 조심을 해달라고 돌이 미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라고 가이드분이 얘기합니다.
1: Oh, the rocks can be slippery or can get slippery.
0: That's right.
1: right.
0: The rocks can get slippery 라고 해서 yeah. rocks, 바로 그 바위를 말하게 되죠. 돌멩이를 yeah. 말하게 됩니다.
1: So when you're hiking, when you're taking a walk in nature, you should always watch where you're going. Watch your steps.
0: Watch where you're going. Watch your steps. 다 중요한 말이네요.
1: Yeah, rocks can get slippery.
0: 네, 그렇습니다. Because the rocks can get slippery. 그러니까 그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점 더 이 바위가 그 돌이 yeah. 미끄러워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1: Right,
0: 네,
1: exactly.
0: 그렇죠. 자, 26일 수요일 대화 들어보세요.
3: Please be careful near the edge of the cliff.
2: Wow, the view is amazing from here.
3: It is, but the rocks can get slippery.
2: Got it. I'll watch my step.
3: Thanks. Safety comes first.
0: 네, 마지막에 이제 그 가이드분이 그런 말을 하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1: Safety comes first.
0: Safety comes first.
1: Right.
0: 그렇습니다. Safety, 안전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앞서서 온다. Safety comes first. 그렇군요.
1: 주로 이제 문장으로 만들 때는 safety comes first 하는데 가끔 이제 뭐 타이틀로 할 때는 그냥 safety first.
0: Safety first.
1: We just generally say safety first.
0: Safety first. Yeah. 그렇죠. 다시 이제 상기시켜주는 거죠.
1: Sure.
0: 아유,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라고 하는데 근데 보통 이럴 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잖아요.
1: Right.
0: 네.
1: Well, thanks for your cooperation.
0: Thanks for your cooperation.
1: Sure.
0: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Thanks for your cooperation. 그
1: right.
0: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런 그 표지판을 본 적이 있는데 thank you for not smoking.
1: Thank you. 네. 그런 거 많아요.
0: 굉장히 그렇죠? 많았었죠.
1: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싶어 네. 했으면 네. 아, 제발 좀 피지 마세요. 안 피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아. 차원에서 Thank you for not smoking.
0: 그렇죠. 그러니까 yeah. 이 아직 피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그대로 피지 말아달라고 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맙다. Thank you for not smoking.
1: 안 피워줘서 고마워요.
0: 안 피워줘서 고마워요. 맞아요.
1: 이런 거죠.
0: 자, safety comes first 까지였습니다.

0: 자, 응용 문제. 우리 2번 해볼까요, 선생님?
1: Okay.
0: 이 계단들은요, 겨울에 미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1: The stairs can get slippery in the winter.
0: 네. 훨씬 더 와닿죠. 그 계단이 미끄러워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The stairs, 계단이요, can get slippery. 아주 미끄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언제? Right. In the winter. 겨울에 right. 그렇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1: Be careful.
0: 네, 그렇죠.
1: It 아까 can get really slippery.
0: 'Watch where you're going.' 본인이 가고 네. 있는 길을 좀 조심해서 잘 보면서 가야 된다고.
1: Yes, right.
0: 네, 알겠습니다. Mm-hmm. 그리고 'Watch your step' 같은 표현도 많이 보게 되는 그런 또 그 표지판에 적혀 있는 말이기도 하죠.
1: That's right.
0: 네, 자 이제 156쪽 보겠습니다. Mm-hmm. 목요일 27일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사진 찍는 얘기 나오게 돼요. 자 사진을 okay. 찍어달라고 이제 거기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가 찍어드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뒤에 건물 전체가 어떻게 다 나오게 찍어드려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1: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in it?
0: 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Do you want, 혹시 원하시나요?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건물 전체, 그 어느 한 구석, 뭐 이렇게 기둥, 뭐 이게 아니라 전체를 원하시나요? In it, 그 사진 안에 라는 말이 되겠죠. Yeah. 즉, 건물 전체가 다 나오게 찍어드릴까요? 라는 말이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in it? 가 되겠습니다.
1: In the picture?
0: 그렇죠.
1: 이런 뜻이죠.
0: 네, in, the, in it가 in the picture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 Yes.
0: 네, 자 그래서 조금 더 서로 가까이 서달라 이런 말도 나오게 되는데요.
1: Oh, stand a little closer together.
0: Stand a little closer together. 그렇죠. Yeah. 좀 더 서보세요. Stand, 그러니까 stand right there. 그러면 거기 서세요. Stand right there. 이런 말이 되는 거고.
1: Right.
0: Stand a little closer together. 하면은 서로 조금 가까이에 서주세요. Stand a little closer together. 라고 하는군요.
1: That's right.
0: 네. 자, 먼저 대화부터 들어볼까요?
2: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3: Of course.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in it?
2: Yes, please. Especially the tower in the back.
3: Okay. Stand a little closer together.
2: Thanks. That looks really nice.
0: 오, 사진이 보니까 잘 나왔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영어로
1: That looks really nice.
0: That looks really nice.
1: Or you can
0: 거.
1: say, "Oh, that's a great shot."
0: Oh, that's a great shot. Yeah. 아, 좋다. 정말 잘 찍었다. 구도도 좋고 뭐 That's a great shot.
1: Great shot.
0: 아, 좋네요.
1: Yeah.
0: 그러면 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사진 찍어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겠어요.
1: 그렇죠.
0: 네.
1: 정말 고맙다는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0: 네.
1: Oh, looks really nice. That's a great shot.
0: That's a great shot.
1: Yeah.
0: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응용 문제 해볼게요.
1: Okay.
0: 문 쪽으로 좀 더 가깝게 좀 서보세요.
1: Stand a little closer to the door.
0: Stand a little closer to the door.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1: Mm-hmm.
0: 아까는 stand a little closer together. 라고 했거든요.
1: Yes.
0: 그러니까 서로 같이 이제 좀 가까이 서달라는 말인데 이번에는 그 어떤 사물에 가깝게 다가가서 서달라. Stand a little closer to the door. 뭐 to the 또 뭐가 있을까요? To the tree. 뭐 to the bench.
1: Right.
0: To the chair. 뭐 다 있겠죠.
1: Stand a little closer to your girlfriend.
0: 아, 걸프렌드 저 아닌데요. 저 동생인데요.
1: Oh, okay. Then your sister.
0: 네.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1: 아무렇지, right.
0: 네. 자, 이제 드디어 어제 했던 내용으로 갑니다.
1: Sure.
0: 자, 금요일 28일 내용입니다. 바로 157쪽에 나와 있는데요.
1: Okay.
0: 자, 그 정말 안에 내부가 보고 싶었던 어떤 장소를 찾아갔는데 하필이면 마지막 입장이 벌써 끝나버린 시간이었던 겁니다.
1: That's right.
0: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고 이런 말 나왔었죠.
1: Right.
0: 네.
1: Oh, that's too bad.
0: That's too bad.
1: Too bad.
0: 진짜 안 됐다. 혹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too bad까지만 right. 말하기도 하고 말이죠.
1: 어제 보잉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That's a shame.
0: 네네네.
1: That's also very commonly used.
0: 아,
1: oh, that's a shame.
0: That's a shame.
1: It means that you're sad. It's unfortunate.
0: 네.
1: In one word.
0: 그렇죠.
1: It's a shame.
0: It's a shame. That's a shame.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1: Yes.
0: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마지막 입장이 5시 30분이었다라고 하는데 The last entry was at 5:30라는 yeah. 문장이 있어서 그래요.
1: The last entry.
0: 응.
1: So last people going in,
0: 응.
1: they allow people to go in. The cutoff time is 5:30.
0: Uh-huh.
1: And you got there at 5:30.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간발의 차이로 못 들어가게 된 거죠.
1: That's right.
0: So close. 그렇죠. 자, 대화 들어볼까요?
3: Wait,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already?

0: Yeah, I think the last entry was at 5:30.
1: That's too bad. I really wanted to see inside.
0: Maybe we can come back tomorrow morning.
1: Yeah, let's do that.
2: 네, yeah, let's do tha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는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은 입장을 불허한다라고 할때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가
3: Right.
2: 있습니다.
3: They stop letting people in.
2: 그렇죠. 자, 응용해 보겠습니다.
3: Okay.
2: 1번 해볼게요, 선생님. 아니, 그 사람들이 그표 판매하는 걸 벌써 멈췄다고요?
3: They stopped selling tickets already?
2: They stopped selling tickets already?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3: They stopped selling tickets already?
2: 그렇죠. 아까는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already 였는데 이번에는 they stopped selling tickets already. 뭐뭐 하는 것을 멈췄다. stopped ing라고 하는 그런 이미 잘 알고 계시는 표현들을 이렇게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 Already?
2: 네.
3: 벌써?
2: 벌써? 그런 거죠. Yeah, already. 벌써 그래. 라고
3: yeah.
2: 말할 수도 있겠네요.
3: Already.
2: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금요일 내용까지 쭉 복습해 보셨습니다.
3: That's
2: 또
3: right.
2: 들을 때는 알것 같은데 또책 덮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 그래요. It is what it is.
3: Always review,
2: 네.
3: review.
2: 그래서 오디오 어학당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 That's right.
2: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3: And this was Juch.
2: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3: Easy
2: Easy
3: English.
2: English.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일하다 보면 다 써놓은 보고서도 두 번, 세 번 들여다보고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이게 맞나? 수없이 고민할 때 있죠. 그러다 진짜 실수라도 하면 크게 움츠러들고 동료들이 하는 격려도 그저 위로하는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일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더 잘하고 싶단 욕심에 웬만해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어떤 일이라도 계속 성취감을 느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나요? 매출을 올리거나 승진을 하겠다는 식의 커다란 목표보다는 오늘 회의를 잘하자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걸 하나씩 해내다 보면 자신감도 확신도 생길 테니까요. 아, 누군가 격려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정보. CD의 크기를 베토벤이 결정했다고? 1979년 LP를 대체할 음악 저장 매체를 개발하기 위해 두 회사가 모였습니다. 오늘날 CD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원판형 디스크의 지름을 정하는 회의였는데요. 처음에는 60분 정도 음악을 담을 수 있도록 115mm로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의 대표가 베토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베토벤 교향곡 제9번이 수록될 수 있도록 74분 길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 결과 CD의 지름은 120mm가 되었죠. 그러니까 음반엔 음악만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애정도 담길 수 있네요.

초록의 귀여운 나무는 든든한 북카페를, 보일 듯 말 듯 날렵한 반짝이는 하루 한 번씩은 북카페 인사로 반짝일 수 있는 우리 카페인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지만 카페인은 언제나 늘 북카페 곁에 함께 있어요. 한결같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안정감과 위안에 닿게 하는데요. 제게 가장 가까운 한결같음은 바로 매일 찾아와주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올해 생일도

있어 몹시 기쁩니다. 내년 8주년 축하도 예약하고 갈게요. 카페인 진동님이 보내주신 7주년 축하 엽서 사연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0: around the twist.
1: 8월 26일 월요일 윤고은의 EBS 북카페 첫 곡은 클래지콰이의 날짜 변경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EBS 북카페 진행을 맡게 된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매일 방송되는 라디오를 이렇게 진행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8차선 도로에 처음 차를 몰고 나온 그런 초보 운전자처럼 앉아 있습니다. 운전할 때처럼 시야가 정말 넓어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방주시도 해야 되고 옆차선도 봐야 되고 한편으로는 이 생방송이 언젠가 굉장히 익숙해지는 순간이 올지 않을까 그럴 순간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때 가서

오늘 이 첫날을 떠올리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카페인님들, 세상에, 지금 누가 지금 난입했어요? 우리 북카페에. 일단 윤고은의 EBS 북카페.

부분을 이렇게 딱 띄우시면서 지금 수뇌부가 우리 바게트 피디님이 한마디가 미안해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모르는 여자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나. 아, 그때 7년 전이죠. 7년 전에 첫 곡이었던 클래식화의 날짜 변경선을 오늘 첫 곡으로 띄운다는 소식까지만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소개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와, 저는 그 7년 전에 그 첫 방송을 찾아 들으신다는 카페인 분들도 계셨고 또 우리 얼마 전에도 순회부가 찾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듣진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다시 듣진 않았습니다. 우리 북카페에서 뭐 이렇게 어떤 이벤트로 한 번 정도 그 일부를 떼서 이렇게 틀어주신 적은 있는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 말고는 다시 그 과거 이 순간에 저를 마주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통으로 지금 음악 소개까지 2019년에 그분이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와, 근데 목소리가 되게 피곤해 보이네요. 제가 그 전날 그때 밤 비행기를 타고 와서 바로 이제 북카페로 온 것이긴 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목소리가 되게 피곤해 보이고 누가 억지로 앉혀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화난 듯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긴장을 엄청 많이 했군요. 지금 다시 접하니까 와, 누구시죠? 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혹시 그 첫방 들었던 분들 계실까요? 우리 카페인 분들. 저 그때 고은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얘기하셨던 거 그때 들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사연으로 함께해 주시죠. 박선영님. 꺄악 다 생각나요. 생생하게 그 첫날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아셨습니다. 있군요. 카페인님들. 하미경님. 어머, 목소리가 아기 같아요. 반짝. 서창민님, 긴장된 목소리 정겹네요 라고 하셨고요. 와, 근데 전 정겨운 걸 떠나서 세상에 진짜 7년 전에 저의 목소리인데 너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뭔가 말하는 것도 너무 다르게 느껴지고 그 8차선 어쩌고 전방주시 어쩌고 얘기했던 것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 멘트는 살짝 제가 여기 앉은 채로 그때의 마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이 톤이나 어떤 그 당황한 듯한 긴장된 그 느낌은 아,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될 줄. 이 보관해야 될 방송이 많을 텐데 그거 왜 EBS에서 안 덜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잘라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두고두고 또 마주하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아무튼 오늘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 방송을 시작합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이번 주 문장 카펫은 카페인님들이 보내주신 7주년 엽서에서 골라서 띄워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소개되는 엽서들은 오늘은 내가 연다상 대상이 됩니다. 월요일에 이태훈님 거 읽어드렸고요. 어제 화요일에 류재미님 거 읽어드렸고요. 오늘은 카페인 진동님의 엽서 이렇게 내용으로 깔아봤습니다. 엽서에다가 반짝이를 칠하고 말린 다음에 거기다 글을 써주셨어요. 이렇게 돌려보면 짜란 하고 표면에 반짝이가 보일 거라고 하셨는데 처음 열어볼 때부터 반짝반짝하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신났습니다. 그 반짝임을 카페인들의 마음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또한 너무 정겹기도 했고요. 자동적으로 내년 8주년 축하도 예약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벌써 1년 후에 북카페를 기대하는 마음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리 예고드리면 내일은 최민서님의 문장카펫으로 그리고 금요일은 김미환님의 문장카펫으로 깔아드릴 예정입니다. 전부 다 그 당첨자는 정리해서 올려둘게요. 이번 주 끝에.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7주년 기념 엽서들 시상을 할 건데요. 부문이 전체 3개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얘기 드렸던 오늘은 내가 연다상 문장 카펫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집배원도 한 번 더 본 상. 그러니까 이 배달하시는 집배원분도 이거 뭐야? 너무 눈길을 끄네? 예쁜 해서 한 번 더 본 비주얼 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쁜 엽서상에 딱 맞는 그런 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상입니다.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말이 좀 어색하죠? 왜 이런 장면이 붙었는지도 잠시 후에 얘기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건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것은 아닌데 하나 붙었습니다. 사연 있어요 상입니다. 우리 규격도 정해져 있고 날짜 제한도 있는데 그것을 가뿐히 넘어서 그냥

이건 좀상 드려야 되겠다 싶은 어떤 너무너무 고생한 사연도 있을 수 있고요. 사연 있어요, 상까지. 이렇게 모두 한 부문은 소개를 했고요. 이제 남은 세 부문 시상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축제니까 열려 있어요. 음악이 나가는 사이사이에 우리 카페인 분들 보라 오늘은 끄지 않고 다른 게 화면 전환을 좀 덜 하고요. 이 북카페 요 스튜디오를 계속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수뇌부가 돌아가면서 들어오셔가지고 이 엽서가 거의 150장 좀 안 되게 왔거든요. 보내주신 분들이. 그래서 모든 분들께 다 선물을 드릴 수가 없어서 거의 절반도 못 드려요. 그래서 우리 북카페에서 준비한 키링은 그중에 절반 정도 시상을 해서 드리고요. 그 드리는 것에 한 20여 분은 오늘 행운권으로 추첨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그냥 들어오셔서 손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눈 감고 코끼리 코 일곱 바퀴 돌고 들어와서 손에 잡히는 대로 딱 뽑아가지고 그 운에 맡겨서 행운상으로 또 한 20장 정도는 드릴 예정이에요. 그게 가장 공평해요. 너무 예쁜 접서가 많고 너무 소개하고 싶은 그 사연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장은 그렇게 뽑았는데 나머지 20여 장은 그렇게 열어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상 운에도 한번 걸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엽서 보내주신 거의 150분가량의 이 모든 분들께 우리 북카페 카페인분들이 준비해 주신 카페인 굿즈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보내주신 모든 분들은 다 선물을 받게 됩니다. 키링을 받으실 분도 계시고 필통 혹은 연필을 받으실 분도 계십니다. 윤하의 오르트 구름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 이 테이블 위에 올라간 선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카페인님들이 아까 어떤 사연 보니까 선물에 파묻혀서 그냥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이었는데요. 제가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뒤에는 엽서,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또 오늘 챙겨서 보내주신 선물들도 있더라고요. 박태현님이 제주에서 그귤 농사 지으시면서 이 귤도 카페인인 거 아시죠? 몇 년째 이 귤을 우리 함께 맛보게 됐습니다.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요. 그 카페인 귤, 우리 북카페 들으면서 자라난 귤 선물을 이렇게 예쁘게 담아서 보내주셨고요. 김윤정님과 서혜진님이 또 너무 각각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더 어우러지는 예쁜 그 꽃다발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순영순, 한순영순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또 한진수 꿀떡 PD님이 또 이렇게 떡을 해서 보내주셨고요. 이 앞에 신수아님이 보내주신 테이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선물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카페인 굿즈도 있고요. 지금 그리고 카페인님들이 보내주시는 놀라움과 반가움의 사연들도 가득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그 2019년 8월 26일 첫곡 소개하던 저의 목소리 흘러나갔잖아요. 깜짝 방송이죠? 저도 몰랐고요. 우리 수뇌부가 미안하다면서 틀어준. 그거 들으시고 지금 운전 중에 길 놓치신 분도 계셨대요. 너무 놀라셔가지고. 6333 쓰신 카페인님. 와, 저 운전하다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내비도 놓치고 좌회전 못하고 쭉 직진했어요. 타임리프한 줄 알았어요. 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길을 이렇게 놓치실 정도였고요. 정진묘님은 고은 작가님의 첫 방송 함께 했었어요. 지금이랑은 분위기가 많이 많이 달라짐을 다시 한번 느껴요. 내년에도 같이 할게요. 하셨습니다. 와, 이 모든 시간을 함께 봐주신 분이시네요. 박희경님, 깜짝이야! 하셨고요. 박경민님, 아, 생일날 대타가 오셨나 했어요. 하셨습니다. 생일날 대타가 온 줄, 다른 사람인 줄. 장성주님, 톡 건드리면 흑흑 울것 같은 목소리였다. 아, 진짜. 누가 건드리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너무 긴장해서. 김선화님은 첫방 멘트 중간부터 듣기 시작해서 고님이 오늘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마지막 멘트인가?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쵸?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 오늘 좀 이상하시네? 감기 걸린 줄 알았다. 뭐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지금 있습니다. 최유하님도 기억나요. 그때는 그냥 DJ가 바뀌었구나 했는데 이렇게 정이 들 줄이야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DJ가 바뀌면 사실 그고 시간대에 원래 들었던 그 프로그램 늘 들리던 목소리를 기대하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저 사람 뭐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잔뜩 얼어가지고 저는요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또 어색하셨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매일매일 만나는 정든 목소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카페인들의 신청곡 활짝 받을 각오로 북카페 문 열어뒀습니다. 창문, 문, 뭐 담장 다 허물고 열어뒀습니다. 원래도 없긴 했습니다만. 카페인님들 오늘 함께하고 싶은 그 사연, 그리고 신청곡 있으면 담아서 지금 보내주시죠. 오늘 안에 또 많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예쁜 엽서, 집배원도 한번더본 상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수상자 발표할게요. 이름만 쫙 부르겠습니다. 이소연, 이수진, 김정아, 허지영, 정현숙, 송채원, 이선희, 이수영, 한정아, 김지희, 오은영, 권수현, 박주영, 홍은심, 오수미 요렇게. 네, 이렇게 지금 집배원도 한번더볼 정도로 예쁜 엽서 보내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 북카페 아마 이 뒤에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요 인스타그램에다가 더 다시 찍어서 올려둘 텐데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있는 상들, 이 엽서들이 주로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중에서 북카페 이 엽서를 붙여뒀잖아요. 오가는 우리 게스트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스튜디오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오셔서 딱 보면서 누구나 다 어머 이거 뭐야 하면서 딱 가장 먼저 저거 너무 예쁘던데 하는 그 엽서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내주신 분은 이소연님이셨어요.
라디오를 친구처럼 듣는 카페인이셨는데 중학생 때 예쁜 엽서전 참여했던 기억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엽서를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나 게시글을 남기지는 않아도 늘 곁에 있다고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라고 하시면서 엽서 보내주셨는데 딱 보자마자 누구나 다 너무 예쁘다. 이거 뭐야 너무 정성이다 라고 놀라게 만드는 그런 엽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 많은 분들이 이 입체 엽서 너무 예쁘다고 하셨고요. 17주년, 27주년 37주년 모두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바늘을 들고 한 땀 한 땀 만들어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정아님도 그랬습니다. 대전으로 직장 옮기면서 내려온 뒤에 8년 전에 자리를 옮기셨는데 그 이후로 북카페를 늘 자주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항상 곁에 있는 방송이라고 하시면서 한복 만들고 남은 조각을 이어서 만든 엽서라고 하셨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이거는 또 보면서 특히 또 우리 북카페 신지 작가님이 저 너무 예뻐요 라고 잠깐 보시고서 화장실 가서 제 거울 옆에서도 얘기를 하셔서 우리 안 그래도 그쵸? 너무 다들 예쁘다고 했어요 라고 이렇게 주고받고 했었던 그 기억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요 지금. 이선희님 동양화, 민화 배우고 계신데 이제 그림 그리는 마음 담아서 보내주셨고요. 허지영님은 와, 이 라디오 방송에 첫 엽서를 보냈던 여고 시절 이후 30년 또 더 된 기억인데 엽서를 보냅니다 하시면서 어느 순간 윤고은의 EBS 북카페가 제 곁에 다가와서 한결같이 머물면서 이젠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예쁘게 꾸며주셨어요. 그리고 나무 아래에 책과 커피와 음악이 있는 저의 모습을 그려주신 정현숙님 4년차 찐 카페인이라고 하셨고요. 한 곡 한 곡 진심이 담긴 선곡까지 잘 듣고 있다고 마음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수영님도 나무 그림 엽서를 그려주셨습니다. 이제는 고은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배가 고파지는 카페인이 이거 장명할 때 약간 의도한 거거든요. 페인은 좋지 않지만 카페인이 너무 북카페 사랑해서 카페인이 되는 거 이 정도는 말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정했는데 그렇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라디오 부스 엽서 옮겨 그려주셨던 한정아님 그리고 머리카락 기부하신 그 스토리를 그림으로 예쁘게 그려주신 김지희님 또 라디오와 책과 커피 케이크 담아주신 오은영님 온 가족 둘러앉아서 작업을 하신 엄마가 카페인인 덕분에 온 가족이 다 둘러앉아서 작업을 해야 했던 송세원님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감정을 예쁘게 담아서 그려주신 권수연님 분홍색 천의 글씨와 꽃을 수놓은 엽서 보내주신 박주영님 또 반말 축하 담아서 예쁘게 그려주신 홍은심님 그리고 사계절을 담아 그려주신 오수미님 오수미님 그림은 미미님이 들어오셔서 갤러리에 그 작품 감상하듯이 요거면서 보셨던 미미님 픽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소개하고픈 사연이 너무 많은데 일단 이렇게 네 집배원도 한 번 더 본 상 소개했습니다. 오현주님 7번째 생일 축하해요. 이번 주 내내 축제처럼 들뜬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책갈피같이 소중한 북카페라고 사연 주셨고요. 박선영님은 북카페 7주년 생일 축하합니다. 매일의 반짝임들이 모여 7주년을 맞이하네요. 아주 소박하지만 확실한 저의 작은 반짝임도 보태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카페인님들 보내주시는 사연 하나하나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저 오늘은 그리고 제가 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제 약간 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안 울기로 제가 우리 북카페 수뇌부 단톡방에도 울긴 왜 울죠? 라고 이렇게 아주 냉철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울지 않고 저 제 결혼식 때도 안 울었거든요. 원래 잘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너무 소중한 소풍나이처럼 즐기려고 모자도 이렇게 쓰고 왔습니다. 황재성님이 신청하신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음악 나가는 사이에 우리 북카페 수뇌부 들어와서 그럼 행운상도 뽑아둘게요. 여행 스케치에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 듣고 가겠습니다.

0: 그때부터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가 문을 연 지 7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2019년 8월 26일에 방송도 살짝 띄우면서 시작을 했고요. 오늘 음악 나가는 사이에 수뇌부 두 분이 들어오셔서 비타민 PD님과 두부 PD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행운권처럼 엽서를 뽑으셨습니다. 이게 그냥 훅 뽑는데 랜덤으로 뽑는데 그것이 또 여기 이미 그 수상자 명단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겹치지 않게 지금 세 분을 뽑아주셨습니다. 행운권 일단 오늘 뽑힌 경우 살짝 얘기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김서령님, 허귀유님, 정용재님 이렇게 행운권 당첨자십니다. 이렇게 북카페 중간중간에도 오늘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또 엽서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당첨자가 생기기도 하고요. 카페인님들 지금 와 당첨되신 분들 너무 즐거움에 사연 보내고 계신데요. 이수진님, 약 저 뽑혔어요. 그런데 너무 부끄럽네요. 저는 똥손이거든요. 왜 뽑혔지? 하시면서 예쁜 엽서에 뽑힌 거 난생 처음입니다. 하셨습니다. 북카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예쁜 엽서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어떤 개성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것은 또 살짝의 운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정용재님, 행운권! 와, 제 거 뽑아주시는 거 보고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다 보신 거죠? 지금 이 뒤에서. 아, 우리 수뇌부 뒤통수가 따가울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1727 쓰시는 카페인님. 7주년 축하드려요. 늘 즐겁게 듣고 있지만 가끔씩만 고개 빼꼼하는 카페인입니다. 참 많이 애정해요.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영아님은 고은님과 북카페 더 빨리 만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놓쳤던 시간만큼 더더 열심히 듣고 오래 함께 할 거예요. 많은 힘과 위안이 되고 있어요. 하셨는데 좋습니다. 우리 앞으로 함께 할 날이 더 많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번에 시상할 부문 엽서도 정성껏 꾸며주셨는데 특히 이 사연을 카페인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글에 조금 더 중점을 둔 그런 엽서들입니다. 상 이름이 보내주신 의견입니다잖아요. 이게 왜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하냐면 저는 그 부분은 안 들었는데 우리 그 수뇌부가 우리 차면정 작가님이 제 첫 방송 들으시면서 너무 깔깔깔깔 너무 웃음이 터지셨다는데 그 이유가 제가 그 카페인님들 사연을 하나하나 소개할 때마다 예를 들면 이수진님이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이렇게 자꾸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의견이라고 했을지 발음도 어려운데 의견? 그래서 그게 좀 재밌게 지금은 저에게 온 문자메시지도 사연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사연이 너무 입에 딱 붙었는데 라디오 사연이 근데 그때는 보내주신 의견을 그렇게 카페인님 이 사연방에서 많이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추억하고자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상을 뽑아왔습니다. 15분이에요. 제가 명단을 쫙 불러드리겠습니다. 민진아 황재석, 황재석님 아까 그 신청곡 함께 보내주셨는데 띄웠습니다. 황재석, 김민영, 유정숙, 김효림, 전영미, 박소영, 김보희, 김보장, 서혜지, 최수희, 차미선, 이지원, 류지영, 이윤경 이렇게 15분입니다. 와, 이 민진아님은 이 초대석 책들을 한 권 한 권을 다 여기다가 그 엽서 안에 그 담아주셨어요. 이게 너무 놀랍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작가인 것 같다 라고 얘기하신 부분도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황재성님. 2024년 11월부터 입문해서 조용한 카페인으로 6개월쯤 가만히 있었는데 고은님께 물들어갈 즈음 이런 생각하시게 됐대요. 청취자들을 참 귀찮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 새싹 카페인으로 어울려주마 라는 생각으로 귀찮은 무릅쓰고 도전했습니다. 출석 이벤트, 엽서 이벤트, 찐 청취자 이벤트, 사자성어 이벤트 뭐 쫙 다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성실한 헌싹 카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시는 사연이 재밌었습니다. 제가 좀 귀찮게 해드리긴 했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우리 카페인 분들도 저를 귀찮게 해주시는 거 저 너무 좋습니다. 이 귀찮음은 부지런한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김민영님, 첫 방송부터 듣고 있었는데 참여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사연 참여 안 하는 소심한 카페인이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항상 듣고 있다. 산책 메이트다. 그래서 이

산책하던 아파트 담장길 이미지 이렇게 함께 보내주시면서 마음이 흘러넘치면 축하엽서 보내겠다고 생각을 하셨고 이렇게 움직이셨습니다. 유정숙 님도 주저를 막 이겨낸 서툰 카페인이라고 하시면서 이 문장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되거든요. 카페인들의 소소한 얘기도 문학작품에서 만날 수 있는 문장들처럼 느껴져서 프로그램에 누가 될까봐 부끄러워서 사연 문자도 못 보내보셨다라고 하셨는데 아 근데 이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우리 카페인 분들이 또 한 문장 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또 우린 날것의 문장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엽서 행사 참여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김효림님 아, 늘 듣기만 하다가 처음 엽서 보내요 하시면서 회사 점심시간에 한정어장 떨어진 식당 오가는 길에 북카페 들으면서 이렇게 문장이 잠시 머물러 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회사 생활에서 찾을 수 없는 여유를 만끽하신다 하면서 길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전영미님도 수줍음으로 세상에 짠 하고 존재를 드러내놓고 살지 않는 카페인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마음을 담아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라색 특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랑도 좀 통하네요. 박소영님은 엄마 따라 처음 고등학교 때 듣기 시작했는데 이제 대학 졸업 후 인턴이 됐다고 7주년 됐다고 하셨는데 너무 와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리산 클로버 아줌마 김보희님이라고 하셨는데 설탕처럼 사각거리는 고운님 목소리로 읽어주시는 제 사연 듣는 게 일상의 깨알 행운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귀농하셔서 친구 하나 없는 저에게 북카페가 진짜 세상 전부를 보여주는 맑은 창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제가 설탕처럼 사각사각 해드릴게요. 그리고 김 보장님 삿포로 여행을 갔는데 이제 그 엽서 사야 되는 데를 너무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점 가더라도 딸이 이제 함께 그냥 엽서부터 찾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북카페 쉼터이자 배움터로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마음 표현해 주셨습니다. 서혜진님, 독서 모임 갈 때 북카페 추천책 챙겨가면 다들 감탄한다고 하셨고요. 최수희님은 친구 안영덕님의 소개로 듣게 됐는데 너무너무 좋더라. 안영덕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이선님도 북카페와 둘째가 동갑내기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 마음. 북카페도 함께 육아해 주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지원님도 두 시간의 행복이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침울해하는 어머니께도 많은 위로가 되는 북카페라고 하셨고요. 북카페 듣는 걸 좋아하는 엄마와 항상 함께 듣는다라고 하시는 류지영님 그리고 6년 전에 처음 만난 이후로 계속 듣고 있다는 이윤경님까지 이 사연들 하나하나 다 읽지 못했지만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 이 근데 지금 그 의견 지금 이렇게 제가 쭉 읽고 모니터를 봤는데 카페인들이 자꾸 저의 2019년을 그 다시 상기하게 하는 이수진님 저의 의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영님 맞아요. 그때 의견이라 하셨어요. 아, 김미향님 학령정기 7살 생일 의견입니다. 상 신박합니다 하셨습니다. 의견 네 오늘은 좀 의견으로 가볼까 싶습니다. 카페인님들 좋은 의견 새로운 의견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신청곡도 계속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박혜정님이 신청하신 곡 참깨와 솜사탕의 크로스 이거 듣고 가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7주년 생일 파티로 방송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지금 보러 나가는 사이에 보고 계시죠? 이게 우연히 뚝 잡았는데 또 이미 수상자 명단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뭐 내려놓기도 하고 또 떼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열심히 우리 만두 감독님과 우리 참기나라 조연출님이 들어오셔서 뽑아주셨습니다. 이 만두 감독님은 정말 진짜 진심으로 북카페 만두를 많이 사주세요. 그래서 이름 따라간다고 그 목표를 살짝 들려주셨는데 북카페를 살찌우겠다라는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침투하듯이 그렇게 들어오셔서 우리 북카페 간식을 정말 많이 주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살찌는 거 싫어요라고 하는데 계속 우리를 살찌우는 간식을 많이 주시는 분이시고요. 참깨나라 조연주님은 들어오시자마자 툭 하고 엽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엽서를 딱 들어서 일단 명단도 확인했습니다. 자, 행운상 조금 더 발표할게요. 최유진님, 그리고 신수아님, 최유한님. 유정숙님, 신정숙님, 윤수민님, 요렇게입니다. 네. 그리고 방송 노래 나가는 사이에 만약에 다 우리 못하면 이건 모아가지고, 북카페 홈페이지에 올려둘 테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확인하셔도 좋고요. 노진아님, 내 프로그램도 아닌데 사연 듣는데 눈물이 살짝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진아님, 우리 청취자시면, 카페인이시면 내 프로인 거죠. 그리고 정경희님, 카페인님들의 다양한 의견 재밌어요. 아, 좋은 의견들 참 많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차미선님, 이름 듣고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언제나 함께 있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최은희님, 7살 생일 축하드려요. 전 바쁜 관계로 이쁜 엽서 참여 못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쁜 엽서로 굿즈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카페이님들 사연 있어요 상을 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있어요 상. 이게 좀 재밌었어요. 자, 일단 먼길 나그네 상이 있습니다. 가장 먼 길을 돌아서 북카페에 온 상입니다. 먼길 나그네 상. 오스트리아 빈에서 엽서를 붙이신 신민호님.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카페 그 공모 마감 안에 맨 마지막으로 도착한 엽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엽서는

벌써 도착했는지 아닌지 보내신 카페인님이 계속 마음 졸이면서 사연 보내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놀래켜드리고 싶어서 얘기 안 했습니다. 하미경님이었어요. 일본 센다이역입니다. 여행 중에 북카페 7주년 생일을 축하하는 엽서를 보냅니다. 제게 북카페는 초여름 나팔꽃 같습니다. 하시면서 나팔꽃 그려진 그 엽서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김완식님, 잠깐만요. 왜 갑자기? 갑자기? 이게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또 뭔가가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지금. 자, 남의 행사인 것처럼 진행할게요. 김완식님, 캐리커처상. 여기 지금 보이실 거예요. 보라 화면에. 이게 사실 규격 외예요. 너무 커서. 그래서 사연 있어요 상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골랐는데 캐리커처상.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집에서는 북카페를 듣는 노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북카페 모습을 그려주셨습니다. 밑그림은 제가 그렸고 둘째 딸 초등학교 6학년 김하리가 이제 딸이 지금 채색을 해주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재활용 엽서를 그 이용해 주셔서 환경공헌상으로 이민혜님께 또 엽서상 드리고요. 그리고 문선영님, 손에 손잡고 상입니다. 손에 손잡고 상. 일본에서 연수 중이신데 북카페 들으시다가 잠시 다녀가시는 엄마 편에 이것 좀 붙여달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최윤서님께는 윤고은 야호상 드립니다. 제주도에 사는 5학년 최윤서인데요. 여름방학 맞아 울산 할머니 집에 오게 됐는데 할머니가 매일 EBS 라디오를 틀어주셔서 듣다가 예쁜 엽서 모집 공고를 듣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보내게 됐습니다. 목소리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윤고은 야호! 요즘 스타일로 이렇게 해주신 그 귀여운 맛에 윤고은 야호 상 드리고요. 손경서님께는 나도 생일이야 상 띄웁니다. 예쁜 엽서 많을 것 같아서 포기를 했는데 계속 용기를 주시니까 마음이 들썩거려서 고민 끝에 펜을 듭니다. 저의 생일도 8월 26일이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언젠가부터 생일 축하 자리가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반말 축하 받기를 그러면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경선아! 상도 준다. 잘 받아. 경선아 생일 축하해. 우리 동갑이야. 동갑이 아니라 같은 생일자야. 함께 매년 축하하자. 그리고 세상 쿨해상 박우람님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7주년 축하합니다가 돼 있고 사실 딱 보자마자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제 행사에 어디 오셔가지고 같이 그 인스타그램 이렇게 올리신 거를 그냥 프린트해서 딱 올리신 거예요. 세상 쿨인데 근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이게 가장 먼저 눈에 띄긴 한데요. 그런데 사연은 없어 했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떨어진 않은 이 뒤에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묘하다. 세상 쿨해상 박우람님께 드리고요. 황현아님 시상식엔 못 가요상 게으른 카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벤트 알고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이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어서 부랴부랴 엽서를 보냅니다. 게으른 카페인이라고 고백하신 황현아님께 시상식엔 못 가요상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방향숙님 이 사는 발 달린 엽서상 왜냐면 반송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또 돌아온 거예요. 보내주신 거죠. 근데 돌아왔는데도 또 분명히 우리 카페인 분이 보셨는데 박예대표님이 보셨는데 근데 이게 또 없어진 거예요. 이 북카페 스튜디오에서.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했는데 그걸 또 우리 비타민 PD님이 또 찾으셨어요. 정수기 위에서. 그래서 이게 그래서 발달린 상. 와 살아있다. 빨간 구두처럼 춤추나 싶어서 발달린 상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카페인 어쩌면 순애부상도 있습니다. 어쩌면 순애부상은 하승성님께 드립니다. 우리 혹시 순애부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으시죠? 하승성님께 이 어쩌면 카페인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 워낙에 많은 그 이벤트를 주도하시면서 사실 순애부와 카페인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도 톡톡히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하승성님께는 어쩌면 순애부라는 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승성님이 보내주신 북카페 이미지가 있는데 살짝 띄우면서 제가 북카페 카페인 굿즈 이번에 만들어주신 모두 21분의 카페인님들 성함도 쫙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김영주, 김태윤, 문선영, 박주영, 서혜지, 신수아, 신민호, 오정인, 윤수현, 이민영,

이소연, 이승현, 장자윤, 장영은, 정은숙, 조현진, 진창숙, 최김민정, 최선아, 하승성님까지 이렇게 21분 카페인분들이 또 힘을 모으셔서 모두 필통과 연필과 이렇게 또 마음을 담아주셔서 덕분에 우리 북카페에서 준비한 북카페 굿즈를 이 모든 카페인분들께 드리지 못하지만 모든 엽서 보내주신 카페인분들께 북카페에서 준비한 카페인 굿즈는 다 어떤 분께는 필통, 어떤 분께는 엽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해서 240개 이상의 그 선물 굿즈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마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카페인님들 제가 아까 약간 눈물이 살짝 날 것 같은 순간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상식 진행을 하느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느라고 다행히 울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생각하면서 또 많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지금도 살짝 이제 울컥울컥한데 오늘 그 또 큰 웃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북카페 수뇌부가 처음 북카페 시작할 때에 제가 여기 있었을 때 좀 갑자기 왜 이러죠? 아 빨리 그냥 음악 들을 걸 그랬나 싶었는데 북카페 시작할 때 그 이 자리에 앉았을 때에 카페인님들 그때 카페인이라는 이름도 붙여드리지 못했을 때 제가 소개했던 그 첫 방송 살짝 띄워드리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기분이 진짜 너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7주년 함께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카페인님들, 우리 8주년 벌써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8주년까지 모두 모두 건강하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책이네요, 진짜. 와, 저는 정말 음악을 소개하고 빨리 2부로 건너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2부 오늘 많은 카페인분들이 보고 와, 환호를 지으셨는데, 사실 제가 2019년에 처음 방송할 때 그 무렵에 초대 손님으로 굉장히 초창기에 오셔서 북카페에는 이번에 네 번째 방문이세요. 소설과 또 에세이로 북카페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은희경 작가님 오늘 오십니다. 은희경 소설가 시간의 감촉에 보면 우리의 첫이라고 하는 게임이 등장합니다. 지금 은희경 작가님 놀라신 것 같아요. 왜 책 소개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울먹이지? 근데 우리의 첫이라는 게임이 등장해서 이 뭔가 지금 북카페의 오늘과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악 듣고 입으로 건너가서 은희경 작가님의 이 시간의 감촉으로 초대석 나눌게요. 김영희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한로로의 영영 듣고 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소멸해 갈까? 시간과 기억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남게 될까? 묻는 작품입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새해 선물 빛의 과거를 잇는 시간 3부작을 완성하는 장편소설 시간의 감촉을 출간한 은희경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에 딱 맞는 특별한 손님이시죠. 오늘 모시려고 아껴뒀습니다. 은희경 작가님 새 소설 들고 북카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아, 오늘 그 많은 카페인님들이 작가님 모신다는 얘기에 와, 진짜 7주년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윤고은 작가 진행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이모미소를 띠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0: 아, 이모미소?
1: 네.
0: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지그시 이 상황 전부를 다 이렇게 좀 즐겨주시는 느낌이, 눈에 담아주시는 느낌이 들어요.
1: 네, 너무 일단 이 그,

0: 이 스튜디오에 입은 게?
1: 내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서부터 와, 이 그림들을, 이 엽서들을 그다 꾸몄을 그 책상의 손들이
0: 어,
1: 떠오르고 그
0: 맞아요.
1: 시간들, 그 표정들 이런 게 떠오르니까 다들 이 카페인 분들 다 너무 연구원 이 방송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졌어요. 그
0: 맞아요.
1: 저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쯤
0: 맞아요.
1: 나왔었잖아요.
0: 2019년에 빛의 과거 그때가 첫 이제 북카페 제가 온 이후로는 처음 오셨던 거죠.
1: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좀 신기한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네요.
0: 그때 기억 안 나시죠?
1: 기억나죠?
0: 아주 나하지 마세요.
1: 기억나.
0: 나지
1: 아니요,
0: 말라고요.
1: 그때도 깜짝
0: 네.
1: 놀랐어요. 네. 뭐
0: 아니에요.
1: 윤보은
0: 전
1: 작가가 여러 가지 재능이 많다는 건 알고
0: 아니에요.
1: 있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역시 많은 팬들이 즐기고 계시군요.
0: 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카페인들이 보내주신 엽서 쫙 이렇게 보시고서 행운 오늘 행운권 추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행운의 엽서처럼 뽑아주시기도 했습니다. 그쵸?
1: 네.
0: 그 뽑으실 때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그냥 딱
1: 글쎄요,
0: 눈, 딱 손다는 거?
1: 근데 진짜 막 무슨 기준을 막 생각하려면 복잡해지니까
0: 맞아요.
1: 딱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거를 뽑았는데, 그러니까 커피 알갱이 가는 거를 그 소리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셨대요. 그래서
0: 또그
1: 뭔지
0: 짧은 찰나에.
1: 거기에 개입된 모든 감각들이 조금
0: 아,
1: 느껴져가지고 호감이
0: 네.
1: 갔습니다. 네.
0: 와, 오늘 이렇게 북카페 선물처럼 오셨는데 전 너무 신기했던 게또 이제 7년 만에 장편 소설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빛의 과거로 만났고
1: 네.
0: 이번에도 그것도 너무 이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역사랑 또 마침 또 생일날 오시는데 너무 맞잖아요.
1: 네.
0: 그렇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 우리의 첫이라는 그 게임이
1: 네,
0: 등장하잖아요.
1: 소설 속에.
0: 네, 소설 속에. 아니 그것도 너무 우리가 다 같이 하고 싶은 그런 거여서 너무 북카페 생일 위주로 지금 이것을 막 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너무 우연치고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1: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때 오래전에 이제 개인적인 자리에서
0: 네.
1: 얼마나 하게 될까 모르겠어요. 이랬었는데 네, 근데 이렇게
0: 맞아요.
1: 너무 너무 멋집니다. 윤고은 소설가. 네.
0: 맞아. 아니 사실 그 마음은 똑같아요. 이게 사실 여기는 얼마나 하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 이 모든 게다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오늘을 즐기자라는 걸로
1: 그럼요.
0: 예, 그렇게 하다가 7년으로 왔고 지금 또 우리 은희경 작가님이 오셔서 선물 받은 기분이기도 합니다. 자, 박혜정님. 아, 이번에 내신 책, 이 시간의 감촉. 며칠 전에 2권을 사서 동생에게 1권 선물하고 저도 읽었어요. 최근 개인적으로 힘들었을 동생에게 위로를 건네려고 골랐는데 저도 위로를 받았답니다. 오늘 작가님 나오신다고 해서 챙겨서 본방 들어요. 하셨습니다. 책 내고 독자분들도 많이 만나고 계시죠?
1: 네.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동갑인 자매를 설정을 했어요.
0: 네.
1: 1월에 태어나고 또 12월에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자매가 있는 분들이 또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랬는데 어릴 때 나는 40살 되면 그냥 죽을 거야. 뭐 나는 그 나이까지 살기 싫어. 뭐 이런
0: 네.
1: 생각들 한게 우리에게는 노년에 대한 어떤 역할 모델이 없었던 것 같고, 노년의 삶에 대해서 막연하게 조금 뭔가 쇠락하고 뭐 무기력하고
0: 네.
1: 뭐 아프고 그런 것만 생각했 어떤 분들이 이 소설 읽으니까 그 나이대에 한번 사람들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0: 네.
1: 얘기들도 하셔서 그냥 독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시간 즐기고 있습니다.
0: 이 소설 안에도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어떤 계절, 특정 계절, 딱 어떤 시점 요렇게보다는 이제 어떤 시간의
1: 네.
0: 흐름을 살피는 그 마음을 담아두신 구절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걸 따라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은희경 작가님이 이제 쭉 내신 지금까지 이제 출간한 그 책들을 쫙 이렇게 늘어두면 이제 그중에 네권 이거 포함해서 네 권을 북카페에서도 함께 했지만 늘어두면 아 진짜 그 흐름이어야 했구나. 혹은 그 시절엔 그걸

0: 썼어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좀 다시 느껴지시기도 할것 같기도 하고요.
1: 저는 제가 이제 이거를 시간 3부작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새 선물하고 빛의 과거하고 이 소설까지가 시간에 대한

0: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는구나. 그렇다면 이게 세 개가 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럼 시간 3부작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를 편집자한테 했더니 편집자가 바로 광고문안이 시간 3부작이 나왔죠.
1: 그러니까 작가가 감각하는 그 느낌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0: 네네.
1: 쓰시는 동안은 어떠셨어요? 이번 소설 연재했던 것을 또
0: 네네.
1: 묶으셨잖아요.
0: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쓸 때는 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겪게 되는 게 몸을 얻는 순간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조련이 되고 사회적인 억압을 받아서 또 어떤 식으로 억압이 이렇게 뭔가 변형이 되고 어떤 거는 또그 가식적으로 또뭐 우리가 또 적응해서 보여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1: 그쵸.
0: 그런 어떤 그 삶의 흐름을 몸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려고 했는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됐어요.
1: 일부 안된 거는
0: 아,
1: 남겨두신
0: 사실은
1: 거죠?
0: 조금 더 몸을 좀 구체적으로 쓰려고 했는데 약간 생리적인 거 뭔가 육체적인 것들. 근데 그런 얘기를 80대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1: 사부작이, 그것은 또 몸에 대한 얘기로 또 다시 엮을 수도 있겠네요.
0: 모르겠어요.
1: 그쵸?
0: 근데 아무튼 쓰다가 보니까 이렇게 뭔가 제가 역시나 관심 있어 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끼리의 그 연대, 이런 얘기로 결국 흐르게 된것 같아요.
1: 근데 자연스럽게 또 인물들이 움직이고 대화를 하니까 이들의
0: 네.
1: 흐름을 또 막을 순 없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작가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훅 빠져서 읽었고, 그리고 일부는 되고 일부는 되지 않았다. 80대에 쓸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일부 된 부분도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자매가 지금 병실에서 이제 간병인들의 어떤 모습까지 다 담아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여행까지 가게 되지만, 이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대한 감각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0: 네.
1: 여기서 일부 더 하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 더 호기심이 들어서.
0: 19금도
1: 아,
0: 있고요.
1: 그러니까 여기도 살짝 살짝 그 대화로는 등장하는데 그게 너무 저는 자유롭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대화가 등장하는 것이. 그래서 그 19금 이후의 얘기도 80대에 작가님 꼭 써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몸에 대한 거. 아, 서혜진님 지금 선물처럼 오셨다라고 좋아하시고 최준호님도 그렇고요. 이나라님은 여름 휴가지에서 시간의 감촉 재미나게 읽었어요. 북카페에 왜안 오시나 했는데 7주년 손님으로 오신다니 더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0: 네.
1: 북카페에도 단골로 많이 오셨어요. 그쵸? 항상 북카페에 이렇게 카페인 분들 생각하셔서 오시고 하셨는데 이번엔 또 특히 이 생일이어서 더 아마 기쁘게 오신 것 같습니다.
0: 네.
1: 흐뭇한 마음으로. 아, 음악도 골라 오셨는데 어떤 거부터 들어볼까요?
0: 이승윤 씨의 무얼 훔치지 들어보고 싶네요, 같이.
1: 왜이 곡을 고르셨나요?
0: 좋아하는 가수인데 뭔가 가사를 너무 정성스럽게 쓰고 뭐할 말이 있는 뮤지션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거기에 항상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제 타입이에요.
1: 제 타입이 이승윤님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타입인 이승윤의 무얼 훔치지 골라 오셨습니다. 오늘도 북카페 에디션 준비될 예정이고요. 무얼 그리실지 음악 나가는 사이에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감촉을 출간한 은희경 소설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 북카페 에디션은 무엇을 그려주실지 궁금합니다.
1: 네. 농나무 어떨까요?
0: 근데, 농나무?
1: 네. 근데 뭐 제가 그림을 워낙 못 그려서 나무 비슷하게만 그리고 농나무라고 우길 거예요.
0: 아, 그럼요. 이름 붙임이 중요한 거니까요. 네.
1: 근데 제 이번 소설 속에 그러니까 할머니랑 이모 할머니랑 손녀랑 셋이서 이제 그 일본 여행을 떠났는데 네, 거기서 이 3000년 된 농나무를 보러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 된 농나무는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3000년은 그냥 신성하게 보고 그래서 야, 이게 시간이라는 게 규정하게 달려 있지 아무것도 아니야. 막 한 농담하는 장면이 네.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좀 기억할 만한 것 같아서 농나무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0: 오늘 농나무 에디션입니다. 네. 카페님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로 드릴게요. 아, 0786 쓰시는 카페인님이 은희경 작가님 반갑습니다. 소설 읽기 시작할 때 작가님의 빛의 과거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아서 한국 현대문학과 여성 작가를 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혈 카페인도 됐습니다. 작가님의 많은 작품 중 우리는 왜 얼마 동안 어디에를 가장 좋아합니다. 저에게 은희경 작가님은 한 시대를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1: 정말 문학의

0: 그 문학을 제대로 즐기신, 아니 제 소설 읽어서 제대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소설들이, 네, 제가 닿고자 하는 지점에 가 계시는 분 같아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저도 제 소설 중에 저 소설 좋아합니다. 예.
1: 아, 그걸 또 이렇게 딱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분이
0: 네.
1: 계셔서 너무 반가워하시는 것 같고요.
0: 근데 조금 외로움을 타시는 분일 수 있어요.
1: 진짜 은희경 작가님의 그 소설 발표하신 게 많으니까 그 작품들을 어떤 걸 좋아한다라고 고백하는 걸딱 보고 약간 스타일을 파악할 수도 있겠네요.
0: 네, 그런다기보다도 제 소설이 대체로는 조금 고독한 사람들을 많이 그리고 또 소통에 대해서
1: 네.
0: 조금 질문하는 그런 소설이 많기 때문에 제 소설에 공감했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조금
1: 네.
0: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일 것 같아서 아, 왜
1: 아.
0: 이렇게 나는 남과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럴
0: 네.
1: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또 이번 소설은 시간의 감촉은 다 읽고 나서 느껴지는 그 어떤 정서적인 포만감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0: 네네.
1: 훅 이제 어떤 얘기하신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지점 이 초반에는 정말 그걸 또 겨냥하는 것 같은 문장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중간쯤에 이런 문장도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그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 주인공에게 오는 그 어떤 가계도의 윗부분이 다 사라지고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했을 때 이제 그냥 그 다음 죽음의 순번은 나 아닌가? 이런 식의 어떤 서늘한 인식 같은 것은
0: 네.
1: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운데 외면하고 싶은 또 그런 지점이기도 하단
0: 네.
1: 말이죠. 근데 그런 걸 건드리기도 하는데 다 읽고 나면 이게 또 여성 5대 서사로 볼 수도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가는구나라고 하는 데서 조금 위안을 얻게 되는 지점이 좀 많아서 따뜻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작가님 소설 중에서 특히.
0: 네. 저는 그전에는 소설을 조금 해피엔딩을 안 만드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 나는 굉장히 사실주의 작가야 이렇게
1: 네.
0: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현실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주인공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이건 무책임해 이렇게 생각을 한
1: 네.
0: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이 주인공들이 결국 가게 된게 이렇게 이런 길이라면은 그거는 행복할 수 있는 해피엔딩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1: 네.
0: 특히 이번 소설의 주인공들은 조금 더 미래를 조금 더 그러니까 둘다 65세지만
1: 네.
0: 다 이제 인생이 이제 뭐 서서히 저물어가는 것이라기보다 아직도 많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올 순간들을 조금 즐겁게 바라봤으면 했기
1: 네.
0: 때문에 좀이 소설은 따뜻하게 끝나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쓴 소설 중에 좀 따뜻한 소설 따뜻한 결론이 된것 같아요.
1: 그런 좀 기대고 싶은 포근한 그런 소설 5993 쓰시는 카페인님 직장에서 지금 몰래 듣고 계시대요. 은희경 작가님 책을 거의 다 수정하고 있을 만큼 최애 작가라고 하셨습니다. 아, 너무 오늘 반가우실 것 같아요. 또 이렇게
0: 네.
1: 북카페 나오셔서. 아, 정숙님은 와, 귀로만 즐기는 북카페 러버인데 은희경 작가님이 나오시니 너무 반가워서 사연을 드려요. 애정했던 작가님 목소리 처음 들으신다고.
0: 네,
1: 너무 기뻐요.
0: 저도
1: 하셨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1: 네. 이 소설의 주인공, 아까 살짝 그 일본 여행 얘기도 나오지만, 안나와 경선입니다. 그쵸? 어떻게 한 해, 자매인데 어떻게 한 해에 태어나죠? 하신 그 카페님도 계셨는데, 12월생, 그리고 1월생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서로 그냥 편하게 부르죠. 쌍둥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0: 네.
1: 안나 경선이 부르는데, 이두 여성의 어떤 삶이 겹쳐서, 뭐, 1년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도 그냥 훅잘 지내던 사이였는데 겹쳐서 함께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시작이 되죠.
0: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매긴 하지만 완전히 이제 다르게 태어나면서부터
1: 네.
0: 다른 처지로 태어나죠. 그러니까는 이제 안나라는 주인공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아들인 줄 알았다가
1: 네.
0: 뭐 딸이 그때는 내 딸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딸인데다가 또 뭐 예쁘지도 않고 또 뭐 네.

0: 뭐 체격도 크고 지금 기준으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때는 뭔지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사이도 좋지 않을 때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채로 내가 태어났구나. 게다가 이제 걷기도 전에 동생이 태어나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순번이 밀리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안나라는 사람의
1: 네.
0: 미 세상에 등장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경서는 이제 동생인데도 뭐 병원에서 그리고 안나는 산파가 받으러 오고 그런데 경서는 병원에서 태어나고 아버지도 돌아오고 그리고
1: 네.
0: 이제 굉장히 예쁘게 태어났고 그리고 뭐그 저기 딸이라고 구박하는 할머니도 장손인지 태어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지고
1: 네.
0: 그래서 어릴 때부터 환영을 받는 그런 존재였고 안나는 그와 달리 자기 안에 어떤 그늘 속에서 숨어 있게 된
1: 네.
0: 그런 존재였고 서로 다른 존재인데 같은 환경에서 자랐을 때 어떤 식으로 성장하게 될까 이런 것들도 저는 좀어그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어떤 자기가 태어난 조건이 어디까지가 나 자신의 것이냐,
1: 네.
0: 네. 어디까지가 환경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나 자신의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서 그냥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부분이 있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똑같은 자매인데 쟤는 왜 저럴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은근히 또 가정 내에서 약간의 어떤 차별 같은 걸 서로 느끼고 그러는
1: 네.
0: 가운데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 그냥 이제 지금 이 주인공들의 처지에서는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좀 만날 일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게 되는데 과연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몸에 있는 그 시간들이 무의미한가? 예.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 이제 병에 걸리면서 서로 다시 이제 만나면서 그런 시간들을 하나하나 다시 이제 해석해 가면서 오해도 좀 풀고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연대와 어떤 냉혹함 속에서 이어졌다 끊어지는가 그런 얘기들도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해보았어요.
1: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이 자매가 한 명은 이제 환자로, 한 명은 보호자로 이렇게 또
0: 네.
1: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는 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손녀 다니엘의 역할이 등장하면서
0: 네.
1: 이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굉장한 모험이 아닌가 싶은데, 이 이야기,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 고르셨나요?
0: 저는 뉴진스의 디토라는 노래,
1: 네.
0: 네, 이번에 들어보고 싶고요. 사실 이 소설 속의 손녀 이름이 다니엘이잖아요. 소설에 쓰지는 않았지만 이 다니엘이 뉴진스 팬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서 영어 이름을 스스로 짓잖아요.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그럴 때 자기가 선택한 이름이고 또 허락을 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잖아요.
1: 그쵸.
0: 네. 그래서 뭔가 어린애지만 자기의 그 독자적인 어떤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그 은유로 좀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그 이름을 영감을 준
1: 주었던
0: 주었던 뉴진스의 곡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의 감촉 장편소설 들고 은희경 소설가 북카페에 나오셨습니다. 송여진님, 선물처럼 와주신 작가님 감사드려요. 새해 선물부터 너무나 좋아하는 작가님 목소리 들으니 설레요. 담담한데 오래 남는 문장들이 참 좋아서 힘들 때마다 다시 읽게 됩니다. 아,
1: 감사합니다.
0: 네, 이 담담한데 오래 남는 문장들, 이거 작가님은 어떻게 이 문장을 쓰세요? 새삼스럽지만.
1: 네. 안 알려주면 영업 비밀이. 근데 너무 간단한 뭐
0: 간단하다고요?
1: 딱히 비결이 있다는 네. 것은 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너무 정답이라 말씀드리기 좀 민망할 정도인데 그냥 생각을 많이 해요.
0: 계속 네. 그 안에 문장 안에 들어가는
1: 네,
0: 거네요.
1: 네, 그리고 뭔가 내가 생각 느끼고 있는 이거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은. 네. 그게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을까? 조금 더 쉽게 말할 수 없을까? 막 그런 생각을 좀 오래 하는 편이에요. 네.
0: 저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제가 미칠 것 같거든요. 그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엄마를 떠올리면서 안나가 이런 생각을 하는 지점이 있는데 사람은 병과 실수와 약점을 통해서도 교감한다라고 네, 하는 네. 부분에 밑줄을 긋게 됐어요. 왜냐면 이런 생각은 사실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잘 밑줄 긋지 않았던 생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보통 반대를 생각을 많이 하죠.
1: 네, 네.
0: 뭐 좋은 것들을 교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병과 실수와 약점을 통해서도 교감할 수 있다는 데 마음을 열기까지는 또 굉장한 성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이 책이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1: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어떤 순간들 있잖아요. 어렵거나 네. 고통스럽거나 낯선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나하고 여기서 벽이 생길 거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저는 교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 글의 맥락은 어머니가 말년에 변해버린 모습이 자기로서는 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쵸. 피했는데
0: 외면했죠.
1: 예, 외면했는데 결국 화해할 기회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0: 맞아요.
1: 자기가 그렇게 했어도 교감이 됐을 거다.

0: 이런 생각으로 조금 후회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자꾸 삐죽삐죽 웃게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0: 네.
1: 예를 들면 지금 딱 떠오른 것은 그 간병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자매가 한명 환자, 한명 보호자로 이제 그 병실을 공유하게 된 건데, 근데 거기서 그 몸을 좀잘 봐둬야 된다라는
0: 네.
1: 얘기를 하면서, 그래야 이제 이산가족이 돼도 이제 그 몸에 있는 흉터라든지 이런 걸 보고 알아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0: 네.
1: 식의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이산가족은 꼭옷 벗고만 그렇게 확인을 하느냐. 근데 이런
0: 네.
1: 지점들은 약간 또 위트가 있기도 하고 좀 재밌게 느껴지기도 해서 군데군데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읽게 됐던 것
0: 네.
1: 같아요.
0: 저는 이 소설을 쓸때 어쨌든 이제 무거워지기 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도록 재미있고 또 농담을 많이 하려고 네, 그렇게 애썼어요. 그리고 또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좀 개그 감각이 있거든요.
1: 있으세요. 맞아요.
0: 제가 혼자 주장하고 다니는 건데 그래서 그좀 재밌게 쓰자, 웃게 만들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 특히 자매들끼리 농담도 많이 하고 이
1: 맞아요.
0: 손녀가 또 굉장히 엉뚱해서 손녀와의 농담도 좀 자연스럽고 천진난 이야기들 좀 나눌 수 있게 좀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고요. 그중에서 아까 이제 다니엘의 이름을 그 저기 뉴진스에서 따왔다면 제가 그 당시에 그 방영하던 폭싹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 다니엘의 아빠가 영범인데
1: 그 폭싹 속았수다까지.
0: 네.
1: 네.
0: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영범에게 느끼는 어떤 감정이
1: 아,
0: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다니엘의 아빠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좀 이기적이고
1: 네.
0: 자기 부모의 그 범주 안에서 그대로 그 사고방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의 엄마인 다은에게는 굉장히 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분
1: 그쵸. 그러니까
0: 있잖아요.
1: 숙제 같은
0: 네,
1: 느낌이
0: 그래서
1: 있죠.
0: 그 인물에 이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 할머니들이, 아이, 참, 애는 착하다고 했잖아.
1: 그 부분도 재밌어요.
0: 이러면서 그 악역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가치관을 어떻게
1: 네.
0: 기득권에 맞추면은 결국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조금 이야기 속에서 나타났으면 했어요.
1: 언젠가 아마 그 반대도 충분히 이미 기능했거나 아니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뮤지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화 배우의 그 역중, 그 역할 명을, 이름을 정할 때, 이제 작가님의 소설에서,
0: 맞아요.
1: 예,
0: 네.
1: 그렇게 영감을 받아서 작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0: 저는 여러 번 있었죠.
1: 아,
0: 네.
1: 그러니까요. 이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니까요. 그
0: 네.
1: 인물이.
0: 그리고 그렇게 어쨌든 작가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1: 네.
0: 그 작가가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좋아했는가가 예, 조금씩 소설 속에 반영되고 그게 동시대 작가들과 독자들의 어떤 또 만나는 지점인 것 같기도 해요.
1: 그렇죠. 맞아요. 이 자꾸 등장하는 그 손녀, 다니엘. 다니엘 너무 생동감 있는, 역할로 여기 딱 등장을 하는데, 진짜 탐정 같았어요. 약간 탐정처럼 느껴졌고, 다니엘의 그 연구를
0: 네.
1: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 아이인데, 연구가 있고, 그리고 여행을 가면서는 그 연구가 체험의 영역으로 바뀌면서, 진짜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 자매가, 너무 다른 두 자매가 새로운 얘기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웃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경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시기도 했거든요. 그 경선은 여행 경험이 별로 없는데도 의견은 많았다. 이게 어떤 의견인지, 부정적인 논평까지 포기한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 경선 어떤 캐릭터인지 알것 같다라는 느낌이
0: 네.
1: 들었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니엘이 번역 어플이 안 되거나 하면은 또 어떻게 이제 그 중학생 영어로 그걸 또 이제 도와주는 그두 할머니 들인 거잖아요. 두 할머니를 따라서 같이 흘러가는 그 얘기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0: 네.
1: 이 장면 쓰실 때도 정말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 노트가 있어서
1: 네.
0: 왜 우리 경선 할머니는 세수할 때 저렇게 물을 많이 흘리나
1: 맞아요.
0: 막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사실 제가 좀 그렇거든요. 저왜 이렇게 물을 많이 흘리나 여러 가지

0: 새로운 방식으로 세수를 해봤는데 그래도 계속 물을 너무 많이 흘려요. 그래서
1: 그러니까 세면대 밖으로 자꾸 나온다는 거잖아요.
0: 각도도
1: 물이.
0: 막 해보고 뭐 서서 뭐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거를 이제 다니엘이 연구를 네. 우리 할머니는 왜 이렇게 물을 흘리는지 자기 말로는 깨끗하게 하느라 그렇다는데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연구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탐구심이 이제 이제 같이 여행 가서 뭔가 집들을 구경하고 이러면서 네. 할머니들에게 나중에 자기가 집을 지어주겠다 해서 같이 집을 지어서 같은 동네 같이 살자 이러잖아요. 그때 저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100살 기념으로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 가능성이 없는 거라도 네. 뭔가 희망이 있다는 것이 그쵸. 조금 마음을 좀 가볍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 그런 어떤 교감 같은 것이 저는 좀 이 소설 속에 드러났으면 했어요. 뭔가 딱딱 뭐 저는 맥락이 맞는 거 아니래도 우리가 네. 삶에서 꿈꿀 수 있는 거 그런 것은 매일매일 가능하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안나 같은 경우는 홀로 있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편안함을 느끼는 존재잖아요. 안나가 경선의 그 짐을 가지러 이제 병원에 있을 때 경선 집에 방문했다가 이제 느끼는 어떤 의도치 않게 보게 된 어떤 그 뭐 사진이라든지 뭐 편지 같은 것들 이런 게 이제 온기를 품고 있는 물건이라면 안나의 집에 있는 것들은 기능적인 것들만 네.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안나는 그래서 게임을 할 때도 홀로 딱 할 수 있는 게임 네. 루틴처럼 그렇게 이제 홀로 할 수 있는 게임을 하고 당연히 뭐 공중 목욕탕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잘 가지 않고 타인이 나의 몸을 만지는 것도 싫고 보는 것도 싫고 이제 이런 그런 존재인데 이런 안나가 지금 이 여행에서는 이 분위기상 처음에 네. 안 간다는데 노천탕에도 네.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체험을. 자기 벽이 무너지는 거죠.
1: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첫 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네. 큰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어떤 독자분들이 지금 이제 비혼으로 살고 있는 여성분들이 네. 많으니까 이거 안나가 나의 노년 같은데 마냥 외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자기 방식의 어떤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삶만 이제 삶만 살면서 네. 자유롭게 살겠다. 나는 어차피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고 사람들하고 섞이면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다가 네. 이제 점점 자기도 자기를 조금씩 영역을 깨면서 이제 젊은 날 사랑했던 사람들 얘기도 나오는데 그때 좀 더 용기를 냈어야 되는구나. 난 너무 내 그늘에서 그냥 숨어만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뛰어내려야 됐었었구나. 이런 생각도 나중에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경선은 자기는 전부 남의 이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에 맞추려고 해왔는데 이제 그렇게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누군가가 당신은 예쁘다, 당신은 똑똑하다 이런 말에 맞추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내 눈으로 나를 보자. 그쵸.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조금 이제 65세에 어떤 나의 첫 순간들을 다시 맞이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1: 네. 그리고 그 둘이 서로의 모습을 발견해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자매이기 때문에 더 울림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안나에게 경선이 그러잖아요. 안나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네. 딱 이렇게 욕망 덩어리인 거잖아요. 활화상 같은.
0: 그러니까요.
1: 그것을 알아봐 준다라는 그렇죠, 것이. 그렇죠. 그게 네. 좀 참 전율이 있는 장면.
0: 그렇죠. 그러니까 안나 자신은 나는 모든 거를 딱 그게 적당한 거리 밖에서 네. 그렇게 두고 살아와서 했는데 경선이 아닐걸 안나 너 욕망 많아 막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좋은 질문인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얘기들을 조금 써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나로 알고 살아가는 완강한 나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1: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0: 네, 이번에는 이연의 그러지 마. 하고 싶어요. 이연은 오랫동안 좋아했던 뮤지션이고요.
1: 네.
0: 네.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 삶이 좀 네.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게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한 노래 같지만 너무 그냥 편안해져요.
1: 너무 끌리는 그 네. 이유인데요. 그쵸?
0: 맞아요. 끌리는
1: 듣다 보면
0: 노래예요.
1: 그냥 괜찮은 것 같다라는 네, 네. 마음이 드는 거. 음악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의 감촉 쓰신 은희경 소설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탁신희님이 그 다니엘의 이름이 허락한 사람만 부를 수 있다는 점, 이걸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고, 설정인 것 같다고.
1: 네. 아이들에게도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자기가 허용할 수 있는 범주가 있고 네,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또 그 자기 아빠한테는 다니엘로 부르라고 했는데도 아빠는 맞아요. 원래 이름으로 불러요. 그러니까는 이 애의 영역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0: 네,
1: 그런 거를 좀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0: 1610 쓰시는 카페이님은 소설을 읽은 후 첫 의 의미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게 되신다고. 아, 이런 게 저는 자주 생각하게 되는 게 너무 재미난 것 같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딱 읽는 것은 읽는 행위는 끝났지만 계속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 네네.
0: 일상에서 자주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소설에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첫은 가장 오래된이다. 안나와 경선의 첫은 점점 가장 오래된으로 수렴해 간다. 경선의 말처럼 그 모든 게 다 사라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들은 매 순간이 첫이다. 나의 첫은 이미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수많은 첫을 기대해도 되는 거였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정말 여기에는 수많은 그 첫의 기억들이 언급이 돼요.
1: 네. 네. 이게 우리의 첫이라는 게 이제 그 같이 셋이 여행을 가서 비가 오니까
0: 네.
1: 그냥 오늘은 그냥 저희 호텔에서

0: 이제 그냥 지내자 이러는데 그 다니엘이 우리 게임하는 거 어때요? 이제 어린애들은 게임을
1: 그쵸.
0: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이제
1: 네.
0: 게임인데 우리의 첫 해가지고 첫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건데 첫 여행 뭐첫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경험이
1: 네.
0: 나오니까 할머니들과 다니엘의 첫이라는 게 이제 다 동등해요. 그래서 동등한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할머니들은 자기 출발점이 되었던 좋아했던 첫 책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면서 과거를 다시 이렇게
1: 네.
0: 생각해 보는 것이고 또그 얘기 중에서 다니엘과 현재의 나와 그 예전에 그 어떤 현재 어린이와 예전의 어린이였던 우리와의 시대적인 그 차이가 또 있으니까
1: 그쵸.
0: 그런 것들도 조금 예 같이 얘기하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첫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첫이라는 게 지나가 버린 게 아니라, 네,
1: 그쵸.
0: 매일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1: 그 수많은 여기에 등장하는 뭐첫 진달래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첫의 나열들 속에서 아무래도 저에게 좀 가장 쿵하고 왔던 것은 첫 회복에 대한 얘기였던 것
0: 네.
1: 같아요. 예. 그 경선이 처음 그첫 회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꼈던 그 순간을 회상하는 게 나오는데 떠나면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어디가
0: 네.
1: 상처가 나면 다시 아물 수도 있다는 것을 이것도 그러네. 이걸 처음으로 느꼈던 순간이 우리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거기에 좀 오래 머물게 되더라고요. 이
0: 네.
1: 첫의 목록들을 작가님도 좀 많이 떠올리면서 쓰셨겠네요.
0: 네, 그 처음부터 게임을 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과거 얘기를 어떻게 끌어낼까 이제 하다가 아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1: 네.
0: 썼는데 뭘로 할까 이렇게 뭐첫사랑 첫사랑도 물론 나오죠.
1: 그쵸. 첫사랑
0: 첫사랑 뭐
1: 나오죠.
0: 이런 거막 이제 몇 가지 해보다가 이제 몇개더 했었는데 이제 그걸 좀 적당히 뺐고 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1: 네.
0: 첫이라는 것에 어떤 그 감각이라는 게 조금
1: 그쵸.
0: 각별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1: 첫인 동시에 가장 오래된 것이기도 한 기억 속에서, 그쵸? 5086 쓰신 카페님 질문인데요. 자매가 많아서 너무 공감되는 서사다라고 하시면서, 근데 작가님, 우리가 그런 성찰을 하게 되는 나이가 65이라는 게 너무 슬퍼요. 왜냐면, 혹시 이런 나이들을 설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전 현재 49인데, 아직
0: 네.
1: 그 성찰을 하게 되는 지점까지 너무 멀리 남은 거죠.
0: 아니죠. 네.
1: 네.
0: 이거는 나이라는 것은 저기 65세 나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서 다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또 일어나는 거다라는 이야기이기
1: 그렇죠.
0: 때문에 더 젊은 주인공으로는 더 쉽게 쓸수 있는 거, 더 충분히 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이 나이가 돼서야 깨달았다는 것은 그때나 돼야 깨닫는다는 게 아니라 그때 못했던 것을 또할 기회는 있다는 뜻이라서
1: 그쵸.
0: 지금 빨리 성찰하십시오.
1: 오히려 더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이야기일 수 있는
0: 네.
1: 거죠. 아, 그리고 지금 이인철님은 이번 작품 시간 주제 면으로서는 이제 종지부인가요? 생사와 노소가 한 몸인데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 죽음과 늙음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더이 작품 잘 읽겠다고 하셨는데요. 시간 삼부작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종지부는 쉽게 찍게 되지가 않지 않나요? 근데 네, 이건 또 흘러가 봐야 아니까요.
0: 네, 더 살아보겠습니다.
1: 그쵸. 우리 그 80대에 쓰신다는 그 몸에 대한 얘기로도 또쓸 때, 몸을 얘기할 때 시간이 또 빼놓고 얘기되진 않을 것 같고.
0: 그렇죠. 제가 시간을 쓴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일이 지금에 와서 해석을 하면은
1: 네.
0: 어떻게 해석되는가 이런 어떤 그 흐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또 쓰고 있는 한 그런 생각은 계속 될 거고,
1: 그렇죠.
0: 3부작으로 끝내지 말까요?
1: 네. 그때 가서 우리 또, 네. 이렇게 사부작이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고요. 저는 여기서 그 장면도 너무 좋았어요. 그 보면 앨범이 두 개잖아요. 이게
0: 네.
1: 지금 그한 시절을 보내던 자매들 같은 공간, 같은 환경 속에 있긴 했으니까요. 뭐 각자 처한 상황들은 달랐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 자매 앨범에 비슷한 사진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또

0: 똑같을 순 없고, 이제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수해를 입어서 버려졌고, 이제 다른 하나가 남은 건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홀로일 수만은 없고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그 마음을 좀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네,
1: 맞습니다.
0: 그게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고 뭉클했어요.
1: 그게 이제 소설 중간에, 그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소설 중간에도 있는데, 이제 누군가가 기억하면, 같이 기억해주면 그 시간이 사라지지 않는다.
0: 맞아요.
1: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니엘도, 그 어린 다니엘도, 맞아요. 저 유치원 친구 걔랑 그때 유치원 다녔던 얘기 하면은, 저 기억이 잘 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좀, 그래서 좀 그런 게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0: 그러네요.
1: 이제 어린애
0: 어린 다니엘도.
1: 일부로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고독의 얘기지만 고독의 연대라고 할까요? 제가 오랫동안 써왔던 이야기인데 이
0: 네.
1: 고독한 사람들끼리의 어떤 연대감?
0: 그쵸.
1: 이라고 저는. 그래서 막 서로 고독하지 않게 해주려고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앨범을 갖고 있듯이 서로 다른 존재인데 그 존재라는 것을 존중해주고 다른 존재라는 것을 존중해주고
0: 네.
1: 서로 기억해주는 것이 그게 유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쵸. 내가 힘들게 있다가 눈을 떴을 때도 거기 누군가 날 보고 있다는 거.
1: 네,
0: 그러니까
1: 누군가 기억하고 있고,
0: 맞아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소설 통해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세분 발표할게요. 7709 0708 송여진님 세 분이고요.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 오셔서 확인하시고 꼭 주소 연락처 댓글로 남겨주시죠.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떠셨나요?
1: 네,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
0: 맞아요.
1: 얘기만 너무 많이 한것
0: 아니,
1: 같은데,
0: 얘기 들려주시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1: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0: 네.
1: 제가 작가의 말에 썼던 이 문장을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이 문장으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처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0: 네.
1: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문장을 썼어요. 우리 모두 오늘이라는 시간의 초보자이고 계속되는 한 삶은 늘 초행이다. 어떤 나이든 모든 삶은 발견과 성장의 여정이 아닐까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오늘 와서 조금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질문이 제가 원하는 이야기를
0: 네.
1: 끌어내셔서 그냥 쉽게도 잘 얘기한 것 같아요.
0: 네. 다음 책으로 또 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끝곡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그라스오 왓짰다.
0: 유리컵을 깨뜨려버렸어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해버리다, 뭐뭐하고 말다 라는 의미의 일본어 표현인 테시마우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뭐뭐해버리다, 뭐뭐하고 말다.
1: 테시마우, 테시마우,
0: 테시마우, 뭐뭐해버리다, 뭐뭐하고 말다에 해당하는 일본어 표현인데요. 여기서 시마우라는 표현은 원래 끝나다, 끝내다, 즉 행위의 완료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보죠. 전철.
1: 덴샤, 덴샤.
0: 우리말로는 전철, 일본어로는 덴샤. 한자로 표현하면 전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막차. 뭐라고 했죠?
1: 슈댕.
0: 슈댕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슈댕은요, 슈댄샤를 줄여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늦잠, 잠꾸러기.
1: 네보, 네보.
0: 네보, 늦잠 혹은 잠꾸러기를 뜻하는 재미있는 단어예요. 늦잠 자다는요?
1: 네보스르.
0: 네보스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보는요, 동네 방이라고 하는 한자를 음으로 읽은 거예요. 절의 스님이나 어린아이의 애칭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람을 가리키는 전미사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배가 고프다.
1: 오나카가 스크. 오나카가 스크.
0: 오나카가 스크. 하나의 표현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나카, 배라는 표현이고요. 스크, 비다, 허기지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깨다, 나누다.
1: 와르, 와르.
0: 와르, 깨다 혹은 나누다 라는 의미의 1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접시를 깨다는요?
1: 사라오 와르, 사라오 와르.
0: 사라오 와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20을 5로 나누다.
1: 25 고대 와르, 25 고대 와르.
0: 25, 20을 고대, 5로 와르, 나누다. 이렇게 와르는요, 깨다 혹은 나누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나누셈은요,
1: 와리장,
0: 와리장이라고 합니다. 와르, 나누다죠? 우리가 세말산이라고 하는 거는 산으로 읽어요. 이 두 단어 합치고 싶어요. 여러분, 일본어의 동사는 다른 단어랑 연결해서 복합어 만들 때 동사 마스형, 와르는 1그룹 동사, 1그룹 동사의 마스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2로 바꿔요.

0: 그래서 와르는 와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산 연결하고 싶어요. 땡땡. 그래서 와리잔 나눗셈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상처, 부상.
1: 개가, 개가.
0: 개가 상처, 부상이란 뜻인데요. 다치다.
1: 개가오스르, 개가오스르.
0: 개가오스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두 장.
1: 니마이, 니마이.
0: 니마이. 이때 마이는요, 한자로 낮짱 매라고 하는 한자를 음으로 읽은 거예요. 종이나 접시같이 얇고 평평한 것을 세는 단위, 마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우리 한 장부터 열 장까지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하이, 1마이, 2마이, 3마이, 4마이, 5마이, 6마이, 7마이, 8마이, 9마이, 10마이.
0: 마지막 단어입니다. 화내다.
1: 오꼬르, 오꼬르.
0: 오꼬르, 화내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완료를 나타내는 테시마우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앞서 단어에서 설명한 대로 시마우는 끝내다, 끝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테시마우라는 형태로 뭐뭐 해버리다, 뭐뭐 하고 말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행위의 완료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의도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후회 혹은 아쉬움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시마우, 어디에 연결할까요? 테가 나왔으니 당연히 동사에 태형에 연결하면 되겠죠? 단어 싹틔우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읽다.
1: 요무, 요무.
0: 요무, 읽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인데요. 테시마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읽어버리다.
1: 욘데시마우, 욘데시마우.
0: 욘데시마우, 읽어버리다 혹은 읽고 말다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요무, 1그룹 동사에 테시마우 연결하고 싶어요. 여러분, 1그룹 동사 중에서 누부무로 끝난 동사는요, 접속조사 테 연결할 때 발음편이 일어나죠? 발음편은 응입니다. 그리고 테 대신 대 연결해요. 그러면 읽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연대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 대의 시마우 연결해서 연대 시마우, 읽어버리다, 읽고 말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그룹 동사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두고 오다.
1: 오키와스레르, 오키와스레르.
0: 오키와스레르, 두고 오다 라는 의미의 2그룹 동사입니다. 테시마우 한번 연결해 볼게요. 두고 와버리다.
1: 오키와스레테시마우, 오키와스레테시마우.
0: 오키와스레테시마우, 두고 와버리다 혹은 두고 오고 말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오키와스레르, 2그룹 동사. 2그룹 동사에 테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됩니다. 즉 어미르만 탁 떼버려요. 그래서 오키와스레 뒤에 테 연결합니다. 오키와스레테, 두고 와. 뒤에 시마우 연결해서 오키와스레테 시마우, 두고 와버리다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문장 키우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소설은 재미있어서 하루 만에 다 읽어버렸어요.
1: この小説は面白くて1日で読んでしまいました. この小説は面白くて1日で読んでしまいました.
0: この小説は, 이 소설은 面白くて, 재미있어서, 面白い, 이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이 형용사의 접속조사 태 연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연결하면 돼요?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테 연결합니다. 그래서 오모시로이, 재미있다. 오모시로끄때, 재미있어서. 이치니치데, 하루 만에 요온데시마이마시다. 요온데시마우, 읽어버리다. 요온데시마이마스, 읽어버립니다. 요온데시마이마시다, 읽어버렸어요. 그런데 행위의 완료의 의미를 부과하기 위해서 해석할 때는 다 읽어버렸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다음 문장 볼까요? 전철 안에 우산을 두고 내려버렸어요.
1: 電車の中に傘を置き忘れてしまいました. 電車の中に傘を置き忘れてしまいました.
0: 電車の中に, 전철 안에 傘を, 우산을 置き忘れてしまいました.

0: あ、グラスを割っちゃった。
1: 大丈夫ですか？怪我しませんでしたか？
0: 怪我は大丈夫だけど、店長が怖いよ。
1: 実はこの前、私もお皿を落としてしまって、2枚割りましたが、店長は怒りませんでしたよ。
0: そう？店長、ジウさんには優しいからな。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사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3: 아, 그라스오 왔쳤다.
2: 아, 놀랐습니다. 그라스오 왔쳤다. 유리컵을 깨뜨려 버렸어. 유리컵을 깨뜨리다. 그라스오 와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유리컵을 깨뜨려 버리다라고 하면 그라스오 왔데시마우라는 표현이고요. 과거 형태는 그라스오 왔데시마따라는 표현입니다. 왔데시마따, 테시마따 줄여서 짰다로 바꿀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라스오 왔쳤다. 유리컵을 깨뜨려 버렸어.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아, 그라스오 왔쳤다.
2: 이어서 보면요.
3: 다이조브 데스까? 개가 심하센 데시다까?
2: 大丈夫 ですか? 괜찮아요? 개가 심하세요 でしたか? 다치지 않았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개가 する, 다치다. 개가 심하스, 다칩니다. 개가 심하세요, 다치지 않습니다. 개가 심하세요 でした. 다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고 싶어요? 걔가 심하생 되시다까? 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大丈夫ですか? 怪我 しませんでしたか?
2: 이어서 보면요.
3: 怪我は大丈夫だけど 店長が怖いよ。
2: 걔가 大丈夫 だけど 상처는 괜찮은데 걔가 와 大丈夫다 라고 하면 상처는 괜찮다. 문이 끝나죠?

0: 황태디의 캐도, 뭐뭐 인데라는 의미 나타낼 수 있죠. 덴조가 코와이요. 점장님이 무서워. 코와이 뒤에 종조사 요 강조해서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개가와 다이조부다케도 덴조가 코와이요.
0: 이어서 보면요.
1: 지츠와 코노마에 와타시모 오사라오 오토시테시마테.
0: 지츠와 코노마에, 실은 얼마 전에 와타시모 저도 오사라오 접시를 오토시테시마테. 오토스 떨어뜨리다 라는 표현입니다. 떨어뜨려 버리다 라고 하면 오토시테 시마우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떨어뜨려 버려서, 여러분 시마우우로 끝났잖아요. 일그룹 동사 활용을 하는 거죠. 이 뒤에 접속조사 태 연결하고 싶어요. 우츠루로 끝난 일그룹 동사는 접속조사 태 연결할 때 초근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토시테 시마테, 떨어뜨려 버려서 라는 표현이죠. 이어서 볼까요?
1: 2枚 割りましたが 店長は 怒りませんでしたよ.
0: 2枚 割りましたが, 두 장 깼는데요. 2枚 割りました. 운이 끝난 형태 뒤에 가, 뭐뭐인데 라는 의미죠. 店長와 점장님은 怒りませんでしたよ, 화내지 않았어요. 정보를 제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実はこの前 私も お皿を落としてしまって 2枚 割りましたが 店長は 怒りませんでしたよ.
0: 이어서 보면요.
1: そう? 店長 13には 優しいからな.
0: そう? 그래? 店長 점장님 지우さんには 지우씨에게는 優しいからな. 優しい 상향하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가라 이유원이 나타내죠. 뒤에 나라고 하는 것은 종조사로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そう? 店長 지우さんには 優しいからな.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아, 그라스 왔쳤다.
3: 大丈夫ですか? 怪我しませんでしたか?
2: 怪我は大丈夫だけど 店長が 怖いよ.
3: 実はこの前私もお皿を落としてしまって 2枚 割りましたが 店長は 怒りませんでしたよ.
2: そう? 店長 지우さんには 優しいからな.
0: 가타카나 조각문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1: 펜, 펜,
0: 펜, 펜이고요.
1: 볼펜, 볼펜,
0: 볼펜, 볼펜입니다.
1: 샤프 펜실, 샤프 펜실,
0: 샤프 펜실, 샤프 펜슬인데요.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샤프 펜실은 줄여서 샤펜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중간에 들어가는 자음에도 주의해 주세요.
0: 랜덤 박스 지식, 조상의 영의 길이는 일본 오봉의 비밀. 오봉은 조상의 넋을 기리는 행사로 일본의 조령신앙과 불교가 결합한 전통문화입니다. 일본에서는 오봉 기간이 되면 조상의 영혼이 집으로 돌아온다고 여기는데요.
1: 네, 한국의 추석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시기로 대개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데요. 이 기간에는 조상을 맞이하고 배응하는 고유한 풍습이 있습니다. 13일에는 영혼이 무사히 집을 찾아오도록 문 앞에 무카에비라는 마준불을 피우고, 집안에는 오이와 가지로 만든 소와 말 모양의 조료우마를 장식합니다.
0: 그리고 오봉 기간의 밤에는 유카타를 입고 광장에 모여 춤을 추는 봉오돌이 축제가 열리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를 연출한 감독 제임스 카메론. 그는 최첨단 기술을 과감하게 활용하면서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탁월한

0: 감독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그가 영화를 배운 곳은 학교나 현장이 아니라 도서관이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과학과 SF 소설을 좋아했던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고 영화의 매력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어른이 된 후 생계를 위해 트럭 운전사로 일해야 했죠. 주위의 어느 누구도 그가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를 독학하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에서 영화와 관련된 책을 모조리 찾아 읽으면서 영화 이론과 기법을 익히는데요. 이때 구상했던 것들을 오래지 않아 현실로 만드는 데 성공하죠. 꿈꾸는 이들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는 책이라는 문. 오늘 그 문을 열어보는 건 어떠세요?
1: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2: 야사시 일본어 쇼타 데스.
1: 오늘의 타이틀은요.
2: 조금 미테모 이데스카?
1: 좀 봐도 되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해도 된다라는 행위의 허가를 나타내는 표현인 테모 이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괜찮다.
2: 테모 이. 테모 이.
1: 테모 이입니다. 이때 테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접속조사예요. 주로 뭐뭐하고 해서 하여 등의 의미를 나타내죠. 그리고 모는요, 우리말의 뭐뭐 도에 해당하는 조사잖아요. 그러면 테모,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 경우에는 뭐뭐 하여도, 즉 해도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요, 좋다, 괜찮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테모 이.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괜찮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신다.
2: 하크, 하크.
1: 하크, 신발 등을 신다 혹은 하이를 입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일그룹 동사입니다. 우리 신발을 신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예 한번 볼까요? 신발, 구두를 신다.
2: 구두를 하크, 구두를 하크.
1: 운동화를 신다.
2: 운동구츠를 하크, 운동구츠를 하크.
1: 샌들을 신다.
2: 산다를 하크, 산다를 하크.
1: 그런데요, 이 하크는요, 신발 외에도 양말을 신다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양말을 신다.
2: 구츠시타를 하크, 구츠시타를 하크.
1: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크는 신발 등을 신다란 의미 외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이를 입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바지를 입다.
2: 즈봉을 하크, 즈봉을 하크.
1: 이번에는 치마를 입다.
2: 스카트를 하크, 스카트를 하크.
1: 다음 단어 볼게요. 올리다, 싣다.
2: 노세르, 노세르.
1: 이 그룹 동사입니다. 소설을 잡지에 싣다.
2: 소설을 잡지에 노세르, 소설을 잡지에 노세르.
1: 이번에는 짐을 차에 싣다.
2: 니모츠오 크루마니 노세르, 니모츠오 크루마니 노세르.
1: 좋다, 괜찮다는요?
2: 요로시, 요로시.
1: 요로시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 좋다, 괜찮다는요 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도 좋다, 괜찮다란 의미의 이 형용사인데요. 이 요로시는요, 이의 정중한 형태예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좋다, 괜찮다로 해석해도 충분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까요? 화제.
2: 와다이, 와다이.
1: 화제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와다이. 화제의 인물.
2: 와다이노 진부츠, 와다이노 진부츠.
1: 화제의 영화.
2: 와다이노 에이가, 와다이노 에이가.
1: 이번에는 손은요?
2: 테, 테.
1: 손수라고 하는 한자는 음으로는 슈, 뜻으로는 테라고 읽어요. 우리가 손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는 테라고 하죠. 이 손수를 사용하는 한자어 중에서 테로 읽는 단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장갑.
2: 데부크로, 데부크로.

0: 袋
1: 편지
0: 대가미 대가미
1: 손수 만든 요리
0: 대료리 대료리
1: 마지막으로 화장실은요?
0: 대아라이 대아라이
1: 잡다 들다
0: 도르 도르
1: 터르 1그룹 동사고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전부
0: 젠부 젠부
1: 전부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젠부 전부 다 해서 얼마예요?
0: 젠부 데 이쿠라 데스까? 젠부 데 이쿠라 데스까?
1: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허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바로 테모 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테모 이 우리말로는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행위의 허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태형에 연결되고요. 정중하게 표현할 때는요. 이 대신 이의 정중한 표현인 요러시를 사용해서 테모 요러시라는 표현 사용할 수 있답니다.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연습해봐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신다.
0: 하크. 하크.
1: 신어도 된다.
0: 하이테모이. 하이테모이.
1: 하이테모이. 신어도 된다 라는 표현이에요. 하크. 신다라는 의미의 1그룹 동사. 먼저 접속조사 태에 연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1그룹 동사 중에서 끄듬절이 크나 그로 끝난 동사는요? 그렇죠. 태 연결할 때 이음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이때까지 만들었고요. 뒤에 모 연결합니다. 하이때모 신어도 이 된다. 그래서 하이때모 이 신어도 된다. 이번에는 2그룹 동사로 연습해 볼게요. 올리다, 싫다.
0: 노세르, 노세르.
1: 올려도 된다.
0: 노세테모 이, 노세테모 이.
1: 노세테모 이. 올려도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노세르 2그룹 동사입니다. 2그룹 동사를 접속조사 태에 연결할 때는요. 어미르를 떼버려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노세 이 뒤에 태 연결해서 노세떼 뒤에 뭐 연결합니다. 노세떼모 올려도 이 된다. 그래서 노세떼모 이 올려도 된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봐야겠죠? 이 신발 신어봐도 되나요?
0: この靴履いてみてもいいですか? この靴履いてみてもいいですか?
1: この靴 이 신발 履いてみてもいいですか? 履いてみる 신어보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면은 태모 연결할 때는 미래에 연결하면 되겠네요. 미래는 이그룹 활용을 하죠. 그래서 동사 마스형에 태 연결합니다. 미때 뒤에 모 연결해서 미때모 즉 하이때미때모 신어봐도 이데스까? 되나요? 괜찮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대답해 볼까요? 네, 신어보세요.
0: 하이, 도저 하이, 도저
1: 하이, 도저 네, 신어보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 도저라고 하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때 다양한 장면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혹은 허가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실제로 네, 신어보세요. 일본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0: はい, 履いてみてください.
1: はい, 履いてみてください. 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음 문장 볼게요. 이 사진 SNS에 올려도 돼?
0: この写真 SNS に載せてもいい? この写真SNSに載せてもいい?
1: この写真 이 사진 SNS に SNS에 載せてもいい? 올려도 돼? 라는 표현입니다. 載せる 이 그룹 동사 태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載せても 올려도 이 돼? 괜찮아? 라는 표현이죠. 이 사진 SNS에 올려도 되나요?
0: この写真 SNS に 載せてもいいですか?
1: 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 대답해 볼게요. 응, 돼. 응, 올려도 돼. 두 가지 형태 볼게요.
0: 응, 이요.
1: 응, 이요. 응, 돼라는 표현이었고요.
0: 응, 載せてもいいよ.
1: 응, 載せてもいいよ. 응, 올려도 돼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뭐뭐 해도 된다, 테모 이였습니다. 그럼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뭐뭐 하지 않아도 괜찮다.

0: 는요. 동사의 부정형에 태모 이 연결하면 됩니다. 우리가 동사의 부정형은 아직 안 배웠는데요. 나니나니 나크테모 이라는 형태예요. 구체적으로는 11월에 배워보고요. 지금 간단히 미리 예습해 볼게요. 1그룹 동사는 마지막 모음 우를 아로 바꾸고 나이 연결하면 되고요. 2그룹 동사는 동사 마스형에 나이를 연결하면 됩니다. 3그룹 동사는요, 뭔가 별도로 외워야 되겠죠? 그르는 고나이, 스르는 시나이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그냥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함께 가도 되나요?
1: 一緒に行ってもいいですか?
0: 함께 가지 않아도 되나요?
1: 一緒に行かなくてもいいですか?
0: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허가를 나타내는 태모, 이의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찍다.
1: 도를
0: 1그룹 동사입니다. 태모, 이 연결해 볼게요. 찍어도 된다.
1: とってもいい
0: 덧대모, 이. 토르 1그룹 동사고요. 우쭈르로 끝난 1그룹 동사는 태에 연결할 때 초금편이 일어나요. 그래서 덧대모, 이. 찍어도 된다. 동영상을 찍어도 된다.
1: 動画を撮ってもいい
0: 너가오 텄데모 이. 여기에서 동영상을 찍어도 되나요?
1: ここで動画を撮ってもいいですか?
0: ここで 여기에서 너가오 텄데모 이데스까? 동영상을 찍어도 되나요? 조금 더 정중하게 물어볼까요? 여기에서 동영상을 찍어도 되나요?
1: ここで動画を撮ってもよろしいですか?
0: いい 대신 요로시를 사용해서 요로시데스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실례합니다. 여기서 동영상을 찍어도 될까요?
1: すみません。ここで動画を撮っ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
0: すみません. 실례합니다. ここで 여기서 動画を撮っ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 동영상을 찍어도 될까요? よろしいですか? 되나요? よろしいでしょうか? 될까요? 조금 더 부드럽고 정중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優しい日本語 翔太です.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そのまま出してはいけませんよ.
0: 그대로 내놓아서는 안 돼요 라는 내용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라는 행위의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인 태와 이케나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1: 태와 이케나이. 태와 이케나이.
0: 태와 이케나이. 여러분, 태는요, 하고 해서 하여 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와는요, 는이에요. 태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뭐뭐 해서는 해석 가능하죠? 이케나이. 하나의 표현으로 봅니다. 안 된다,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태와 이케나이, 뭐뭐 해서는 안 된다, 행위의 금지를 나타냅니다. 뜨겁다.
1: 아츠이, 아츠이.
0: 아츠이, 이 형용사입니다. 선생님, 이 아츠이, 지금 뜨겁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요. 뜨겁다라는 의미 외에도 다른 의미가 있죠?
1: 네, 맞습니다. 한자에 따라서 덥다, 두껍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0: 여러분, 지금 쇼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아츠이 동일하게 발음하지만 한자에 따라서 더울 설을 썼을 때는 덥다, 뜨거울 열이라고 하는 한자를 쓸 때는 뜨겁다, 두터울 후라고 하는 한자를 쓸 때는 두껍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운전 중,
1: 운전 중, 운전 중.
0: 운땡이라고 하면 운전, 추라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 중이라고 하는 한자를 음으로 읽은 거예요. 보통 뭐뭐 하고 있는 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운땡 추라고 하면 운전 중인데요. 식사 중은요?
1: 식사 중, 식사 중.
0: 회의 중은요?
1: 회의 중, 회의 중.
0: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세요? 공부 중이라고요? 공부 중은요?
1: 勉強中라고
0: 하면 되겠습니다. 미술관,
1: 미술관, 미술관.
0: 미술관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어요. 그래서 미술관. 도서관은요?
1: 도서관, 도서관.
0: 하나만 더 해볼까요? 박물관,
1: 박물관, 박물관.
0: 도서관, 박물관 모두 한자어를 음으로 그대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내놓다, 내다.
1: 다스, 다스,
0: 다스. 1그룹 동사고요. 안 된다, 좋지 않다.
1: 다메다, 다메다,
0: 다메다. 안 된다, 좋지 않다라는 의미의 나 형용사예요. 다메 그러면 안됨, 좋지 않음이란 뜻인데요. 뒤에 다 연결해서 다메다라는 형태로 안된다, 좋지 않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맨 앞에서 태와 이케나이, 이때 이케나이도 안된다, 좋지 않다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다메다도 이케나이와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요. 다음 단어 볼까요? 타는 쓰레기.
1: 모에르 고미, 모에르 고미.
0: 모에르라고 하면 타다라는 의미의 이그룹 동사예요. 일본어의 동사는 보통형으로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에르 고미라고 하면 타는 쓰레기예요. 고미가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쓰레기를 일본어로 고미라고 합니다. 마지막 단어예요. 버리다.
1: 스테르.

0: 스테르
1: 버리다란 의미의 이 그룹 동사입니다. 조금 전에 쓰레기 뭐라고 했어요? 고미라고 했습니다. 그럼 쓰레기를 버리다는요?
0: 고미오 스테르.
1: 선생님, 우리 길을 가다가 물건을 함부로 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일본어로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일 혹은 우리말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일본어의 재미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0: 네, 버이스테라고 합니다. 이 포이는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무심코 툭 던지는 모양이나 소리를 나타내는 의태어인데요. 여기에 스테르의 스테가 결합되어서 버이스테라고 하면 길거리 같은 데에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는 행위, 즉 무단투기를 뜻합니다.
1: 여러분 잘 아셨죠? 오늘의 집중코어,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테와 이케나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테와 이케나이는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행위의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테와 앞에 테가 나왔어요. 그러면요, 당연히 태형에 연결되겠죠. 회화체에서는 태와의 축약형인 자를 사용해서 나니나니 차 이케나이라는 형태로도 많이 사용된답니다. 그럼 단어 싹 틔우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연습해 봅시다. 먼저 1그룹 동사예요. 마시다.
0: 노무.
1: 태와 이케나이 연결해 볼게요. 마셔서는 안 된다.
0: 논데와 이케나이. 논데와 이케나이.
1: 마셔서는 안 된다. 혹은 문맥에 따라서 마시면 안 된다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노무, 1그룹 동사인데요. 여러분, 누부무로 끝나는 1그룹 동사는 태 연결할 때 발음 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태가 대로 바뀌죠. 그래서 노무가 논데가 됐고요. 뒤에 와 연결해서 논데와, 마셔서는 이케나이, 안 된다. 그래서 논데와 이케나이, 마셔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이 그룹 동사로 연습해 볼게요. 보다.
0: 미르.
1: 테와 이케나이 연결해 볼까요? 봐서는 안 된다.
0: 미테와 이케나이.
1: 봐서는 안 된다. 미르. 이그룹 동사입니다. 이그룹 동사에 태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밑에, 뒤에 와 연결합니다. 밑에와, 봐서는 이케나이, 안 된다. 그래서 밑에와 이케나이, 봐서는 안 된다. 혹은 문맥에 따라서 보면 안 된다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문장 키우기 한번 볼까요? 버스 안에서는 뜨거운 음료를 마셔서는 안 돼.
0: 버스の中では熱い飲み物を飲んではいけない。
1: 버스の中では, 버스 안에서는 熱い飲み物を, 뜨거운 음료를 飲んではいけない, 마셔서는 안 돼. 노무, 1그룹 동사. 여러분, 누붐으로 끝난 1그룹 동사는 태 연결할 때 발음 편입니다. 그래서 飲んではいけない. 다음 문장 볼게요.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봐서는 안 돼요.
0: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見てはいけません.
1: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見てはいけません. 스마트폰을 미르라고 하면 스마트폰을 보다. 스마트폰을 봐서는 안 돼요. 미테와 이케마센. 미르, 이그룹 동사. 테와 이케나이 연결하면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니까 밑에와 이케나이. 정중한 형태는요, 여러분, 이케나이 뭘로 끝났어요? 이로 끝났어요. 이형용사 활용합니다. 이형용사는 정중한 형태 만들 때 이 뒤에 데스만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와 이케나이 데스, 혹은 지금 교재에 나온 것처럼 밑에와 이케마생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케마생이 되느냐, 우리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까요? 태와 이케나이,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이케나이 자체가 좋지 않다, 안 된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지금은 하나의 표현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 원래는요, 이케르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요. 이 이케르의 부정형이에요. 그럼 여러분,

0: 여러분, 이 있게르는요, 뜻대로 일이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이거의 부정형이 있게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마생을 붙이고 싶어요. 있게르, 르르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애기 때문에 이 그룹 동사겠죠? 이 그룹 동사의 마스는요, 르만 떼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중형은 있게 마스, 부정형은요, 있게 마생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와 있게 나이, 정중한 형태는 태와 있게 나이 데스 혹은 태와 있게 마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문장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행의 금지를 나타내는 태와 있게 나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작품을 만지다.
1: 사쿠힌니 사와르.
0: 사쿠힌니 사와르. 사쿠힌니 직역하면은 작품에, 사와르, 손을 대다 정도의 의미인데요. 자연스럽게 해석할 때는 작품을 만지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사와르, 루로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아예요. 1그룹 동사겠네요. 태와 있게 나이 연결해 볼게요. 작품을 만져서는 안 된다.
1: 사쿠힌이 사왔대와 있게나이.
0: 사쿠힌이 사왔대와 있게나이. 1그룹 동사 중에서 우쭈르로 끝난 1그룹 동사가 태에 연결할 때는 초금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왔대와 있게나이. 미술관에서는 작품을 만져서는 안 돼요.
1: 미술관では 사쿠힌이 사왔대와 있게나이です. 사왔대와 있게마센.
0: 미술관では 미술관에서는 사쿠힌이 사왔대와 있게나이です 혹은 사왔대와 있게마센. 있게나이의 정중한 형태 있게나이です 혹은 있게마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뛰어다니다.
1: 하시르.
0: 하시르. 마찬가지로 1그룹 동사입니다. 그런데 예외 1그룹 동사예요. 뛰어다녀서는 안 된다. 태와 있게나이 연결해 볼게요.
1: 하시때와 있게나이.
0: 하시때와 있게나이. 우쭈르로 끝난 1그룹 동사는 태 연결할 때 초금편. 그래서 하시때와 있게나이. 미술관에서는 작품 근처에서 뛰어다녀서는 안 돼요.
1: 미술관では 작품の近くで 하시때와 있게나이です. 혹은 하시때와 있게마센.
0: 하시르 달리다. 하시때와 있게나이. 뛰어다녀서는 안 된다. 하시때와 있게나이です. 하시때와 있게마센. 뛰어다녀서는 안 돼요.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あ、ジウさん、段ボールをそのまま出してはいけませんよ。
1: え、ダメですか？
0: 潰して紐で縛ってください。それからペットボトルも燃えるゴミに捨てちゃダメですよ。
1: この地域ではプラスチックは燃えるゴミですよね。
0: そうですが、ペットボトルは別です。
1: 知りませんでした。すみません。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김지우가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3: 아, 지우상, 단보류 소노마마 다시테와 이케마센요.
2: 아, 지우상. 아, 지우씨. 단보류, 골판지 상자를 소노마마 그대로 다시테와 이케마센요. 다스, 내놓다라는 표현이고요. 일그룹 동사예요. 그런데 수로 끝난 일그룹 동사는 태에 연결할 때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다시떼와 이케나이, 내놓아서는 안 돼. 정중하게 표현하고 있네요. 다시떼와 이케마생. 그리고 정보를 강조하며 제공하고 있어요. 요라고 하는 종조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아, 지우상, 단보류를 소노마마 다시테와 이케마센요.
2: 이어서 보면요.
3: 에, 다메데스까?
2: 에? 남에 데스까? 어? 안 되나요? 라는 표현이죠. 남에 데스까 대신에 이케나이 데스까? 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에, 다메데스까?
2: 이어서 보면요.
3: 潰して 紐で 縛ってください。それからペットボトルも燃えるゴミに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3: 살 길이다.
1: 네,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나와야 돼요.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지난 라디오 꼭 다시 듣게 하셔야 됩니다. 너 머리 잘랐니?
3: 你剪头发了？你剪头发了？
1: 맨 뒤에 마 집어넣어 볼까요?
3: 你剪头发了吗？
1: 그렇죠. 이 일은 그에게 안 맞아.
3: 这份工作不适合他。
1: 조금 시간을 드릴 거 그랬나요? 너무 빠르게 말했나요, 우리가?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일은 그에게 안 맞아. 52쪽입니다. 복습.
3: 这份工作不适合他。
1: A适合 B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한 걸음 더해 예문을 이제 복습을 많이 해드리는데 그냥 별책 부록으로 넘길 페이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두 문장이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오늘 7강 주말에 같이 쇼핑하러 가는 거 어때?
3: 周末 一起去逛街怎么样?
1: 와, 길어요. 하지만 한 20여 분이 지나면 더 잘 들릴 겁니다. 단어부터 살펴보시죠. 오만 이치 라이 카인샤. 주말 발음은 항상 어려워요. 행복한 발음인 행복한 단어인데, 그죠? 쪼모 쪼모 알아듣죠?
3: 能听懂.
1: 오유는 어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모어 어가 들려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3: 周末.
1: 한 번 더.
3: 周末.
1: 여러분 따라하셔야죠. 周末 아니고 저우. 周末 좋아요. 함께.
3: 一起.
1: 부사니까 동사 앞에 위치하겠죠. 한국어랑 어순 똑같습니다. 같이 밥 먹는다. 하나 둘 셋.
3: 一起吃饭.
1: 그렇죠. 같이 오세요. 시작.
3: 一起来.
1: 네. 쇼핑하다. 선생님 이 단어는요. 쇼핑하다, 거리 구경하다, 아이 쇼핑도 다 포함이죠?
3: 是的.
1: 네. 그래서 이 글자만 말씀하시면 앞뒤를 다 자르고 이 글자만 말하면 이게 쇼핑인지 아이 쇼핑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문맥상 알아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들어보시죠.
3: 逛街.
1: 逛街. 사성일성. 따지아 하듯이 한 번 더.
3: 逛街.
1: 사실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꽝이 동사고요. 지혜가 명사입니다. 성시경 아세요, 선생님?
3: 我知道.
1: 성시경 씨 1집 이거잖아요. 네가 없는 거리에는 할 때 지혜 이거예요.
3: 아, 네. 就是这个, 지혜.
1: 저희 할아버지 성함이 성시자 경자입니다. 아, 돌아가셨는데 진짜 똑같죠. 네.
3: 네.
1: 여러분 제 동생 이름은 성률이에요. 네. 연예인 집안이네요. 꽝지에 꽝이 거닐다. 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리를 거닐다. 와, 너무 많이 쓰는 말. 어때?
3: 怎么样?
1: 어땠어? 완료도 이겁니다.
3: 怎么样?
1: 네. 러 쓰면 안 돼요. 怎么样? 러. 이거는 상태 변화입니다. 어떻게 됐어?
3: 是的.
1: 네, 그렇죠. 완료, 현재 다 怎么样입니다. 아마도, perhaps, maybe 영어했어요. 들어볼까요?
3: 可能.
1: 삼성이성. 아, 아, 이게 뒷받침돼야 됩니다. 可能. 可어예요, 여러분. 可能. 어, 보통은 수로 앞쪽에 위치합니다. 아마 올 거예요.
3: 可能会来.
1: 이런 식으로. 와, 선생님은 会까지 붙였어요. 可能会来.
3: 뭐뭐 할 것이다.
1: 네, 할 것이다. 회, H-U-I 사성. 검색해보세요. 할 줄 안다의 뜻으로도 있는데 可能 뒤에 회 많이 붙습니다. 역시 우리 왕 선생님 중국어 너무 잘하십니다. 갈 수 없다?
3: 去不了.
1: 취불러 아니에요. 이 러가 앞에 뿌가 있으면 리아오입니다. 뭐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가능보어인데요. 여러분, 아, 동사 뒤에 뿌 리아오는 할 수 없다예요. 뒤에 목적 올 수 있습니다. 나 중국 못 갈 것 같은데.
3: 去不了中国.

0: 이렇게 말이죠. 요즘 최근 주의하지 마시고 UI 사이에 에 넣어서
1: 최근
0: 한 번 더
1: 최근
0: 시간 명사예요. 3시, 2시, 오늘, 내일, 작년 이런 것들 요즘 문장 맨 앞, 주어 앞뒤에 올 수 있습니다. 보통은 주어 뒤에 많이 놓습니다.
1: 我们经常问,韩国人经常问 요즘 잘 지내요?
0: 최근 한번 해주시죠.
1: 最近过得怎么样?
0: 와, 그냥 最近怎么样도 되는데 最近过得怎么样? 오, 어떤 시간을 보내다 할 때 그 동사 过를 쓴 거죠?
1: 네.
0: 네. 방금 말씀하신 구문은 정도보호 구문이에요. 동사의 정도를 표현할 때 过得怎么样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过得很好 아니면 그냥 很好 해도 괜찮습니다.
1: 是的.
0: 좋아요. 이사하다.
1: 搬家.
0: 요것도 동사 명사 구조입니다. 동사 옮기다.
1: 搬.
0: 집.
1: 家.
0: 그렇죠. 그럼 물건을 옮기다. 하나, 둘, 셋.
1: 搬东西.
0: 물건을 모르면 검색하셔야죠. 동시. 네, 중요합니다.
1: 不用 검색.
0: 네, 검색할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있습니다.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1: 대.
0: 우리 청취자분들 방금 우리 왕 선생님이 예문 든 거 기억나시죠? 꾸어더 점모양 할 때 그 더가 이 한자예요. 근데 동사 앞쪽에 있으면 더라고 읽으면 안 돼요. 동사 앞에 있으면
1: day.
0: 해야 한다. must, have to입니다. 동사 뒤에 있으면
1: the라고
0: 읽고요. 와, 어렵죠. 해야 한다. 수습하다란 한자인데 치우다라 외우세요.
1: 收拾.
0: 일상경사 어려우세요? 엄마, 마마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1: 收拾.
0: 물건. 방금 선생님 말씀하셨죠?
1: 东西.
0: 물건을 치우다.
1: 收拾东西.
0: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단어였습니다. 옆에 대화문 미리 보신 거 아니겠죠? 눈 감고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귀가 잘 안 트입니다. 오늘 이치나이 팅이샤.
2: 第七课. 周末一起去逛街怎么样?
3: 周末一起去逛街怎么样?
2: 我周末可能去不了。怎么了？我最近要搬家，还得收拾东西。周末一起去逛街怎么样? 我周末可能去不了。怎么了? 我最近要搬家，还得收拾东西。
0: 57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에 같이 쇼핑하러 가는 거 어때?
1: 周末一起去逛街怎么样?
0: 긴 문장이지만 한 단어씩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빠진 거죠. 我们周末 아니면 그냥 周末我们 상관없죠, 선생님?
1: 可以的.
0: 뭐, 我们 대신에 짠먼으로 바꿔도 되고요.
1: 可以的.
0: 주말.
1: 周末.
0: 함께 가다.
1: 一起去.
0: 함께 쇼핑하러 가다.
1: 一起去逛街.
0: 그 우리는 쇼핑하러 가다 그러잖아요. 중국은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가 먼저 오는 겁니다. 어때?
1: 怎么样?
0: 그렇죠. 의사를 물어보는 거죠. 나 주말에 아마 못 갈 것 같아.
1: 我周末可能去不了.
0: 사실 여기서 可能을 빼고 그냥 我周末去不了 해도 괜찮죠, 선생님?
1: 是的.
0: 근데 可能을 쓰면은 뭔가 좀 더 겸손한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1: 温柔一点点.
0: 네, 좀 더 온화한 말투인 것 같아요. 정말로.
1: 是的, 是的.
0: 네, 그런 느낌이죠. 왜냐하면 취불려 이 안에 可能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1: 그 한국인 说 뭐뭐 하는 것 같다.
0: 맞아요.
1: 못 갈 것 같다.
0: 정확합니다. 못 갈 것 같아. 아마 못 갈 것 같아. 딱 이 정도 어감이에요. 그렇죠. 정확한 문맥을 짚어주셨습니다. 선생님. 역시 한국어도 잘합니다. 이걸 이제 중국어로 双语精通이라고 합니다. 모든 두 단어 다 정통하다고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1: 怎么了?
0: 나 요새 조만간 요새란 말도 있지만 이게 의역하면은 앞으로 벌어질 일 조만간으로도 쓰입니다, 여러분.
1: 是的.
0: 요거 강조드리고 싶어요. 또 주어 뒤에 있죠? 나 조만간 이사해야 해.
1: 我最近要搬家.
0: 要는 want, need가 아니에요. 수로 앞쪽에 있으면 조동사로서 하려하다 해야 한답니다. 오늘은 문맥상 해야 한다죠. 나 또 물건 정리해야 돼.
1: 还得收拾东西.
0: 그러니까 收拾 동사 앞에 있으니까 더라고 읽으면 안 돼요. 得收拾. 그렇죠, 여러분? 하이는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아직의 뜻도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 알아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 또 그리고의

뜻이 가득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 선배가 봤을 때 말이죠. 지금 이 57페이지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내기 어려운 단어가 바로 이 하이예요. 그리고 조만간. 그러니까 한글 해석만 보시고 다른 거 다 가리고 한글만 보시고 바로바로 이렇게 내가 내뱉을 수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0: 街怎么样？
1: 我周末可能去不了。
0: 怎么了？
1: 我最近要搬家，还得收拾东西。
2: EBS 초급 중국어 58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다 언급을 해드렸던 건데 예문을 통해서 다지는 겁니다. 실력을. 나 매운 거못 먹는데 먹을 수가 없다.
3: 我吃不了辣的。
2: 한번 더.
3: 我吃不了辣的。
2: 출불려 올라가면 안 되죠, 여러분. 뒤에가 사성이니까 반삼성이에요. 출불려 조금 더 올라가면 안 돼요. 맵다가 중국어로
3: 라.
2: 형용사에 떠 집어넣으면 명사가 됩니다. 매운 것으로 되는 거죠. 짜다가 뭐죠?
3: 咸.
2: 같이 하세요, 그럼. 이제 짠 것.
3: 咸的.
2: 그렇죠. 피곤해라고만 외우지 마세요. 힘들다.
3: 累.
2: 너무 힘들어.
3: 太累了.
2: 나못 걷겠어.
3: 我走不了了.
2: 여러분, 이거 오타 아니에요? 저블럴러 아닙니다, 여러분. 네, 동사 불리아 어디에 러 많이 붙습니다. 절대 완료 아니에요. 상태 변화예요. 못 걷는 상태가 되었다죠. 그렇죠. 저블리아 올러. 그러니까 이 불리아 어디에 러가 올수 있다는 걸 우리 청취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참외품으로 못 걷겠다. 저블리아 함께 오시면 좋겠죠? 조우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저우. 치우다.
3: 收拾.
2: 우리는 선생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수습이라는 한자가 떠오르기 때문에 뭔가 그 수습
3: 我知道.
2: 방을 치우다 할때잘못 떠올려요.
3: 아하.
2: 네, 어지러운 걸 정리할 때이 단어 꼭 떠올리시고요. 나는 방 정리한다.
3: 我收拾房间.
2: 동사가 먼저 와야죠. 吃饭 그 문장 구조죠. 그는 짐을 정리한다.
3: 他收拾行李.
2: 오유는 어우예요. 쇼가 아니라 收拾. 다 외우시고요. 짐, 行李 한번 더 들어볼게요. 짐.
3: 行李,
2: 테이블, 책상 중국어로
3: 桌子,
2: 빠르다란 말도 있지만 빨리라고도 쓰입니다.
3: 快,
2: 빨리, 얼른 테이블 치워.
3: 快收拾桌子,
2: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는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지막 문장.
3: 快收拾桌子,
2: 快收拾桌子 이렇게 따라 하셔야 됩니다. 주어가 아니라 주어예요. 어로 끝내야 됩니다. 桌子 이렇게 말하다가 슈오가 아니라 슈어잖아요. 오로 끝나면 어로 끝내야 됩니다. 59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 예문도 우리가 싹 한번 쓸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지라이 카인샤. 또 나왔습니다. 59페이지 데이 어떨 때는 더. 사실은 발음이 또 있어요. 근데 오늘은 두 개만 해보시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러 즉 동사나 형용사 앞에 있으면 더가 아니라 데이입니다. 나 병원 가야 해.
3: 我得去医院.
2: 가슴에 손 얹고 병원을 몰랐다 하면 외우셔야 되겠죠. 병원을
3: 医院
2: 숙제하다는 뭐 하다 쪼어 집어넣어서 쪼어 쪼어 얘도 있지만 쓰다라는 이 시에와 함께 많이 쓰입니다. 너 숙제해야 돼.
3: 你得写作业.
2: 한번 더.
3: 你得写作业.
2: 삼성이 연달아 세 개죠. 주어부터 삼성이 연달아 세 개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보통 이 앞에 맨 앞에 주어가 반삼성이 많더라고요. 니데이시에 맞나요, 선생님? 아니죠.
3: 니데이.
2: 그렇죠. 여기서는 무조건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는 매우 잘 지내가 워 아니잖아요. 워, 헌하오. 맞죠, 선생님?
3: 是的.
2: 근데 여기서는 니도 이성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 你得写作业.
2: 그러니까 삼성이 세개 이상이면 그때그때 달라요.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니데이 둘다 이성, 그 다음 시에는 당연히 반삼성이죠. 뒤에가 사성이니까 니데이시에 이렇게 연습하세요. 우리 외출해야 해.
3: 我们得出门.
2: day 올라가면 안 됩니다. 뒤에가 일성이잖아요. 반삼성이죠. 我们 day 出门. 발음 교정을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언급을 자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출하다 出门 외우시고요. 이번에는 수러 동사나 형용사 뒤쪽에 있으면 이제 정도보호 구문이에요. 여러분 수러 뒤에 떡그 뒤에 정도보호죠. 뛰는 정도가 매우 빠르다. 이게 직역이에요.
3: 跑得很快.
2: 주어 집어넣어서 해볼까요?
3: 他跑得很快.
2: 이 더라는 글자가 지금 파워 앞에 있었으면 어떻게 읽었을까요? 데이 파워죠. 네, 뛰어야 한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 공부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좋아, 예, 외우시고요. 60페이지 표현한 걸음도 살펴보겠습니다.
3: 好的，一起进入深化练习。
2: 병원 기억나십니까?
3: 医院.
2: 나 병

0: 병원 못갈것 같아. 못 가.
1: 我去不了医院。
0: 취불려 올려도 되죠. 하지만 뒤에 일성이잖아요. 올리지 마세요. 취불려 이유엔 이렇게 연습하세요. 언니 누나 다 되죠? 언니가 방 치웠어?
1: 姐姐收拾房间了。
0: 뒤에 뭐가 빠진 거예요? 맨 뒤에 여러분 하나 둘 셋.
1: 마.
0: 그렇죠. 마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1: 姐姐收拾房间了吗?
0: 그럼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치웠다 왜? 내가 치웠다. 시작.
1: 我收拾的。
0: 그렇죠. 나안치웠는데?
1: 我没收拾。
0: 지금순간분명히뿌생각하신분계실거예요.다시한번강조,사랑의잔소리.러로질문하면볼것도없어요.러로물어보면무조건매이에요,여러분.선생님,식사하셨습니까?你吃饭了吗?
1: 我没吃饭。
0: 매이뒤에러쓰면안되고요.그는숙제를하는정도가매우느리다.이게직역이에요.갑니다.
1: 他作业写得很慢。
0: 동사를두번써도됩니다.주,술,목,그리고한번더수로입니다.
1: 他写作业写得很慢。
0: 정도보는나올때마다말씀드릴게요.이정도보구문의가장큰특징은동사뒤에더,수로뒤에더입니다.만약에여러분들이他写作业더하면안돼요,여러분.그렇죠,선생님?
1: 是的。
0: 그럼여러분한번해보세요.선생님,밥을엄청빨리먹는다.자,제가조합을해드릴게요.밥먹다, 吃饭, 선생님, 老师, 매우 빠르다, 很快. 자, 시간 드리죠, 우리 선생님.
1: Mm-hmm.
0: 선생님은 밥을 엄청 빨리 먹는다. 하나, 여러분, 하나, 둘, 셋.
1: 老师, 吃饭, 吃得很快.
0: 그렇죠. 吃饭더가 아니라니까요. 老师, 吃饭, 吃得很快. 이렇게 한 번 동사를 더 쓰는 겁니다. 맨 앞에 동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1: 老师, 饭, 吃得很快.
0: 지금 그 문장 구조를 보여드린 거예요.우리는빨리외출해야한다.
1: 我们得快点出门。
0: 빨리좀외출하다.快点出门.빨리좀할때좀이 den 이에요,여러분.네,수로앞쪽에위치해서역시 day 라고읽죠.누가영어를말하는정도가제일좋니?이게직역입니다.
1: 谁英语说的最好?
0: 说두번넣을까요?
1: 谁说英语说的最好?
0: 선생님이영어를제일잘해.먼저하세요,여러분.선생님이영어를제일잘해.하나,둘,셋.
1: 老师英语说的最好.
0: 그렇죠.선생님께서는슈어를역시한번만쓰셨네요.굳이두번쓸필요가없는거죠.이렇게공부를하는겁니다.와우,선생님오늘사실정도보를지금꽤시간을많이할애했어요. Mm-hmm. 제마음을심정을이해하시죠?
1: 对啊，因为程度보语比较难。
0: 아정도보비교적어렵다고말씀하시네요.또그만큼또장용자많이쓰잖아요.
1: 是的。
0: 네,우리이초급자분들께서는이정도보를언제써야하는지가좀어렵거든요.
1: Mm-hmm.
0: 그게좀곤란한점인것같습니다.실력따지기그리고62페이지보시면은꽝지에대해서설명을좀다시한번넣어놨습니다.꼭한번읽어주시기바랍니다.이런문화팁도재밌는것같아요.오늘배운대화문은초급중국어교재와함께오디오어학당에서다시듣기하실수있습니다.오늘의핵심표현
1: 周末一起去逛街怎么样?
0: 잊지마시고요.저는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시간에
1: 不见不散.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0: 건강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3: EBS 초급 중국어.
2: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老师.
2: 복습 많이
4: 살기니다.
2: 여쭤보겠습니다. 정도보 지난 시간에 엄청 많이 언급해드렸어요. 누가 영어를 말하는 정도가 제일 좋니? 의역하면 누가 영어를 제일 잘하니? 하나, 둘, 셋.
4: 谁英语说的最好?
2: 우리 초급자분들을 위해서 sure 한 번 더 넣을게요. 총 두 개 넣어서.
4: 谁说英语说的最好?
2: 그렇죠. 지금 왕 선생님 발음을 듣고 아 맞다 그랬었지라고 하면 복습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발음했었어야죠. 더 긴 거 여쭤볼게요. 주말에 같이 쇼핑하러 가는 거 어때? 하나, 둘, 셋.
4: 周末一起去逛街怎么样?
2: 그렇죠. 저는 지금 60페이지에는 표현 한 걸음 더와 7과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복습을 했습니다. 지금 이 두 문장이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오늘 8강 너 왜 혼자 여기 앉아있니?
4: 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
2: 사실 한 단어씩 보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선생님.
4: 是的.
2: 하여튼 조합이 어려워요.
4: 没错.
2: 단어부터 우리가 부셔버리겠습니다. 엄마 이치 라이 카인샤. 우리 초급 중국어 대화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4: 对呀，真的是总是出现。
2: 네, 이제는 좀 줄일 겁니다, 이제 여러분. 좀 나중에 이제 아쉬울 거예요, 여러분. 네, 어째서 그 조선족 말투로 약간 하면 니 어째 그것도 모르니 할 때 괜찮죠, 말투. 어째, 어째서, 왜?
4: 怎么?
2: 그렇죠.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 원래 왜가 세 글자로 왜이시아머 있잖아요. 왜이시아머로 물어보면 정말 이유를 물어보는 거고 요거는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보통 핀잔 섞인 왜 그러나 도대체 이런 느낌이 가득 담겨 있다. 어째서의 느낌이 있습니다. 한 명.
4: 一个人.
2: 一个人 해도 알아듣지만 이거 이성경성 아하 이 기본기 잡아주세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4: 一个人.
2: 두 명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두 명. 여러분 먼저 하나 둘 셋 오
4: 两个人
2: 两个人 그렇죠 앉다
4: 坐
2: 그러니까 발음만 들으면 선생님 앞뒤 다 자르고 그냥 坐 하면은 이게 앉는 건지 하는 건지
4: 是的.
2: 알 수가 없어요
4: 음흠.
2: 문맥상 파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하다 할 때 하다도 坐잖아요 물론 한자는 다르지만 한자는 지금 라디오실에 이제 왔어요 坐 누가 봐도
4: 칭쪼,
2: 앉다. 앉으세요. 네, 플리즈를 집어넣네 우리 왕 선생님. 칭쪼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4: 저.
2: 여기 앉아.
4: 坐这儿.
2: 사실은 坐这儿 사이에 짜이를 집어넣어서 坐在这儿 해도 괜찮죠?
4: 是的.
2: 네, 구어체에서는 뭐 굳이 쓸 필요가 없죠. 坐这儿 하면 됩니다. 동사 목적어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다.
4: 等.
2: A, 等. B, A가 B를 기다리다예요. 먼저 아시죠, 여러분들? 친구를 기다리다. 하나, 둘, 셋.
4: 等朋友.
2: 친구를 기다리다는데 친구를 먼저 쓰면 안 되죠. 朋友等은 한국식이죠. 朋友等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친구가 기다리는 거죠.
4: 네,
2: 이런 게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느니가를 우리가 집어넣는 거예요. A, 等, B. 네, 좋아요. 난 짜장면. 老师呢? 你呢? 할 때 그 너네요?
4: 是的.
2: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4: 너.
2: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你呢? 이거는 이제 뒤에 물음표로서 이제 너는 이런 뜻이고요. 오늘은? 바로 진행형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 밥 먹는 중이야.
4: 我吃饭呢.
2: 이렇게만 말해도 밥 먹는 중이야가 되는 거예요. ing 너무 신기하죠. 언제 끝나요, 선생님? 곧 끝나요. 곧.
4: 마상.
2: 단독으로도 얼마나 많이 쓰이는데요. 선생님, 아이고 왜 안 오세요? 5분 지났어요.
4: 마상到.
2: 이렇게 곧 도착합니다. 마상到. 전 그런 순간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到 안 쓰고 이렇게 할 거예요. 마상.
4: 예,可以.
2: 금방. 마상 이렇게. 자, 마상 뒤에 습관적으로 이 부사도 함께 많이 쓰입니다. 지우 아니고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4: 지우.
2: 한 번 더.
4: 지우.
2: 네, 지우가 아니에요. 그럼 곧 도착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아까 마상到 하셨죠. 이거 집어넣어 볼게요.
4: 마상就到.
2: 가능합니다. 한 번 더.
4: 마상就到.
2: 더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마상就到 맨 뒤에 러 써도 돼요. 마상就到了 같은 말이에요. 마상就 저 혼자 웃었어요, 여러분. 마상就到了 완전 같은 말로 제

0: 구어체로 마상 따오 하면 되겠죠.
1: 맺어.
0: 도착하다 한번 더 할까요?
1: 따오.
0: 따오는 사실 뜻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도착하다 외울게요. 도착했냐? 따올라마. 자, 러로 질문했어요. 아직 하이 집어넣어서 따올라마 아직 도착 안 했어요.
1: 还没到.
0: 그렇죠. 메이로 대답을 하면 됩니다. 동반하다, 함께하다.
1: 陪.
0: 어머니를 모시고 간다. 하나, 둘, 셋.
1: 陪妈妈去.
0: 그렇죠. 어머니 뒤로 와야죠. 이런 게 헷갈리시면 주어로 쓰세요. 누가 모시고 가는 거예요? 문맥상 뭐 내가 되겠죠. 내가 어머니 모시고 간다?
1: 我陪妈妈去.
0: 我陪, 삼성이성. 我陪 아니에요. 我陪妈妈去. 잠깐 동안, 잠시.
1: 一会儿.
0: 물론 위치에 따라 뜻이 좀 다른데 오늘은 동사 뒤에 쓰여서 잠깐의 뜻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1: 等一会儿.
0: 숫자 1을 빼도 돼요.
1: 等会儿.
0: 라고도 합니다. 오, 좋습니다. 본문 안 보셨죠? 보지 마세요.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눈을 감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먼 이치나이 팅이샤.
2: 第八课，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我等朋友呢，他马上就到了。那我陪你等会儿吧。好啊，谢谢你。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 我等朋友呢，他马上就到了。那我陪你等会儿吧。好啊，谢谢你。
0: 이제 65페이지를 함께 보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
1: 니,
0: 어떻게란 말도 있지만 어째서 왜,
1: 怎么,
0: 혼자,
1: 一个人,
0: 여기에 앉니,
1: 坐这儿,
0: 맨 뒤에 앉은 말투예요. 없어도 돼요. 하지만 이런 거 쓰면 중국스러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 어찌 혼자 여기 앉아 있니?
1: 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
0: 잘 보시면 한국어 어순이 비슷해요. 쪼어 쩔가 위치를 좀 바꿔서 쩔 쪼어만 하면 한국어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네, 요거를 따라하시면서 어감을 익히셔야 됩니다. 니잖뭐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이죠. 니 올라가야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선생님 발음.
1: 니잖뭐
0: 전체 문장.
1: 니怎么一个人坐这儿啊?
0: 여러분 차례예요. 시작. 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 그렇죠. 나 친구 기다리는 중이야. 여러분 힌트 드릴게요. 삼성 삼성이잖아요. 그럼 앞에가 이성. 그 다음 반삼성.
1: 我等朋友呢.我等朋友呢.
0: 너. 여기서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기억나시는 분들. 이 너 말고도 동사 앞에 뭘 쓰면 진행형이죠? 하나 둘 셋.
1: 在.
0: 그렇죠. 我在等朋友. 아니면 在랑 너를 같이 써도 돼요. 들어보시죠.
1: 我在等朋友呢.도
0: 됩니다. 그는 곧 도착해. 제일 간단한 버전 타마상다오 혹은
1: 타마상就到了.
0: 필기 준비하시죠. A 마상 B 혹은 A 마상就 B了. 이렇게 필기하셔서 장문 쓸 때는 선생님 그래서 원고지 칸도 채울 겸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맞잖아요.
1: 오, 没想到会这么想.
0: 아, 생각지도 못해 그렇게 말한다고 하시네요.
1: 네.
0: 나 곧 결혼해. 我马上结婚도 좋지만
1: 我马上就结婚了.
0: 원고지 칸도 채우고.
1: 오, 多了两个字.
0: 네, 괜찮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쓰면 좀 더 문어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 是的.
0: 그래요. 중국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선생님? 마샹따오랑 마샹쯔오따오랑 뭔가 좀 강조의 느낌이 있나요? 아니면 완전 똑같나요, 그냥?
1: 비슷해요.
0: 아, 비슷해요?
1: Mm-hmm.
0: 어, 비슷하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표정이 완전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1: 네.
0: 그럼 내가 너 데리고 잠깐 기다릴게. 이게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너랑 같이 내가 기다려줄게 라고 할 때 이 베이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죠. 중국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베이를 쓴다는 거죠. 너를 내가 모시고 갑니다.
1: 나我陪你等会儿吧.
0: 等会儿. 뭐가 빠진 거예요? 等一会儿吧. 그렇죠. 나는 저것이란 말도 있지만 때때로
1: 그럼.
0: 그러면. 그렇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발음이 어려워요, 지금.
1: 나我陪你等.

0: 한수 이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사 뒤에 이화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첫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포인트. 동사, 수로 앞쪽에 있으면 있다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이따 만나요.
1: 이활见.
0: 그렇죠. 이따 출발하세요.
1: 이활出发.
0: 나 이따가 출발할게.
1: 我一会儿出发.
0: 중요한 건 여기서 숫자 1이 생략 불가입니다. 동사 앞쪽에 있으면 我会儿出发 안 됩니다.
1: 不可以的.
0: 숫자 1 있어야 되죠, 선생님?
1: 是的.
0: 앞에 있을 때 말이죠. 선생님은 이따 오신다.
1: 老师一会儿来.
0: 그렇죠. 이활 수로 앞뒤에 있으면 뜻이 아예 바뀐다. 노트 필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트가 좀 힘드시면은 휴대폰에 있는 메모장에라도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표현한 걸음도 살펴보겠습니다.
1: 好的，一起进入深化练习。
0: 비가 곧 내려. 우리가 날씨를 완전 100%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내릴 것 같아라고 한 거지. 직역을 하면 비가 곧 내린다예요.
1: 雨马上就要下了。
0: 오, 너무 어려워요. 한번더 들어볼게요.
1: 雨马上就要下了。
0: 비를 중국어로 위 해도 알아듣겠지만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으. 자, 여기서는 이성이죠. 삼성이니까 위마샹 이렇게 갑니다. 비가 내리다 할때 내리다가
1: 下。
0: 아래 하자입니다. 뒤로 갔죠? 동사를 집어넣는 거죠. 에이 마샹 티오 삐러. 근데 더안 좋은 소식이에요. 에이 마샹 티오 야오 삐러도 됩니다.
1: 没错。
0: 요거를 언급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릴까요? 이거 무시하셔도 돼요. 야오로 그냥 안 쓸래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쓴다는 거 중국인도 있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마샹 티오 야오 지에 혼란 이렇게 야오를 함께 쓰는 거죠. 아, 그렇구나라고 가볍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 데리고 운동 간다. 이게 직역입니다.
1: 我陪你去运动。
0: 윈동 하지 마시고 역시 와유 윤 입술을 동그랗게 말면은 만사 해결입니다. 윈동 다시 들어볼게요. 운동 발음.
1: 运动。
0: 그녀는 잠깐 울었다. 수로 뒤쪽에 있으니까 있다가가 아니라 잠깐이죠.
1: 他哭了一会儿。
0: 그래요. 아버지께서 이따 전화하실 거야. 동사 앞쪽에 있으니까 잠깐이 아니라 이따죠.
1: 爸爸一会儿打电话。
0: 전화하다.
1: 打电话。
0: 그렇죠. 나 电话 모르셨으면 체크하세요.
1: 我们还经常说一会儿打给你。
0: 아, 주다. 누구누구에게 게이를 집어넣어서.
1: 嗯哼。
0: 나게이니. 그렇죠. 电话 필요 없습니다. 그죠?
1: 没错。
0: 나게이니 검색해 보시고요. 좋은 문장입니다. 비행기가 곧 이륙합니다.
1: 飞机马上就要起飞了。
0: 이륙하다?
1: 起飞。
0: 기상하다, 起床할 때그 치입니다, 여러분. 네, 비행기
1: 飞机。
0: 또 나왔죠? A 마샹 B 제일 긴 버전으로 A 마샹 저 야오 B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시고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不见不散.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0: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3: EBS 초급 중국어.
2: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老師.
2: 복습 많이
4: 살 길이다.
2: A는 곧 B한다. 제일 간단한 버전 기억나십니까? A, B 써서 말씀해 보세요. 우리 청취자분들. 시작. A 마샹 B 오 좋아요. 그럼 제일 긴 버전으로 A 마샹 就要 B了. 집어넣어서 한번 해 볼게요. 비행기가 곧 이륙할 예정이야.
4: 飞机 马上就要起飞了.
2: 지금 선생님 속도로 따라왔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습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할래요.
4: 飞机 马上就要起飞了.
2: 이륙하다, 起飞, 공항에 정말 많이 보일 수 있는 단어니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왜 혼자 여기 앉아 있어?
4: 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
2: 한 번 더.
4: 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
2: 잘 안 외워진다고요? 위안을 드리겠습니다.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쉬운 문장 아니에요, 여러분.
4: 对的.
2: 네, 많이 10번, 20번 반복하시고 왜 이렇게 안 되지라고 하면 욕심이죠. 100번은 하셔야죠. 그렇죠? 너 요새 왜 자꾸 늦어?
4: 你最近怎么老迟到?
2: 오늘 배울 9강의 제목입니다. 잘 안 들리셨던 분들 시간을 주십시오. 10여 번 후에 더 잘 들릴 겁니다. 단어부터 한번 우리가 배워볼게요. 한번 인치라이 카인샤. 우와, 뭔가 많아 보이죠? 72쪽. 최근, 요새.
4: 最近.
2: 기억나시는 분. 이 最近의 때에 따라서는 조만간으로도 쓰인다고 분명히 예전에 배웠습니다. 요새, 최근, 最近. UI 사이에 넣으세요. 왜, 어째서?
4: 怎么?
2: 방금 했잖아요. 우리 방금 제목이 뭐였죠? 너 어째서 혼자 앉아있니?
4: 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
2: 그렇죠. 늙었다라는 형용사로 쓸 수 있습니다. 헐라오, 페이장라오, 그렇죠. 하지만 동사, 즉 수로 앞쪽에 있으면 항상 늘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늘 지각이야.
4: 老迟到.
2: 지각하다를?
4: 迟到.
2: 늘 지각이야.
4: 老迟到.
2: 너 오늘은 왜 늦었니? 말도 마.
4: 别提了.
2: 제가 무슨 말할 테니까 또 상황극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것도 해주세요. 别提了. 네. 선생님 어제 시험 잘 보셨어요?
4: 别提了.
2: 이렇게 뭐예요? 말도 마. 그러니까 망친 거죠, 시험을.
4: 그렇죠.
2: 그렇죠. 길 위.
4: 루상.
2: 이 샹을 선생님 사성으로 해서 원래 사성이잖아요. 루상 해도 괜찮죠?
4: 可以的.
2: 선생님은 사실 궁금해요. 선생님 발음이 너무 좋아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저는 선생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아, 빙시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발음?
4: 칭성.
2: 아, 경성. 루상. 루상. 우리도 그럼 칭성 경성으로 하시죠. 루상. 그래요. 길 위에. 그러니까 길에 밖에 차가 너무 막혀. 우리는 밖에 차가 막힌다 그러죠? 중국은 길에 차가 너무 막힌다. 루가 아니라 루샹을 꼭 씁니다.
4: 对的.
2: 그래요. 특히 매우.
4: 特别.
2: 특별이라 한자지만 이건 非常 혹은 很 이런 뜻이에요. 非常好, 特别好 이렇게 쓰이고요. 非常 뒤쪽에 있으면 스페셜의 뜻이죠. 무지 특별해요.
4: 非常特别.
2: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하다죠. 오늘은 어떻게 쓰이는지 볼게요. 막히다.
4: 도.
2: 변기 막히다 할 때 쓸 수 있나요?
4: 可以的.
2: 네, 변기를 중국어로
4: 마통.
2: 그렇지. 변기 막혔어요. 호텔에서 사용해야죠.
4: 마통 堵了.
2: 그렇죠. 차 막힌다.
4: 堵车.
2: 네, 堵车. 일찍 좀.
4: 早点.
2: 플러스 동사라고 얼른 필기하세요. 일찍 좀 와라.
4: 早点来.
2: 요거 외우시면 만사형통입니다. 외출하다, 나가다.
4: 出门.
2: 난 밖에 나가는 거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다가 뭐예요, 여러분?
4: 不喜欢.
2: 하나, 둘, 셋.
4: 我不喜欢出门.
2: 그렇죠. 이미 벌써.
4: 已经.
2: 부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수로 앞쪽입니다. 뒤가 아니에요. 이미 왔다. 한국어랑 똑같아요, 어순이. 이미 왔다.
4: 已经来了.
2: 이미 도착했다.
4: 已经到了.
2: 따라하고 계시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체크하시고요. 이미 지각했다.
4: 이징 迟到了.
2: 그렇지.

0: 미리미리
1: 提前
0: 그러니까 지금 앞당기다라고 되어 있지만 동사 앞쪽에 쓰여서 미리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사자성어처럼 외우세요. 준비하다가 중국어로
1: 준비
0: 제가 뭐 할지 아시죠?
1: 提前 준비
0: 미리미리 준비해라. 提前 뭐가 틀렸죠? 提前 올라가야죠. 提前 준비 이렇게 한 시간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단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쓴 건데 세 시간
1: 3个小时
0: 2시간
1: 2个小时
0: 1시간
1: 1个小时
0: 이렇게 한계할 때 개와 함께 많이 쓰입니다. 물론 생략 가능하지만 여러분 그냥 꺼 쓰세요. 73페이지 안 보고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이칠라이 팅이샤
2: 第9课 你最近怎么老迟到?
3: 你最近怎么老迟到?
2: 别提了，最近路上特别堵。那你早点出门啊？我已经提前2个小时出门了。你最近怎么老迟到?
3: 别提了，最近路上特别堵。那你早点出门了？我已经提前2个小时出门了。
0: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반복 복습하실 때 만약에 오늘 내용은 좀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한자랑 병음을 손으로 가리고 한글 문장만 보시면서 내가 똑바로 여유 있게 중국어를 내뱉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꽤 힘들 겁니다. 그 작업이. 하나씩 보시죠. 너.
1: 니.
0: 요새.
1: 最近.
0: 어제.
1: 怎么.
0: 늘.
1: 老.
0: 지각하다.
1: 迟到.
0: 어때요? 한국어 어순 똑같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한 상당히 한국어와 어순이 유사합니다, 여러분. 네, 합쳐서 한번 들어볼게요. 쉽지 않습니다.
1: 你最近怎么老迟到?
0: 老 올라가면 안 되죠. 삼성이성. 老迟到. 이거 기억하시고요. 너 자꾸 지각이야. 말도 마.
1: 别提了.
0: 그러니까 핑계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리액션이에요. 말하기 민망하니까 말도 마. 别提了. 아니고 提了. 이성경성. 아하. 잡아줘야 됩니다. 아 요새 길이 너무 막혀.
1: 最近路上特别堵.
0: 여기서는 특별히가 아니라 무지, 매우, 당연히 非常으로 호환할 수 있죠.
1: 没错.
0: 사실 핑계가 안 되죠. 일찍 나와야죠 그럼. 네. 그럼 너 일찍 좀 나오지 그래.
1: 那你早点出门呢?
0: 그렇죠. 삼성이 지금 무려 3개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선생님께서 어떻게 발음하시는지.
1: 那你早点出门呢?
0: 나니 안 올라갔죠? 네, 삼성이 연달아 3개. 특히 주어부터 삼성이 시작일 때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반삼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니早点 디알은 올라가면 안 되죠. 뒤가 일성이니까 반삼성. 결국 자오만 이성이에요. 니자오디알. 따라하세요, 여러분. 니자오디알.
1: 니자오디알出门呢?
0: 그렇죠. 맨 뒤에 아 없어도 되는 어기조사지만 따라하세요, 여러분. 나 이미 2시간이나 일찍 나온 거야.
1: 我已经提前2个小时出门了.
0: 여러분께 좀 압박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한 스트레스 드릴게요. 건강한 스트레스. 이런 문장은 암기하셔야 돼요. 2个小时 대신에 시간을 따로 외우는 거죠. 나 1시간 전에 미리 출발했는데.
1: 我已经提前1个小时出门了.
0: 선생님, 좋은 방법 아니에요. 회화는 통암기예요.
1: 是的.
0: 네.
1: 背很重要.
0: 네, 외우는 게 중요하다. 외우다가 방금 뭐라고 하셨죠?
1: 背.
0: 背. 네, 한번 검색해 보세요. B-E-I 사성입니다. 我已经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올라가야죠. 我已经提前2个小时出门了. 선생님, 근데 우리 초급자분들이 빠른 버전을 원할 수도 있어요. 진짜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구어체 버전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1: 我已经提前2个小时出门了.
0: 들리세요? 들리죠? 와, 이렇게 느는 거예요, 귀가. 네.

0: 我觉得这个说的好像是성쌤啊저제집이용인인데
1: 그러니까 EBS 올 때
0: 어,
1: 提前两个小时出门
0: 네, 두 시간까지는 아니고 1시간 40분 정도 네, 출발하고
1: 辛苦了.
0: 있습니다. 네, 뭐 선생님도 우리 피디님도 다 고생이시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我们一起来听一下你最近怎么老迟到别提了最近路上特别堵那你早点出门啊 我已经提前两个小时出门了。你最近怎么老迟到？别提了，最近路上特别堵。那你早点出门啊？我已经提前 2小时出门了
0: EBS 초급 중국어 74페이지 어퍼 포인트 함께 할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이 라디오 오늘 안 들으셨으면 내용 지루하다, 재미없다 이런 거 중국어로 확 내뱉을 수 있었습니까? 예문 중요합니다. 말도 마, 비에 틸러 이것도 중요하지만 쉽다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제 영화 재미있었어?
1: 昨天的电影好看吗?好看.
0: 옷이 예쁘다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보기 좋았니? 이게 직역이죠?
1: 是的. 네.
0: 말도 마. 내용 완전 지루했어.
1: 别提了.内容真无聊.
0: 무료하다란 한자입니다. 재미없다, 시시하다, 无聊. 그렇죠. 내용을 중국어로?
1: 내용.
0: 오, 상당히 비슷하죠? 내용. 자, 발음하실 때 내용, L 발음 안 돼요. 내용. 롱, 롱 말아서 내용 그래요. 너 휴대폰 어디 있어?
1: 你的手机在哪儿?
0: 말도 마.
1: 别提了.
0: 어제 잃어버렸어.
1: 昨天丢了.
0: 잃어버리다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丢.
0: 띄우 띄우 아니죠? 다시 한번.
1: 띄우.
0: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띠어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띠어우. 그렇죠. 아이고 이거 분실보험 가입했나 모르겠네요. 일찍 좀. 네. 자오디알 뒤에 동사가 온다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문 보시죠. 너 오늘 밤에 일찍 좀 자.
1: 你今天晚上早点睡.
0: UI 사이에 에 넣으셔야죠. 쉬. 안 됩니다. 쉐이. 잠자다. 쉐이. 이 문장에서는 쉐이가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당연하죠. 수러니까. 우리 내일 좀 일찍 만나자.
1: 我们明天早点见面吧.
0: 만나다. 见 혹은 두 글자로
1: 见面.
0: 그렇죠. 여기서 면은 면, 얼굴에 면상할 때 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 페이지. 别提了. 早点 쉬었어도 내용 无聊 쉐이 见面 배웠습니다.
1: 하여 마마만 장说 일찍 집에 들어와.
0: 아, 엄마들이 자주 하는 말.
1: 对呀.
0: 여러분 해보세요. 그럼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일찍 좀 집에 들어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민해보셨나요? 그럼 답을 보여드릴게요.
1: 早点回家.
0: 집에 가다, 回家.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중작할 시간 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은 집에 들어오다니까, 들어오다가 뭐지, 들어오다니까, 뭐 들어오다 찐라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1: 그러니까,
0: 그렇죠, 回. H-U-I. 우리가 너무 일차원적으로 해석을 하시려는 것보다는 좀 의역을 해서 집에 가다, 回家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경험이 많이 쌓이면 됩니다. 정말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물론 노력도 필요하고요. 75페이지 이징 살펴볼게요. 한번 이치라이 카인샤. 그 문장 성분 중에 주어랑 수러랑 목적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죠? 수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1: 맞죠.
0: 근데 그 수러 앞에 그 수러를 꾸며주는 부사라 그러죠? 부사는 문장에서 없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너 사랑해에서 나도 할 때 도가 부사예요. 중국어에서 여러분. 없어도 돼요. 하지만 있으면 문장이 풍성해지고 더 구체적이 되는 거죠.
1: 더 정확해요.
0: 정확해지고. 그렇죠. 감정이 실리고요. 이미 벌써가 그런 겁니다. 이미 벌써 한번 들어볼까요?
1: 이징?
0: 그는 새 차를 샀다라고 하면 그냥 샀구나라고 하는데 벌써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와 일찍 샀구나. 네, 갑니다.
1: 他已经买新车了.
0: 자동차?
1: 车.
0: 처 아니에요. 车 한 번 더.
1: 车.
0: 새로운 신장가요? 새 차.
1: 신车.
0: 좋습니다. 동사 앞에 딱 위치하죠? 사다, 마이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은 이미 집에 돌아가셨다.
1: 老师 이징 회

0: 家了。한
1: 번 더.
0: 老师已经回家了.
1: 역시 回라는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결혼하다, 结婚 아니죠? UN 사이에 어 들어가서
0: 结婚.
1: 그들은 이미 결혼했다.
0: 他们已经结婚了.
1: 나는 이미 한 시간 동안 쉬었다.
0: 我已经休息一个小时了.
1: 우리는 한 시간 쉬었다잖아요. 중국은 여러분 동사가 먼저 옵니다. 시간의 양, 즉 실량 보호입니다. 5분 쉴게요. 5분이 중국어로 뭐죠?
0: 5분종.
1: 자, 여러분 이제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해보세요. 5분 쉴게요. 1번, 5분종 쉬오시. 2번, 쉬오시 5분종. 하나, 둘, 셋.
0: 쉬오시 5분종.
1: 그렇죠. 이렇게 동사 뒤쪽에 놔야 돼서 오늘도 쉬오시 뒤에 있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벌써 출근하셨어.
0: 大夫已经上班了。上班
1: 퇴근하다。下班
0: 부수적으로
1: 체크하시고요. 已经의 위치는 상당히 편리하고 쉽죠? 좋아요. 76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0: 好，一起进入深化练习。
1: 제가 아까 예문 들 때 우리 왕老师,你昨天考的怎么样? 시험 잘 봤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0: 선생님께서.别提了。
1: 그다음.昨天的考试真难。
0: 어렵다.
1: 우리 청취자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정말 맨날 흔만 쓰지 마시고요. 真难. 어제 시험 너무 어려웠어. 여기서 考试, 시험이에요? 시험보다예요? 하나, 둘, 셋.시험. 명사죠. 더 뒤에 있으면 무조건 명사예요.
0: 맞죠.
1: 네, 그래요. 너 내일은 좀 일찍 가라 학교.
0: 你明天早点去学校.
1: 오, 동사 앞에 있죠. 早点去, 去 잊지 마시고요. 明天 시간 명사 주어 앞뒤 올 수 있습니다. 내 여동생은 이미 중국어 다 복습했어.
0: 我妹妹已经复习完中文了.
1: 동사 뒤에 와는 다 뭐뭐했다예요. 제일 많이 쓰는 말 다 먹었다.
0: 吃完了.
1: 그렇죠. 복습 다 했다.
0: 复习完了.
1: 중국어, 뭐 한유도 있지만
0: 중文을
1: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 이미 이륙했어. 와, 2강 연속 나왔어요.
0: 飞机已经起飞了.
1: 비행기를 아직 안 탄 분들께는 충격적인 멘트죠. 콩제라 그래서 스튜디오스가 이제 不好意思, 飞机已经起飞了 하면 什么? 환불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좀 일찍 먹자, 저녁.
0: 我们早点吃晚饭吧.早点
1: 뒤에 동사. 오늘은 여기서 吃 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매번 강조드리지만 혹시나 해서요. 실력 다지기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한 개도 틀리면 안 됩니다. 본문에 있는 말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네, 78페이지 문화 플러스 이번 강에서는 중국의 AI 도대체 어디까지 왔을까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시간만 더 허락이 된다면 재밌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0: 你最近怎么老迟到?
1: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0: 我是王老师.
1: 다음 시간에
0: 不见不散.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의 방성형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기행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 주에는 영화 오디세이 열풍의 영향을 받아서요. 신화에 어울릴 것 같은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플리의 타이틀은 오디세이, 새음행 사운드트랙으로 정했는데요. 지중해 나라들의 전통 음악을 중심으로 신비롭고 비장한 느낌의 음악, 저세상 분위기가 나는 판타지풍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영화 오디세이를 보시는 분들은 오늘과 내일의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선곡이 영화와 잘 어울리는지 의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화 오디세이의 엔딩 크레딧에 사용된 곡 제임스 블레이크, 트래비스 스콧, 루드비 그란손의 When I'm Home으로 토요일의 세계음악기행 출발합니다.

8월 29일 토요일의 세계음악갱. 오늘 첫 곡은 영국 뮤지션 제임스 블레이크, 미국의 힙합 뮤지션 트래비스 스콧, 그리고 스웨덴의 영화음악 작곡가 루드비히 고란손이 함께한 영화 오디세이의 엔딩 타이틀곡 When I'm Home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디세이, 새음행 사운드트랙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지중해에 관한 노래를 많이 발표했던 스페인의 싱어송라이터 주앙 마누엘 세라스의 두 곡 골랐는데요. 먼저 주앙 마누엘 세라스의 1971년 곡 메디테라네오, 지중해 들으시고요. 1972년에 발표한 주앙 마누엘 세라스의 페넬로페를 스페인 배우 페넬로페 크루스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스페인의 싱어송라이터 주앙 마누엘 세라스의 노래 두 곡이었는데요. 먼저 들으신 곡은 본인의 오리지널 버전 메디테라네오, 지중해였고요. 이어진 곡은 페넬로페였는데요. 배우 페넬로페 크루스의 노래, 플라멘코 기타리스트 비센테 아미고의 기타 연주, 그리고 이 노래 원작자 주앙 마누엘 세라스의 목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디세이, 새음행 사운드트랙. 남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까지 총 20여 개의 나라들의 바다죠, 지중해. 오디세이의 배경이 된 그 바다, 계속 항해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인의 플라멘코 가수 니냐 파스토리의 까이라는 곡인데요. 서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인 페니키아인들의 무역 거점, 현재는 스페인의 항구 도시죠, 까디스를 그린 노래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서 스페인에서 살았던 유태인들의 음악 라디노 미뇨, 아디오 게리도를 마리아 살가도의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라디노와 플라멘코를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음악을 결합한 독특한 음악 세계를 보여주는 이스라엘 가수 야스민 레비의 노래 우나노체마스, 하룻밤 더, 이 노래까지 세 곡 들려드립니다.

노래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니냐 파스토리의 까이. 이 곡을 작곡한 알레한드로 산스가 피처링한 곡이었고요. 이어진 곡은 마리아 살가도의 아디오 게리도, 안녕 내 사랑.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에서도 났던 민요 멜로디였습니다. 세 번째 곡은 이스라엘 가수 야스민 레비, 라디노 음악을 하는 가수죠. 우나 노체마스, 하룻밤 더였습니다. 새 음악 플레이리스트, 영화 오디세이의 OST로 쓰여도 좋을 것 같은 음악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로 압도하는 벨기에 디바, 모란네의 노래 뿔레점, 뿔레좀, 영혼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먼저 들으시고요. 포르투갈의 클래시컬 크로스오버 파드 그룹, 마드리데우시의 보컬리스트, 테레자 살게르의 솔로곡, 오리존트, 수평선 이어드립니다.

순수하고 신비로운 목소리였죠. 종교적인 느낌마저 들게 하는 데레자 살게루의 노래 오리존트 수평선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벨기에 가수 모란의 샹송 불레잠 불레좀 영혼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디세이 새음행 사운드트랙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영화음악가 에니오 모리코네와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 둘스 폰트 씨가 함께 발표한 앨범 포커스에서 두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니오 모리코네가 영화를 위해 작곡한 연주곡에 가사를 붙여 부른 노래인데요. 에니오 모리코네의 아름다운 음악에 둘스 본트 씨의 드라마틱한 노래가 더해져서 더 많은 이미지가 그려지는 음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루스 프로디오사, 경이로운 빛. 이어지는 곡, 바르코 아반도나두, 버려진 배. 에니오 모리코네의 곡을 둘스 본트 씨의 음성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에니오 모리코네와 둘스폰트시의 조합으로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루스 프로디히오사, 경이로운 빛. 이어진 곡은 바르코 아반도나두, 버려진 배였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디세이, 세음행 사운드트랙. 이번에는 그리스 작곡가 에반시아 레브치카의 곡 알렉산드리아 준비했는데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첼리스트인 캐롤라인 라벨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에반티아 레부치카의 음악 알렉산드리아, 영국 가수 캐롤라인 라벨의 노래였습니다.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1부 3명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디세이, 3명 사운드트랙으로 준비한 오늘 끝곡은 캐나다의 켈틱 음악 가수 로리나 맥케니스의 노래 페넬로피 송, 페넬로페의 노래입니다.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의 신화에 더할 수 없이 잘 어울리는 음악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기행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3: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4: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3: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4: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3: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4: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3: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4: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3: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EBS FM 세계 음악 기행.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 음향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사막의 블루스, 데저트 블루스. 세계 음악의 장에서 이 말은 메타포가 아닙니다. 1970년대 후반 극심한 가뭄과 정부의 탄압으로 고향 말리 니제르를 떠나 사하라 사막을 떠돌던 투아렉 부족의 청년들이 일렉트릭 기타를 들고 서름을 노래하며 싹트기 시작한 음악입니다. 투아렉 부족의 전통 리듬과 아랍 음악에 미국의 블루스락이 융합되었고 투아렉족 스스로는 이 영혼의 고독과 그리움을 뜻하는 티슈마렌 또는 아수프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말 유럽과 미국의 시장에 처음 소개되면서 데저트 블루스라는 이름으로 마케팅되었습니다. 그렇게 세계 음악에 소개된 첫 번째 아티스트 가운데 알리 파르카 투레가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그의 명성이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더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사막 블루스의 선구자라 불리었습니다. 미국 블루스 거장의 이름을 딴 별명 아프리카의 존 리 후커가 붙여졌을 때 그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듯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내 음악은 블루스가 아닙니다. 나에게 블루스는 가루비누 같은 거죠. 나의 음악은 블루스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알리 파르카 투레는 블루스 장르 자체를 부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블루스의 진짜 원산지는 미국이 아니라 아프리카임을 강조하며 서구 평론가들의 문화적 주객 전도를 비판한 겁니다. 이에 더해서 아프리카의 고유한 음악 전통을 서구의 상업적 카테고리에 끼워 맞추는 문화적 제국주의를 지적한 거죠.

알리 파르카투레가 직접 이야기하는 자신의 음악적 본질은 아프리카의 영성주의에 젖줄을 대고 있습니다. 말리 북서부 니제르 강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부터 강변에서 열리는 종교의식을 구경하며 음악에 눈을 떴습니다. 니제르강 유역 부족들이 대대로 믿어온 물의 정령 김발라를 섬기는 의식에서는 단연 기타, 제르케를 비롯한 다양한 아프리카 전통악기가 연주되었습니다. 알리 파르카투레는 12살 때 직접 제르케를 만들어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의 정령을 만나 고열에 시달리는데요. 그에게는 접신의 경험이자 음악의 나침반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그와 음악은 영적 결합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으니까요. 1956년 말리의 수도 바마

마코에서 열린 축제 무대에서 처음 기타 연주를 접하면서 알리 파르카투레는 말리의 전통 현악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독학으로 기타 지판 위에 말리의 전통 리듬과 음계를 이식하기 시작합니다. 1987년 자신의 이름을 딴 데뷔 앨범이 세계 음악의 거대한 모래폭풍을 일으킵니다. 사하라 사막의 유목민 투아렉 부족의 선율을 어쿠스틱 기타와 체면적인 노래로 전하며 사막 블루스의 장을 연 겁니다.

알리팔카투레의 등장은 서구인들이 자신의 전유물이라 믿었던 블루스의 원형이 수세기 전부터 아프리카에 존재했음을 알린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일렉트릭 기타를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미국 블루스의 전통을 접목하고 라이 쿠더와 협업하는 등 국제적 행보를 걸었습니다. 이는 미국 블루스로의 흡수를 자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렉트릭 기타에 아프리카 전통 현악기의 리듬과 음색을 접목했고 음악 산업의 첨단 기술에 영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스튜디오에서도 단 한 번의 테이크로 녹음하는 유기적 방식을 선호했답니다. 미국의 블루스가 아프리카에서 끌려와 노예가 된 흑인들이 그들 고유의 영적 유산을 토대로 탄생시킨 음악임을 입증하며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새로운 전기를 썼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오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아프리카 말리 사하라 사막의 노매드들이 탄생시킨 블루스의 원형을 세계화하고 블루스의 본고장이 미국이 아닌 아프리카임을 입증한 거장 알리파르카 투레 만나봤고요. 대표곡 두 곡이었습니다. 상품화 과정 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상품화가 아니라 좀 진정한 관심과 호기심 나아가서 연구하는 자세로 이루어진 협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알리 파르카 투레와 라이 코도가 함께 발표한 1994년작 토킹 팀벅투 앨범 수록곡 I Do 믿음에 관하여라고 제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마디 블루스의 전형적인 어떤 그런 형태와는 무관하죠. 그 늘 음악 듣다가 블루스의 그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그런 화성적 진행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곡이었고요. 미국의 블루스맨 클레런스 게이트마우스 브라운 또 블루스 기타의 만신전에 또 계시는 그분이 참여를 했네요. 앨범 전체를 두고 보면 이 미국 쪽 블루스의 영향 라이코도뿐만 아니라 기타와 비올라 연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곡 중간에 비올라 소리가 들렸던 것 같긴 한데 이 곡에도 함께 연주한 걸로 추정이 되네요. 라이코도는 여기서 슬라이드 기타와 만돌린 연주를 담당을 했고요. 1950년대 후반에 기타 연주를 처음 접했다고 본문에서 말씀드렸는데 60년대부터는 또 알리 파르카 투레가 유럽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주변 지인 뮤지션들이 당신의 기타 연주가 아메리칸 블루스 특히 존 리 후커의 그것과 상당히 닮았고 공통분모가 들린다 라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알리 파르카 투레도 귀 기울여서 이 아메리칸 블루스를 들었겠죠. 상품화. 상품화는 늘 애매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또 사막과 연관하는 이 서사도 사실 알리 파르카 투레와 그렇게 큰 접점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언어권에 따라서 출신지를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학계에서는 송하이와 또 그런 지역을 알리 파르카 투레가 구사하는 그런 음악, 그 전통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또 너무 복잡한 그런 음악 지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데저트 블루스라고 이렇게 명명된 이 스타일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환된 그런 서사 역시 블루스도 이 노예 트레이드, 노예 교역의 이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또 유럽으로 아프리카 본 대륙으로 이렇게 순환해서 당도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런 과정에서 또 아프리칸 블루스에 또 아메리칸 블루스의 영향이 있는 것이고 아, 알리 파르카 투레가 왜 내 블루스는 가루비누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냐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그런 뭐 상업적인 의미가 크다면 또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전통에 충실하고 영적인 어떤 그런 수단이었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요즘 그 영화들 보면은 이 아메리칸 블루스의 전통을 이 퇴마 또 어떤 와해된 그런 공동체를 화해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또 표현하는 그런 재미난 영화들도 많이 종종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곡을 제목을 소개하고 넘어가야겠네요. 두 번째 곡은 역시 사아프리카 말리의 또 다른 전통이죠. 그리오 전통의 또 코라 연주자 투아마니 디아바테와 함께 또 연주한 삼바 젤라디오 영웅 서사였습니다. 18세기 말리 역사에서.

2000년대 초반 파키스탄의 P2P 파일 공유 플랫폼에 한국의 노래가 반향을 일으킵니다. 캐나다 싱어송라이터 레너드 코엔의 대표곡 알렐루야를 소박하고 섬세하게 재해석한 한 소녀의 목소리는 파키스탄 온라인 커뮤니티를 급속도로 장악하며 이른바 바이럴 현상이 되었죠. 그 목소리 주인공은 아루즈 아프탑입니다. 지금은 파키스탄 음악인 최초로 그래미상을 수상한 남아시아 최고 아티스트의 하나로 손꼽히지만 2000년 당시 10대였던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루즈 아프탑은 인디 음악이니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인프라가 극히 제한적이었던 파키스탄에서 세계가 다 아는 노래를 홈 레코딩으로 제작한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배포해서 바이럴 현상을 주도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메이저 레이블 중심의 상업적인 음악이나 전통 음악만 유통되던 당시 파키스탄에서 인디 음악신을 탄생시킨 기폭제이기도 했습니다. 2005년 아루즈 아프탑은 19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음악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미국 버클리 음악대학에서 음악 제작 그리고 오디오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후 2014년 데뷔 앨범 Bird Underwater를 발표했을 때부터 아로지 아프탑은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확고히 다집니다. 그것은 이슬람 신비주의 수피즘의 시문학과 음악을 포크와 재즈의 틀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죠.

쿠스틱 기타, 하프, 전통 악기를 기반으로 우르드어 시를 현대적으로 변주하는 그녀의 음악을 미국 평단은 네오 수피 포크라 명명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험과 확장을 멈추지 않는 그녀의 음악에 대해서는 평단은 다시 그 해석과 명제를 바꿔야 했습니다. 아루 자프답은 아날로그 악기 편성을 걷어내고 일렉트로닉 앰비언트 사운드를 과감히 도입합니다. 또 뉴욕 아방가르드 재즈 음악인과 교류하면서 즉흥 연주 요소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코첼라와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부터 국제 재즈 페스티벌과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까지 이 각기 다른 무대를 두루 경유하면서 경계를 초월하는 음악에 대한 꿈을 채워나갑니다.

2021년 앨범 Vulture Prince의 수록곡 모하바트로 그래미 최우수 글로벌 음악 퍼포먼스 상을 수상한 순간을 회고하며 아루지 아프탑은 파키스탄 음악인 최초의 수상이라는 쾌거 이상으로 아시아 음악인으로서의 성과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으로 아시아계 음악인 소외된 음악인을 대변해 준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단순히 명목상의 참여가 아니라 그리고 그래미가 애초에 원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수상자를 선정했죠. BTS 재패니스트 브렉퍼스트가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여성 그리고 아시아의 대표성이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의 진심으로 환영받고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느낀 적은 처음이에요.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이슬람 신비주의 세계관으로 팝과 아방가르디 경계를 오가며 아시아의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제시한 파키스탄 아티스트 아루즈 아프탑을 만나봤습니다. 대표곡 두 곡이었고요. 각각 소개하기 전에 인터뷰에서 어느 예술가나 어떤 한 특정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요. 아루즈 아프탑들도 이 인도 클래시컬 음악에 매칭되는 자신의 음악에 대한 표현이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음악의 재료, 자신이 주로 쓰는 그것들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뭐 재즈, 포크, R&B, 블루스 등등 일반적인 장르들을 열거하다가 파키스탄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그때 접한 선율과 전통에 대한 언급도 하면서 그러나 단서를 달죠. 난 클래식 훈련을 받지 않아서 남아시아 전통음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곡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듣는 청중을 위한다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데 어디에도 없는 그런 음악을 직접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야 했던 것뿐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곡은 2014년 데뷔작에서 뭐 전체를 다 작곡, 편곡, 프로듀싱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이슬람 수피즘의 텍스트, 시가 가사가 됐고요. 들으셨던 곡에서는 아코디언 소리가 특징적이었다. 제 귀로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뭐 기타, 그리고 타악기, 콘트라베이스, 크레딧상으로는 트럼펫도 명시가 돼 있는데 아무튼 그런 약간 포크적인 앙상블에다가 우르두어로 노래하는 그런 또 이슬람 마캄을 사용하는 그의 보컬이 돋보이는 뭐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미국의 뭐 평단들은 카왈리 얘기도 하고 수피 얘기도 하고 황홀경적 요소가 서양의 록, 힙합, 클래식, 재즈의 현대적 해석과 뒤섞였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죠. 이후 두 번째 곡은 그 그래미 상을 받은 그 음반에서 한 곡 들었습니다. 벌처 프린스라는 앞선 곡은 본인이 직접 제작해서 발매한 거고 2022년은 버브 레이블에서 나온 음반 수록곡이었습니다. 이제는 배급도 글로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 거죠. 우데르노나 우르두어로 꿰맨 걸 뜯어내줘라는 호소라고 하는데요. 내 몸에 박음질된 당신을 뜯어내달라 이런 것이라고 하네요. 그 영성에 대한 어떤 그런 종교

명상적인 그런 가사 텍스트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시기마다 뭐 이렇게 또 사람의 다양한 감정, 사랑에 대한, 상실에 대한 그런 감정에 대한 가사 시도 다루고 있다라고 하네요. 여기 이 곡에서는 아누슈카 샹카르가 시타를 연주했고요. 메이브 길크리스트라는 또 켈틱 전통 하프, 레버 하프 연주자가 또 오래 함께했던 그런 뮤지션이기도 한데요. 아루즈 아프타브랑 또 편곡과 연주에 참여를 했네요. 요즘은 뭘 하고 있느냐? 뭐 시기마다 한뭐 앨범 단위로 나눠야겠지만 요즘은 그 대형 투어 순회 공연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2026년 올해 4월 인터뷰 시점 기준으로는 컨템포러리 플라멩코 이런 재료를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단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옷은 음악적인 틀은 바뀔지언정 이 그녀의 목소리나 우르두어로 노래하는 고시어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990년대 칸 영화제가 사랑하는 감독이었던 그가 실은 록밴드 멤버였던 사실을 안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언더그라운드, 집시의 시간 두 영화로 세계 거장의 반열에 오른 세르비아 감독 에밀 쿠스트리차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영화와 음악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1985년 아버지는 출장 중 이 작품으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시기, 가라지 록밴드 멤버로 활동 중이었었죠. 영화 때문에 밴드를 떠난 적도 있지만 1995년 언더그라운드로 두 번째 칸 트로피를 거머쥔 후에 다시 밴드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죠. 2008년 그리고 2017년 한국 무대에 서기도 한 밴드의 이름, 해석하면 뭐 금연을 권장하는 악단 정도겠네요. 에밀 쿠스트리차 앤 노 스모킹 오케스트라 이야기 시작합니다.

에메이르 쿠스리차 앤 노 스모킹 오케스트라는 원래 밴드명이 자브라네노 포셰네였답니다. 이 뜻 역시 금연이라는데요. 1992년 보스니아 내전 이후 밴드는 해체와 재결성을 거쳤고 1998년 에메르 쿠스드리차 감독이 발표한 영화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사운드 트랙을 맡으면서 에메르 쿠스드리차 앤 노 스모킹 오케스트라가 되었습니다.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사운드 트랙은 여러 면에서 쿠스드리차 감독 본인은 물론 이 세계 음악 시장에서 세르비아의 위상을 새롭게 다지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쿠스드리차의 이전 영화 사운드트랙을 전담하며 발칸 록 음악의 역사와 세계관을 널리 알린 거장 고란 브레고비치와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쿠스드리차가 영화감독인 동시에 뮤지션이라는 사실도 이때부터 확실히 각인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1980년대 초반 사라예보를 중심으로 촉발된 독창적인 청년 반문화운동 노비 프리미티비즘의 현주소를 에밀

노비 프리미티비즘의 뜻은 뉴 프리미티비즘, 신원시주의라네요. 당시 유고슬라비아 주류 계층은 사라예보 변두리의 생활 양식을 낙후되고 촌스러운 것으로 여겼다죠. 영국의 뉴 로맨틱스 장르 음악을 들으며 슬로베니아의 아방가르드 예술에 경도된 청년들은 이 주류의 위선과 질서에 반항하는 의미에서 노동자, 소시민, 불량배 등 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언어와 가치관을 저항적인 태도와 문화의 양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에밀 크루스트리차 앤 노 스모킹 오케스트라는 이 정신성향의 이 온갖 장르와 스타일들을 그야말로 쓸어넣은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발칸 집시 음악의 전통 리듬, 펑크, 록앤롤, 블루스, 헤비메탈, 재즈, 테크노, 왈츠, 스카, 레게, 꿈비아, 룸바, 살사, 이 동유럽 유대인 전통 축제 음악,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 음악, 카바레, 기타 등등 한 대에 몰아넣은 다음 광란의 카니발 축제를 벌인 것이죠. 이는 발칸반도의 가히 끔찍한 역사의 무게를 힘없는 자들이 견뎌내는 예술적 방법론이었습니다. 지옥이 된 삶을 서러워하는 대신 냉소로, 풍자로, 능청으로 받아치며 잠시나마 잊고자 했다죠. 제 탓도 아닌 거대한 부조리를 축제로 풀어낸 음악이라니 신나면서도 찡하네요.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발칸 하이브리드 펑크록의 대표 주자 세르비아 밴드 에미르코 스트리차 앤 노 스모킹 오케스트라 만나봤고요. 대표곡 듣고 왔습니다. 무바 마라, 무당벌레라는 뜻이라는데요. 사전적인 그 의미 말고도 그쪽에서는 작고 귀여운 여인을 부르는 애칭이라고 합니다. 98년도 은사자상 베네치아에서 감독상 수상작인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사운드트랙 수록곡이었습니다. 이 밴드가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된 그런 구조 같아요. 친분도 당연히 있었고 그 씬에서 한참 신원시주의 예, 그 씬에서 알던 사람들이었겠죠. 음악은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편곡되고 그 무대에서 보여주는 이 카니발적인 스펙터클 이런 모습도 넬레 카라일리치라는 사람의 공이 크다네요. 이 사람은 사라예보 출신의 뮤지션인 건 당연하고요. 코미디언이자 배우, 극작가, TV 연출까지 했었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사람 탈퇴 이후에는 데얀 스파라발로라는 또 바이올린 연주자, 이제 편곡자가 이 음악적인 어떤 연속성을 지탱해 주었다라고 하네요. 물론 에밀 코스트리차는 그 유명세 영상 작가로서 당시 찬사를 들었던, 그로 인해서 이 또 노 스모킹 오케스트라에게는 상부상조하는 느낌으로 세계적인 어떤 또 노출, 배급 그런 길을 만들어준 것이죠. 그리고 음악이 무엇보다 자신의 영화에 어쩌면 반 이상을 차지했던 그런 영화 예술가로서는 불가분의 어떤 그런 자신의 영화 커리어의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트리차는 유고 연방 시절에 태어났으니까 자신은 유고슬라비아 출신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사라예보에서 태어났지만 무슬림이었죠. 근데 개종까지 하고 현재는 세르비아 그리고 프랑스 이중국적인데, 얼마 전에는 러시아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신청을 했다 뭐 이런 정보도 있네요. 아무튼 그의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90년대 노스탈지아 떠오르네요. 오늘로서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의 대장정을 마치고요. 그동안 저희가 소개한 음악가

포함한 300명이 넘네요. 정확히는 312명입니다. 다음 주 2026년 가을 시즌과 함께 새롭게 연재될 탐사 기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 주인 박훈룡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그래도 굳이 약국 한 켠 이 작은 책방을 찾아와 준 손님들은 한 분 한 분 기억하게 됩니다. 아, 그분은 비 오는 날 오셨지. 에세이 쪽을 한참 보다가 그 책을 사가셨지. 마치 책의 한 페이지처럼요. 사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책을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먼 길 마다않고 일부러 동네 서점을 찾아오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종종 작은 이벤트를 열곤 합니다. 스무 고개로 책 제목을 맞히고 모르는 손님들끼리 책을 선물하고 제가 직접 제주까지 책을 배달하는 이벤트를 한 적도 있죠. 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경험, 이게 참 특별하거든요. 읽고 싶었던 책을 직접 만져보고 우연히 괜찮은 책을 발견하고 책방 주인이 슬며시 다가와 건네주는 귤의 상큼함까지. 책방에 가서 책을 사보세요. 책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겁니다.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안,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메뉴를 미테 카라 키메루요.
0: 메뉴를 보고 나서 결정할게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고 나서 라는 동작이나 행위의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인 데 카라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뭐뭐 하고 나서
1: 데 카라 데 카라
0: 데 카라 뭐뭐 하고 나서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때 테는 당연히 접속조사잖아요. 뭐뭐 하고, 뭐뭐 해서, 뭐뭐 하여 등의 의미를 나타내요. 테 가라에서는 뭐뭐 하고란 의미인데요. 그럼 뒤에 가라는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걸까요? 여러분이 아는 가라, 명사대에 연결돼서 시작점을 나타냈죠. 뭐뭐부터, 뭐뭐에서. 그러면 뭐뭐 테 가라, 뭐뭐 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뭐뭐 하고 나서라는 의미가 되는 거 이해가 되실까요?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멈추다, 그치다.
1: 야무, 야무.
0: 야무, 1그룹 동사입니다. 우리 야무가 사용된 다양한 표현들 한번 살펴볼까요? 비가 그치다.
1: 아메가 야무, 아메가 야무.
0: 바람이 멎다.
1: 가제가 야무, 가제가 야무.
0: 소음이 그치다.
1: 소음가 야무, 소음가 야무.
0: 야무라는 동사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시겠죠? 다음 단어 볼게요. 바르다, 묻히다.
1: 츠케르, 츠케르.
0: 츠케르, 이 그룹 동사입니다. 여러분, 츠케르 하면은 전기를 켜다 할 때 냉키오 츠케르 기억나시죠? 이 츠케르는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전기를 켜다라고 할 때 냉키오 츠케르. 라디오를 켜다는요?
1: 라디오 츠케르.
0: 마찬가지로 라디오 츠케르. 그런데요, 오늘 나온 의미, 즉 바르다, 붙이다라는 뜻도 이 츠케르라는 동사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잉크를 붙이다.
1: 잉크오 츠케르.
0: 잉크오 츠케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츠케르는 부착시키다, 달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귀걸이를 달다, 귀걸이를 하다.
1: 이어링을 つける. 이어링을 つける.
0: 어때요 여러분? つける라고 하는 동사만 잘 사용해도 여러분들 일본어를 굉장히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다음 단어 볼게요. 설탕.
1: 사토. 사토.
0: 사토. 설탕인데요. 설탕을 사용한 단어 살펴볼게요. 설탕물은요?
1: 사토미즈. 사토미즈.
0: 흰 설탕.
1: 시로자토. 시로자토.
0: 흑설탕은요?
1: 그로자토. 그로자토.
0: 다음 단어 보죠. 식빵.
1: 쇼크빵. 쇼크빵.
0: 식빵은 쇼크빵이라고 해요. 이때 쇼크는요, 먹을 식이라고 하는 한자를 음으로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식사, 일본어로 어떻게 할까요?
1: 쇼크지.
0: 쇼크지. 먹을 식은 음으로 읽으면 됩니다.

0: 읽을 때 쇼크, 그래서 식빵은요 쇼크빵이 되었습니다. 굽다
1: 야크, 야크,
0: 야크 1그룹 동사입니다. 불에 굽다 혹은 태우다, 사진을 인화하다 등의 의미로도 사용되는데요. 우리 불에 굽다의 예 한번 살펴볼까요? 생선을 굽다,
1: 사카나오 야크,
0: 이번에는 태우다라는 의미요. 피부를 태우다, 피부를 그을리다,
1: 하다오 야크,
0: 하다오 야크. 사진을 인화하다라고 할 때는요,
1: 샤싱오 야크,
0: 샤싱오 야크와 같이 표현한답니다. 무엇이든,
1: 난데모, 난데모,
0: 난데모, 무엇이든 이란 표현이에요. 선생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난데모 기이테 그다사이,
0: 난데모 기이테 그다사이 라고 하면 되겠네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정하다, 결정하다,
1: 기메르, 기메르,
0: 기메르, 정하다, 결정하다 라는 의미의 이그룹 동사인데요. 선생님, 결정 한자어잖아요.
1: 게떼스르,
0: 게떼스르 와 같이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고 나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태, 가라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해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태, 가라는요, 접속조사 태에 가라가 연결된 표현이에요. 뭐뭐 하고 나서라는 뜻이죠. 어떤 행동을 한 후에 다음 행동을 한다는 동작이나 행위의 순서를 나타냅니다. 태, 가라, 어디에 연결될까요? 그렇죠. 동사의 태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씻다,
1: 아라우, 아라우,
0: 아라우. 태, 가라 연결해 볼게요. 씻고 나서
1: 아라떼, 가라, 아라떼, 가라,
0: 아라떼, 가라. 씻고 나서 란 뜻이에요. 아라우, 1그룹 동사인데 우로 끝났어요. 여러분, 우쭈르로 끝난 1그룹 동사가 태에 연결할 때는요, 초근편, 이제는 저절로 나와야죠. 그래서 아라떼, 가라, 씻고 나서. 하나 더 볼까요? 멈추다, 그치다, 마찬가지로 1그룹 동사인데요.
1: 야무, 야무,
0: 야무, 태, 가라 연결해 볼까요? 그치고 나서
1: 얀데, 가라, 얀데, 가라,
0: 얀데, 가라, 그치고 나서 란 뜻이에요. 누붐으로 끝난 1그룹 동사는요, 접속조사 태에 연결할 때 발음편이 일어나고요, 태가 내가 됩니다. 그래서 얀데, 가라가 되었네요.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얼굴을 씻고 나서 스킨을 바르세요.
1: 가오 아라떼 가라 게쇼스이요 츠케테 그다사이. 가오 아라떼 가라 게쇼스이요 츠케테 그다사이.
0: 가오 아라떼 가라. 가오 아라우, 얼굴을 씻다. 뭐 하고 나서 테 가라 연결하고 싶어요. 우쭈르로 끝난 1그룹 동사는요, 태에 연결할 때 초근편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라떼 가라, 씻고 나서 게쇼스이요, 스킨을 스케테 그다사이, 바르세요. 게쇼스이요 스케르, 스킨을 바르다. 스케르는 2그룹 동사. 태 그다사이 연결하고 싶어요. 동사 마세요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스케테 그다사이, 바르세요. 다음 문장 볼까요? 지금 바로 출발할까요?
1: 이마스그 출발しましょうか? 이마스그 출발しましょうか?
0: 이마스그, 지금 바로 출발しましょうか? 출발할까요? 나니나니 마쇼, 뭐뭐 합시다. 나니나니 마쇼까, 뭐뭐 할까요? 라는 의미였죠. 뭐라고 대답하는지 살펴볼까요? 아니요, 비가 그치고 나서 출발합시다.
1: 이에, 아메가 얀데까라 출발しましょう. 이에, 아메가 얀데까라 출발しましょう.
0: 이에, 아니요, 아메가 얀데까라. 아메가 야무, 비가 그치다. 뒤에 테, 가라 연결하고 싶어요. 누붐으로 끝난 1그룹 동사는 태 연결할 때 발음편 일어나고 태 대신 대 사용합니다. 그래서 얀데 까라, 그치고 나서 슈빠츠시마쇼, 출발합시다, 출발해요 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태, 가라, 접속조사 태 뒤에 카라가 연결돼서 뭐뭐 하고 나서라는 동작 행위의 순서를 나타내는

0: 표현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카라는요, 명사에 연결될 때는 시작점, 출발점을 나타내고요. 오늘 배운 것처럼 동사의 태형에 연결할 때는 동작의 순서를 나타내요. 그리고 문이 끝나는 형태, 즉 종지형에 연결될 때는요,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죠.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순서를 나타내는 태, 가라를 사용해서 프렌치 토스트 만드는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달걀과 우유에 설탕을 넣다.
1: 卵と牛乳に 砂糖を 入れる.
0: 卵と 牛乳に 달걀과 우유에 사또 이레르 설탕을 넣다. 잘 섞다.
1: よく 混ぜる.
0: よく 마제르. 잘 섞다라는 표현이고요. 식빵을 달걀물에 적시다.
1: 食パンを 卵液に 浸す.
0: 쇼크팡오 식빵을 랑에끼니 달걀물에 히타스 적시다. 프라이팬으로 굽다.
1: 프라이팬에 야크.
0: 프라이팬 대 프라이팬으로 야크 굽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테카라로 연결해가지고 프렌치 토스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달걀과 우유에 설탕을 넣고 나서 잘 섞어주세요.
1: 卵と 牛乳に 砂糖を 入れてからよく 混ぜてください。
0: 卵と 牛乳に 달걀과 우유에 사또を 入れてから 설탕을 넣고 나서 入れる 이그룹 동사고요. 테카라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죠. 入れてから 넣고 나서 よく 잘 混ぜてください. 섞어주세요. 그리고 식빵을 달걀물에 적시고 나서 프라이팬으로 구워주세요.
1: それから 食パンを 卵液に 浸してからフライパンで焼いてください。
0: それから그리고 나서 食パンを 식빵을 卵液に 달걀물에 浸してから 적시고 나서 히타스 적시다란 의미의 일그룹 동사. 그런데 스로 끝난 경우에는 동사 마스형의 태 바로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히타시테 까라 적시고 나서 후라이팬 데 야이테 그다사이 후라이팬으로 구워주세요. 라는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1: 응, 이끄. 응, 갈래. 고안 와, 너스르? 밥은 어떻게 할래? 파미레스?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표현인데요. 선생님, 파미레스. 원래 형태는요?
0: 파미리 레스토랑.
1: 여러분,

0: 뭐든지 있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접속조사 시 연결하면요. 보통 열거를 나타내는데 주로 이유를 나타내요. 그래서 난데마르시, 뭐든 있으니까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링와, 링은 파미레스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나니 다베르, 뭐 먹을 거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응, 난데마르시. 링와 파미레스데 나니 다베르.
0: 이어서 보면요.
1: 응, 메뉴를 見てから 決めるよ.
0: 고민하고 있어요. 메뉴를 見てから 決めるよ. 메뉴를 미르, 메뉴를 보다. 보고 나서라는 표현 만들고 싶어요. 미르의 테, 가라 연결합니다. 미르는 이그룹 동사. 이그룹 동사의 테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바로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메뉴를 見てから. 메뉴를 보고 나서 決めるよ. 결정할게. 키메르 뒤에 종조사 요는요. 본인의 생각을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응. 메뉴를 見てから 決めるよ.
0: 이어서 보면요.
1: そうだね. 기간 限定 메뉴도 あるしね.
0: そうだね. 그렇네. 기간 限定 메뉴도 あるしね. 기간 한정 메뉴도 있으니까 있고 말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そうだね. 기간 限定 메뉴도 あるしね.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駅前の 新しい カフェに 行ってみたい.
3: じゃあ, ご飯を 食べてから 行ってみる?
2: 응, 行く. ご飯は どうする? ファミレス?
3: 응, 何でもあるし. リンは ファミレスで 何 食べる?
2: メニューを 見てから 決めるよ.
3: そうだね. 기간 限定 메뉴도 あるしね.
0: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1: 셀프 서비스, 셀프 서비스,
0: 셀프 서비스, 셀프 서비스고요.
1: 시트벨트, 시트벨트,
0: 시트벨트, 안전벨트입니다.
1: 베비카, 베비카,
0: 베비카, 유아차 혹은 유모차란 뜻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모두 자음이 들어가니 주의해주세요.
0: 랜덤 박스 지식. 도쿄의 대표 과자, 도쿄 바나나의 비밀. 일본을 대표하는 기념품 중 하나인 도쿄 바나나는요, 1991년에 탄생한 비교적 젊은 명물입니다. 수많은 식재료 중에 왜 하필 바나나가 선택된 걸까요?
1: 네. 수많은 외지인이 모여드는 현대 도시 도쿄에는 내세울 만한 오랜 전통 특산물이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누구나 좋아할 만한 보편적인 맛을 고민한 끝에 바나나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기성 세대에게는 어릴 적 특별한 날에만 먹던 추억의 과일이었고 젊은 세대에게는 소풍 갈 때 즐겨 먹던 친숙한 간식이었습니다. 즉 바나나는 세대를 불문하고 설렘을 주는 추억의 맛이었던 것입니다.
0: 여기에 흥미로운 브랜딩 전략도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제품명의 마지막 글자를 자세히 보니까 나를 한자로 표기해서 마치 귀여운 여자아이의 이름처럼 친근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하지만 사실은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는 늘 내가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줬단 걸 모르고 나는 매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대가 미워지죠. 이런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 눈에 보이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거절하는 이유를 잘 얘기하면 상대도 충분히 받아들일 거예요. 거절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길이란 걸 잊지 마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여러분은 싫다는 말 잘 하시나요? 바쁜 시간에 일을 넘기는 동료부터 내키지 않는 메뉴로 점심을 먹자는 상사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종종 받는데요.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알겠다고 할 때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優しい 일본어 쇼타 です.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인터폰가 낫대이르요.
0: 인터폰이 울리고 있어라는 내용입니다. 일본인들 대화를 잘 들어보면은 테이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데요. 일본어의 테이르에는 동작의 진행, 동작의 결과 상태, 그리고 반복 습관 등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뭐뭐 하고 있다라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테이르의 용법을 배워볼게요.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비 눈등이 내리다 오다
1: 흐르 흐르
0: 흐르 1그룹 동사입니다. 비가 내리다
1: 아메가 흐르 아메가 흐르
0: 눈이 내리다
1: 유키가 흐르 유키가 흐르
0: 일기 예보
1: 天気 요호 天気 요호
0: 天気 요호 일기 예보라는 뜻이에요. 天気 한자로는 하늘천의 기운 기를 쓰는데요. 일본어로 天気는 우리말로 날씨 혹은 일기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 예보는 天気 요호라고 하죠. 벗어나다 맞지 않다
1: 外れる 하즈레르
0: 하즈레르 2그룹 동사입니다. 앞에 일기예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일기예보가 맞지 않다.
1: 天気予報が 하즈레르 天気予報が 하즈레르
0: 이번에는 복권이 빗나가다 복권이 맞지 않다.
1: 宝くじが 하즈레르 宝くじが 하즈레르
0: 그럼 복권이 당첨되다는요?
1: 宝くじが 当たる 宝くじが当たる
0: 다음 단어 볼게요. 고객분, 손님
1: お客様 お客様
0: 客라고 하면 고객, 손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앞뒤로 정중한 표현을 붙였네요. 客 앞에 접두어 오를 붙이고요. 客 뒤에 사마까지 연결해서 お客様, 고객분 손님을 아주 정중하게 높여서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울리다
1: 나르 나르
0: 1그룹 동사인데요. 천둥이 치다, 천둥이 울리다
1: 가미나리가 나르 가미나리가 나르
0: 종이 울리다
1: 가네가 나르 가네가 나르
0: 나가다 혹은 전화 등을 받다 라는 뜻의 단어는요.
1: 데르 데르
0: 데르 2그룹 동사입니다. 무리다, 안 된다
1: 무리다 무리다
0: 무리라고 하면 우리말에서도 자주 사용하죠. 무리라고 하는 한자어를 그대로 음으로 읽었어요. 우리말에서 사용하는 무리와 일본어에서 사용하는 무리 발음이 똑같네요. 무리 뒤에 다를 연결해서 무리다 라고 하면 일본어로도 무리다 혹은 안 된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전화
1: 덴화 덴화
0: 전화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덴화 앞에 단어에서 전화 등을 받다라고 할 때 내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전화를 받다 일본어로요?
1: 덴화니 내르
0: 덴화니 내르라고 합니다. 니는요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덴화니 내르 전화로 나가다 직역하면 그런데요. 실제로는 전화를 받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죠.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테

0: 이르의 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태 이르는요, 동작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계속됨을 나타내는 동사, 보통 계속 동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계속 동사에 연결돼서 뭐뭐 하고 있다라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수 있어요. 태 이르니까 당연히 동사의 태형에 연결해야 되겠죠?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야. 한번 연습해 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내리다.
1: 흐르. 흐르.
0: 테이르 연결해 볼게요. 내리고 있다.
1: 흐테이르. 흐테이르.
0: 흐테이르 내리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흐르 내리다라는 의미의 1그룹 동사. 우쭈르로 끝난 1그룹 동사가 태에 연결할 때는 초근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흐테이르 내리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대로 테이르가요, 뭐뭐 하고 있다라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때는 어떤 동사에 연결된다고요? 그렇죠. 동작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뭔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동사에 연결될 때는 뭐뭐 하고 있다라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후르, 내리다라고 하는 의미의 1그룹 동사가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리다라고 하면 아메가 후르. 그런데 우리들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다, 비가 내리는 것이 끝났다, 이렇게 후르는요,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계속을 나타내잖아요. 이런 동사에 테이르가 연결되면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2그룹 동사입니다. 먹다.
1: 다베르. 다베르.
0: 다베르. 테이르 연결해 볼까요? 먹고 있다.
1: 食べている 食べている
0: 食べている 먹고 있다라는 의미의 동작을 진행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食べる 2그룹 동사고요. 2그룹 동사의 태에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食べている 먹고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여러분, 먹다라고 하는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먹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먹어요. 먹는 걸 끝내요. 계속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동사에 테이르가 연결되면은 뭐뭐 하고 있다라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무실에서 창밖을 보며 말하고 있어요. 아, 비가 내리고 있네요. 일기예보 빗나갔네요.
1: 아, 아메가 흩테이마스네. 덴키요호 하즈레마시타네. 아, 아메가 흩테이마스네. 덴키요호 하즈레마시타네.
0: 아메가 흩테이마스네. 비가 내리고 있네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이때 테이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덴키요호 일기예보 하즈레마시타네. 빗나갔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이네요.
1: 혼토데스네. 혼토데스네.
0: 혼토데스네. 정말이네요. 다음 문장 볼까요? 지금 먹고 있는 건 뭐예요?
1: 今食べているのは何ですか? 今食べているのは何ですか?
0: 今 지금 食べているのは何ですか? 먹고 있는 건 뭐예요? 食べている 먹고 있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죠. 아, 이거요? 이건 한국의 김밥이에요.
1: 아, これですか? これは韓国のキンパです. 아, これですか? これは韓国のキンパです.
0: 아, これですか? 아, 이거요? これは, 이건 韓国のキンパです. 한국의 김밥이에요.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수업 시작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태 이르는요, 연결되는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거나 동작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거나 그리고 직업이나 반복되는 습관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테이르의 동작의 진행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테이르를 사용해서 묻고 답해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다나카 씨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1: 다나카 씨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0: 다나카 씨는 이마 지금 나니오 무엇을 시테이마스카 하고 있어요? 스르의 테이르 연결.

0: 그랬습니다. 스루에 태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의 태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테이르 하고 있다. 시테이마스 하고 있습니다. 시테이마스가 하고 있어요. 대답해 볼게요. 미팅을 하다.
1: 우치아와세요 스루.
0: 우치아와세요 스루. 미팅을 하고 있다.
1: 우치아와세요 시테이르.
0: 우치아와세요 시테이르. 회의실에서 미팅을 하고 있다.
1: 가이기스데 우치아와세요 시테이르.
0: 가이기스데 회의실에서 우치아와세요 시테이르. 미팅을 하고 있다. 회의실에서 고객분과 미팅을 하고 있다.
1: 가이기스데 오객사마토 우치아와세요 시테이르.
0: 가이기스데 회의실에서 오객사마토 고객분과 우치아와세요 시테이르. 미팅을 하고 있다. 다나카 씨는 지금 회의실에서 고객분과 미팅을 하고 있어요.
1: 다나카산와 이마 가이기스데 오객사마토 우치아와세오 시테이마스요.
0: 다나카산와 이마 다나카 씨는 지금 가이기스데 회의실에서 오객사마토 고객분과 우치아와세오 시테이마스요. 미팅을 하고 있어요. 시테이마스요 뒤에 요는요. 질문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로 넘어가 볼게요.

0: 엄마는이라는 표현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오카산와
0: 이어서 보면요.
1: 이마 오바아찬토 덴와데 다이지나 하나시오 시테이르카라 유키 하야쿠
0: 이마 지금 오바아찬토 할머니와 덴와데 전화로 이때 되는 도구 수단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이지나 하나시오 시테이르카라. 다이지나 하나시오 스르라고 하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다라는 뜻이죠. 다이지나 하나시오 시테이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해서 이유원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지나 하나시오 시테이르카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키야 하야쿠 빨리. 원래라면 유키 하야쿠 내떼 그다사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다 줄여서 유키 하야쿠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今、おばあちゃんと電話で大事な話をしているから、ゆき、早く。
0: 이어서 보면요.
1: ああ、はいはい、わかりました。
0: わかりました。알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ああ、はいはい、わかりました。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ゆき、インターホンが鳴っているよ。早く出て。
3: 今インスタライブを見てるから無理。お父さんが出て。
2: 天ぷらを揚げているから無理だよ。
3: お母さんは？
2: 今おばあちゃんと電話で大事な話をしているから。ユキ、早く。
3: わかりました。
0: 지금 들은 이 대화문 세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1번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 조각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에코노미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고요.
1: 비즈니스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0: 비즈니스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입니다.
1: 파스트 클래스, 파스트 클래스.
0: 파스트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인데요. 선생님,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한국어와 모음이 다른 점에 주의해 주시고요. 특히 퍼스트는 파스토라고 발음합니다.
0: 랜덤 박스 지식. 성공한 공무원 구마모토 현의 마스코트 구마몽. 규슈의 구마모토 현에는 아주 남다른 공무원이 살고 있는데요. 바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곰 캐릭터 구마몽입니다. 선생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1: 이 쿠마몽은 일본에서 지역 홍보를 위해 만든 호술하면서도 친근한 매력이 특징인 유르캐라의 대표 주자입니다. 구마몬이라는 이름은 구마모토 지역의 방언으로 구마모토 사람이라는 정겨운 의미를 담고 있고요. 2011년 유르캐라 그랑프리에서 대상을 받으며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구마몬의 가장 결정적인 성공 요인은 디자인 저작권 무료 공개 전략이 꼽힙니다.
0: 보통 인기 캐릭터의 지적 재산권은 엄격하게 관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따로 전략이 있던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구마모토현은 구마몬의 디자인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대신에 구마모토산 재료를 사용하거나 구마모토를 홍보하는 문구를 넣는다라는 전제 조건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이 로열티 부담 없이 구마몬을 상품에 활용하게 되었고, 구마몬은 수많은 제품의 얼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4: 칼바나 같은 거 뺏었습니다.
5: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 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풍경이죠.

0: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썰매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1: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0: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3: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2: 오늘의 타이틀은요.
3: 와타시모 모떼 이마스.
2: 저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테이르의 다양한 용법 중에서 뭐뭐 하고 있다라는 동작의 진행 용법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해 있다라는 동작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테이르의 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멈추다.
3: 도마르, 도마르,
2: 도마르. 1그룹 동사입니다. 빨간 신호에 멈춰야 하잖아요. 빨간 신호에 멈추다.
3: 아카신고데 도마르, 아카신고데 도마르.
2: 다음 단어 보죠. 떨어지다.
3: 오치르, 오치르,
2: 오치르. 2그룹 동사입니다. 해가 지다.
3: 히가 오치르, 히가 오치르.
2: 단풍이 떨어지다.
3: 고요가 오치르, 고요가 오치르.
2: 다음 단어 볼게요. 마당, 정원.
3: 니와, 니와,
2: 니와. 마당, 정원이란 뜻인데요. 선생님, 이 니와가 사용된 새 이름이 있잖아요.
3: 니와토리,
2: 니와토리. 바로 닭입니다. 나뭇잎.
3: 고노하, 고노하,
2: 고노하. 나뭇잎이란 표현이고요. 살다.
3: 스무, 스무,
2: 스무. 살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입니다. 어디 어디에 살다.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3: 니 스무.
2: 니 스무. 스무는요. 앞에 조사. 반드시 니를 사용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도쿄에 살다.
3: 도쿄니 스무.
2: 도시에 살다.
3: 도카이니 스무.
2: 시골에 살다.
3: 이나카니 스무.
2: 자, 어디 어디에 살다는 뭐라고요? 니 스무.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단어 볼게요. 걸다 혹은 안경 선글라스를 쓰다.
3: 가케르, 가케르.
2: 안경을 쓰다.
3: 메가네오 가케르, 메가네오 가케르.
2: 선글라스를 쓰다.
3: 선글라스오 가케르, 선글라스오 가케르.
2: 가지다, 소유하다.
3: 모츠, 모츠,
2: 모츠. 1그룹 동사입니다. 마지막 단어죠. 전 세계.
3: 세카이주, 세카이주.
2: 세카이라고 하면 세계입니다. 그런데 뒤에 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주는요. 가운데 중이라고 하는 한자를 음으로 읽었을 때 우리가 주로도 읽을 수 있는데요. 앞에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올 때요. 그 뒤에 가운데 중을 주라고 읽으면 그 앞에 나온 집단 전체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카이주라고 하면 전 세계가 되는 거죠. 선생님, 온 마을은요?
3: 마치주.
2: 마치주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가운데 중은 음으로 지금 나온 것처럼 주라고도 읽지만 추라고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라고 읽을 때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을 나타냈었죠? 하나 복습해 볼까요? 지금 회의 중이에요.
3: 이마 가이기 중です.
2: 이마 가이기 중です.와 같이 추, 뭐뭐 하고 있는 중. 세카이 주, 주라고 하면 뭐뭐 전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구별해서 사용하세요.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동작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테이르의 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테이르는요, 순간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우리가 보통 순간 동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순간 동사의 영

0: 연결되면 뭐뭐 해 있다라는 동작의 결과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말로는 동사에 따라서 뭐뭐 해 있다 혹은 뭐뭐 하고 있다 혹은 뭐뭐 했다와 같이도 해석 가능해요. 단어 짝트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연습해 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멈추다.
1: 도마르
0: 멈추다 라는 의미의 1그룹 동사인데요. 테이르 연결해 볼게요. 멈춰 있다.
1: 도마테이르
0: 멈춰 있다 라는 뜻이에요. 도마르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1그룹 동사죠. 우쭈르로 끝난 1그룹 동사가 접속조사 테 연결할 때는 초금 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마테이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멈추다. 순간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순간적인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에 테, 이르가 연결되면은 동작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도마테 이르는요, 멈춰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습니다. 우리 하나 더 볼게요. 떨어지다, 2그룹 동사인데요.
1: 오치르
0: 테이르 연결해 볼게요. 떨어져 있다.
1: 落ちている
0: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落ちる 떨어지다라는 의미의 이그룹 동사. 이그룹 동사에 테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落ちている. 그런데 테이르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죠? 여러분, 落ちる 떨어지다라고 하는 거는 순간적인 행위, 동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落ちている라고 하면은 떨어져서 그게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다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겠네요.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벽시계는 꽤 전부터 멈춰 있어요.
1: 掛け時計は随分前から止まっています。掛け時計は
0: 벽시계는 随分 前から 꽤 전부터 도마떼 이마스 멈춰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도마르 멈추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순간적인 행위예요. 멈췄어요. 그리고 그 상태가 쭉 지속되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테 이르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마떼 이르 멈춰 있다. 도마떼 이마스 멈춰 있어요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벽시계가 각계도계인데요. 손목시계는요?
1: 우대도케
0: 하나 더 볼까요? 탁상시계는요?
1: 오키도케
0: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당에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1: 庭にコノハがたくさん落ちています。
0: 庭に 마당에 코노하가 나뭇잎이 탁상 많이 어찌데이마스 떨어져 있어요. 어찌르 떨어지다 순간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죠. 떨어졌어요. 그 후에는요 그냥 떨어진 상태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를 테이르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데이르 떨어져 있다 어찌데이마스 떨어져 있어요가 되었습니다.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일본어 동사 중에는 개콘스르 결혼하다 라는 뜻이고요. 스무 살다 라는 뜻이죠. 니르 닮다 그리고 시르 알다 등과 같은 일부 동사는요. 항상 테이르의 형태로 사용돼요. 그러면서 동작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콘스르 결혼하다지만 개콘시테이르 라고 하면 결혼하고 있다가 아니라 기혼이다, 결혼한 상태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스무는 살다지만 쓴데이르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살고 있다 외에도 그냥 산다 정도로 해석할 때도 쓴데이르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니르 닮다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니데이르 닮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테이르인데 왜 우리말로 닮았다가 돼요? 이 태이르는 동사의

0: 성질에 따라서 우리말로는 뭐뭐 해 있다,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했다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니테이르가 닮았다가 된 이유는 그 닮은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닮은 거는 이미 그 행위가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닮고 있다가 아니라 닮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마지막으로 시르 같은 경우에도 알고 있다, 시테이르, 일상생활에서 긍정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개콘스르는 개콘시테이르, 스무는 센데이르, 니르는 니테이르, 시르는 시테이르와 같이 테이르의 형태를 취한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동작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테이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정장을 입다.
1: 스츠오 기르.
0: 스츠오 기르. 까만 정장을 입고 있다.
1: 그로이 스츠오 기테이르.
0: 그로이 스츠오 기테이르. 저기 까만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1: 아소코노 그로이 스츠오 기테이르 히토와 다레 데스카?
0: 아소코노 저기에 그로이 스츠오 기테이르 히토와 까만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은 다레 데스카? 누구예요? 라는 표현이에요. 이때 기테이르는요, 입은 결과, 상태를 나타냅니다. 물론 문맥에 따라서 지금 까만 정장을 막 입고 있는 그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입은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동사에 따라서는 기르와 같은 일부 동사에 있어서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기도 하고 결과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선글라스를 쓰다.
1: 선글라스 오 가케르.
0: 선글라스 오 가케르.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
1: 선글라스 오 가케테이르.
0: 선글라스 오 가케테이르. 노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1: 기로이 선글라스 오 가케테이르 히토와 다레 데스카?
0: 기로이 선글라스 오 가케테이르 히토와 노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사람은 다레 데스카? 누구예요? 이때 가케테이르 쓴 결과,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0: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3: 살길이다.
1: 정말 중요하죠.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더 삐끗하면 안 돼요. 저 혼자 74페이지 복습할 거예요. 맞춰야 됩니다. 어제 영화 재밌었니? 라고 물어봤나 봐요. 말도 마.
3: 别提了.
1: 내용이 너무 지루했어.
3: 내용特别无聊.
1: 오, 좋아요. 特别无聊. 혹은 뭐 정말 쩐 집어넣어서 쩐无聊.
3: 可以的.
1: 그렇죠. 너 요새 왜 자꾸 늦어? 제목이었어요. 하나, 둘, 셋.
3: 你最近怎么老迟到?
1: 여기서 나오는 뭐예요?
3: 자주.
1: 자주. 자꾸. 항상.
3: 자꾸.
1: 그렇죠. 아하. 그렇게 쓸 수 있죠. 네. 아, 자주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어, 시可以的.
1: 그렇죠. 음흠. 지금 이 두 문장이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오늘 10강. 이 사진 어디서 찍은 거야?
3: 这张照片在哪儿拍的?
1: 어려우면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어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시더 강조 구문이요.
3: 아, 내가 很难.
1: 어렵다고 딱 정색하시잖아요. 괜찮아요. 저와 왕 선생님이 천천히 조곤조곤 부셔버리겠습니다. 단어부터 부실게요. 오만 이치라이 카인샤. 단어는 많지 않아 보여요. 이것.
3: 저.
1: 저것은요?
3: 나.
1: 나는 때에 따라서 어떤 뜻이 있죠? 나 吃饭吧. 이거 뭐죠?
3: 그럼.
1: 그럼 밥 먹자. 나 吃饭吧. 이것도 부수적으로 암기하셔야 되고요. 사진 한 장, 두 장 할 때.
3: 장.
1: 평평하고 넓은 거의 양사예요. 여러분 책상 있죠? 테이블도 이거 쓰잖아요.
3: 네. 一张桌子.
1: 桌子가 테이블이에요. 우리는 상상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테이블 하나 이러거든요.
3: 아, 그러면 침대는요?
1: 침대 하나 이러죠. 침대도 아, 중국은 이 장을 쓰죠.
3: 是的, 一张床.
1: 床이 침대예요.
3: 그러면 표.
1: 표. 당연히 이건 중국과 똑같습니다.
3: 아하.
1: 왠지 아세요? 종이니까.
3: 아하.
1: 네, 우리 종이에 많이 써요, 이 장을.
3: 아, 这样啊.
1: 네. 표 한 장 한번 해볼까요?
3: 一张票.
1: 오, 표 발음 비슷하죠. 一张票가 아니라 一张票.
3: 是的.
1: 네, 사진.
3: 照片.
1: 사진 한 장. 하나, 둘, 셋.
3: 一张照片.
1: 숫자 1이 여러분 왜 일성이 아니라 사성인 줄 아세요? 뒤에 짱이 일성이잖아요. 숫자 1 뒤에 일성이면 숫자 1이 사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장 이게 아니라
3: 이장.
1: 이장 이렇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디에 있다란 말도 있고 어디 어디에서란 말도 있고 동사 앞에 쓰이면 진행형도 있어요. 뜻이 참 많죠?
3: 在.
1: 나 집에서 밥 먹어. 이거 외우세요.
3: 我在家吃饭.
1: 한 번 더.
3: 我在家吃饭.
1: 뭐라고 물어봤길래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너 어디에서 밥 먹어? 먼저 하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3: 你在哪儿吃饭?
1: 혹시 지금 你在哪儿吃饭吗? 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 안 돼요. 물어본다고 무조건 마 쓰는 거 아니에요. 의문사, 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가 붙으면 말을 보통 안 씁니다.
3: 是的, 네. 같이 못 써요.
1: 네, 그리고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네, 아니요로 대답이 가능할 때만 말을 쓰는 거예요.
3: 오, 하리하이.
1: 네. 너 어디서 밥 먹니 그러는데? 네, 아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3: 음흠.
1: 그러니까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몇 시니? 이거 마 쓰면?
3: 不行.
1: 안 되죠. 지금 몇 시예요? 그러는데 네, 안 되잖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발견한 거예요.
3: 와, 好厉害.
1: 괜찮죠?
3: 给你点个赞.
1: 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신대요. 자, 찍다, 촬영하다.
3: 拍.
1: 사진을 찍다.
3: 拍照片.
1: 한 번 더.
3: 拍照片.
1: 그럼 영화를 찍다.
3: 拍电影.
1: 그렇죠. 이 파이는요, 안 좋은

0: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뜻이 더 많아요.
1: 시다.
0: 네, 파이쇼. 뭐죠?
1: 아, 손뼉치고?
0: 손뼉치다. 예, 네, 손뼉치다. 파이쇼 이렇게 쓸 수 있죠. 좋아요. 공원. 공원?
1: 공원.
0: 지난달.
1: 上个月.
0: 그럼 지난달에 공원에 가본 적 있다. 한번 해볼까요?
1: 上个月去过公园.
0: 동사 뒤에 꾸어를 써야 해본 적 있다가 됩니다. 上个月我去过公园. 공원 발음 잘하시고요. 윗상자가 영어로 last라 보시면 돼요. 위란 말도 있지만 지난 시간을 말할 때 샹을 씁니다.
1: 시다.
0: 그럼 next는 뭘까요? 아래 하자겠죠?
1: 下个月.
0: 네, 다음 달 下个月.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럼 이번 달은요?
1: 这个月.
0: 이번 달 이거 저를 집어넣어서 这个月.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요. 太好了. 太 한번 들어볼게요.
1: 太.
0: 太 뒤에는 습관적으로 맨 뒤에 뭐가 많이 붙죠?
1: 了.
0: 생략 가능합니까?
1: 好像可以吧.
0: 네, 생략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당연히 생략 가능한데 지금 망설이신 이유가 뭐냐면 보통 중국인들은 쓰거든요.
1: 맞죠.
0: 네, 그래요.
1: 와, 你真的很厉害.
0: 왜 표정을 읽었어요, 제가?
1: 어허.
0: 순간 약간 망설이신 것 같아요. 무조건 써야 되지 않나? 그죠?
1: 네, 네, 네, 네.
0: 맞아요. 안 써도 됩니다. 매우 꽤.
1: 挺.
0: 꽤 좋네요.
1: 挺好.
0: 挺은 또 맨 뒤에 어떤 걸 많이 수반하죠?
1: 的.
0: 挺好. 的. 이 더는 생략 가능?
1: 可以.
0: 네, 가능합니다. 요거를 가끔씩 생략하시나 봐요.
1: 네.
0: 挺好. 挺好. 的. 오늘 본문은 미리 말씀드리면 다 썼습니다. 미리 보지 마시고요. 좋아하다.
1: 喜欢.
0: 꽤 좋아해요.
1: 挺喜欢.
0: 맨 뒤에 더 집어넣어 볼까요?
1: 挺喜欢的.
0: 그래요. 본문 항상 말씀드리죠. 보지 마세요. 눈 감고 들어보겠습니다. 우먼 이치라이 팅샤.
2: 第10课. 这张照片在哪儿拍的? 这张照片在哪儿拍的?
3: 上个月在公园拍的。
2: 你拍的太好了。谢谢，我也挺喜欢这张的。这张照片在哪儿拍的？上个月在公园拍的。你拍的太好了。谢谢，我也挺喜欢这张的。
0: 첫 번째 문장부터 아주 어렵습니다만 당황하지 마시고요. 83페이지 잠시 후에 우리가 낱낱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진 어디서 찍은 거야?
1: 这张照片在哪儿拍的?
0: 초급 중국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력이 엄청 좋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더가 맨 뒤에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내 거예요. 저시워더 할 때 더. 그러니까 더만 보시면 이제 더가 맨 뒤에 있으면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리 있어요. 너무 좋죠. 근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요. 오늘 아주 어렵다고 제가 겁을 드린 강조용법일 수도 있습니다.
1: 맞죠.
0: 여기서는 바로 그 어디, 장소를 강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찍었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완료 러를 떠올리시는데 물론 저장照片在哪 파일러 해도 알아듣겠지만
1: 能听懂,但是不对.
0: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알아듣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 없대요. 강조니까 강조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중국은 무조건 강조한다는 거죠. 여기서. 네, 그래서 시더 강조 구문인데 사실 시가 생략이 된 겁니다. 这张照片是在哪儿拍的? 원래 원문이 이건 거죠.
1: 是的.
0: 참고로 여기서 是입니다 아니에요. 그입니다 是지만 뜻이 아닙니다.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쨌든 러 대신에 더로서 문장을 강조한 겁니다. 특히 이 在哪儿 어디를 강조한 거죠. 일단 문장 구조부터 볼게요. 이 사진 这张照片 괜찮아요. 근데 양사 짱을 집어넣어서
1: 这张照片
0: 어디에서
1: 在哪儿
0: 찍었다니까 파일러 생각하신 분들 물론 뭐 일리 있지만 장소 강조 때문에 더를 써야 됩니다.
1: 拍的
0: 그렇죠. 것이 아니라 완료 바로 강조입니다. 강조의 특징은 무조건 완료형에만 쓸 수 있다는 것도 이따가 강조해 드릴게요. 지난달에 공원에서 찍었어.
1: 上个月

0: 在公园拍的.
1: 그러니까 위에 지금 한자랑 병은 가리시고요. 지난달에 공원에서 찍었다니까 샹거 위에 자이 공원 파일러 러를 써도 알아듣지만 그렇게 말하는 중국인이 없다는 거죠.
0: 음흠.
1: 특히 강조 구문으로 물어봤으면 강조 구문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럼 시 써볼게요.
0: 시 상거月 在公园拍的.
1: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앞에 주어는 뭐 我가 되겠죠. 我是上个月 이렇게 가는 거죠. 너 찍은 정도가 너무 좋다.
0: 你拍的太好了.
1: 이거 동사의 정도를 나타내는 무슨 보어죠? 정도 보어입니다. 동사 뒤에 더. 그렇죠. 你拍的太好了. 수러가 파이고요. 더는 조사예요. 연결 조사. 太好了가 정도 보어 되는 겁니다. 타이 뒤에 러 보이시죠? 고마워.
0: 谢谢.
1: 나도 꽤 좋아해 이 사진.
0: 我也挺喜欢这张的.
1: 삼성이 무려 4개예요. 무조건 아니지만 삼성이 4개일 땐 보통 짝을 맞춰요. 앞에가 2성, 그 다음 반삼성, 또 2성, 반삼성. 들어볼까요?
0: 我也挺喜欢这张的.
1: 我也挺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강조구문 어려워하지 마세요. 계속 하겠습니다.
2: 这张照片在哪儿拍的？上个月在公园拍的。
3: 你拍的太好了，谢谢，我也挺喜欢这张的。这张照片在哪儿拍的？上个月在公园拍的。你拍的太好了，谢谢，我也挺喜欢这张的。
1: EBS 초급 중국어 82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짱 언급해드렸죠? 평평한 종이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책상, 침대 등을 쓸 때도 쓰입니다. 끝만 쓰지 마시고요. 여기 흰 종이가 한 장 있다.
0: 这里有一张白纸.
1: 흰 종이.
0: 白纸.
1: 종이 지자죠? 纸 앞에 흰 백자가 붙었어요.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장이죠. 나 차표 두 장 샀다.
0: 我买了两张车票.
1: 그렇죠. 중국인 그 누구도 량거 车票라고 안 합니다. 량장. 우리도 표 두 개라고 안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이것도 우리 한국과 똑같은 방식이네요. 그 다음이 좀 어렵죠. 책상도 이 장을 쓰는 겁니다.
0: 那张桌子很旧.
1: 별표 2천만 개. 아유 사이에 오 넣어서 쩌오. 쩌오. 내가 바로 네 엄마다 할 때 그 바로와 똑같은 발음이죠. 하지만 이건 낡았다예요.
0: 是的.
1: 네. 아이고 핸드폰 너무 낡았다. 쇼지 타이 찌어올라 이렇게 쓰는 거죠. 윗상자 한번 읽어볼까요?
0: 상.
1: Last. 지난 시간을 말합니다. 지난주 날씨가 너무 좋았어.
0: 上个星期天气很好.
1: 네, 上个星期가 지난주입니다. 그럼 다음 주는요?
0: 下个星期.
1: 그렇죠. 그는 지난 학기에 매우 열심히 공부했다.
0: 他上个学期学习很努力.
1: 지난 학기.
0: 上个学期.
1: 그럼 여러분 이번 학기는요? 하나, 둘, 셋.
0: 这个学期라고
1: 하면 되겠네요. 努力, 열심히 하다란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여기서는요. 노력이라는 명사도 쓰이지만 헌 뒤에는 명사가 올 수 없죠.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죠. 여기선 형용사, 수로로 씁니다. 헌努力, 努力 기억하시고요. 83페이지 올 것이 왔습니다.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시더 강조구문 오먼 이치라이 카인샤. 사실 3월호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3월호에 이 시더 강조구문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배울 때 무릇 목표를 잘 세워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걸 완전히 습득하겠다. 이걸 써먹겠다. 그런 생각은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대성공. 맞습니다. 시간을 강조할 때 쓰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강조용법은 완료형에만 쓰일 수 있습니다.
0: 对,一定是已经发生的.
1: 이미 발생한 일, 뭐 현재나 미래에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현재나 미래형에 더가 있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것으로 많이 쓰이겠죠. 그래요. 난 어제 베이징에 도착했다.
0: 我是昨天到北京的.
1: 너의 위치는 쉬워요. 무조건 맨 뒤니까. 이 시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주어 뒤에 쓰면 됩니다, 여러분. 주어 뒤에.

0: 안 써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실 빼고 해볼까요?
1: 我昨天到北京的.
0: 이렇게 발음하시면 어제 왔다라는 그 시간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장소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학교에서 만난 거야.

0: 걸어온 거야? 비행기 타고 온 거야? 비행기 타고 왔다라는 방식을 강조하는 거죠.
1: 是坐飞机来的。
0: 시 빼고 갈게요.
1: 坐飞机来的。
0: 주어 써볼게요.
1: 他是坐飞机来的。
0: 그렇죠. 시 빼고 그냥 타조어 페이지 라이더도 괜찮습니다. 어렵죠? 전 쉽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적,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동생을 위해 옷을 산 거야. 갑니다.
1: 我是为妹妹买衣服的。
0: 여기서 way는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네, 여동생을 위해 산 거다. 시더 딱 가운데 있으니까 여동생을 위해서 산 것이구나. 바로 대상을 강조한 걸 수도 있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입니다. 보시고 아 하면 성공입니다. 계속 반복해드리고 또 제가 should 강조구문 준비해 오겠습니다. 84페이지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나 봤다. 한 장의 매우 유명한 그림.
1: 我看了一张很有名的画。
0: 그림을 중국어로.
1: 画。
0: 그러니까 그림 하나. 중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숫자가 먼저잖아요. 이장화예요. 유명한 그림은 한장 그림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장요밍더화 이런 식으로요. 네. 지난 주말에 너뭐 했어?
1: 上个周末你做什么了？
0: 上个周末你뒤에올수있습니다。
1: 你上个周末做什么了？
0: 그렇죠。내 친구는 작년에 대학 졸업했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건 뭘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시간.
1: 时间。
0: 그렇죠. 시간을 강조한 거죠. 去年을 강조한 겁니다. 주어 뒤에 시 쓰는 거 보이시죠?
1: 我朋友是去年大学毕业的。
0: 시 빼면 됩니까, 선생님?
1: 可以的。
0: 전혀 문제없죠. 내 친구는 입니다 할때그 입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我朋友去年大学毕业的。 너는 생략 불가입니다. 우리는 딴거 타고 간게 아니라 지하철 타고 갔어. 이건 뭘 강조하는 거예요? 교통
1: 对，方
0: 방식.
1: 式。
0: 그렇죠. 갑니다.
1: 我们是坐地铁去书店的。
0: 지금 어떤 분들은 탄성을 내질렀어요. 와, 조금 알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래요. 이 가방은 아, 딴 데서 디자인한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디자인한 거야.
1: 这个包是在法国设计的。
0: 프랑스
1: 法国。
0: 따라하고 계시죠? 설계하다라지만 이게 디자인하다로 많이 외웁니다.
1: 设计。
0: 设计 설계도 좋지만 디자인하다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이너 设计师라고도
1: 是
0: 하잖아요.
1: 的。
0: 老师 할때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设计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这张照片在哪儿拍的？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
0: 不散。
1: 不散

0: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1: 살기니다.
0: 지난 시간 많은 분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공부했을 것 같아요. 이건 대체 뭐야? 너무 어려워.
1: 很难的那个强调句.
0: 하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쉬운 게 아니라고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드릴 겁니다. 완료형에만 쓸 수 있다. 강조구문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딴 거 타고 온 게 아니라 교통 방식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서점에 간 거야. 하나, 둘, 셋.
1: 我们是坐地铁去书店的.
0: 여기서 생략 가능한 게 뭐죠? 하나, 둘, 셋.
1: 是.
0: 안 써도 됩니다. 이 사진 어디서 찍은 거야? 是도 다 써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1: 这张照片是在哪儿拍的?
0: 是 빼고 갈게요.
1: 这张照片在哪儿拍的?
0: 지금 이 두 문장이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아, 난 또 너 화난 줄 알았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1: 我还以为你生气了呢.
0: 미리 말씀드릴게요. 10강보다 더 쉽습니다. 오, 그러니까 진도 나갈수록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 네,
0: 오해하지 마시고요. 단어부터 재밌게 살펴볼게요. 我们 이치 라이 카인샤. 여러분께 약간 보너스를 드리는 느낌이에요. 어때요? 좀 여백의 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횡하죠. 고생했으니.
1: 오, 이거 여백의 미. 오,
0: 훌륭해. 네,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 네, 제가 생각 없어 보이지만 자, 어제.
1: 昨天.
0: 오늘 정도는 이제 말씀하셔야죠. 하나, 둘, 셋.
1: 今天.
0: 다 같이 하고 계시죠? 내일은요. 하나, 둘, 셋.
1: 明天.
0: 明天 아니고 이성 낮게 출발. 昨天, 明天. 또 나왔습니다. 왜 어째서?
1: 怎么?
0: 집에 가다.
1: 回家.
0: 할 때 그 회 글자가 회신할 때 회자로 쓰입니다, 여러분.
1: 没错.
0: 왜 답장을 안 보내? 오늘 그거 배우나 봐요. 근데 여러분 중국어에서는요. 우리는 사실 그 대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노란색.
1: 我知道了.
0: 까, 예, 있잖아요.
1: 네.
0: 왜 그걸 안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문자는 많이 안 해요. 중국은 어때요, 선생님? 문자 합니까?
1: 好像现在也不了我们有个绿色的
0: 네. 아, 초록색 많이 하죠.
1: 네.
0: 그 위 그거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한국의 까처럼 맞아요.
1: 네.
0: 중국도 그걸 많이 씁니다.
1: 음흠.
0: 물론 문자 메시지를 안 쓴다고 해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니까
1: 是的.
0: 왜 문자 안 보내? 이것도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1: 手机
0: 한번 더
1: 手机
0: 이 手机 안에 있는 문자 메시지 짧은 편지입니다. 위에 보시죠.
1: 消息.
0: 네, 消息. 消息 있고 그 밑에 짧은 편지.
1: 短信.
0: 短信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문자 메시지고요. 이 消息가 원래 소식이잖아요. 근데 요새 중국에서 이제 아야, 하이메이 消息 하면은 왜 그 초록색 답장이 없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1: 可以这么说.
0: 네, 재밌네요. 왜 소식이 없지가 아니라 왜 그거 노란색 책 위챗 안 보내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배터리가 없다.
1: 메이디엔.
0: 메이디엔에서 메이는 바로 메이요의 줄임말입니다. 난 또 뭔모인 줄 알았다.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1: 이웨이.
0: 한 번 더.
1: 이웨이.
0: 삼성이성. 아아 들려야 되고요. 이웨이 필기 준비하세요. 뒤에 반드시 문장이 와야 됩니다. 난 네가 중국인인 줄 알았어. 워이웨이 중국어人.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 我以为你是中国人.
0: 기초가 안 돼 있으면 你是中国人 이것만 잘 들리니까 넌 중국 사람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我以为니까 나는 뭔모인 줄 알았다. 아, 난 네가 중국인인 줄 알았어. 즉 이건 무슨 뜻이에요? 중국인이 아니라는 거죠.
1: 没错.
0: 주어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자매품으로 이외의 앞에 정말 많이 쓰는 추임새 부사가 있습니다.
1: 하이.
0: 그렇죠. 이게 한국어로 이거예요. 아, 난 또 네가 난 또 할 때 또 해요.
1: 是的.
0: 네, 정말 많이 쓰죠.
1: 我还以为你是中国人.
0: 난 또 네가 중국인인 줄 알았지. 최고의 극찬이죠, 정말.
1: 진짜 선생님의 한유 听了以后, 와. 我还以为你是中国人.
0: 아유, 감사합니다. 이럴 때 이제 겸손하게, 겸손한 게 아니고 너무 또 저를 띄워 주셨으니까 꾸어장 꾸어장 과찬이십니다.
1: 네.
0: 꾸어장 보통 두 번 씁니다. 꾸어장 꾸어장 검색해 보세요. G U O J I A N G입니다. 꾸어장. 그래요. 자, 화나다.
1: 生气.
0: 이게 이제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생기니까 어

0: 게 있네요. 그게 아니에요. 화났답니다. 生气. 화내지 마.
1: 别生气.
0: 오해하다.
1: 误会.
0: UI 사이에 에 넣어서 후이가 아니라
1: 会.
0: 误会. 너 오해했어 지금. 你误会了. 이렇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1: 别误会.
0: 오해하지 마.
1: 这是误会.
0: 이건 오해야. 좋아요. 어떻게 이런 단어들이 본문에 녹아져 있는지 본문 보지 않고 눈 감고 들어볼게요. 오늘 이치 라이 티인샤.
2: 第11课 我还以为你生气了呢。
3: 你昨天怎么没回我消息？
2: 我手机没电了。
3: 我还以为你生气了呢。没有，你误会了。你昨天怎么没回我消息？我手机没电了。我还以为你生气了呢。没有，你误会了。
0: 이렇게 문장이 길수록 우리 긴장하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한 단어씩 쪼개서 한번 해볼게요. 너.
1: 니.
0: 너 어제.
1: 你昨天.
0: 너 어제 어째서.
1: 你昨天怎么.
0: 메시지에 답을 안 했다. 지금 샤오시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문자가 아니라 그 SNS입니다. SNS 답장 안 했니.
1: 没回我消息.
0: 아, 没回我消息. 그러니까 我라는 말을 집어넣네요. 내 SNS.
1: 是的.
0: 내 깨톡에 왜 답장 안 했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전체 문장 들어볼게요.
1: 你昨天怎么没回我消息?
0: 진짜 문자 메시지를 넣어서 短信 넣어서 해볼게요.
1: 你昨天怎么没回我短信?
0: 그래요. 다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 샤오시. 여기서는 정말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굿뉴스가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요 이거 好消息 할 때 消息가 아닌 거죠.
1: 不是这个消息.
0: 맞아요. 같은 한자 같은 병음이지만 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어.
1: 我手机没电了.
0: 여러분, 没电了가 있으면요 없었다가 아니라 상태 변화입니다. 없어졌다예요. 배터리가 있었다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죠. 我手机, 쇼지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셔우라고 생각하시고 我手机, 삼성 삼성, 앞에가 이성, 들어볼게요.
1: 我手机没电了。手机,
0: 기억하세요. 셔우, 올라간 순간 틀립니다. 뒤에가 일성이니까 반삼성. 난 또 네가 화난 줄 알았지.
1: 我还以为你生气了呢。
0: 난 또 뭐뭐인 줄 알았지. 하이웨이 보이시죠? 하이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씁니다. 여기선 갑니다.
1: 我还以为你生气了呢.
0: 선생님, 그리고 또 있잖아요. 이 하이웨이 뒤에 맨 뒤에 이거 많이 붙죠? 너.
1: 是的.
0: 네, 무조건 아니지만 정말 많이 붙어요. 한번 해볼까요? 난 또 네가 집에 있는 줄 알았지. 시작.
1: 我还以为 你在家呢?
0: 선생님께서는 너를 쓰세요? 아니면 안 쓰세요?
1: 我常用的.
0: 아, 자주 쓰신다고 하시네요.
1: 比如说,我还以为你是女的呢?
0: 난 또 네가 여잔 줄 알았잖아.
1: 그 어떤데, 이름만 보면, 还以为是男的呢? 结果是女的.
0: 이름만 보고, 아, 난 또 남자인 줄 알았네. 라고 할 때 가벼운 말투로 이 너를 쓰는 겁니다.
1: 是的.
0: 네? 필수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중국인 따라가야죠. 아니야.
1: 没有.
0: 그러니까 없다란 말도 있지만 아닙니다란 말도 있습니다. 밥 먹었나요?
1: 没有.
0: 너 나 좋아하냐?
1: 没有.
0: 이렇게 말이죠. 너 오해했어.
1: 你误会了.
0: 후이하지 마시고 UI 사이에 에 넣어서 你误会了. 误会了라고 예쁘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눈 감고 들어보시면 더 잘 들릴 거예요. 한번 이치 라이 티인샤.
3: 你昨天怎么没回我消息?
2: 我手机没电了。我还以为你生气了呢。没有，你误会了。你昨天怎么没回我消息？

0: 手机没电了。
1: 我还以为你生气了呢。
0: 没有，你误会了。
2: EBS 초급 중국어 90페이지 어법 포인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깐 우리 원어민 선생님께서 발음하신 거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면요. 지금 아시겠지만 빠른 버전 한번, 느린 버전 한번 이렇게 발음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너 오해했다는 니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발음하시니까 지금 여러분께 한 글자씩 보여드리기 때문에 니 우호해라라고 하신 거지 원래는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빠른 발음으로 연습하는 게더 중국스럽다.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기를 닦으려면 한 글자씩 하는 것도 좋고요. 어퍼 포인트 90페이지 집에 가다 한번 더 들어볼까요? 집에 가다.
0: 回家.
2: 오늘 이 호의가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메시지에 답장하다, 회신하다 할때 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 지금 얼른 선생님 메일에 답장해. 그렇죠. 메일 답장할 때도 이 호의를 씁니다.
3: 你现在快回老师邮件。
2: 邮件은 원래 우편이에요. 요즘은 이제 이메일로 통용이 되기도
3: 对
2: 하죠.
3: 的，
2: 네.
3: 电子邮件。
2: 원래 이제 정확한 이메일 명칭은 电子邮件, 전자 우편인데 이제
3: 没错。
2: 그렇게 말을 잘안 하죠. 그냥 邮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오빠가 오후에 내 메시지에 답장을 했다.
3: 哥哥下午回了我信息。
2: 오, 신시. 이 신시는 원래 정보란 뜻이에요. 네, 정보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죠. 네, 나의 정보에 응답했다라고 할때이 회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还有我们常用回信。
2: 아, 이거는 회신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예요.
3: 没错。
2: 네, 회신 자주 쓴다는 거죠.
3: 嗯哼。
2: 그럼 아직 회신을 안 했어. 하이메이 써서 한번 해볼까요?
3: 还没回信。
2: 그렇죠. 회신도 따로 부수적으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 땡땡일러 없었다가 아니라 상태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졌어.
3: 我们已经没机会了。
2: 역시 UI 사이에 넣어서 지회, 메이 지회러. 역시 메이요의 줄임말입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메이요 땡땡일러보다 메이 땡땡일러를 확실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3: 是的。
2: 나 이제 돈 없어. 메이요 钱도 맞지만
3: 我现在没钱了。
2: 그렇죠. 이성경성. 아하, 잘하셔야 돼요. 钱了. 我现在没钱了. 이런 식으로. 상점 중국어로 아십니까?
3: 商店。
2: 상점 안에 사람이 없어졌어. 이게 직역이네요.
3: 商店里。 没人了，
2: 한번 더.
3: 商店里没人了。
2: 그렇죠. 91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난또 뭐뭐인 줄 알았네. 하이와 이웨이 함께 써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看一下. 난또 오늘이 토요일인 줄 알았네. 그러니까 토요일이 아닌 거죠.
3: 我还以为今天是星期六呢。
2: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리우 하지 마시고 싱칠려 요거 기억하시고요. 맨 뒤에 너까지 함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도 청취자로 빙의가 될 테니까 먼저 해보세요, 선생님. 제가 따라해 볼게요.
3: 我还以为今天是星期六呢。
2: 我还以为今天是星期六呢。 이렇게 우린 또그 사람이 사장님인 줄 알았잖아.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또 이런 호흡이 아니라 야, 우리 또그 사람이 또 사장님인 줄 알았잖아.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거죠.
3: 我们还以为他是老板呢。
2: 사장님을 중국어로.
3: 老板。
2: 그렇죠. 걘또 내가 매운 거안 좋아하는 줄 알았대.
3: 他还以为我不喜欢吃辣的呢。
2: 맵다는 중국어로
3: 辣。
2: 매운 것은
3: 辣的。
2: 그렇죠. 지금 모든 문장에 하이웨이 땡땡 너 있죠? 난또비 오는 줄 알았네.
3: 我还以为下雨了呢。
2: 그럼 비가 안 오는 거죠, 지금?
3: 对，没下雨。
2: 네,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이웨이 두 단어지만 한 단어처럼 외워주는 센스. 92페이지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3: 好的，一起进入深化练习。
2: 여동생은 내

0: 내 전화에 아직 회신을 안 했어. 바쁜가 보죠. 하나, 둘, 셋.
1: 妹妹还没回我的电话。
0: 내 전화, 我的电话, 나의 전화. 그렇죠? 회신을 안 했다. 没回. 선생님 여기서 没有 써도 되죠? 没有回.
1: 可以的。
0: 굳이 근데 요를 쓸 필요가 없죠. 还没로 끝나면 됩니다. 방 안에 이제 사람이 없어.
1: 房间里没人了。
0: 没人了. 没人了 사람이 없었다가 아니라 없어졌다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난또 내일이 시험인 줄 알았어.
1: 我还以为明天考试呢。
0: 考试 명사로 쓰이면 시험, 동사로 쓰이면 시험보다. 난 네가 중국에 간줄 알았어.
1: 我以为你去中国了。
0: 제가 이 문장을 왜 가져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이를 빼봤습니다. 하이를 꼭 쓰는 건 아니에요.
1: 没
0: 네
1: 错，
0: 워 이웨이 삼성 삼성 워 올라가야죠. 워 이웨이 니취 중궈러 이렇게. 근데 이성경성이 좀 어려워요. 선생님 삼성경성이 나이 나이 워먼 이 성조잖아요. 그래서 중궈러 궈러 중궈러 해도 뭐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정확한 발음 중궈러 이렇게 연습을 좀 시켜드리고
1: 是的，
0: 싶어요. 네 이성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중궈러 이렇게. 복사하다 중국어로 아십니까? 두 글자 복사하다.
1: 复印。
0: 휴대전화, 쇼지 할때 지가 바로 기계를 뜻해요. 그래서 복사기를 중국어로
1: 复印机。
0: 복사기에 종이가 떨어졌어.
1: 复印机里没纸了。
0: 제가 이 문장 가져온 이유는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이 아니라는 뜻 리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린 거의 안 써요. 잘 보세요, 선생님. 냉장고에 수박 좀 꺼내와. 냉장고에 수박 이러잖아요. 중국은 냉장고 아니란
1: 안,
0: 말을 꼭
1: 对。
0: 쓰잖아요. 네, 교실에 사람이 없네. 우린 이러거든요. 근데 중국은 교실 안 이렇게 말 쓰잖아요.
1: 因为我们要强调是场所，离不敲击，场所对是있어요。
0: 아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是的。
0: 초급자분들이 많이 빼먹는 게 바로 이 리예요. 네. 어유, 보세요. 복사기에 종이가 떨어졌어. 여러분 중작해 보세요라고 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이 리를 못 떠올려요. 네. 요걸 좀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복사기 안에 종이가 없어졌어. 이게 직역이죠?
1: 复印机里没纸了。
0: 그렇죠.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실력 따지기. 항상 드리는 말씀, 무조건 무조건 다 맞기 잊지 마세요. 중국은 가다, 취, 호의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 집에 간다. 중국은 취자가 아니라
1: 回家。
0: 잊지 마시고요. 94페이지 보시면서 재밌게 습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我还以为你生气了呢。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
0: 不
1: 不散。
0: 散。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만이
2: 살 길이다.
0: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복사기에 종이가 떨어졌어. 종이가 떨어졌다는 게 진짜 떨어진 게 아니라 없어졌다.
2: 是没了.
0: 네, 하나, 둘, 셋.
2: 复印机里没纸了.
0: 강조해드렸었죠? 복사기 안, 확실히 이 리를 쓴다는 거. 냉장고 안, 이렇게 안을 우리가 자주 활용해야 됩니다. 난 또 네가 화난 줄 알았잖아.
2: 我还以为你生气了呢.
0: 난 또 네가 날 좋아하는 줄 알았지.
2: 我还以为你喜欢我呢.
0: 그렇죠. 하이웨이 땡땡너. 주어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장들이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오늘 너 안색이 좋아 보여.
2: 今天你气色不错啊.를
0: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이치라이 카인샤. 안색, 기색, 혈색, 와, 다.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이 한국어로 안색, 기색, 혈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말이에요. 네, 들어볼게요.
2: 치色.
0: 치色. 한 번 더.
2: 치色.
0: 써 아니고 쓰도 아니고 쓰어예요. 안색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리엔, 써 생각하시는 분들. 비슷하게 쓸 수도 있지만 미묘한 차이가 좀 있죠.
2: 是的.
0: 이 차이점은 여러분 100페이지 넘기셔서 102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중국어 꼭 보시면서 리엔서와 치이서 차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좋아.
2: 不错.
0: 당연히 같은 말로 很好 호환할 수 있습니다. 不错 좀 많이 사용하세요. 정말 많이 씁니다. 天气 不错 날씨 좋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2: 因为
0: 우리는 뭐뭐 때문입니다. 이렇게 뒤에 있잖아요, 선생님. 음흠. 중국은 영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영어도 because로 시작하잖아요.
2: 네, 放在前面. 네,
0: 내가 널 좋아하기 때문이야.
2: 因为我喜欢你.
0: 이거 외우세요. 因为我喜欢你. 이거 외우시면 조금 편하게 因为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잠을 자다 한 글자로 UI 사이에 에 넣어서
2: 睡.
0: 쉬이 쉬이 하지 마시고 睡. 두 글자로
2: 睡觉.
0: 그렇죠, 睡觉. 굉장히 무지무지
2: 특별.
0: 네, 물론 특별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수로 앞쪽에 있으면 매우 무지라고 여시면 좋을 것 같아요. 非常好 같은 말로
2: 特别好.
0: 그럼 항상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 특별합니다라고 쓰일 때는 非常 뒤쪽에 있어야 돼요. 무지 특별하네요.
2: 非常特别.
0: 그렇죠. 일찍
2: 早.
0: 혹시 기억나세요? 복습이에요. 일찍 좀 와. 하나, 둘, 셋.
2: 早点来.
0: 그렇죠. 선생님, 일찍 좀 와서 그럼 早点来에서 DR 빼고 早来 돼요, 안 돼요? 알아듣죠?
2: 能听도.
0: 오늘 말만 나지가 않아요.
2: 是的.
0: 네, 일찍 좀 할 때 좀을 꼭 쓰래요.
2: 그 DR 빼면 네. 이상해요.
0: 어색하구나, 그죠?
2: 是的.
0: 그래요, 早点 함께 오세요. 얼하 빼고 早点 다 됩니다. 어쩐지.
2: 난怪.
0: 단독으로 많이 쓸 수 있습니다만 문장에 들어가면 문장 맨 앞에 위치합니다. 무조건 주어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너 어쩐지 귀엽더라. 우리는 너가 먼저 오죠. 너 어쩐지 귀엽더라.
2: 난怪你很可爱.
0: 이거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怪. 보기에는
2: 看着.
0: 원래 저는 무슨 뜻이죠? 모모한 채로. 지속형이에요.
2: 没错.
0: 저희가 지금 앉아서 진행하거든요. 앉아서 말한다.
2: 坐着说.
0: 坐着说. 그럼 이건 뭐예요? 본체로예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보기에는 완전 의역인 거죠. 이 칸저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지금 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본문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일단 보시고요. 이렇게.
2: 这么.
0: 이렇게 예쁜데.
2: 这么漂亮.
0: 이렇게 쓰입니다. 정신이란 단어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정신.
2: 精神.
0: 그럼 이따를 집어넣어서 요 징션, 정신이 있네. 아닙니다. 중국어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죠?
2: 활기차다?
0: 활기차다, 생기 있다. 그래서 매요 징션, 줄여서 매 징션 하면은 기운이
2: 对的, 看起来很累,很疲劳的样子.
0: 그렇죠. 정신없어,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요 징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다. 선생님 여기 왜 DR이 없어요? 이건 네 글자 고정 격식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시작.
2: 早睡早起.
0: 똑같죠, 우리랑? 일찍

0: 자고 일찍 일어난다. 기상할 때 기자를 쓰죠.
1: 네. 상쌤 早睡早起吗?
0: 저는 晚睡早起예요.
1: 와, 你是最可怜的.
0: 한 시쯤에 자서 한 6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1: 那有的人是晚睡晚起.
0: 지금 저희가 발음해드린 완은 WAN 삼성입니다. 저녁, 완샹할 때 완을 단독으로 쓰면 늦다 이런 뜻이에요. 네, 뭐뭐에 대해서 오, 원래는 맞아요. 对对对 이건데 전치사로 쓰이면 문장에 들어가면 A 또 B, A가 B에 대해서예요. 보여드릴까요? 내가 너에 대해서
1: 我对你
0: 그렇게 하고 마침표 있으면 안 돼요. 뒤에 어떤 말들이 있는 겁니다.
1: 맞아요.
0: 내가 중국 문화에 대해서
1: 我对中国文化
0: 이렇게 가는 거죠. 괜찮습니까? 맞아요가 아닙니다. 신체란 글자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몸 좀 어때? 건강 괜찮니라고 할 때 쓰입니다.
1: 身体
0: 건강 좀 어때?
1: 身体怎么样?
0: 그렇죠. 이 단어들이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먼 이치라이팅이샤.
2: 第十二课，今天你气色不错啊！今天你气色不错啊！因为我昨天睡得特别早，难怪看着这么有精神。早睡早起对身体很好。今天你气色不错啊！
3: 因为我昨天睡得特别早，难怪看着这么有精神。早睡早起对身体很好。
0: 오늘 너 안색이 무지 좋아 보인다.
1: 今天你气色不错啊.
0: 일상생활에서 今天你脸色，你脸色도 괜찮아요.
1: 还可以，但是气色更正确.
0: 그렇죠. 선생님 표정을 정말 보이는 라디오라면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脸色라고 하니까 그래 알아는 들어. 근데 조금 그게 다 102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气色, 기색이라는 좀 우리에겐 낯선 단어인데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나 어제 자는 정도가 무지 일찍이야. 또 나왔습니다. 정도 보어. 동사의 정도를 표현할 때 이런 문장 구조를 떠올려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반복 계속 해드릴게요. 인웨이부터 볼게요.
1: 因为我昨天睡得特别早.
0: 여기서 그럼 정도 보어가 뭐예요? 하나, 둘, 셋. 特别早가 정도 보어입니다. 的는 정도 보어 아니에요. 조사죠. 그냥 연결하는 단어입니다. 자는 정도가 무지 일찍이었다. 어쩐지 보기에 정말 생기 넘치더라.
1: 난怪看着这么有精神.
0: 그러니까 지금 看着는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본체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네, 본체로인데 완전 의역이에요. 아, 그러니까 보니까라고 할 때 이 看着를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말이지 너 지금 我看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1: 是的.
0: 네, 정말 쉽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와서 우리가 초급 때 이 단어를 배워야 됩니다. 어쩐지 내가 지금 보니까라고 할 때 이 看着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본체로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这么有 精神하면 이렇게 생기 넘친다. 정신이 있다가 아닙니다. 이 문장 너무 중요하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난怪看着这么有精神.
0: 와, 이렇게 만약에 밖에서 중국인에게 말했다면 초급이 아니죠. 최고급 중국어 될 것 같습니다.
1: 没错.
0: 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좋아.
1: 早睡早起对身体很好.
0: 혹시 기억나십니까? A 또 B 블라블라 A가 B에 대해서. 맞아요. 대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또 약간 안 맞을 수 있죠. 요거 필기 준비하세요. A 또 B 很好. A가 B에 좋다. 엄청 많이 쓰죠.
1: 没错, 经常用.
0: 사람끼리도 쓰입니다. 선생님이 나한테 엄청 잘해줘.
1: 老师对我很好.
0: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란 말도 있지만 몸에 몸에 되게 좋아라고 할 때 그 애 뜻이 바로 이 또입니다. 아이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다 한 번 더.
1: 早睡

0: 早起.
1: 우리 몇 글자죠? 일찍 일어나. 뭐 열 글자 넘어요. 중국은 네 글자. 早睡早起. 예쁘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뽑은 가장 오늘 중요하고 어렵고 재밌는 문장은 바로 세 번째 난과의看着这么有精神 요거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요?
0: 我觉得早睡早起对身体很好，也很重要。
1: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이 두 문장 암기하시는 거 어떨까요?
0: 可以啊.
1: 너무 좋죠.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我们一起来听一下。今天你气色不错啊。 因为我昨天睡得特别早，难怪看着这么有精神。早睡早起对身体很好。今天你气色不错啊。因为我昨天睡得特别早，难怪看着这么有精神。 早睡早起对身体很好.
1: EBS 초급 중국어 98페이지 치서. 자, 102쪽과 함께 보시면서 공부하시고요. 너 안색이 매우 좋다.
0: 네 치서很好.
1: 치스어예요. 치서很好. 혹은 오늘 배운 부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아하니.
0: 看起来.
1: 그래서 이 看起来가 방금 본문에서 비슷하게 쓰인 게 看着. 네, 같이 쓰이죠, 선생님?
0: 可以的.
1: 네, 그러니까 지금 看起来 대신에 看着 쓰면 어때요, 선생님, 이 문장?
0: 老师看着气色不错. 可以的.
1: 너무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이번엔 看起来 써서 한번 해볼게요.
0: 老师看起来气色不错.
1: 그렇죠, 气色不错. 밑에는 不错, 위에는 很好. 모두 다 좋다는 뜻입니다. 정신이 있다란 직역이지만 실제 대화에선 활력이 넘치고 생기 있다. 무조건 좋은 뜻입니다. 친구는 아주 그냥 활기 넘쳐.
0: 朋友很有精神.
1: 여동생이 요즘 기운이 없어. 생기가 없네.
0: 妹妹最近没精神.
1: 그렇죠. 没有精神 줄여서 没精神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0: 还有有精神没精神.
1: 네.
0: 我们常常用来形容老年人.
1: 아, 老年.
0: 老年人.
1: 老年人. 네, 노년, 우리 노인분들께도 쓸 수 있다.
0: 我们常说爷爷看起来有精神.
1: 할아버지가 엄청 생기 있어 보여. 기운이
0: okay,
1: 넘쳐 보인다.
0: Okay.
1: 그렇죠.
0: 经常这样说.
1: 그러니까 이거를 기운이 넘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알아들은 그 老年人, 노년의 사람이 직역이고 의역하면 노인분들.
0: 对.
1: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께서 지금 노인을 보통 우리가 라오런이라고 하거든요.
0: 아하.
1: 약간 존중의 의미를 더 담아서 라오니엔을 하신 것 같아요.
0: 맞죠,
1: 맞죠. 맞죠. 네, 맞아요. 이런 고급 중국어예요, 사실. 네, 정말. 또 더 아니 더 언급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는 라오니엔을 잘 안 써요. 라오런이죠.
0: 아하. 네,
1: 우리가 말할 때는. 네, 이렇게 뭔가 정식적인 자리에서는 라오니엔 아주 멋진 중국어 해주셨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A 또 B 很好 살펴볼게요. 우리 같이 来看一下. 엄마는 나한테 엄청 잘해주셔.
0: 妈妈对我很好.
1: 그렇죠. 또이가 뭐뭐에 대해서, 중국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또이 앞뒤에 있으면은 이렇게 A가 B한테 잘해준다, 못해준다. 해볼까요, 그럼? 선생님은 나한테 너무 못해줘.
0: 老师对我不好.
1: 그렇죠. 운동은 몸에 좋아.
0: 运动对身体挺好.
1: 挺 맨 뒤에 어떤 거 쓸 수 있죠? 挺好的, 그렇죠. 담배는 몸에 안 좋아.
0: 抽烟对身体不好.
1: 정확히 더 일차원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抽烟 할 때 抽가 피다고요. 烟이 담배예요. 네, 抽 안 쓰고 그냥 烟对身体不好도 괜찮죠?
0: 可以的.
1: 네, 흡연하다. 우리가 초하지 마시고 오유는 어우 발음이에요. 抽 초옌. 그리고 정말 많은 초급자분들이 이 YAN을 딱 보시면 얀 떠올라요. 얀 아니죠. Y를 항상 마음속으로 I로 바꾸세요. IAN, EN이잖아요.
0: 얀.
1: 얀. 네. 정확한 발음은 얀, 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얀 이렇게 발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옌 몸에 안 좋죠? 초옌 또이 아니고 UI 사이.

0: 예에 나와서 또에 또의 센티 부하오 예쁘게 발음하는 그날까지 초급 중국어 함께 하겠습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준다.
1: 他对每个人都很好.
0: 모든 사람을
1: 每个人.
0: 매 사람, 이게 직역이에요. 모든 사람이라고 의역을 한 겁니다. 매거렌. 그래서 이 매거렌은 장문 쓸 때도 엄청 도입부에 많이 씁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지. 이렇게 할 때도 이 매거렌으로 시작을 하죠.
1: 每个人都有喜欢的颜色.
0: 이렇게 말이죠. 모든 사람은 다 취미가 있어. 취미 중국어로
1: 爱好.
0: 매거렌都有爱好 이렇게 말이죠.
1: 嗯哼.
0: 그래요. 술 마시는 게 몸에 안 좋나요?
1: 喝酒对身体不好吗?
0: 흐어예요. 그리고 아유 사이에 오 넣어서 喝酒, 喝酒. 다시 들어볼게요, 이 문장.
1: 喝酒对身体不好吗?
0: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是, 더센 거. 당연.
1: 当然不好.
0: 당연히 안 좋죠. 당연 不好.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다 생기가 넘쳐요.
1: 孩子们都很有精神.
0: 아이들 모두 할때 모두가 떠옵니다. 오유, 어우 발음입니다. 또 하지 마시고 떠很有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很有精神.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요 精神 확실히 아실 것 같아요. 오늘 누나의 안색이 정말 좋네요.
1: 今天姐姐的气色很不错.
0: 气色很不错. 이거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부错 앞에 很쓸수 있습니다. 很不错, 真不错, 非常不错 이렇게 말이죠.
1: 没错.
0: 네, 더 좋은 거죠 이게 완전.
1: 是的.
0: 과일을 중국어로
1: 水果.
0: 역시 UI 사이에 에 넣어서 슈이가 아니라 쉐이.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쉐이고. 과일은 몸에 좋습니다.
1: 水果对身体很好.
0: 쉐이고. 뚜이가 아니라 뚜이. 身体很好. 선생님, 이 문장 저희가 따라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 水果对身体很好.
0: 身体 올리지 마시고 여기선 반삼성입니다. 身体很好. 삼성이 마지막 글자면 역시 반삼성. 很好 하는 것보단 很好 딱 끊어주는 이런 예쁜 중국어를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실력 따지기 꼭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今天你气色不错啊。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비가 막 오다가요. 그치지 않습니까? 그 그친다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하십니까? 상당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 쓰는 구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다가 바람이 약해진다는 의미로도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비 그칠 때 하늘이 개인다는 의미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 밖에도 통증 완화에도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하던 것을 멈추다 의미로까지 확장을 했을 수 있는 상당히 유용한 구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잘 들어보세요. Let up 이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이거는 알면 쓰는데 모르면 영원히 못 쓰는 그런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let up 자체를 딱 봤을 때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지 전혀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let up, let up, let up 이렇게 읽고 머릿속으로 날씨가 개다, 날씨가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예문을 보면 바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 비가 내리다가 이제 그칠 거다 그럴 때 했어요. 자,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 The rain will let up soon. 비 조금 있으면 그칠 거야. Stop을 쓰기엔 너무 좀 딱 느낌이 둔탁한 느낌이에요. The rain will stop soon. 뭐 틀린 건 아닌데 굳이? 그거보다는 let up입니다. 사용을 한다면. 그래서 이 구동사를 강력히 추천을 좀 드리는 겁니다. The rain will let up soon. The rain will let up soon. 이런 거 문장 하나 딱 외워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비 금방 그칠 것 같아. 이거 소나기 같아. 이럴 때 The rain will let up soon. Let up soon. 그렇죠? Sky를 이럴 때 그 주어를 주기도 해요. The sky will let up soon 하면 비가 그친다고 해도 되고 하늘이 이렇게 이제 비 내리는 상황이 멈출 것이다 라는 의미로 The sky will let up soon. The rain will let up soon. 둘 다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비가 그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Let's wait until the wind lets up. 바람에도 쓴다는 얘기죠.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있는데 바람이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Let's wait until the wind lets up. Let's up. 이건 S를 붙여줘야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통증 완화에도 쓰기도 써요. 통증이 있는데 이게 좀 가라앉는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좀 약해지다, 누그러지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Let up 자체가. Because the pain finally let up after a few hours. 너무 아팠는데 몇 시간 지나니까 통증이 좀 괜찮아졌다가 되겠죠? 이럴 때 let up이에요. 그럼 지금 공통점이 비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통증도 그렇고 뭔가 어떤 증상이나 상황을 말하잖아요. 그것이 누그러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같은 이렇게 그 계열로 이렇게 붙여보기가 편하네요. The pain finally let up after a few hours.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약 먹었더니 몇 시간 후에 통증이 괜찮아졌다. 자, 마지막으로 하던 것을 멈추다의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He won't let up until he gets what he wants. 약간 give up의 의미로도 쓴다는 얘기예요. Give up 하면 포기하다, 중단하다라는 얘기죠. 같은 의미로 let up을 쓰기도 합니다. He won't let up until he gets what he wants.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그 친구 포기 안 할 거야. 이런 말이 되겠죠. 멈추지 않을 거야. 좋습니다.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업에 힘 주시고 The rain will let up soon. 이 문장은 그냥 통한 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 금방 그칠 거야. 다시 한번 The rain will let up soon. Let up 중간에 T는 또 리을 발음돼서 Let up, let up 이렇게 발음되죠. The rain will let up soon. Let's wait until the wind lets up.

let's up 이런 경우는 S가 있으니까 sup, let's up 뒤쪽에 힘 주시고요. Let's wait until the wind lets up. 그 다음에 통증. The pain finally let up after a few hours. After a few hours. Few에 힘 주시고 한 번 더. The pain finally let up after a few hours. 오케이. 마지막으로 포기하다 멈추다. He won't let up until he gets what he wants. He won't let up until he gets what he wants. 그렇게요. 자, 우리말로 드려볼게요. 입영작 연습해보세요. 비 금방 그칠 거야. The rain will let up soon. Okay?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Let's wait until the wind lets up. 그 다음에 몇 시간 후에 통증이 드디어 가라앉았다. The pain finally let up after a few hours. 좋네요. 마지막으로 그는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He won't let up until he gets what he want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상당히 유용한 또 구동사 let up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Kokokok, 100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옷을 여러분이 사셨는데 그 가격표나 태그가 붙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떼어낸다, 뜯어낸다라는 말 영어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일회용 반창고를 어디 붙였는데 어느 정도 지혈이 되거나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럴 때 그걸 또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떤 구동사를 쓰십니까? 자, 이와는 또 완전히 다르게 바가지 썼다는 말 있잖아요. 100원짜리인데 200원을 냈다든가 뭐 그럴 때 바가지 썼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떤 표현을 쓰십니까? 자, 이것이 모두 하나의 구동사로 처리가 되는데 영어 표현 rip off라고 하는 구동사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rip off, rip off. 바로 예문으로 가볼게요.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세요. 이렇게 뜯어내다는 거하고 바가지 씌우다 이 말. 자, 그러면 옷에서 태그 떼는 볼게요. I ripped off the tag from the new dress. Ripped off. 그러면 뜯어낸 거죠. 이게 살살이 아니라 팍 뜯어내잖아요. 그럼 I ripped off the tag. I ripped off the tag from the new dress. 드레스를 사서 그 태그를 뜯어냈다가 되겠죠. 떼어냈다. 자, 그 다음에 반창고를 떼어냈다 해볼까요? I ripped off the band-aid from my arm. 팔에 상처가 나서 반창고를 붙였다가 떼어냈다. 일회용 반창고는 band-aid라고 해요. 원래 저기 상표명인데 이게 일반 명사가 돼 쓰입니다. band-aid. band-aid. 중간에 하이픈 넣어서 붙여서 씁니다. I ripped off the band-aid from my arm. 이렇게 하죠. 뭐 주사 맞거나 피를 뽑고 나서 반창고 붙이잖아요. 뭐 저녁 되면 떼내죠. 그런 의미로 I ripped off the band-aid from my arm. 오케이. 자, 그다음에 바가지를 씌우다. 이럴 때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I can't believe they ripped me off. 사람을 이렇게 쓰면 rip somebody off 하면 바가지 씌운다는 얘기죠. 야, 그쪽에서 바가지를 씌웠다니 믿을 수가 없다. I can't believe they ripped me off. Ripped me off. 미를 중간에 이렇게 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라는 말을 할 때도 자, 바가지를 쓰는 거니까 get ripped off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거든요. Tourists often get ripped off. Tourists often get ripped off. 뭐 현지 어떤 시세라든가 이런 가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르는 대로 내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면 tourists often get ripped off. Ripped off. 뒤에 강세 잘 주시면 되겠죠. 자, 완전히 다른 의미 두 가지죠. 뜯어내다, 바가지 쓰다. 자, 그러면은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자, off에 힘을 줘야 되니까 과거형인 경우에는 ripped off. Ripped off. 약간 rip, p로 끝나면 ed가 t로 발음되니까 이게 경마돼서 doff. doff. 이러면서 연음 강세. I ripped off the tag from the new dress.

Ripped off. Ripped off. 과거형 발음이에요. I ripped off the band-aid from my arm. I ripped off the band-aid from my arm. 반창고를 떼냈다. 자, 그 다음에 바가지. I can't believe they ripped me off. I can't believe they ripped me off. Ripped me off. Ripped me off. Okay. 그 다음에 tourists often get ripped off. Get 동사 붙여서 get ripped off. Get ripped off. 뒤쪽에 힘 잘 주세요. Ripped off. Ripped off. Tourists often get ripped off. 자, 우리말 드릴 테니까 입영작 연습 마지막으로 해보세요. 나는 새 드레스에서 태그를 뜯어냈다. I ripped off the tag from the new dress. Okay. 나는 팔에서 반창고를 뜯어냈다. I ripped off the band-aid from my arm. Okay. 아, 그쪽에서 바가지를 씌우다니 믿을 수가 없다. I can't believe they ripped me off. They ripped me off. Okay?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다섯 단어 Tourists often get ripped off. Tourists often get ripped off.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rip off이라고 해서 상당히 또 많이 쓰는 구동사 하나 배워봤습니다. 연습 많이 해서 일상적으로 정확하게 잘 써보세요. Good job, everyon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콕콕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뭔가 선물을 살 때 다 같이 돈을 좀 모아서 사는 경우가 있죠. 십시일반에서 돈을 객출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눠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쓰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힘을 보탠다라고 할 때도 이 말을 써요. 자, 바로 쥐뺀이라고 하는 정말로 많이 사용되는 그 동사입니다. 이 칩은 카지노 칩에서 왔어요. 그래서 카지노에서 쓰는 그 칩을 하나씩 이렇게 낸다는 얘기예요. 그걸 쥐뺀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 다들 하나씩 칩을 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십시일반에서 조금씩 돈을 보탰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먼저 좀 써볼게요. 돈을 조금씩 객출하다, 십시일반하다. Let's all chip in to buy a gift. 우리 선물 살 건데 다들 만 원씩 내자. 이런 의미죠. Let's all, 우리 모두 chip in, 뒤임주고 chip in to buy a gift. 자, 그 다음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돈을 조금씩 냈다. 그런다면 We all chipped in to cover the expenses. 비용은 expenses고 그걸 충당한다는 얘기를 cover 한다고 하죠. 그래서 cover the expenses 하면 비용 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다들 돈을 조금씩 모았다. We all chipped in to cover the expenses. We all chipped in to cover the expenses. 과거형 chipped in. 자, 그 다음에 돈을 이렇게 다 조금씩 내다라고 할 때, 즉 n분의 1에서 낸다 뭐 이런 말에도 쓰지만 노력을 보태다라는 말로도 씁니다. 이런 경우는 돈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We chipped in to help clean up. 청소를 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죠? 다들 뭐 파티가 끝나고 나서 집에 안 가고 힘을 조금씩 보태서 청소를 했다. 그러면 돈하고는 관련이 없죠? 노력을 보탠 거죠. We all chipped in to help clean up. Clean up. 구동사 또 하나 나오네요. We all chipped in to help clean up. Okay. 그 다음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이럴 때도 feel free to chip in if you have any suggestions. 회의를 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기여를 해 주세요. 이렇게 뭔가 기여하다는 의미로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의견을 말해달라는 의미로 feel free

0: Let's all 끌어주고 Let's all chip in to buy a gift. 한 번 더. Let's all chip in to buy a gift. 그 다음에 We all chipped in to cover the expenses. 자, 과거형이니까 chipped, chipped in, chipped in. T 발음이 경험화돼서 din 이렇게 되죠. din, chipped in, chipped in. We all chipped in to cover the expenses. 이내 힘을 주되 연음시켜서 강세 주세요. 한 번 더. We all chipped in to cover the expenses. 그 다음에 노력을 보태다. We chipped in to help clean up. We chipped in. We chipped in to help clean up. Help 힘 주고 또 구동사 또 나오죠. Clean up. 이것도 뒤쪽에 강세. We all chipped in to help clean up. 그 다음에 Feel free to chip in if you have any suggestions. Feel free. Free 조금 더 힘 주세요. Feel free to chip in if you have any suggestions. 다시 한번 붙여볼게요. Feel free to chip in if you have any suggestions.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네 개 문장은 제가 우리말로 한번 드려볼게요. 영어로 한번 멋지게 영작해보세요. 우리 모두 돈을 모아서 선물을 사자. Let's all chip in to buy a gift.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돈을 조금씩 냈다. We all chipped in to cover the expenses. 하면 되겠죠. 돈을 조금씩 보탰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 청소를 돕기 위해서 힘을 보탰다. We chipped in to help clean up. 오케이. 그 다음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Feel free to chip in if you have any suggestions. 이렇게 의견을 보태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chip in이라고 하는 멋진 또 구동사를 하나 배워봤으니까 일상에서 연습 많이 하셔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Great job, everyone.
1: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주치의 리얼 리액션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얼 리액션,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 Real reaction. What on earth? What on earth? What on earth? 과연 무슨 뜻일까요? What on earth? 여러분들 지구 하면 earth 아시죠? E-A-R-T-H, earth. 그 말 그대로 지구, 우리 행성, 우리가 사는 행성 지구를 earth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 what in the world일 거예요. What in the world? 대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What in the world? 똑같은 표현이 what on earth입니다. 좀 이렇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는데요. What in the world? What on earth? Same, same. Same expression. Same reaction in English. What on earth? 주로 what on earth 뒤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What on earth is that? 도대체 저게 뭐야? What on earth is going on?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What on earth? 좀 많이 놀랐을 때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네, 이번에는 surprise reaction number 4. 들어가 볼까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My cat just opened the door by itself. 우리 고양이가 혼자 문을 열었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My cat just opened the door by itself. 이게 무슨 일이야? What on earth? What on earth? What on earth? You're very surprised. What on earth?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What on earth? 따라라. What on earth? Really? What on earth? 붙여서 같이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Really? What on earth? 정말?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What on earth? 따라라. 약간 이상하고 좀 뭔가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Something strange. Look at this weird glowing rock. 이 이상하게 빛나는 돌 좀 봐. 돌을 발견했는데 어느 파크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야광 돌 같은 걸 이제 발견했는데 I found it in the park. 공원에서 발견했어. 반짝반짝 빛나는 돌을 발견했는데 대체 이게 뭘까요? Is it an alien? What on earth? What on earth? 약간 질문하는 식으로 What on earth? 뒤를 약간 올려주세요. Earth? What on earth? What on earth? 대체 이게 뭐야? What on earth? 아주 strange하고 weird한 상황에서 꼭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What on earth? What on earth? 그리고 가끔 이제 기묘한 상황이 생길 때, bizarre한 상황이 생길 때, 좀 약간 의심스러운, 좀 뭐가 이상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Look at that guy wearing a swimsuit and slippers in the snow. 지금 눈이 오고 있는데 수영복이랑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뭐야? 대체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What on earth? What on earth? 네, bizarre하고 weird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이죠. Strange하고 bizarre 자체가 원래 비슷한 표현이기 때문에 something strange, something bizarre. What on earth? 따나나, what on earth? 저게 뭐야? 저 사람 이상하잖아. 이런 상황이죠. What on earth? What on earth?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surprise. 갑작스럽게 빵 무슨 소리가 났어요.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 A loud bang is heard from the other room. 다른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는데 저게 뭐지? 대체 무슨 소리야? What on earth? Surprise 하게. What on earth? 따나나? What on earth? 정말 놀랐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What on earth? What in the world? What on earth?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What on earth? 그쵸? 네 가지 What on earth? 대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What on earth? Okay? Now it's time to do the reaction yourself. 네,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인데요. 준비되셨나요? Reaction, action. My cat just opened the door by itself. Action. What on earth? What on earth? 꼭 이렇게 하셨죠? 네. Look at this weird glowing rock. Glowing rock. I found it in the park. Action. What on earth? What on earth? 와, 이게 뭐야? 에일리언인가? What on earth? What on earth? Next, look at that guy wearing a swimsuit and slippers, slipper, in the snow. Action. What on earth? What on earth? 저게 뭐야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What on earth? 마지막으로, a loud bang, bang, bang is heard from the other room. 저게 뭐지? Action. What on earth? What on earth? 좀 더 강하게 What on earth? What on earth?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Good job, everyone. 네, emotion is really, really important when you're studying English because emotion is key, especially when you are reacting. Okay? One more time, please remember What on earth? 대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What on earth? What on earth? Keep that in mind. 네, 지금까지 Real Reaction의 Juch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아주 좋은 천국인가요? 아주 좋은 하늘나라인가요? Heaven? 네, 그런 뜻이 아니라 Good heavens 하면 어머나 세상에 맙소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뭐 Oh my God, Oh my gosh, Oh my goodness 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표현들의 좀 약간 순하고 정중한 형태를 Good heavens 라고 아주 mild하게 표현하는 reaction 영어입니다. Good heavens. Heaven, H-E-A-V-E-N-S 가 들어가야 돼요. Good heavens. Good heavens. Surprise number five. Good heavens. 약간 놀란 상황에서 그냥 많이 놀란 거, 너무 많이 surprise 된 상황이 아니라 좀 마일드하고 좀 약간 놀란 상황에서 Oh, did you know Jane is already married? 너 지금 제인 좋아하고 있잖아. 그런데 제인이 벌써 결혼한 거 알고 있었니? 라는 상황이에요. Did you know that Jane is already married? Oh, oh my. 세상에. 전혀 몰랐어. Good heavens. I had no idea. Good heavens. 조금 놀란 톤으로 Good heavens. Da-da-da. Da-da-da. Good heavens. Good heavens. I had no idea. 여기서 O 붙여가지고 Oh, good heavens. I had no idea. 이렇게 해도 돼요. Oh, good heavens. I had no idea. 약간 놀란 거죠? 네. 다행히 많이 안 놀란 게 어딥니까? 마일드하게 놀란 상황에서 Oh, good heavens. 근데 쇼킹한, 충격적인 상황에서는 The house next door caught fire last night. 옆집에 어젯밤에 화재가 났대. 지금 불타고 있어. The next door, our house next door caught fire. Caught fire last night. Good heavens. Was anyone hurt?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Good heavens. 쇼킹할 때는 그냥 쇼킹한 느낌 그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Good heavens. Good heavens. 그냥 말투를 올려서 Good heavens. 이렇게 하면 돼요. Was anyone hurt? 다친 사람은 없니? Good heavens. Was anyone hurt? Good heavens. You have to sound like you are shocked. You are in shock. Good heavens. Good heavens. 그런데 감탄할 때, amazed 했을 때, 와, 이런 상황에서는 Good heavens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John just won the National Chess Championship. 존은 전국 체스 대회에서 우승했대. 와, good heavens, that's amazing. Good heavens, that's amazing. Good heavens, that's amazing. If you feel amazed, if you feel like wow, 그대로 표현하세요. Good heavens, wow. Wow 붙여서, wow, good heavens. That's amazing. That's amazing. 대단하다. 맙소사. 대단하네. Good heavens. That's amazing. Good heavens. That's amazing. Next. Emergency. 비상 상황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The library was flooded last night. The library was flooded last night. 어젯밤 도서관이 library가 침수되었다. Flooded. F-L-O-O-D-E-D. So much water flooded the library. Good heavens. All those books. 저런 저런 세상에. 그 모든 책들 어떡해. Good heavens. Good heavens. 여기서 똑같이 놀란 상황에서 really surprised, shocking한 situation에서 Good heavens. Good heavens. 좀 더 이렇게 무겁고 놀란 상황에서 Good heavens, good heavens, all those books. Good heavens, all those books. Now, there are many situations you can use good heavens when you're surprised. Lightly surprised, and really amazed. And also, emergency situation. Good heavens, 어머나 세상에 맙소사 저런 이런. Good heavens, good heavens. Keep that in mind. 자,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Are you ready? Reaction, action. Did you know Jane is already married? Action. Good heavens, I had no idea. Good heavens, 세상에. She never told me. Next. The house next door caught fire last night. Action. Good heavens. Was anyone hurt? Good heavens! Was anyone hurt? 이렇게 하셨죠? Good heavens! You are shocked.

0: real reaction.
1: Shut up! Shut up! Whoa, shut up!
0: 과연 무슨 뜻일까요? Shut up 하면 우리가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shut up, 그 입 다물라 여기서는 욕처럼 shut up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말도 안 돼, 진짜야, 대박, 대단하다 라는 뜻으로 약간 슬랭식의 이 감탄사적인 표현입니다 shut up 맥락 없이 들으면 진짜 막 누구 조용해!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네, 컨텍스트가 정말 중요하죠. 네, 어떤 상황에서 shut up을 가장 많이 쓰이냐 하면 진짜 말도 안 돼. 오, 진짜야? 대박이다. 와, 대단하다 라는 차원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shut up. 정말 놀랐을 때 진짜야? 대박이다. 이런 상황들이 많죠. EBS Cafe is giving away free coffee today. EBS 카페에서는 오늘 무료 커피를 나눠준대. 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진짜? Shut up! 말도 안 돼. Free coffee? That's awesome. 대박이다. 네, that's awesome만 해도 괜찮지만 바로 앞에 감탄하는 거죠. Shut up! Wow! 이런 뜻이에요. Wow! Shut up! 같이 패키지로 써도 괜찮고요. Shut up. It simply means, wow, that's amazing. 이런 뜻입니다. 또, I finished a 1,000-piece puzzle in one day. 나 하루 만에 이 천 조각 퍼즐을 완성했어. 와, 하루에 이게 정말 어려운데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와, 대단하다. Shut up. Are you serious? Shut up! Are you serious? 진짜야? 와, 대박, 말도 안 돼. Shut up! Are you seriou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또,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감탄할 수 있을까요? Iris speaks five languages fluently. Iris speaks five languages fluently? 네, 아이리스가 5개 국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일까요? 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Whoa, shut up. That's impressive. Shut up. That's impressive. 말도 안 돼. 정말 대단하다. Shut up. That's impressive. Impressive. 대단한 거죠? 그렇죠? Anybody who speaks five languages, it is amazing. 정말 놀랐을 때, surprise 했을 때, My parents bought me a car for my birthday. 우리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나한테 차를 사줬어. Wow, that's amazing. 진짜? 대박이다. Shut up! That's awesome! Shut up! 이럴 때는 정말 놀랐을 때는 up에다가 강조하시면 됩니다. Shut up! That's awesome! 진짜야? 대박이다. Well, I want a car for my birthday. That would be nice. All right. Keep these expressions in mind. Wow, amazing, impressed, surprised, shut up.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Are you guys ready to practice on your own? Reaction, action.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1: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2: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헬로 에브리원 앤 웰컴 백. 안녕하세요. 저는 이보영입니다. 자, 영어의 뼈대 이번에 함께 할 표현은요. 뭐뭐가 아직은 아니에요. 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문장을 다양하게 만들어 볼까요? 도전 문장 드립니다. 어, 그거 아직 다 익지 않았어요. It is not fully cooked yet. It is not fully cooked yet. 그렇게 말하면 그건 아직 완벽히 익은 건 아닙니다. 라는 뜻이죠. It is not fully cooked yet. 자, fully, 흔히 우리말로 풀로 라고 말한 경우가 있습니다. 풀로 꽉 찼다 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어 단어 full, F-U-L-L을 우리말식으로 표현한 것이 되는데 사실 풀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끼리는 이해가 되지만요. 그래서 영어로 정확하게는 fully, fully라고 해야 맞죠. 그래야 꽉, 완벽하게 꽉 들어찼다라는 식으로 말할 때 fully라고 하거든요. So fully cooked 하면은 꽉 완벽하게 다 익은 이란 말이 됩니다. 꽉 익었다라는 말은 하지 않죠. 자, it is not fully cooked yet 하면 아직 그건 다 익은 게 아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건 완벽하게 익었어요라고 한다면 자, 익었다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요리가 되었다, 불로 익혀졌다라는 뜻으로 cooked, cooked라고 합니다. C-O-O-K 그다음에 ED를 붙여서 이렇게 익혀진 이란 말이 돼요. So it is fully cooked. It is fully cooked 하면 그거 완벽히 익혀졌어요.

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완벽히 익혀진 건 아니에요 라고 하면 It is not fully cooked. It is not fully cooked 가 되겠죠. 그러니까 익긴 익었지만 다 익혀진 건 아니라는 뜻으로 It is not fully cooked 가 됩니다. 그런데 It is not fully cooked yet 뒤에다가 YET를 붙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다 익은 게 아니다 라는 말이 돼요. It is not fully cooked yet. It is not fully cooked yet. 그건 아직 다 익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yet를 뒤에 붙임으로써 더 익어야 된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즉 가만두면 나중에 다 익게 된다 라는 뜻으로 It is not fully cooked yet. It is not fully cooked yet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 익지 않았네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It is not well cooked. It is not well cooked. 이렇게 말하면 이미 요리가 다 끝난 다음, 즉 완결이 된 상태에서 말하는 거라서 아직까지 안 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 음식이 조리가 됐는데 가만 보니까 다 익은 게 아니네. It is not well cooked. 잘 익혀지지 않았다 라는 뜻이 돼요. 또 빨래가 아직 다 안 말랐네요. 라고 한다면 It is not fully dry yet. It is not fully dry yet. 혹은 It is not completely dry yet.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Fully, completely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 타임. 그거 아직 다 익지 않았어요. It is not fully cooked yet. 많이 연습해 보세요. See you next time.

0: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1: 안녕하세요,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영뼈대. 저는 이보영입니다. 이번에 함께하실 표현은요, 모모가 전혀 아닙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도전 문장 드려볼게요. 나는 하나도 졸리지 않아요. 영어로 I am not sleepy at all. I am not sleepy at all. 또는요, I am not tired at all. I'm not tired at all.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졸리다라고 할 때 졸려한다라는 뜻으로 tired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피곤해할 때 You're tired, aren't you? 너 피곤하구나, 그치? I am tired. 아우, 피곤해. 기운이 하나도 없고. 라고 할 때 tired를 쓰지만 사실 그런 나머지 졸리다, 나른해진다라고 할 적에도 tired를 씁니다. 어쨌든 tired가 됐든 sleepy가 됐든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말할 때 I am not sleepy 혹은 tired at all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not 뭐뭐뭐 at all at 띄고 all at all 붙여 말하게 되면 강조해서 뭐뭐가 전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로는 따로 이 세 단어만 모아서 not at all, not at all를 마치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not at all 붙여 말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떤 말에 대해서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라고 간단히 대답하는 표현이 돼요. not at all. Not at all.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re you tired? 피곤하세요? 그래서 졸려요? Are you tired? 라는 질문에 No, no, no. Not at all. 이라고 말하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Not at all. 그런 뜻이 되죠. I am not tired at all. 에서 질문과 겹치는 부분, 즉 비동사 tired를 빼고 그 부분은 굳이 또 말하지 않고 그냥 not at all만 이어서 말하게 됩니다. I am not sleepy at all. I am not tired at all.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우선 먼저 나는 아파요 라는 문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 아파요. I am sick. I am sick. 나는 아프지 않아요. 한다면 I am not sick. I am not sick.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I am not sick at all. I am not sick at all. 이렇게 말하면 확실히 강조하는 느낌이 들죠. 나는 키가 커요.

I am tall. I am tall. 반대로 키가 크지 않다고 할 때 I am not tall. I am not tall. 하나도 전혀 키가 크지 않아요. 강조한다면 I am not tall at all. I am not tall at all.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뭐가 전혀 아니다 라고 할 때 한 문장 안에서 not 그리고 at all 쓰이는 경우를 보셨습니다. 오늘의 리뷰 타임. 나는 전혀 졸리지 않아요. I am not sleepy 혹은 tired at all. 연습해보세요. See you next tim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여러분, good to see you again.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보영이에요. 자, 이번에 함께 알아볼 표현은요. 어떤 정도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그렇게까지 뭐뭐 하지는 않아요. 라는 문장을 만들 때 not that much, not too much, not that often 이런 식으로 말하는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자, 도전 문장 드릴게요. 전요, 재즈를 그렇게까지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I don't like jazz that much. 네, 자, I don't like jazz that much 라고 하면 아, 재즈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상대방은 이해를 할 겁니다. 이때 not much라는 것은 like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재즈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 정도가 뭐 그렇게까지 많이는 아니다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들을 때 아, 그러니까 재즈를 싫어한다는 말을 저렇게 돌려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이렇게 말할 때에는 즉 I don't like jazz that much 라고 말하면 아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재즈를 좋아해요 라는 문장부터 만들어 볼게요. I like jazz. Do you like jazz? Oh, I like jazz. 혹은 I love jazz.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모두 긍정의 뜻으로 재즈를 좋아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건데 자, 반대말을 만들어 봅시다. 재즈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그렇죠. I like jazz 에다가 그게 아니다 라는 뜻으로 do not을 우리가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 I like, 그가 아니라 I do not like가 되죠. 나는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I do not like jazz 하면 나는 재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do not이란 말을 짧게 줄여서 don't라고 하거든요. 이거 don이 아니라 don't에 가깝습니다. don't 한번 꺾이죠. don't 이렇게. 그래서 I don't like jazz 라고 하면 난 재즈를 좋아하지 않아. 끝! 이런 말이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I don't like jazz. 그런데 그렇게 말하자니 조금 너무 딱딱하고 세 보여요. 실제도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뒤에 that much를 이어붙이게 되면 I don't like jazz that much. 즉, 그렇게까지 많이 재즈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들을 때 훨씬 조금 덜 세게, 덜 날카롭게 느껴지죠? I don't like jazz that much. I don't like jazz that much. 자, 이번에는 나는 영어를 좋아합니다. I like English. 영어 과목을 좋아한다 이 말이죠. I like English. 근데 나는 수학은 또 좋아하지 않아요. But I do not like math. I do not like math. 혹은 I don't like math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자 나는 수학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I don't like math that much. I don't like math.

that much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 not that much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오늘의 리뷰 타임. 나는 재즈를 그렇게까지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I don't like jazz that much. 네,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See you next tim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헬로우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번 단단하게 세워볼 영어의 뼈대는요, 바로 이겁니다. 설마 그럴 리가? 라고 말할 때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조동사 can't를 써보는 거예요. 오늘의 도전 문장 드립니다. 에이, 그건 설마 사실일 리가 없어요. That can't be true. That can't be true. 입니다. 자, 말 그대로 그것은 that 뭐뭐 일 수 없다. 뭐뭐 할 리가 없다. can't 아시죠? cannot를 줄인 can't를 이어붙이고 be true 진실인 사실인 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쭉 이어 말하면 that can't be true. 실제 발음할 땐 can't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can't. can't 정도로밖에 발음이 안 되거든요. That can't be true. That can't be true. 그건 사실일 리가 없어 라는 뜻이 돼요. 자, 원래 can't는 뭐뭐를 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어떤 능력을 부정해서 말할 때 잘 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요리할 줄 알아요. I can cook. I can cook. 저 요리할 줄 알아요. 근데 I cannot cook. I cannot cook 하면 나는 요리를 절대 할 줄 모릅니다. I cannot cook가 되거든요. 즉, 요리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cannot 해서 can't라고 말하게 됩니다. 발음할 때 모음을 약간 길게 해서 강하게 can't, can't라고 하고요. 실제로 할 수 있다라고 할 적엔 근, 근 이렇게 약하게 거의 뭐 큰 정도로밖에 발음이 안 될 경우도 있어요. I can cook, I can cook. 저 요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that can't be true 하면은 그건 사실일 리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원래 can't는 할 수 없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렇게 that can't 다음에 비동사를 넣게 되면 그것은 뭐뭐일 수가 없다. 즉 뭐뭐일 리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That can't be true 더 짧게 that can't be that can't be 라고 아주 어이없어서 중간에 문장을 뚝 자르듯이 That can't be 라고 하기도 합니다. 야, 설마 네가 그럴 수야 없는 거지? 할 때 You can't do that. You can't do that.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넌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 라는 뜻이라기보다 설마 네가 그럴 수야 있겠니? 그럴 순 없는 거지. 도리에 대해서 말할 때 You can't do that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라고 할 적엔 You can't say that. You can't say that.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능력 여부를 떠나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설마 그게 답일 리가 있겠어요? 그건 답이 될 수 없어요. That can't be the answer. That can't be the answer.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 타임. 아이, 그건 설마 사실일 리가 없다고요. That can't be true 라고 합니다. Okay, see you next time.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2: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3: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And here's Friday's idiom.
1: 이번 idiom은 it's a wash. 독인 객입니다. 이런 건데요. 자, 다이얼로그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이쌤이랑 저는 바다에 가고 싶은데 차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Let's have a listen.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Sunday, the 30th of August. I'm your host, Chesu Jin. In the second hour, we're going to review the New York Times articles from Wednesday and Thursday's shows. 네, 2부에는 뉴욕타임스 기사들이죠. 바로 수요일과 목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스 커버리지 with the New York Times. 자, 우선 수요일 뉴스 커버리지인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영국의 몇백 년 된 명물 고목들이,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 다시 듣겠습니다.
1: England's ancient trees are dying in the heat.
0: 영국의 고대 나무들이 더위에 말라 죽어가고 있다라는 게 제목입니다. 아이고, 정말 영국의 오래된 고목들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1: When Sally Kellard moved in 2018 to her home in Shropshire in the English countryside, the old oak tree near her front door had a vibrant canopy of leaves. In the 8 years since, the tree,